0: 미국의 안보 공약은 믿을만 하지 않다는 중국의 주장에 힘을 얻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워존은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던 미 해군 조지 워싱턴 항모 강습단이 지난 13일 싱가포르 해협을 지나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하면서 국제 유가가 사흘 연속 상승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ICA 선물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91.02달러로 전장보다 0.17%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4.95달러로 0.52% 상승해 브렌트유와 함께 지난 7월 2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2% 내린 53,343.4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69% 내린 7,691.7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33% 내린 26,289.7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집니다. 청와대는 이번 만찬이 당의 통합과 민생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까지 함께하는 만찬 자리를 마련한 건 전당대회 과정에서 쌓인 갈등을 빠르게 수습하고 당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 공식 방한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오늘 오후 입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 만찬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왕 부장은 내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왕 부장과 회담 및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왕 부장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종전 다자 논의를 제안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몰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새 대법관으로 임명해 줄 것을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손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를 각각 노태학 전 대법관과 이훈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치고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청와대도 찾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각계에서 보낸 다양한 의견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 후보자들의 기본 자질 등을 고려했다고 임명 제청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SNS에 글을 올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등 막혀있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용산공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도심 녹지라며 국민적 공감대 없는 강행을 경계했습니다. 이어 당장의 주택 공급을 이유로 미래 세대의 삶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완화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이 전월 수준을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9% 올랐습니다. 매매 상승폭은 전월보다 0.06%포인트 커져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며 4개월 연속 확대됐습니다. 성북구가 1.73%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중랑구와 구로구 등도 오름폭이 컸습니다. 경기는 전월 대비 오름폭이 0.06%포인트 커진 가운데 반도체 업황 영향권인 화성시 동탄구와 수원시 영통구 등이 상승률을 견인했습니다. 경북 영천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덤프트럭과 화물차가 부딪혀 인명피해가 난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북 영천시 도동내거리에서 5.6톤 화물차와 덤프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청소 차량으로 보이는 5.6톤 화물차 탑승자 3명을 심정지 상태로 중상을 입은 덤프트럭 운전자 1명을 각각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울에 이어 전국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덥고 습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32도, 강릉 33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밤 더위도 다시 심해지면서 강원과 호남, 경남과 제주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전과 충남 남부, 광주 전남에는 5에서 3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7도, 습도는 81%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9시 9분입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빠졌는데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도 간략하게 전해드렸던 국채금리 상승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에 5.33%까지 올랐습니다. 2007년 이후에 최고치인데요. 금리가 오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시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안 좋았는데요. 반도체 종목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느낌이 딱 오시죠? 지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6%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거 올해 들어서만 벌써 25번째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이 배경 역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있습니다. 진전도 없고 협상도 없습니다. 국제 유가는 다시 치솟는 중이고요. 트럼프는 애꿎은 우리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다행인 건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정도가 있겠네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5%까지 제시한 곳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문제라면은 거시적으로는 반도체만 좋다는 점, 주가 측면에서는 이런 호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 증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자, 기억을 어제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코스피 급등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29만 전자를 탈환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막판에 결국에는 파란불로 돌아서면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 오늘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코스피 지금 6% 넘게 빠지고 있어요. 6,400선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나? 역시 미국 장기 국채 금리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점, 이게 전반적인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희 KBWM 스타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저희 제작진이 특별한 지령을 내렸습니다. 쉽게 네. 해라. 쉽게. 이 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채권 얘기하면 잘 안 하다는 경우가 많아서 저런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쉽게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국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네. 5.33%까지 올랐는데 자 일단 5.33%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1: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성장은 되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5.3을 넘었다. 이거는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이 됐다.
0: 아, 첫 번째. 예.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채가 너무 많이 팔린 상태라서 이제는 더 이상 소화할 곳도 부족하다.
0: 아.
1: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국채가 왜 소화할 곳이 없느냐?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0: 예.
1: 트럼프 정부가 정말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이라는 단어가
0: 예.
1: 숫자로 말씀드리면 매 분기마다 약속한 예산 지출의 규모가 있는데
0: 네네.
1: 그거 대비해서 매 분기당 천억 달러씩 상회를 하고 있어요. 원래 잡은 돈도 많이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7조 한 4천억 달러를 쓰겠다고 해놓고 요대로 가면 7조 8천억 달러.
0: 예.
1: 7조 4천억 달러와 8천억 달러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4천억 달러인데. 근데요. 지금 미국이 이 5%대 금리 장기금리 5%대면요. 연간 내야 되는 이자만요. 1조 2천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0: 야, 1조 2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천조 원이 넘네.
1: 그러니까 예산에 예. 거의 20% 가까운 돈을 이자로 내고
0: 예,
1: 나머지
0: 예.
1: 돈을 써야 되는데
0: 예.
1: 거기에 최근에 국방비 지출이 초과 지출이 나왔고
0: 그렇죠.
1: 일전에 상원 하원 그 청문회 보셨죠. 이제 상원 의원들조차도 더 추가적인 지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상원 의원이 공격을 하잖아요.
0: 안 된다.
1: 네.
0: 아.
1: 목표가 뭐냐?
0: 예, 예.
1: 이길 수 있는 거냐?
0: 아, 공화당이 지금 우세인데도
1: 그렇죠.
0: 불구하고.
1: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인 즉슨 한마디로 미국이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다. 그러니까 민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민감해졌냐? 두 가지가 있었죠.
0: 네.
1: 엔화 공동 개입.
0: 아, 있었죠. 맞아요.
1: 두 번째. 예. 최근에 국채 발행 계획 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0: 예.
1: 아니 환율하고 채권하고 무슨 상관인데 엔화 공동 개입을 미국이 역사상 일국 한 국가가 개입을 한 환시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역사상 세 번째로 개입을 했습니다.
0: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네요.
1: 원래는 G7하고 예. 같이 해야 돼요.
0: 예, 예.
1: 첫 번째 역사상 보시면은 유로화 출범했을 때 한번 이제 매수 개입을 한 적이 있었고.
0: 아 예.
1: 두 번째 일본 동해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너무 불쌍하다.
0: 네네.
1: 엔화 매도 같이 때려줘가지고 엔화 약세 만들어서 경기 부양 시켜주자.
0: 요 두 개는 이해가 되네요.
1: 이거는
0: 네,
1: 네. 이해되죠. 근데 이번에 역사적으로 최초로 일국이 하는데 개입을 한 거예요. 와 이게 왜 그럴까? 보통 통상 달러가 올라가면요 국채 금리 같이 올라갑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1: 근데 최근에 엔화 약세가 그러니까 다른 유로나 파운드는 사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엔화 약세가 심하니까 달러 강세가 너무 심한 거예요.
0: 네네.
1: 그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 환율도 급등을 했어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미국 채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달러가 비싸니까 미국 채 금리도 같이 비싸지네.
0: 네네.
1: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아 일본이 개입을 할 때 우리가 도와줄게. 근데 너희들 당연히 달러를 갖다 풀어야지 걔네들은 이제 환율이 안정화될
0: 그렇죠.
1: 거 아닙니까?
0: 네네.
1: 그러니까 너희들 근데 혹시 미국채 갖고 있는 거 팔지 말고 피마 레포라고 해서 네. 우리 중앙은행한테 잠깐 맡기면은 그거를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 빌려줄 테니까 그거 네. 가지고 한번 해봐.
0: 그러니까 일본이 환율 잡겠다고 미국 국채를 팔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더 흔들릴 테니까.
1: 그렇죠.
0: 예.
1: 바로 거기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국채 금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엔화 공동 개입을 할 때 같이 하면서
0: 네.
1: 그것도 이제 유로로 개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로 달러 유로 엔화 시장에 개입을 한 거예요. 달러 엔화 시장에 개입은 안 했어요.
0: 예, 예, 예.
1: 미국은
0: 예.
1: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달러를 이렇게 약간 이제 떨어뜨리면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죠? 금리가 안정될 수 있잖아요. 자, 요 패키지가 하나가 있었고 네네. 두 번째
0: 효과 없는 것 같은데
1: 효과 없습니다. 예. 네, 네. 말씀하셔서 예. 그냥 답 말씀드리는데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장기 국채 발행 계획을 네. 내세우는데 배슨 재무장관이 장기 국채가 이제 발행될 계획이 있잖아요. 규모가 그러면 자꾸 차입 규모가 늘어나고 부채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40조 달러 넘어가거든요. 부채만 해도. 네네네. 그리고 7, 8, 9월 달에 천억 달러 또 초과 지출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근데 세수는 또 적게 거친대요. 그럼 6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를 또 빌려야 된대요. 그러면은 빌린다는 거는 뭐냐면 채권을 더 발행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 장기 국채 발행이 예상보다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0: 쓸 땐 생겼는데 네. 채권 발행 계획은 없다.
1: 없어요. 네.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배슨 재무장관이 얘기하면 단기채 위주로 뭔가 조정을 해나가겠다. 와 이게 그냥 언뜻 들으면은 야 얘네들 그래도 나름 계획이 있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0: 다른 나라들도 좀 이런 식으로 네. 하잖아요 지금.
1: 근데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0: 그래요?
1: 왜냐하면은 장기채를 돈을 빌려야 되는데 장기채 발행을 안 한대요. 그건 왜냐하면은 장기채를 여기서 발행하면 장기채 금리가 뛰어버리거든요.
0: 아,
1: 안 그래도 높은데 네.
0: 채권이 또 풀리니까 그렇죠.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네. 금리 올라가고.
1: 그리고 금리 올라가죠. 예. 근데 지금 장기채 금리가 비싸잖아요.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장기채를 발행하면은 이자 부담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채로 발행하겠대요.
0: 예.
1: 근데 우리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집을 살 때요. 모기지 금리 이제 몇 년 만기 몇 년 만기 하잖아요. 근데 집을 살 때 보통 30년, 40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보통 통상. 네. 왜냐 집은 장기로 이제 보유하거나 이제 살려고 하는 집이니까. 근데 장기 우리 이제 집을 사면서 단기채 6개월물 모기지 채권으로 네. 자기는 대출을 받겠대요. 이거 어때 보이세요?
0: 현금 부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 되게 위험해 보이세요?
0: 예. 파산할 것 같은데요. 저면
1: 6개월로 이렇게 롤오버 하다 보면 만약에 네. 이번 6개월 치내 당신의 모기지 대출은 이제 연장이 안 됩니다.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0: 파산은 두 손 드는 거죠.
1: 그렇죠. 네. 지금 미국이 그런 격이에요. 국가의 재정은 통상 1년이거나 더 길죠. 2년, 3년을 네네네. 예상하고서 의무 지출이나 재량 지출을 짜요. 계획을. 근데 장기채가 금리가 너무 비싸고 장기채 금리가 또 올라갈까 봐 장기채 발행은 안 한대요. 돈은 필요한데. 그러면서 단기채를 위주로 이제 조정을 하겠대요.
0: 네.
1: 그러면 야 국가 예산을 짜는데 차입 규모가 이렇게 늘었는데 단기채로 발행을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규정을 봤더니 지금 여기서 단기채를 조금만 더 발행하잖아요.
0: 예.
1: 그럼 총 비중 있잖아요. 빌린 채권. 이제 발행한 채권에서 20%를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 차입 감사부에서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의 네. 차입 감사부에서 규정하는 비율은 25%를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0: 예.
1: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국가의 재정은 장기로 쓰여지는데 돈은 단기로 빌려요. 그러면은 계속 단기 시장에서 계속 빌려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 25%를 이제 육박할 수준까지 와 있어요. 지금 현재가 2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위 얘기하는 자산과 부채의 네. 불일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 거는 굉장히 길게 쓰면서 빌리는 건 촘촘하게 6개월씩 빌린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금리를 맞춘다. 의지가 있다. 그런 의지가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엔화 공동계까지 하면서까지 금리를 낮추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0: 네.
1: 두 번째, 지금 국채 발행 계획을 갖다가 장기채를 갖다가 그대로 스테이블하게 하면서 단기채 위험한 단기채까지 이제는 네.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0: 절박하다
1: 나 떨고 있네
0: 네.
1: 그만큼 미국 기저에 있는 인플레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게 너무 그림에 보인다 이런 그림의 총량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언제나 미디어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AI는 우리에게 해로운가 좋은가 저는 지금의 방식은 해롭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연세 많으신 70대, 80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젊어지고 싶어. 누구나 젊어지고 싶은 건 욕구니까.
0: 그거예요. 예.
1: 근데 단기에 빠싹 지방 흡입과 그다음에 각종 성형 수술과 피부를 예. 갖다가 이식하는 수술을 단기 1년 안에 그냥 다 처방을 받습니다.
0: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위험해
0: 예.
1: 보이죠.
0: 예.
1: 근데 다만 3개월 그걸 다 받고 나서 3개월 동안은 다른 분들이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와, 피부가 저렇게 올라가네? 주름이 싹 없어지네? 야, 모공까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 근데 신체 나이는 어때요? 신체 나이는 버티지 못하죠.
0: 그렇죠.
1: 체력적으로. 네. 그러니까 서서히 그로 인한 부작용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바로 지금 AI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AI

0: 전력 인프라 먼저
1: 그렇죠.
0: 세팅을 해놓고 했어야 되는
1: 예.
0: 거죠. 근데 전력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4년이에요. 근데 지금 1년 지났어요.
1: 네.
0: 빨리 조기에 성과를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부터 가뜩이나 미국의 인프라는 노후화가 돼 있어서 사실은 거의 이제 노후화 정도 자체가 70년도부터의 교량, 항만,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게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온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체를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서서히. 근데 그거를 원래 바이든 때부터 해 왔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완성 짓고 AI 투자를 더 가속화하면서 정부 주도로 갔으면 이 정도의 부작용은 안 생긴다. 한마디로
1: 트럼프잖아요.
0: 한마디로 지금 너무 빠른 과도한 성형 수술이 집착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는 빨리 오를 수 있었지만 후폭풍은 어디까지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이 베센스 재무장관이 나 떨고 있니. 과도한 지출을 했다는 스스로의 입증인 겁니다.
1: 절박한 게 딱 보일 정도인데.
0: 네, 네.
1: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까지 왔는데 이 AI도 채권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크게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물가, 두 번째 수요, 그리고 트럼프의 과소비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물가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0: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노인분 얘기로 다시 예를 쉽게 돌아갈게요. 그분이 성형 수술 하셨어요.
1: 네.
0: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당뇨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당뇨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일단 살도 빼고 그다음에 체력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당뇨와 관련되는 뭐 인슐린이 됐다든지 약을 복용하면서 계속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보이고 있는데 다리가 악화되는 게 보여요. 상처가 안 나요. 거기를 자꾸 덮는 거예요. 그 상처 부위를 자꾸 스타킹이나 아니면 양말 같은 거 신어가지고 자꾸 덮는 거예요.
1: 네.
0: 그냥 가리는 거예요. 근데 가리고 난 3개월 후 6개월 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1: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죠.
0: 더 악화되었겠죠. 예. 바로 지금이 미국의 현황이 그런 겁니다.
1: 그러면 지금 물가가 나오는 지표들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데 전혀 해결된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0: 그렇죠. 내수에서 서서히 이제 물가 압력이 계속 압박이 지속이 되고 있죠. 두 가지로 나눠보시면은 서비스 물가가 만만치 않아요. 이제 전년비 전월비로 해서 변동은 있지만 주택 렌트비하고 그다음에 운송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메디케어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축은 뭐냐면은 이제 어제 그 도이치뱅크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의 골디락스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 것처럼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설적 반어법이에요. 그만큼 좋게 너무 좋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1: 모든 것을 다 너무 좋게만 보고 있다.
0: 왜냐? 네. 지금 제가 서비스 물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 탁구 때문에 WTI 가격은 내릴 거야. 그러면 유가는 떨어질 거고 유가가 떨어지면 전체 CPI나 물가는 다시 반락을 할 거야.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어. 그리고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거야.
1: 막 행복회를 막 돌리는 거네요.
0: 그렇게 가면은 이 경로는 지금 자산 가격도 그렇고 글로벌 경제가 지금 위축됐을 때 지금이 제일 싸고 지금 투자에 적기야. 무조건 투자해야 돼.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갖다가 누가 부추기죠? 빅테크들이 더 부추기죠. 특히 엔비디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또다시 순환 보증 제도를 갖다가 이제 대출까지 껴가지고 자기가 대출까지 해준다고 하면서 더 확장을 시키려고 하죠.
1: 요거는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빅테크들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엔비디아가 이렇게 일종의 사금융까지 제공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0: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 한마디로 노인분의 굉장히 화려한 미모라는 거예요.
1: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0: 굉장히 화려한 미모. 저분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해치했나 보다. 건강도 좋아졌나 보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지금 전선을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다리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자, 중동의 전선은 어떻게 되냐면 확산이에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중동 전쟁이 이제 4차 대전, 이제 4차 중동 전쟁까지 혁명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 보시면은 모든 트리거는 사실 차이점이 있어요. 그때는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영토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 아랍 이제 중동 아랍 국가들이 뭉쳐가지고 한 번에 빵 터지고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1: 그렇죠.
0: 그래서 단기적으로 유가 오일쇼크가 확 왔다가 꺼져요. 근데 지금 뭐냐면 미국이 주도를 해요.
1: 그렇죠.
0: 미국이 주도를 하면서 미국이 이 전선을 더 확산을 시키고 있어요. 교합과 안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더 확산을 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지금 이란과 그다음에 미국의 사례는 호르무즈는 이제 완전히 상설

0: 뭐냐면은 그 운송료에 대한 컨트롤권 다 가져가니까
1: 엉망이
0: 네
1: 돼버렸어요.
0: 그렇게
1: 네.
0: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후티 반군이 결국에는 후티가 뭐 어떻게 해요? 지금 홍해까지 막고 있는 거잖아요.
1: 끼어들었죠.
0: 네,
1: 예.
0: 그래서 두 개는 우리가 다 뉴스에서 접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우디가 지금 파키스탄 터키하고 메카 동맹을 결성합니다. 왜 결성을 했냐면요, 이라크 민병 대 그다음에 후티 반군하고 싸우기 위해서예요.
1: 그럼 전선이 또 하나
0: 또
1: 넓어졌네요?
0: 넓어진 거야. 예전에 15년에서 16년도 사이에 후티 반군하고요, 그다음에 사우디하고는요 한번 전쟁을 치른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정세 자체를 갖다 너무 어지럽히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멘에 후티 반군이 있었고 예멘에 이제 정부군이 있었는데
1: 네.
0: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일파만파 커질 것 같으니까 휴전을 한 겁니다. 그런 상태로 사우디와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어져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공격을 하잖아요.
1: 네.
0: 사우디 정제 시설 파괴가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우디는 어떻게 돼요? 지금 서부
1: 맞아, 한
0: 이스부
1: 말은 없지.
0: 서부 얀부항구로 이제 수출 선적 물량들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홍해로 나가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막히니까 사우디가 원유 부자 국가잖아요.
1: 네.
0: 이제 우리가 명분에는 대의에는 참을 수 있어도 돈 앞에서는 못 참는다 그랬어요.
1: 네.
0: 수출이 안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는 거야.
1: 아니, 거긴 대의 떠나서 생존의 문제니까,
0: 그렇죠.
1: 그거는.
0: 그러니까 이 메카 동맹을 결성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제는
1: 예.
0: 미국의 승인 없이 만약 후티의 공격이
1: 예.
0: 있거나 반격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 동맹군들이 사우디 주축의 동맹군들이 공습을 할수 있겠다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1: 자,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도
0: 네.
1: 브렌트유나 WTI가
0: 네.
1: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단
0: 네.
1: 말이죠. 그럼 말씀하셨던 물가, 역대 최악의 물가 상황, 이런 것들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변동은 할수 있고 타코 정책 때문에 바뀔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사우디 얘기하면서 못 참는다 정제시설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 기름 가지고 뽑아낼 때 디젤 뽑아내고 휘발유 뽑아내서 사업용 쓰고 자동차 쓰고 이렇게
1: 그럼요. 예.
0: 쓰잖아요. 근데 그 정제시설이 중동 내에서도 엄청나게 파괴가 많이 됐고 글로벌리 지금 전체적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다된 겁니다. 왜냐면 정제시설들이 다 파괴가 중동에서 핵심 시설이 파괴가 되니까.
1: 네.
0: 그러니까 글로벌 정제시설, 즉 기름 뽑아내는 휘발유, 디젤 뽑아내는 정제시설이 지금 정상 범위에서 20%가량이 감소화가 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유가는 어떻게든 WTI 가격은 트럼프가 개입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를 낮출 수는
1: 어떻게든
0: 있어요.
1: 통제할 수 있죠. 뭐
0: 낮출 수 있어요.
1: 전략에도 풀고 예.
0: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미국 그다음에 유럽, 아시아가 쓰는 기름값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쓰는 휘발유 디젤은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넉넉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유러피안 천연가스는 지금 사상 최고치 상황이고요. 미국의 브렌트유, 그다음에 페트롤륨 가격도 고점에서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물가의 압력은 지금 단순한 내부의 사안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랑 지금 함께 가고 있다. 그러니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더 찍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1: 그러니까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가 그 국채 금리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0: 네네.
1: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하자면은 지금의 이 높은 국채 금리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0: 단기가 아니라 이거는 2,
1: 예.
0: 3년 정도 사이클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금리 사이클이 2, 3년 동안 더 이제 하이퍼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재정 적자나 미국의 과다한 지출 때문에 금리가 더 치솟다가 마냥 또 치솟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멈춤이 나오죠. 멈춤이 나오면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결국엔 페드도 회피 못할 겁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 캐비넛이라도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1년, 2년을 반복하면요. 분명히 침체가 옵니다. AI요? 뭐 엔비디아가 대출 뭐 보증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금리가 여기서 5.3이잖아요. 5.5 이상 넘어가면요. 이제 거의 그 보증을 받아서라도 대출 받으려는 회사들은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보셔야 돼요.
1: 근데 침체가 우려될 때는 금리가 일반적으로 하락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은 그 가능성까지는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0: 그게 결국에는 AI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롭냐 해롭냐. 그러니까 과다하게 너무 경제를 붐업을 빨리 시키려다
1: 막
0: 보니까
1: 분칠해주고 있는 거구나,
0: 분칠을
1: AI가.
0: 해두니까 차라리 냅뒀으면 예. 지금 금리에 누가 버티겠어요. 미국 서민 경제도 못 버텨요. 지금 소비도 줄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예. 여기서 차라리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금리가 다운그레이드가 빨리 되면 부양이라도 하고 부양의 명분도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AI는 뭐냐면 상류계층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초상류계층들만 소비를 하면서 거기서 돈이 많이 도니까 전체 성장률은 그렇게 또 많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입장에서 페드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갖다가 빨리 할 수 있는 그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 있는 그 명분이 네. 없는 거예요.
1: 뭔가 지표상으로는 그게 아니니까
0: 그렇죠.
1: 계속.
0: 그러니까 예. 되게 애매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인 거다. 그래서 1, 2년 AI까지도 위축되는 걸 봐야 결국엔 미국이 금리 인하를 겨냥하면서 금리도 하락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1: 알겠습니다. 1부에서는 뭐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부에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로 계속 금리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5: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 이야기인데요. 들으시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우물정의 공구사후로 문자 주시면은 반영해서 저희가 좀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주셔도 좋고요. 0808번 쓰시는 분, 국제정세와 우리나라 상황이 심상치 않아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 국제금리가 오르는 거는 증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경제 전반에 또 타격을 주게 됩니다. 자,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화이트 라디오 생생 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6: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5: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유신익, KBWM 스타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6287번 쓰시는 분, 과한 건 부작용이 따르는 법인 것 같습니다. 부작용과 상처를 덮는다고 해결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맞는 말씀인데 항상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4년, 5년 안에 뭔가를 보여준다, 보여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가 돼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하나 요 부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국채금리 쇼크가 와서 미국 증시, 우리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8: 금리가 높으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증시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성장주는 금리를 머금고 자라는 어떻게 보면 꽃과 같습니다.

0: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머금는 양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돈 빌릴 때 비용 같은 것도 훨씬 커지고 하니까 부담이 커진다.
0: 그렇죠.
1: 네.
0: 그런 것도 있지만 증시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을 때는 밸류에이션 예를 들어서 PR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뭐 15배, 20배까지 올라가도 돼. 충분히 그렇기에 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선호가 형성될 수 있어. 그러면은 성장주들은 금리가 낮을수록 더 무한히 올라갈 여지가 생기는 거죠. 같은 실적을 놓고도. 근데 지금 금리가 이제
1: 높아져
0: 아리까리하다가
1: 버렸으니까.
0: 계속 높아지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잣 때는 냉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장주들 너희 너무 비싸.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의 부분. 결국에 AI는 지금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뭘로 이루어져요? 대출과
1: 빚내서 하는 거죠.
0: 그다음에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반도체가 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실적이 좋고 반도체가 많이 팔리고 메모리 가격이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속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1: 이제 부담돼 이 정도면
0: 그렇죠.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0: 내년도가 되면 바이어들도 언젠가는 이 장기 공급 계약했던 거를 조금 조금씩 한 팀, 두 팀 이렇게 서서히 축소시키거나 취소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4월, 5월, 6월 달에 우리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AI는 좋다고 했던 뭐 메릴린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블랙록도 그렇고 모두 다 인베스코도 그렇고 AI는 좋다, 낙관적이다라고 하면서도 자꾸 포트폴리오를 IT, 인포메이션에서 자꾸 소비재 쪽으로 자꾸 변경을 했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으로 뒤늦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어찌 보면 기정사실화되는 팩트였던 거죠.
1: 자, 그런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이렇게 국채 금리 오른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신호가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오늘 코스피가 급락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밖에 있는 제작진들이 오늘 주식 좀 주춤해야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0: 아주 위험하신 발상이라고 봅니다.
1: 월가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첫 번째는 월가는 지금 그 전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인베스코 사례 똑같아요.
1: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0: 똑같은
1: 있어요.
0: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관적인 견해를 지금까지 한 번도 철회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 4월, 5월에 AI는 좋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한다. 그다음에 AI 발 설비 투자가 결국에는 경제의 흐름을 갖다가 좋게 만들 것이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1: 그렇죠.
0: 건 뭐냐면 과투자와 그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좋은데 거기 밑에다가 잘안 보이게 두 줄로 이렇게 써놔요. 근데 리스크 요인, 과투자와 수익성 문제. 항상 그 따옴표 두 개가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그게 항상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제 눈엔 잘 띄더라고요. 그 문제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계속 정고점이잖아요, 사실은. 미국도 나스닥 100이.
1: 그렇죠. 막
0: 정고점,
1: 힘있게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있죠,
0: 정고점
1: 지금.
0: 부근에서 맞고 떨어진 이유들이 바로 그두 가지. 수익성, 과투자. 이거를 그 누구도 월가에서도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해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소할 수 있냐? 아무도 해소 못합니다. 트럼프가 벌려놓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파이가 커졌어요. 이미 성형수술을 다 했거든요.
1: 어쩔 수가 없는 그런
0: 네.
1: 상황이
0: 그러면
1: 돼버렸네요.
0: 이 다음 수순은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변동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그냥 개인적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전저점을 다시 트라이해야 돼요. 전저점, 코스피가. 전저점을 트라이하면서 어떻게 되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더 생겨야 되고
1: 더
0: 두
1: 싸져야
0: 번째는
1: 된다.
0: 그렇죠. 금리 상승에 대한 요소들이 실물과 투자에 얼마나 네거티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한 그 쉽게 말하면은 확증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게까지 취소가 물량이 안 되는구나. 이런 확증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인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은 최소한 금리 상승으로 맞을 걸다 맞고 평탄에 된 다음에
1: 그러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0: 그렇죠.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냅뒀다면 트럼프가 과투자로 하지 않고 냅뒀으면 지금 이미 페일러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이미 위너와 루저가 이미 가려졌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모두 다 몽땅 위너로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1: 그래서 오히려 그 치킨 게임이 더 가속화돼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루저가 나오면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라이징 스타가 나오겠죠. 그때 주가나 모든 시장의 패턴들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1: 자, 전저점 말씀해 주셨는데 7월에 코스피 6000선이 무너져서 5000선으로 내려서면서 이것이 전저점이다라는 인식이 많았잖아요. 요 밑에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0: 그 부근까지 보여집니다.
1: 다시 한번 가능성이
0: 트라이
1: 있다.
0: 가능합니다.
1: 그동안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이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들의 국채금리까지 자극을 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발 엔캐리 청산 우려가 다시

0: 다시 제기되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일본이 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본도 만만치 않게 돈을 풀었어요. 다카이 총리 이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0: 지금 뭐 덮은 데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1: 많이 풀었는데 그래도 들푼 분야가 있어요. 뭐냐, 컨스트럭션. 컨스트럭션 이제 본드라고 해가지고 예. 국가가 일본에 빈집 많잖아요. 예, 예, 도쿄 예. 말고는 다 지금 노후화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건설 투자 붐까지 일으키면
0: 건설 경기를 이렇게 하겠다. 네,
1: 그러면 일본이 예. 붐이 되는데 아무도 민간업자가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컨스트럭션 본드가 있거든요. 네. 본드를 발행해서 대거 투입하겠다.
0: 어, 뭐 건설채입니까 그거는?
1: 네, 건설채라고 어. 보시면 돼요. 어,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할 정도로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린 상태고 확장 재정을 하다 보니까 일본 경제 자체는 성장률이 완만하게 지금 계속 올라서고 있어요. 그런데
0: 네.
1: 일본은 그래도 포용적 우리 자본주의라고 포용적 보수주의라고 하거든요.
0: 예.
1: 성장을 하면서도 절대 우리 사회 약자 계층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다카이치가 요구하는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는 뭐냐면 가격의 정상화. 왜냐하면 노인복지, 무상복지가 목표거든요. 무상복지와 유아동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 계층들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높으면 돈이 너무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1: 재정 적자가 네. 다시 심화될 수 있는 거. 지금까지는 좋아져 네. 왔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상화 목소리가 있는 거고 지금 BOJ가 1%까지 금리 올렸잖아요.
0: 네.
1: 그럼 여기서 두 차례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BOJ가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그렇죠. 커졌다.
1: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빨리 반응을 하는 것이고
0: 예.
1: 장기 금리가 반응을 하면서 지금 엔캐리가 축소가 되면 글로벌 자금이 다 빠질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항상 있어 왔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은 아직은 버텨요.
0: 네.
1: 왜 버티느냐? 지금 미국, 일본, 유럽이 총량적으로 푼 돈이 역사상 최고치예요.
0: 단에 많이 풀었기 때문에.
1: 네, 그렇죠.
0: 예.
1: 바닷물이 너무 세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 엔캐리라고 하는 이제 시냇물 있잖아요. 시냇물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그 시냇물이 조금 빠져도 약간 불안정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유럽도 지금 긴축으로 가고 있어요.
0: 그렇죠.
1: 유럽도
0: 예, 예,
1: 긴축으로
0: 예.
1: 가면서 그다음 페드도 이제 긴축을 완전히 확정을 지어요. 만약에 금리를 한 번이라도 올리면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동성이 느는 속도가 줄겠죠.
0: 아.
1: 그러면 엔캐리 시냇물이라고 해도 지금 네. 바닷물이 너무 크니까 가려졌던 시냇물이 서서히 빠지는 것에 대한 자산 시장의 충격은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거죠.
0: 자, 그러니까 자산 시장의 충격 그 이후 더 걱정이 될 수밖에
1: 대비를
0: 없는.
1: 해야 된다.
0: 예. 그런데 지금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자면요, 이렇게 대외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결코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5%까지 나오기도 해요. 요거는 반도체 역할인데 이렇게 가는 건 괜찮은 겁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뭐 우리나라 반도체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저는
0: 예.
1: 너무 좋은데
0: 그거에도 없었으면 진짜
1: 이게 사실은 이것도 양면의 검이라는 거죠. 양날의 칼과
0: 예.
1: 같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밸류체인에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체인에 대한 효과를 빨리 받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수출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잠재 성장률 2% 언더를
0: 그렇죠.
1: 할 것 같다라고
0: 예.
1: 하다가 지금 3%대 중반을 다시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금리를 지금 우리 한은도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2년 후 3년 후에 남을 우리의 귀결물 우리 국민들이나
0: 네.
1: 중소민들한테 남을 귀결물은 뭘까요?
0: 대출금입니까?
1: 양극화입니다.
0: 아, 양극화의
1: 아. 초극대화.
0: 예예예. 예, 예.
1: 뭐냐면 이번에 반도체는 좋았어요. 그런데 예. 반도체 업종과 반도체 기업이 좋았어요.
0: 그렇죠.
1: 실물 경제의 네. 낙수는 없었어요.
0: 이거는 밸류체인도 짧으니까
1: 네.
0: 지들만 좋은 거잖아요.
1: 그런데 네. 아까 네. 미국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0: 예, 예.
1: 성장률이 지금 좋게 나오잖아요. 좋게 나오면서 우리가 사실 외부 도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식료품이든 아니면 에너지든.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 지금 숫자는 좋고 외부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0: 아.
1: 계속 가속화 되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그런데 성장률은 잘 나오는데 인플레이션은 높으니까.
1: 네. 네. 그러면 이때 안 올리면 또 올릴 기회가 없어요.
0: 네네.
1: 그러고 나서 1년, 2년 후에 반도체도 사이클이 이번에도 있어요. 반도체 뭐 AI는 사이클이 없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투자에 의한 사이클이 만들어진 겁니다.
0: 예.
1: 그냥 과다하게. 그런데 그 다음에 1, 2년 후에 우리가 목도할 현실은 뭐냐면은 초양극화. 또다시 미국 부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과 관련된 사람들 부자 많이 생기지만 중서민 계층들의 또 힘듦은 2, 3년은 오로지 우리의 몫이 돼버리는.
0: 그분들은 지금 올라간 금리의 피해만 볼 테니까
1: 그렇죠.
0: 이익은 없이.
1: 그렇죠. 예. 그리고 전반적인 소득의 확산이 안 되는 상황.

0: 상황에서 반도체만 오롯이 좋은 거잖아요.
1: 예.
0: 반도체 메모리 계약 뭐잘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프라이스의 개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뛰니까 자꾸 전망치가 올라가는 거지 Q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1: 그러니까
0: 지금.
1: Q라는 건 물량 말씀하시는
0: 그렇죠, 물량
1: 거죠? 물량 보니까
0: 그렇죠.
1: 파는 게 늘어나는 거 아닌데 가격이 오르니까 전체 금액이 늘어난 것뿐이다.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출 금액이 늘고 그러니까 성장률은 같이 높아진 거고 근데 그 돈이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그걸 갖다가 배분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수 투자가 잘 돼가지고 뭐 고용도 잘 되고 소득도 늘어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지금은 모두 다 미국발 밸류체인이고 미국발 반도체
1: 그렇죠.
0: 셀링이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오롯이 번 돈은 어디로 가야 돼? 미국에서 또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 많이 지어가지고 또 팔 생각일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우리가 어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칭찬하고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중요한 건 그 밑받침에
1: 그렇네.
0: 있는 우리 중서민 계 우리 예. 중서민 계층들의 체력적인 부분, 경제 생활 실생활은 더 약화되고 있는 거다. 사실상 이거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1: 사실 실제로 저희가 보도 현장에서도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박사님
0: 네.
1: 막판에 늦여름 남양 특집 수준으로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가시게 되는데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또 현실인 것 같기는 해서 앞으로 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박사님과 함께 계속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신희 KBWM 스타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예.
1: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그래도 분위기를 한번 풀어보죠.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 물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원지선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8월 7일이 입추였는데요. 그 이후로 아직 덥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농산물 가격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1: 네, 지난주는 감자, 캠벨포도, 다다귀, 오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충청과 경북 지역에서 하지 저장 감자가 출하되고 있고 강원도에서 고랭지 감자도 출하되며 물량이 증가해 감자는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감자 100g당 가격은 283원으로 전주 대비 약 13.8% 낮았습니다. 8, 9월은 캠벨, 거봉, 샤인머스켓 등 다양한 포도가 출하돼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데요. 특히 캠벨포도는 경기도 화성 중심으로 출하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캠벨포도 1kg 가격은 9,442원으로 전주 대비 9.4% 하락했습니다. 여름철 대표 제철 채소인 다다귀 오이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출하 물량도 증가해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다다귀 오이는 8,360원으로 전주 대비 7% 낮았는데 시청 가시오이도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오이 가격까지 살펴봤고요. 가격이 오른 품목 어떤 게 있었나요?
1: 네, 지난주는 대파, 배추, 아보카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대파는 8월 고온다습한 기온 영향으로 진무름 등의 현상이 발생하거나 생육 부진으로 출하 물량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주 대파 1kg 가격은 3,111원으로 전주 대비 7.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8월 중순 이후 강원 지역에서 본격 출하가 진행되면서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고랭지 배추는 강원도 광릉, 평창, 태백 등에서 주로 출하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재배 면적이 감소하기도 했고 지속적인 우천 및 폭염 등으로 작업 물량이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한 포기당 4,420원으로 전주 대비 7.5% 높았습니다. 건강한 지방으로 가득한 슈퍼푸드 아보카도는 천대 천연 이거비로 소개되며 인기가 많은데요. 아보카도는 한 개당 1,601원으로 전주 대비 3.6% 상승했습니다.
0: 여러모로 기후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 같은데요. 과일류 가격은 어땠습니까?
1: 네, 복숭아는 주로 전남 화순, 경북 경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하여 산지 출하량이 감소해 가격이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10개당 가격은 18,567원으로 전주 대비 5.5% 높았습니다.

0: 달콤 체리는 주로 미국, 캐나다에서 반입되고 있는데요. 수입 막바지 단계로 시장 반입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100g당 가격은 2,359원이었습니다. 하우스 감귤은 제주 서귀포에서 주로 반입되고 있는데요.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산지 출하 가격이 높게 유지됨에 따라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10개당 8,698원이었습니다.
1: 끝으로 장바구니에 담을 만한 제철 농산물 어떤 게 있었나요?
0: 예, 요즘 해외 SNS에서 유행 중인 얼린 멜론 아이스크림 들어보셨나요? 얼린 멜론 아이스크림의 핵심 재료인 멜론을 이번 주에 추천하고 싶은데요. 멜론은 그물 무늬가 촘촘하고 두드렸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이 좋은 멜론입니다. 중간에 줄이 끊어지거나 껍질에 상처가 있으면 과육에도 흠이 있을 수 있으며 꼭지가 너무 싱싱한 것보다는 약간 시든 것이 당도가 높습니다. 멜론은 후숙 기간이 너무 길면은 맛이 떨어지므로 3, 5일 정도 서늘한 곳에 놓고 익히고 먹기 몇 시간 전에 냉장 보관해서 먹으면 당도가 더 높아서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효능도 다양한데요. 우선 칼륨 성분이 풍부해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전 축적을 막아 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 성분이 야맹증 등 안구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C, 엽산 성분이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에 관여하여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멜론은 특히 두유,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데요. 이번 주는 얼린 멜론 아이스크림이나 빙수로 에너지를 충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참 맛있는 과일인데 이걸 왜 얼려 먹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원지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화이팅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 6,500선까지는 그래도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한 5%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장 초반 6,400선까지 내려섰는데 개인들이 줍줍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국채 금리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 30년물 금리 말씀드린 것처럼 5.3%가 넘었는데 이게 석 달 전과 비교하면은 4% 오른 수준이고 우리나라 10년물 금리도 6%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자면은 지금은 약간 주의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해소되기도 조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과감한 투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 약간만 신중하셨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도 모두 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초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New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정의 더위는 가셨지만 아직 덥습니다. 햇빛이 뜨겁다기보다는 습한데요. 한 주 내내 비 소식이 이어지고 다시 열대야가 찾아온 곳도 있습니다. 낮에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어서 후텁지근합니다. 긴 더위에 폭우까지 체력 떨어지기 쉬운 요즘인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서울과 부산 32도, 강릉 33도로 예상됩니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 사고 소식 두 건 들어왔습니다. 강서와 강남에서 각각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천호대교부터 밀리고 하남 방향은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 여의 하류에서 상류 가는 길 2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이고요.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 정체는 거의 다 풀렸는데 아직 천호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성동 구간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폭우 피해 복구 상황 보겠습니다. 이번 폭우는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와 겹치면서 바다가 코앞인 어촌마을에도 큰 피해를 냈습니다.
5: 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6: 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어촌마을인 회진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5: 네, 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마을에 도착한 게 오늘 새벽 6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인데 그 이른 시간부터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 더 더워지기 전에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이 밖에 나와서 흙탕물이 묻은 가재 도구를 치우고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지금은 정말 찌는 듯이 무더운 날씨가 됐는데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민들은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제 뒤쪽으로 이 꺼내놓은 가재 도구들이 보이실 텐데요. 자세히 보면 세탁기라든지 청소기, 장롱 같은 집안 깊숙이 있는 그런 가재 도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이 얼마나 깊숙이 집안 깊숙이 들어가서 이 집 전체가 상당히 엉망이 됐다는 점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닥까지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바닥까지는 직선 거리로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다와 가까운 곳인데 바다가 가까우면 물이 잘 빠질 것 같지만 이번 극한 호우로 이 마을 전체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 바닷물 수위가 오르는 대조기와 이 폭우가 하필 겹치면서 물이 제때 바다로 빠지지 못한 겁니다. 이 때문에 마을 곳곳에 물이 차올랐고 방 안까지 물이 들어온 집도 많았습니다. 이 주민들은 오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새벽부터 응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 고령인 주민들의 건강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마을이 복구지 물에 젖은 가재 도구는 대부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주민들의 힘만으론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입니다.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에 거제와 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는데요. 특히 빠른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제 회진마을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4: 네, 비는 그쳤지만 경남 지역의 호우 이재민은 천여 명을 넘었고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도 500여 명이나 됩니다.
5: 이에 따라 본격적인 복구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위한 사전 피해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7: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5: 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7: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중대본의 오전 공식 집계는 오전 6시 현재가 기준입니다. 중대본이 집계한 일시 대피자는 모두 1,048명입니다. 이 가운데 581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259세대, 478명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이 공식 확인한 인명피해, 어제와 같은 사망 1명의 부상 4명입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등 2,104건의 피해 신고가 있었습니다. 또 농작물 366.5헥타의 피해 신고도 확인이 됐습니다. 걱정은 지금도 피해 규모가 이렇게 상당한데요. 지방정부별로 본격적인 피해 조사를 진행하면 그땐 더 많은 피해들이 확인될 거라는 중대본의 예상이 있어서입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한려해상 국립공원 일부 구간,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톨게이트 부근, 또 극한 호우가 쓸고 간 하천 산책로 등엔 여전히 통제 구간이 많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남 통영과 거제 현장을 직접 찾아서 피해 상황 확인하고 복구 상황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전 김근우 기자가 말한 대로 강석주 통영시장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거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요. 중대부는 역시 이런 요구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사전 피해조사 어제와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물론 중대본 역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시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흙이 드러난 곳에는 방수포를 설치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접근 통제 역시 잘 해달라고 현장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발령된 중대본 1단계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8기시도 5,300여 명이 현재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4: 국세청은 광복절 연휴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남부지방에 세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합니다. 소후 피해를 본 거제와 통영의 1,200여 개 모든 중간 예납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11월 2일로 두 달 늦춥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와 통영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다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네, 금융업계도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롯데카드는 다음 달 30일까지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청구 유예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라면 피해 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 동안 채권 추심을 중지하고 분할 상환과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한카드도 신용카드 등 청구 금액을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상환을 유예하고 최장 6개월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네, 극한 호우가 잦아들자마자 찜통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전국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5: 절기 처서가 코앞이지만 올해도 더위가 꺾이는 이른바 처서 매직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극한 호우가 잦아들자 다시 늦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낮 기온까지 크게 치솟자 기상청은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절기상 처서인 오는 23일을 지나 이달 하순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위가 꺾인다는 이른바 처서 매직을 올해도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난해 처서에도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27.4도로 처서일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한낮 기온도 33도에 육박했습니다. 이 같은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는 경향은 최근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9: 과거 30년간 처서일의 전국 기온 통계를 보면 아침 저녁 기온이 내려가고 한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10: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9: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33도에 육박하는 낮더위와 네 차례의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8: 기상청은 호우를 유발했던 기압계가 물러난 뒤 다시 덥고 습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33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폭염특보가 더 확대하거나 밤 더위가 길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현장에서 축소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합참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한미훈련을 17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 자세한 소식 다시 한번 현장 기자의 취재 내용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부산에서 오늘 첫 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1: 오늘 저녁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권 도전에 나섰던 주자들의 만찬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자,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가 열릴 텐데 예정보다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잠시 후에 현장 최고위 열리면 바로 또 연결해서 현장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궁금한 거 오늘 김민석 대표 그리고 친청계로 불리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모습이 어떻게 잡힐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 일단 과거에 전당대회가 어쩔 땐또 치열할 때가 있었고
0: 예.
2: 또 어쩔 땐또 무난하게 끝날 때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도
3: 강성필 전 민주당
2: 2012년도에 있었던
3: 부대변인입니다.
2: 전당대회가 상당히 치열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선거 결과를 두고도 선거 방식에 있어서 조금 끝나고도 좀 갈등이 있었어요.
0: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최고위원회에서 차점자,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지 못한 분, 그때는 1등이 당대표, 2등이 수석 최고위원이었거든요.
0: 예.
2: 그런 상황에서도 첫 번째 회의만큼은 얼굴은 썩 그리 밝진 않았지만 그래도 메시지 자체는 무난하게 하나의 그 화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밝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그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께서 어제 인터뷰에서
0: 예.
2: 뭐 최고위원 안에서 다소 뭐 갈등이 있거나 의견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내 입으로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겠다. 모든 결과는 수석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밝힐 것이다. 그게 평소 나의 소신이다라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최고위원만큼은 무난하게 지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예.
1: 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또 어떤 분위기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진행이 될지 저희가 잠시 뒤에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석 지도부 오늘 이제 회의를 마치고 나면 봉하마을과 평산마을로 향합니다. 아직까지 전당대회가 잔상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는 건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4: 김민석 당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기간 내내 정청래 후보로부터 공격받은 게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탈당했던 이력,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전당대회가 종료가 됐고 이번에 첫 지방행보로 부산을 꼽은 것은
3: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입니다.
4: 배신자 프레임을 벗기 위한 목적이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 반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친청계는 주로 친문, 친노 진영 아니겠습니까? 그분들과의 화합을 견인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첫 현장 최고위원회 지역을 부산으로 꼽은 것 같습니다.
1: 예.
4: 그렇기 때문에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만큼은 첫 공식 석상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비롯해서 신임 최고위원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벌써부터 당대표를 향한 견제구를 날리게 된다면 민주당 내 갈등이 극심하다라는 것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당내 갈등상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오늘 최고위에서만큼은 서로 화합하자, 하나 된 원팀으로 가자 이렇게 밝힐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들과 많이
3: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행보인지 관련 내용과 전국 현안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결혼 14년 차 초등학교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은 전적으로 아내의 소관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지 좀 후회가 됩니다. 평일 밤이면 아이들은 학원을 마치고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곧바로 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내는 식탁에 수학 문제집부터 펼쳐놓고 새벽 2시까지 붙잡아 둡니다. 아이들이 졸립다고 애원을 해도 아내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주말이라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수학과 영어, 논술과 피아노 학원을 돌기 시작해서 저녁 9시가 넘어야 일정이 끝납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은 일요일 오후 2시간 정도입니다. 이건 아동학대라고 아내에게 한마디 했다가 심하게 다툰 것도 여러 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하면서 휴대전화를 거실에 두고 나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계속 뜨길래 급한 일인가 싶어서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는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었던 저는 메시지 내용 전부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내는 학원에 애들을 밀어 넣어놓고 그 틈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는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직접적인 증거 영상 같은 건 없지만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빈번하게 밀회를 즐긴 정황은 문자 메시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쥐어짜며 학원으로 내몬 진짜 이유가 바람 피울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니 정말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저는 아동학대에 불륜을 저지른 이런 여자와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제가 양육권을 가져와서 아이들을 숨통 트이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무리 엄마가 잘못했어도 남자인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글이 많아서 불안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 누구나 같겠지만 자정이 넘도록 공부시키고 잠까지 재우지 않는다면 과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학원에 있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정말 마음이 무거운 사연이었습니다.
1: 네.
2: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정이 넘도록 공부를 강요당하고 충분히 잠도 못 자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게다가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1: 그러게요.
2: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사연자분이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사연자분은 아내의 과도한 교육열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선 아동학대라고 하는 건 뭔지, 아동학대 어떻게 정의될까요?
2: 네,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제3조를 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연을 보면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이거든요. 뭐 단순히 공부를 시키는 거는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잠을 재우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동학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 네,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네. 아이들이 이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교육의 수준은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랑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것 같거든요.
2: 네, 이혼 사유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 1호는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2: 부정한 행위를 법원은 간통, 즉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1: 네.
2: 사연의 경우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와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한 그 자체만으로도 부부 간의 신뢰를 훼손한 부정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하였다면 노래방 도우미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1: 네, 그러니까 노래방 도우미한테도 상간자, 그러니까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이런 예, 이야기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미성년 자녀분이 있기 때문에 친권양육권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연자분은 아빠가 가져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아빠가 친권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2: 네, 성별과 상관없이 남자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있다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네.
2: 법원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이들과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2: 사연의 경우 아버지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이 있다는 점과 네. 할머니, 할아버지 등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이들한테 새벽까지 공부를 시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이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랑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 거,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요. 그 남성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권양육권 같은 경우는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는 거니까요. 사연자분 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불과 40일 만에 현관문에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가 붙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최근 한 세입자가 근저당이 있지만 안전하고 소액 임차인이라 최우선 변제도 받는다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월세 계약을 맺었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를 임의로 고치거나 중요한 권리관계를 숨겼다면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가 이미 시작이 됐다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부터 해야 합니다. 소액 임차인도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전입신고 시점 그리고 선순위 권리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 누수가 심각한데도 집주인이 수리를 계속 거부했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여지도 있는데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계약서와 등기부, 중개사의 설명 자료를 보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넥스트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전국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간간이 비 소식도 있습니다. 정말 막바지 여름더위도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더위 속에서 정말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하게 이 계절,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가는 거 환절기까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체력 때문에도 그럴 텐데 물론 더위 속에서 너무 무리하시면 안 좋죠. 꾸준한 운동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운동을 해야 도움이 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다 상식선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3부에서 좀 더 정확하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 운동하는 습관, 건강의 관계 짚어보겠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d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우리 동네 리더를 만나다 우동리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을 이끌어갈 지역의 리더들을 만나서 각 도시의 비전과 청사진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광명시 의회 이형덕 의장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저희 앞에 보시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만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 광명시 의회 의장 이형덕입니다. 오늘 광명이 맞이하고 있는 큰 변화와 시민 여러분의 삶에 가까운 현안들, 그리고 제10대 광명시의회가 해야 될 일들을 편안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0: 네,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일단 처음 들어오실 때 너무나 화사한 모습에 제가 놀랐고, 두 번째는 가슴에 단 그 명찰, 이름표에 놀랐습니다. 누가 만들어주셨습니까?
1: 저희 지인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와, 일명 형덕이라고요.
0: 러브 형덕 이렇게 써 있습니다. 러브와 형덕 사이에는 빨간 하트가 아주 예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예쁜 이름표도 이렇게 차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선 광명시의원으로서 10대 광명시의회 또 전반기 의장을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소회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1: 먼저 우리 광명 시민들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울러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권한의 자리라기보다 제가 맡아보니까 정말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우리 시민들께 제가 슬로건으로 약속을 들었어요. 믿으니까 책임 정치, 더 큰 일꾼으로서 약속드렸던 슬로건처럼 시민 여러분들께 책임 정치하면서 그 결과를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0: 책임 정치, 믿으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시민들께 보답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 과정에서 평소에도 또 의정활동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민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현장에서. 의장 선출 앞두고 어떤 말씀 가장 많이 들으셨어요?
1: 이제 제가 슬로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믿는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기대한다 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우리 시민들이 항상 정치인들의 거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지금 9년째 제가 이제 정치 현장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믿음 잃지 않고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초선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그래, 그 마음 변치 않는 게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의 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 지키고 가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지금 의장으로서 굉장히 큰 각오를 다지셨다라는 게 제가 느껴질 정도인데, 앞으로 어떤 의회를 만들고 싶다? 그 말씀도 한 말씀 여쭤볼게요.
1: 가장 먼저는 저희가 시민의 대변자로 지금 의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 그리고 시민의 마음을 이어서 우리 광명시를 행정과 연결하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민, 지방의회 그러면 사실은 시민의 대변자로 들어와 있잖아요. 시민의 그런 목소리를 듣고 우리 조례와 정책으로, 그리고 예산형으로 반영을 해서 생활정치로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도 그 자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광명시가 지금 대규모 도시개발부터 교통, 주거환경 여러 현안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참 많은 현안들을 살펴보셔야 되고, 이걸 어떻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낼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 제가 이름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름표 말고 지금 의장님 앞에 광명시의회라고 해서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그것도 설명 짧게 부탁드릴게요.
1: 네, 지금 우리 광명시의 우리 슬로건을 해놓은 거예요. 네네. 그런 내용인데요. 이번에 우리 시민의 마음을 읽고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광명시 의회 그런 슬로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 이번에 새로 우리 전 직원이 같이 공모해서 만드는 슬로건. 그래서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앞에서 세웠습니다.
0: 슬로건 안에 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읽어주셔도 돼요.
1: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0: 내용.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네네. 아, 오늘 진짜 이름표. 그리고 광명시 의회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슬로건이 적힌 그 내용까지 있어서 진짜 오늘 대단한 각오를 다지고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에 10대 광명시 의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지금 저희 광명시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 문제입니다. 도시가 빠르게 변하면서 사실은 주민의 삶과 권익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켜가야 되는데요. 도시 자체가 개발이 먼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교통 체증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지금 진행이 그렇죠. 되고 있고요.
0: 광명 그 과정 안에 네네. 신도시. 예.
1: 그래서 철도망 확충까지 저희가 도시 미래를 바꿀 큰 사업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빨라질수록 지금 교통문제

0: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주차 문제, 공사당, 우리 현장,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출적이 통학로 안전 문제, 그리고 재개발이 지어지면서 보상 문제, 재정착 문제, 다양한 현안들이 저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광명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시설이 사실은 완전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 채워가야 되는 일, 정치인들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더 좋아지느냐, 삶의 질이 높아지느냐, 그 역할을 우리 정치가 함께 해야 되고 그 기준이 우리 시민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야 될 현안에 대해서 여쭙는데, 모든 게 지금 다 동일한 무게로 다 보고 계신 건가 봐요. 그러니까 교통부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또뭐 문화체육 분야까지 다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그 시민들의 일상에 굉장히 밀접한 거다 보니까 이제 다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좀 관심이 있으실 만한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도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광명이 재개발, 재건축과 신도시 조성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기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지난 7월부터 협의보상 절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큰 관심 갖고 가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흥에서는 뭐 어떤 준비, 어떤 역할 하고 계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지난 7월 9일 날 우리 시민들께 보상에 대한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말부터 지금 보상이 진행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보상의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 3기 신도시 특히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랜 동안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심적인 부담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여러 가지 뭐 우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정보 제공도 충분히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충분한 보상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순한 그런 지금 보상이 사실은 땅값이나 이런 집값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3기 신도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토지주, 우리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주택 소유주뿐만이 아니라 영세 사업자들, 이런 부분들이 이주가 그리고 생활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우리 뭐 대책이나 아니면 우리 뭐 땅값, 집값에 대한 우리가 개입을 할수 있는 문제는
1: 그렇죠.
0: 아니잖아요.
1: 시의회가 뭐 개별적인 보상액이라든가 협의에 개입하는 역할은 아닌 거고요. 그죠?
0: 그렇죠.
1: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0: 다만 정보 부족 때문에 불이익을
1: 아,
0: 당하지
1: 정보 부족.
0: 않도록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차후 이제 보상이 진행이 되더라도 지금 여기에 살고 계신들이 얼마만큼 다시 재입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혹시 지금 현재 LH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1: 보상 대상자가 약 13,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한분한 분마다 어떤 보상 기준, 뭐 산정 내용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주민들의 뭐 이해관계도 다 다를 텐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정보 부족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따로 시의회에서 어떤 소통 창구나 뭐 상담 창구나 이런 거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도 우리 지금 3기 신도시에 계시는 분하고 사실 민원을 좀 받고 뭐 상담을 했었는데요. 이제 보상 과정에서 일률 편차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보상을 해서 굉장히 마음들이 상해 계신 분들이 없잖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그분이 납득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H에 LH와 함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시 관계부서와 함께 이런 부분들 그분들하고 상담 창구를 만들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 부족 때문에 사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함께 이런 창구를 마련

0: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제때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하시겠다. 그 누구도 불이익받지 않도록 노력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까지 이어지면 앞으로 광명시 인구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0: 네, 많게는 지금 5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 그러면,
0: 30만 인구에서 지금 50만까지 넓게는 지금 보고 있지만 그 인구가 드러나면 정말 우리 명품도시 살기 좋은 광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 과정 중에 우리 정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시만, 아파트만, 이렇게 공동주택만 늘어난다고 해서 명품도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과정 중에 정말 기반시설이 지금
1: 그렇죠.
0: 들어가서 우리 체육시설이랄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하는 그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히 교통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1: 제가
0: 생각합니다.
1: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면 교통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다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광역 교통망 준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요.
0: 네, 맞습니다. 원래 우리 도시가 개발이 되면 원래는 교통 즉 시설 같은 사실 기반 시설이 먼저
1: 그렇죠.
0: 지어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굉장히 교통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거고요.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정은 이미 지금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저희가 지금 닥쳐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금 광명 시흥선, 우리 지금 철도망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진 없이 차질이 되고 반드시 신천한 우리 신림선들이 우리 5개년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가 완성될 때까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기다리기에는
1: 네,
0: 너무
1: 시간이
0: 힘들잖아요.
1: 필요하니까요.
0: 그래서 시민들이 몇년 뒤에 철도가 생기는 것은 내 피부에 가까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교통대책이라 하면 우리 지금 교통망을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1: 버스 같은 게,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건 아무래도 지하철이나 버스만 이용하시잖아요. 마을 버스도 있고, 물론 자차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다 연결되는 것은 어떤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제 버스가 많이 혼잡할 것이고, 또 이제 자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정말 직접적인 생활교통 문제거든요. 네.
0: 맞습니다. 가장 큰게 생활교통이 가장 큰
1: 그렇죠.
0: 것이죠. 사실은 버스는 지금 현재 내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내가 집 가까이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 그리고 버스 노선에 대한 문제, 이런 목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우리 생활정치의 현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취약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통취약지점의 버스 노선을 늘리는 것, 시간 배차를 하는 것,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우리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간이버스를 들여서 전철역하고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광명 우리 철산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우리 주차장이 저희 생겼는데 저 전철역과 우리 지금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부분들에 연결하는 주차장을 연결하는 것, 그게 아마 가장 지금 현재는 시급한 당면 문제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리고 앞서 광명시 의회가 또 갖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로 문화, 체육, 이제 이 인프라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충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생활도 하고 생활체육에도 참여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어떤 시설도 들어서야 될 것이고요. 뭐 준비될 게 많아 보여서요.
0: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 일직동 같은 경우는 우리 복합예술문화센터가 생기고 있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철산동에는 우리 수영장이 들어있는 복합 다목적 체육관이 갖춘 우리 시민건강체육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 광명 스피드돔 스포츠 경륜공원 쪽에 우리 스포츠센터가 지금 개관이 되어서 8월 5일부터 지금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도시가 단순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아니면 도로가 넓어

0: 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다볼 수는 없잖아요. 다만 지금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 이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느끼기에 아주 저 멀리 있는 하나의 시설보다 내 가까이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 하나가, 생활체육 하나가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1: 그렇죠.
0: 만족도를 높이는데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 중에서 뭐 지역에 있는 우리 지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장님들, 그리고 우리 시도의원들과 함께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 명품 도시 광명을 만드는데 한 걸음 앞당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체육 문화 역사 과정이면 시설이 만들어지듯이 그 과정을 차곡차곡 채워가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지금은 해결하실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의회 내부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집행부와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협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이세요?
0: 지금 저희 광명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자체장, 그리고 광명시의 의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수의 우리 광명 자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개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시기도 하죠. 같은 당이기 때문에
1: 아, 그쵸. 시장님과 우리
0: 견제가 어렵지
1: 시의회
0: 않겠느냐.
1: 의장께서 지금 같은 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0: 이런 말씀을 주시기는 합니다.
1: 네.
0: 그렇지만 원칙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당이기 때문에 정말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중심에 시민이 있잖아요.
1: 네.
0: 시장 역시도 목표가 중심이 시민일 거고, 저희 의원들 역시 시민의 대변자로서 중심이 목표가 시민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이 중심이라면 협력한 것은 확실하게 협력을 하고, 견제가 필요한 내용, 시민이 배제된 내용이라면 저희는 확실하게 견제를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희 12명의 시의원들이 있지만 자당, 타당을 불문하고 중심을 시민에 두고 확실하게 견제할 건 견제하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우리 중심 시민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시민을 위하는 일에 저희가 함께
1: 네.
0: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것도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번에 원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야당에서는 다수 의석 바탕으로 한 원구성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하지만 앞으로 함께 야당 의원들도 함께 해가야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협력 만들어 가실 계획이세요?
0: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시의회에는 정당이 아니라 중심이 시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원구성 중에 시민들의 우려도 있었고 주변에서도 많은 말씀이 계시긴 하셨습니다. 그 책임감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구성 과정 중에 그런 불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2년 내내 제가 의장으로 가지고 있는 과정 중에 저희가 단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과정 중에 저희가 위에 운영 과정 중에 상임위원장 구성하면서 정견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마 처음
1: 네.
0: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지만
1: 네.
0: 그래도 이 의견을 우리 제안을 해준 우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렸고 그 제안을 받아둔 저 역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회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이런 서로 소통을 통해서 더 좋은 의회를 만들어가고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1: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우리 의장님, 뭐, 특별한, 신청곡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에 노래 좋아하세요?
0: 노래 좋아합니다.
1: 네. 그러면 자주 부르시는 노래 신청하실 건가요? 노래 부르시려는 거 아니죠? 물한 모금을 드셨습니다. 네.
0: 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1: 네.
0: 우리 태진아의 동반자라는 노래인데요.
1: 네.
0: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걷는 게 혼자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걷는 길, 그게 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8년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할수 있도록 저를 응원해주고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

0: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 중에 우리 시민들이 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걷도록 하겠습니다.
1: 와,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태진아의 동반자를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셨는데 이 곡은 저희가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끝곡으로 전해드릴 거예요. 의자님 돌아가셔서 거의 FM 94.5MHz 꼭 들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장이었습니다.
0: 잠시만요.
1: 네.
0: 더 조금만 해도 될까요?
1: 저희가 지금 5초밖에 시간이 없는데.
0: 아, 그래요. 제가 노래를 좀 부르고 싶었거든요.
1: 아, 저희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0: 잠깐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1: 예.
0: 시민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존경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뢰 잃지 않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광명시 이형덕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늘었습니다. 현재 영남 거의 대부분 지역과 전남, 중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고속도로 위로 3건의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방향 포곡나들목 램프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견인작업 중이라서 시간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반월터널 부근 1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안진터널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잠실대교부터 밀립니다. 동호대교 위로 강남방향 1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 가을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을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백악관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집권 1기 때 벌였던 파격적인 외교를 재개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김정은과 재회하는 무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후속 조치로 한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국 측의 제안으로 훈련 기관과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며 오는 27일까지 예정된 한미훈련은 오는 21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해방패연습을 거듭 비난하며 적대 세력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자위적 권리 행사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논평에서 전시작전 수행의 모든 영역에서 열흘 이상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연습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다시 전쟁 발발의 임계점을 맞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 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 공식 방한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오늘 오후 입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공식 만찬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왕 부장은 내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지난달 발생한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심의를 거쳐 지난달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 원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구비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 원에 이릅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정부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추천 절차를 진행합니다. 천거 대상자는 수사나 법률 관련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후임 대법관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가 있는지와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 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평택시 위험물 창고 화재는 인화성 물질 사이 화학 반응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가 확보한 창고 내부 CCTV에는 발화 추정 지점에서 2시간 동안 연기가 서서히 피어오르다가 한순간 불이 붙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창고에 출입한 외부 인원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인화성 물질에 열이 쌓이다가 산소를 만나 불길이 치솟는 화학 반응에 의한 화재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32도, 광주, 대전은 33도까지 오르겠고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33도 안팎의 늦더위 속에 비도 이어집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모레 저녁부터 주말 오전 사이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최근 외국 언론이 한국의 독특한 식사 예절 하나를 콕 집어 소개해 화제입니다. 베트남이나 중국, 일본에서는 밥을 담은 이것을 한 손에 척 들고 먹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오히려 상에 놓고 고개를 푹 숙여 먹으면 품위가 없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을 손에 들고 먹으면 되레 예의에 어긋난다고 배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숟가락 덕분인데요. 젓가락만 쓰는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 먹으니 굳이 이것을 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쓰던 놋그릇은 뜨거운 밥을 담으면 손이 댈 만큼 뜨거워져서 애초에 들고 먹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밥과 국, 반찬을 정갈하게 차려 숟가락으로 먹는 한국 밥상의 상징. 식사를 할 때 손에 들지 않는 게 예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밥상 2번 밥주걱 3번 밥그릇 4번 밥버거 1번 밥상 2번 밥주걱 3번 밥그릇 4번 밥버거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나라마다 좀 문화가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들지 않고 먹습니다. 일단 밥이 뜨거운데. 네, 들기가 어려울 것 같고. 문제에 다 설명이 돼 있죠. 근데 그러고 보니 많은 나라들이 이거를 들고 밥을 먹는군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익숙한 그 장면이 익숙하고 들고 먹는 게. 근데 베트남, 중국 이런 데서도 이거를 들고 먹는군요. 근데 이거는 문화의 차이고, 또 우리는 숟가락이 있고, 그들은 젓가락으로만 먹고, 뭐 이런 차이가 있었군요. 예. 그래서 외국 언론이 한국의 독특한 식사 예절을 이렇게 소개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뭘까요? 1번 밥상, 2번 밥주걱, 3번 밥그릇, 4번 밥버거.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려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후토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백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3861번님, 이거를 들고 먹는 건 생각을 안 해봤네요. 다른 나라도 밥이 뜨겁지 않을까요? 나라마다 다 풍습이 다르군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967번님은요, 예전에 밥을 먹으면서 떠들거나 이것을 들고 먹으면 숟가락으로 이마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밥상 예절이라고 해서 이거를 들고 먹지 않았죠. 예. 8555번님은요,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니까요. 우리나라는 숟가락이 있으니까 더 청결한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7166번님은요, 밥버거 억수로 먹고 싶어요. 라고. 밥버거. 그러니까 햄버거인데 이제 밥으로 된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든든하고 맛있더라고요. 밥버거. 갑자기 햄버거. 먹고 싶네요. 0707번님은요, 저도 급할 때는 들고 먹다가 아내한테 한마디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진짜요? 근데 뭔가 불안해 보여요. 뭔가 이렇게 이거를 들고 먹으면 진짜 뭔가 굉장히 급한 일이 있는 것 같고 좀 편안해 보이지 않는 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거를 들고 먹다가 야단 맞은 기억이 있다면 그 추억도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 밥상, 2번 밥주걱, 3번 밥그릇, 4번 밥버거.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우리나라는 식사를 할때 이거를 들고 먹지 않는 게 밥상 예절입니다. 상에 두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죠. 예, 이건 뭘까요? 밥상, 밥주걱, 밥그릇, 밥버거 중에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나갑니다. 이건 그냥 바로 힌트송입니다. 제목이 오늘 정답이에요. 알리가 부릅니다.

미덕이라 생각했어. 그렇게 인생 사는 방법이라 배웠어. 그게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내 자신을 믿었지. 동방예의 지국이란 나라 안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런 생각은 옛말이란 친구의 말에도 내 자신을 믿었지.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 씨와 함께합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는 지난 8월 13일부터 2025 인천 미술 올해의 작가 차기율 작가의 개인전 화해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시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인천 아트 플랫폼 공규현 예술감독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 공주현입니다. 현재 인천 아트플랫폼 예술감독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개인전 하나를 소개해 주실 건데 제가 2025 네.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2025가 네, 네.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네.
0: 왜 2025예요? 2026이잖아요.
1: 아, 네. 작년에 선정해서 올해 전시를 하는 사업이라 2025가 맞습니다.
0: 아하, 2025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로 작년에 차기율 작가가 선정이 됐고 그 작가가 올해 개인전을 여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아하,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1: 네,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인천에서 독창적인 작업 체계를 구축해온 뛰어난 그 시각 예술 작가를 선정해서 이듬해에 전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중견 작가, 그 다음에는 청년 작가 이런 식으로 경년으로 선정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선정 작가에게는 인천 아트 플랫폼 내에 있는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이듬해에는 개인전 개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인천 미술 올해의 작가는 추천과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데요. 작품의 창작성과 예술적 성취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인천 미술 현장에서 쌓아온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차기율 작가는 작년인 2025년에 중견 작가 부문에 선정돼서 1년 동안 전시를 준비해 오셨고 지난 8월 13일에 전시가 개막되었습니다.
0: 작년에 시각예술 작가로 이번 작가님이 선정이 되셨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전시까지 지원하는 게 이 제도군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 작가님의 개인전도 인천 미술 올해의 작가의 일환으로 열리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인천 미술 올해의 작가 제도를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작년에 선정된 차기율 작가는 어떤 작가인가요?
1: 네, 책일 작가는 1990년대부터 자연과 문명, 기억과 장소, 생명의 순환과 공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작가이고요. 인천의 도시와 섬, 강화와 서해 갯벌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본인의 작업들을 해오셨습니다. 또 설치나 조각, 드로잉, 회화,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들을 해오셨고요. 자연의 시간과 인간의 삶이 만나는 지점을 본인의 예술적 언어로 만들어서 작품으로 형태를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또 차규율 작가는 국립인천대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하신 뒤에 모교인 인천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창작 작업과 함께 후학 양성도 계속 해오셨고요. 오늘 이번 달 8월에 정년 퇴임을 하시게 돼서 이번 전시가 좀 더 뜻깊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가가 이렇게 활동을 해주신 예술 세계를 인정받아서 지난 2022년에는 제7회 박수근 미술상도 수상하신 바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대단하신 작가분이시네요.
1: 네. 예.
0: 인천에서 그러니까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인천에 사시거나 인천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상인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인천에서 활동하시고 단순히 본인 창작뿐만 아니라 미술 활동 그 하시는 인천 분야에서 다른 여러 가지 업적까지도 함께 보고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인천 미술계에 기여하신 그런 업적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이번에 진행되는 전시 제목을 보니까 화해기입니다. 화해기. 네네. 뭐 싸운 사람이랑 화해하는 그 과정을 다룬 전시인가요?
1: 아, 네. 이 화해라는 말은 어쨌든 우리가 그 뭔가 맺혔던 거를 풀어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기 화해의 힙자가 풀자인데 이번 전시 제목은 이 풀의자를 바다의 자로 바꿔서 만든 제목입니다. 바다는 이제 차규율 작가의 본인의 삶과 예술 작업이 이어져 온 그 기반이 되는 건데요. 인천의 바다, 강화의 바다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는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래서 화해기는 바다를 매개로 한 화해의 기록이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요. 자연과 문명의 관계에 대해서 작가의 치열한 예술적 지향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화해라는 단어이고, 또 기록이라는 마지막 기자에는 차기율 작가의 모든 작업의 여정을 기록한다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차기율 작가의 전시 화해기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신데, 특히 전시에서 네네. 눈여겨볼 만한 대표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1: 네, 전시장이 1층과 2층 이제 두 개 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한 200여 평 정도 되는데요. 1층에는 강화 갯벌에서 채집한 흙을 말리고 불에 구워서 만든 큰 작품이 일단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유적 발굴 현장을 떠올리게 되는 작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작은 생명이 이제 남긴 흔적들이 보여서 거대한 대지처럼 펼쳐진다라는 의미로 자연의 흔적을 기록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 일단은 거대하게 조금 펼쳐져 있고요. 또 1층에 설치되는 작품, 또 다른 작품은 300kg이 넘는 이제 포도나무 구조물이 일단은 그 천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아래에 검은 거울로 이 작품을 비춰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 작품의 제목은 순환의 여행 방주와 강목사이라는 작품인데, 여기서 방주는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이고, 강목은 본초 강목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살펴보는 작품들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작가님의 작품들이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이네요.
1: 예, 1층에는 좀 규모가 큰 작품들 중심으로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층에는 지금 대형 설치 작품이 전시가 되는 거고, 그럼 네. 2층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볼 수 있나요?
1: 네, 2층에선 조금 작고 아기자기한 작품들이 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러 장소를 거치면서 지나온 자그마한 돌이나 자그마한 어떤 사물들에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 그림과 사물이 함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들에 대한

0: 되어 있습니다.
1: 보통 미술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런 전시회나 이런 데 가면 또 설명을 해주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번
0: 네네.
1: 전시회도 혹시 뭐 작품 해설이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0: 네, 저희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3시, 4시 30분 이렇게 하루에 3차례씩 전문 도슨트의 전시 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9월과 10월에는 차규율 작가에게 직접 본인의 예술 세계와 작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작가와의 대화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성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족과 어린이 대상으로 좀더 전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아트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번 전시는 지난 8월 13일에 시작이 돼서 10월 18일까지 인천 아트플랫폼 비동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일요일 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무료로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 차규율 작가가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그 작품의 의미들을 함께 저희가 선보이려고 많이 전시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 예, 2025 인천 미술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차기율 작가의 개인전입니다. 화핵이 10월 18일까지 열리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될까요?
0: 네, 홈페이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도 저희가 홍보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인천문화재단 인천 아트 플랫폼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규현 예술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는 박규민입니다.

0: 최근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건강검진 수검자 305만여 명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는 흡연 행태에 따른 건강 영향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만 대사증후군, 또 당뇨병 이런 유병률이 더 낮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짚어보죠. 안지현 KMI 수석상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주제는 운동입니다. 운동 이야기를 해볼 텐데 300만여 명, 300만이 넘는 분들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오늘은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결과입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8개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신체활동 실천 현황과 대사증후군, 또 이 안에는 또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항목들이 있는데 유병률이 어떤지를 비교하였습니다.
0: 네, 먼저 사실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 하시고 이렇잖아요. 우리 국민 평균적으로 운동 실천 수준이 어느 정도로 나타났나요?
1: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뭐 신체 활동, 운동 이렇게 얘기할 때 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혀 하지 않는다라기보다
0: 네.
1: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를 저희가 편의상 미준수군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이것 말고도 뭐 다양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균형, 밸런스 운동도 있고 유연성 운동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이렇게 나눠봤더니 일단 저희가 대상으로 했던 인구에서 남성은 57%, 여성은 42% 정도의 비율이었는데 이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 세계보건국에서 권장하는 운동에 신체 활동의 미준수 비율이 43.9% 2022년 기준으로요.
0: 네네.
1: 근데 2025년은 42.8%로 나타났습니다. 약간 줄어들었죠.
0: 네. 네. WHO에서는 얼마나 운동을 하라고 하나요?
1: 네.
0: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 정도 운동을 네. 하라고 하는데
0: 네.
1: 이때 운동은 중강도 운동을 얘기하거든요. 유산소 운동으로 따질 때.
0: 중강도?
1: 네. 중강도가 어떤 것이냐. 네. 중간 정도의 강도인데 우리가 뭐 걷거나 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
0: 아, 이 운동을 하면서요?
1: 그렇죠.
0: 운동을 하면서 네. 숨이 차니까 노래는 못 부르는
1: 그렇죠.
0: 상황.
1: 네.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까지는 힘들다라고 하면 중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화도 어렵다. 라고 하면 고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고강도가 되면은 아무래도 힘드니까 운동량이 많아지니까 운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75분에서 150분 일주일 기준으로요. 이때가 이제 유산소 운동이고요. 뭐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등이 되겠고 또 근력 운동, 다른 말로 저항성 운동이나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뭐 무거운 걸 든다든지 뭐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이 되겠는데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0: WHO의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기준을 토대로 지금 미준수 비율을 앞서 말씀하셨는데 한 40%가 넘었어요.
1: 네. 10분 중에 4분 정도는 신체 활동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 네.
1: 유산소 운동만 실천한 분은 25.4%, 근력 운동만 하신 분은 8.2%, 두 가지 모두 하신 분은 23%.

0: 100% 나타났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나요?
0: 네. 40대가 가장 그 신체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1: 아, 40대가 제일 안 움직입니까?
0: 네, 그렇습니다. 47.4%고요. 20대, 30대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50대 이상은 유산소 운동 실천 비율은 높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근력 운동을 포함한 운동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대에서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모두 충족한 비율이 28.5%, 30대는 23.8%. 하지만 50대에서는 유산소 운동만 한 경우가 29.1%, 60대에서는 32.7%. 점점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유산소 운동, 뭐 걷고 좀 빨리 움직이시고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하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 이거는 그야말로 그 건강검진 하신 분들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고, 그냥 그 수치만 통계를 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0: 네,
1: 왜
0: 그렇습니다.
1: 안 하는지.
0: 네.
1: 이런 거는 원인 분석이 안돼 있죠.
0: 그렇습니다.
1: 그냥 제 추정상 40대의 신체 활동이 제일 없다, 운동 제일 많이 안 한다, 그거는 아무래도 가장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나이이고, 이제 가장이 가장 많은 나이이기도 하고, 애들 학교 가고 돈 벌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20대 같은 경우가 20, 30대가 유산소 근력 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인 거잖아요. 근데 그땐 어쨌든 좀 젊고 좀 외모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나이대고, 예, 어디까지야,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0: 네.
1: 그런 게 아닐까.
0: 요즘에 또뭐 크루라고 해서
1: 네.
0: 뭐 저녁 때도 이렇게 같이 뛰고,
1: 맞아요.
0: 네, 그렇죠.
1: 동호회처럼.
0: 달리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 걸 보면
1: 네.
0: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아무래도 40대가 직장 생활하고 또 짬을 내기가 쉽진 않죠.
1: 맞아요.
0: 네, 저녁
1: 예.
0: 때 퇴근하고 나서도 바로 또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든지 또 회식을 해야 된다든지
1: 네.
0: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위원님 좀 운동 좀 하시나요?
0: 젊었을 때 많이 했는데, 네, 요즘엔 저도 그렇게 많이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1: 위원님은 왜 못하십니까?
0: 네.
1: 시간이 없으세요? 일이 많으셔서?
0: 시간이 많지 않아서
1: 네.
0: 요즘에는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좀 걷는 쪽 그리고 중간중간 자전거 타는
1: 그쵸.
0: 쪽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유산소 운동.
0: 네.
1: 아니, 우리 위원님도 의사신 거잖아요.
0: 네.
1: 내과의이신
0: 네.
1: 거잖아요. 실제 진료도 하세요?
0: 그렇습니다. 네.
1: 진료도 하고 하시니까,
0: 네.
1: 그러니까 좀 그러시네요. 우리 환자들 건강을 챙겨주시느라
0: 네.
1: 본인의 운동을 많이 못 챙기시는, 예, 우리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 그 알려주신 그 통계를 보니까 남자는 근력 운동, 여자는 유산소 운동 많이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0: 네,
1: 그거 왜 그렇습니까?
0: 아무래도 뭐 2, 30년 전에도 그랬지만 남자들이 이제 근육을 키우는 걸 많이 좋아했죠. 뭐 아령을 들거나든지 뭐 육체미라든지 그런 영향도 있고 이제 근력 운동이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어간다
1: 맞아요.
0: 보니까
1: 힘들죠.
0: 예,
1: 예.
0: 여성의 경우는 특히 뭐 근육이 생기면 맵시가 좀안 난다는 그런 선입견 그런 것 때문인지 남성은 근력 운동을 하는 비율이 10.1%. 두 운동을 하는 비율이 28.8%였는데 여성은 근력만 하는 경우가 5.7%,
1: 절반으로
0: 절반으로 떨어지죠. 네,
1: 떨어지네요. 예.
0: 두 운동 모두 하는 경우가 15.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번 분석에서 보면 운동 종류가 가장 또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0: 네, 저희도 분석을 해보면서 상당히 흥미롭게 봤던 부분인데요.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보면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은 뭐 복부 비만, 또 혈압 혈당이 올라간다든지 또 지질 중에서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또 몸에 좋다고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것들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을 대사증후군으로 보는데요. 이 대사증후군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가를 확인했더니 신체 활동을 부족한 미준수군의 경우는 24.5%. 유산소 운동만 할 경우에는 23.8%, 두 가지 모두 실천하면 17.0%, 근력 운동만 한 경우도 16.4%, 예,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역시 근력 운동을 같이 했을 경우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대사증후군 유병률에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혹시 같이 분석이 됐나요?
0: 네, 다른 질병 경우에도 이제 당뇨병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미준수군은 7.0%, 유산소는 7.8%인 반면에 근력운동 했던 군은 4.7%, 둘 다 했을 때는 5.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요. 또 이상지질혈증도 근력운동을 포함한 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그러니까 결론은 보니까 여기 유병률 퍼센테이지가 뚝 떨어지는 군이 근력운동을 한 군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했든 안 했든 근력운동을 하면 수치가 유병률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운동도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근력운동이 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의학과 관련된 여러 지침들이 있는데 저희도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또 진료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동안 배워왔고 또 실천해왔던 것이 대개는 이제 유산소 운동, 많이 걸으세요, 맞아요. 뛰세요, 자전거 네. 타세요, 수영하세요, 또는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아쿠아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근감소증이라는 게 열풍이 불었잖아요. 실제로 유산소 운동만 가지고는 심폐기능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반적인 기능, 대사증후군을 포함해서 혈압 혈당을 낮추고 전반적인 기능을 좋게 해주려고 하면 결국에는 근력이 키워져야 된다. 근육의 양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근력 운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근력 운동이라는 게 참 개념이 어려운 게 그냥 아령 들고 어디 우리 흔히 이제 헬스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서 무거운 거 막 들고 막 이렇게 해야만 근력 운동이냐.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아쿠아 같은 거 엄청 막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럼 유산소만 되는 게 아니라 근육도 쓰지 않습니까?
0: 네네.
1: 수영도 얼마나 팔을 저어야 되고 이거 다 근육 운동 아니에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제 유산소 운동만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없고 일부는 이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는 운동도 있고요. 근력 운동이 꼭 말씀하셨던 아령, 바벨 뭐 이런 것 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또 스쿼트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근력 운동, 저항 운동이 되겠습니다.
1: 마찬가지로 성취한 질문 들어왔어요. 5874번님, 아쿠아는 그럼 근력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라고 질문 들어왔는데 그러면 아까 아쿠아 수영 그것만 하면은 안 좋습니까?
0: 그거는 이제 특히 이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체 운동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게 워낙 그 체중을 덜 영향을 받는
1: 그렇죠.
0: 운동이잖아요. 수영도 그렇지만 아쿠아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년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거라서 근력을 많이 키우는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 성격도 있으면서 일부 그것은 또 밸런스, 균형, 유연성 운동도 되는 성격도 있습니다.
1: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근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 결국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인 거잖아요.
0: 네.
1: 근육이 예를 들어 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0: 네.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근육을 키우는 근육의 양도 늘어나게 하고 근육의 그 힘, 근육을 쓸 수 있는 힘도 늘어나게 하는 건데 근육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근육이 커진다는 얘기는 포도당을 잘 이용한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크고 근육이 잘 기능을 하는 분들은 혈당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는데 근력이 근육의 양이 적고 뱃살이 나오고 이런 분들은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고 보통 그런 분들이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나온 분들이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못 넣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근력 운동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힘을 좀 쓰는 운동 말씀하셨던 뭐 바벨, 아령, 스쿼트, 플랭크.
0: 네 맞습니다.
1: 이거 1분 하기도 힘든 그 몸 덜덜 떨리는 이게 다 근육을 키우는 거니까 필요하다. 근육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인 거고 그런데 요거 하나 짚어볼게요. 일부 질환에서는 유산소 운동만 할 경우 오히려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안 좋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0: 네, 요것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병률이라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 어떤 비율이 높았는지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 같은 경우 또 당뇨병 같은 경우는 운동이 부족한 신체활동이 부족한 미준수군에서는 7%였는데 유산소 운동만 한 경우는 7.8%, 고혈압도 신체 활동이 적은 경우는 18.8%인데

0: 유산소 운동하는 경우는 22.2%. 미세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면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0: 네.
1: 될까요?
0: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통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동을 한 경우와 안한 경우를 꾸준히 지켜봤을 때 이렇게 그런 발생이 되는 걸본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는 많이들 느껴보실 텐데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으면 진료실에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하시죠. 실제 이분들은 여러 연구나 뭐 다른 문헌들을 보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설명을 듣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분포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쪽이 좀더 합리적이고 유사한 연구들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만 하는 군의 경우에 어떤 질병에 있어서 유병률이 아예 운동을 하지 않는 군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건강검진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좀 행간이 좀그 행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 이
0: 네.
1: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은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공부 성적이 떨어지면 나머지 공부라고 남아서 학교에서 공부를 더 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은 실제로 학교에서 더 오래 공부한다. 그렇게
1: 그쵸.
0: 생각하면은 공부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꾸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인에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다 필요하다,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데,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0: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정도는 일단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강도 운동. 그러니까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는 것까지는 쉽지 않은 그 정도. 예전엔 저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등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 사이.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정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뭐 주말 빼고 하시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이 등에 땀이 날 정도를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땀이 나는 정도가 워낙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지만 노래는 힘든 정도. 아니면 좀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주말이나 이런 데 몰아서 그때 막 열심히 축구라든지 달리기라든지 굉장히 격렬한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고강도 운동이거든요. 뭐 축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순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일주일에 75분에서 150분.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근력 운동을 제가 일주일에 두 번을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거 일주일에 5번 하면 유산소 운동처럼 좋을 텐데 왜안 하냐? 이게 근력 운동이라는 게 이제 근육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아령 같은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음날 이제 알이 배기고 아프잖아요.
1: 아프죠.
0: 그게 사실은 근육의 미세한 상처 같은 게 생기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또 근육이 커지면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쉬지 않고 계속 연속으로 하다 보면 근육이 손상될 수도 있고 또 주위에 인대라든지 이런 쪽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많아도 한세번 정도. 그러니까 하루 건너서 이렇게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 근육 운동은 매일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네요.
0: 네. 반면에 이제 유산소 운동은 이틀 이상 건너뛰지 말라고.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지, 일주일에 한번 150분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30분씩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포도당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틀 이상 운동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보통 평일에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몰아서,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막 축구를 한다거나 몰아서 하는 거는 운동으로도 효과가 있기는 하나요?
0: 네. 뭐 이미 몇해 전에 미국에서 비슷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바쁜 사회생활 하면서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거의 안한 사람들과 몰아서라도 뭐 골프를 치신 분들은 네. 라운딩을 돈다든지 이렇게 몰아서 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몰아서 했던 사람이 훨씬 낫더라. 예. 그리고 또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나 그건 절대 목표에 도달 못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표에 도달 못하더라도 그래도 노력했던 사람들이 훨씬 낫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죠. 그냥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0808번님이요. 70대는 어떤 운동이 적당한지에 이라고 질문하셨는데 젊을 때는 조금 덜 먹고 운동하면 몸무게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젊을 때랑 똑같이 식단 조절도 하고 젊을 때랑 똑같이 운동을 해도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라고 두 가지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0: 뭐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 가지 몸에 변화가 오거든요. 또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이제 갱년기 이후에 또 지방이 늘고 또 근육량도 줄어들고 호르몬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예전의 운동으로는 혈당이나 혈압이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근력도 잘 생기지도 않을 수 있어서 그동안 많이 강조되었던 그리고 아까 우리 통계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노년으로 갈수록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는데 꼭 근력 운동도 같이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너무 갑자기 허리를 튼다든지 허리를 숙인다든지 뭐 골프 치시는 분들도 갑자기 스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척추뼈가 주저앉는다거나 갈비뼈가 부를 수도 있고 한 가지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 운동이라고 해서 넘어지면 낙상해서 뼈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균형을 잡는 거. 그러니까 의자를 붙잡고 한쪽 다리로 선다든지 또 반대쪽 다리로 선다든지 이런 걸 반복해 보고 또 눈을 뜬 상태로서 역시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연습하시는 것이
1: 아,
0: 좋겠습니다.
1: 균형 운동하시고, 70대 분들 그러면 근력 운동으로 뭐 어떤 거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0: 요즘에는 그 연세에도 뭐 헬스클럽, 피트니스센터 잘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어렵다 싶으면 말씀드렸던 스쿼트를 할수 있는데
1: 스쿼트.
0: 네,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만큼 하기는 쉽지
1: 네,
0: 않으니까
1: 그렇죠.
0: 네, 벽에다 등을 대고 혹시 바로 주저앉을지 모르니까 밑에다가 베개 쿠션 정도 댄 다음에
1: 네네.
0: 벽에서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스쿼트 동작처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스쿼트 집에서 할수 있는, 편하게 할수 있는, 벽에 등 대고 할수 있는 스쿼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근력 운동으로는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지금 하시던 대로 꾸준히 하시면 되고. 이미 어르신들은 유산소 운동 그래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걷기랑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데, 사실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이런 목넘김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도 다 근육이 늘어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런 근력 운동, 신체 어떤 부분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그 장기 내에 그런 데도 영향을 줍니까?
0: 전반적으로 다줄 수는 없지만 말씀하셨던 그 삼킴
1: 네.
0: 곤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 그쵸.
0: 연하장애 삼킴 곤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큰 문제거든요.
1: 그것도 근육의 문제인 거죠?
0: 네, 그렇죠. 이제 혀,
1: 네.
0: 또 입안의 근육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일본 같은 데에서는 그런 것도 연습도 시킵니다. 혀를 내밀고
1: 아,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0: 혀 운동 같은 걸 하는 거죠. 혹시라도 살에 들리고 그러면
1: 그렇죠,
0: 것들이 굉장히
1: 맞죠.
0: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근력 운동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앉은 자세에서
1: 네.
0: 다리를 쭉 뻗고 뭐 핸드백이나 아니면 우리 쇼핑백 같은 데다가 좀 물건을 넣고 버티는 거. 다리를 쭉 뻗고 버티는 것도 다리 힘을 키우는데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이 근육에 힘이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덜 다치는 그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1: 예,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근력 운동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지현 KMI 수석 상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오늘 SAT 정답은 밥그릇이었습니다. 오늘은요,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이형덕 광명시의회 의장이 신청한 곡이죠. 태진아의 동반자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후에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아침부터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비구름은 남부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륙부터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적게는 5mm, 많게는 40mm의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최대 60mm로 이미 기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여파로 대소나들목에서 북진천나들목 구간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 방향 포곡나들목 램프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용산과 강동에서는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천호대교에서 올림픽대교 구간 4차로에서 안전 점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못간 지점 4차로에서도 작업 구간 자리합니다.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강남권에서 천천히 지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공항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0: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 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후속 조치로 한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UFS 연습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국 측의 제안으로 훈련 기관과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며 오는 27일까지 예정된 한미훈련을 오는 21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4건으로 예정된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일부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축소 내용과 규모는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가 열리는 선전에서 만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8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비공개로 논의해왔으며 이르면 11월 APEC 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자신의 외교 정책 성과를 위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두고 더 큰 실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훈련 중단도 불필요한 양보였는데 이번 축소 조치는 한반도를 넘어 이란 등 다른 적대국에도 미국의 약점으로 읽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등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국가 간 관계로 착각하고 있다며 전략적 사고 없이 미국의 국익을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대응 과정에서 동맹국 폭격을 위협한 사례를 거론하며 외교 정책의 갈피를 완전히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중 외교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한 문제 등을 포함해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합니다. 외교부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와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달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왕이 부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두 장관은 또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 수석은 오늘 TV조선 뉴스 인터뷰에서 넓이가 91만 평으로 여의도보다 넓은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건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들고 관리도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원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의미가 있는데 용산 어린이 정원은 이용객도 많지 않고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기엔 땅에 오염물질이 많아 제거에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1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계약 취소 주택 한 가구에 9만 명 넘는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어제 진행된 서울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 84제곱미터씨 일반 공급 1가구 청약에 9만 433명이 접수했습니다. 이번 공급 주택은 불법 행위 재공급 주택으로 분양 가격은 9억 4,085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옵션 비용 등 최종 공급 가격은 총 10억 1,255만 원입니다.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 14층 아파트가 지난달 21억 원에 거래된 것을 보면 실거래 가격과 단순 비교 시 10억 원이 넘는 차익이 남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건설업계에 공급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김윤덕 장관 주재로 8.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재원 조달과 조직 인력 등 주택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면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 초기 착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만큼 주택 건설 업계도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SNS에 글을 올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등 막혀있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엉뚱한 곳에서 공급 숫자를 채우려 해선 안 된다며 정부의 용산공원 아파트 건설 구상에 분명한 반대 뜻을 전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의 완화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대전, 광주와 대구 등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체감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8도, 습도는 65%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광복절을 보내고 나면 생각해보게 되는 문제가 있죠. 바로 친일 청산입니다. 오는 12월 16년 동안 멈춰있던 친일 재산 조사와 환수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에 대해 알아봅니다. 친일 재산이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국권 침탈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뜻합니다. 이런 재산을 찾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기 위원회는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친일파 168명의 토지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했고 당시 시가로 재산 2,373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2010년 1기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뒤 16년 만에 2기 친일재산조사위가 다시 출범합니다. 오는 12월 닻을 올리고 최장 5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일기 때와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미 처분해버린 친일 재산도 환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손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 현금화했더라도 그 처분 대가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복지 등에 우선 쓰이게 됩니다. 논란이 된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재산도 환수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바로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안상호 씨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공식 인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조사해서 법이 정한 친일 행위와 재산의 형성 과정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비가 그치자마자 늦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확대했고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주 후반엔 다시 비 예보가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영 기자, 이 비가 그치자마자 다시 더워졌어요. 폭염특보가 더 확대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33도 이상의 체감 더위가 예상되면서 폭염특보 지역이 더 확대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발효로 서울은 남아있던 서부권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전 지역으로 특보가 확대했습니다. 그 밖에 부산과 울산 동부, 대구 달성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더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열대야가 우려되는 강원도 삼척과 강릉, 남부지방에도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남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덥고 습한 성질을 가진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했기 때문인데요.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해상과 남해안 일대까지 확장해 덥고 습한 공기를 내륙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기온 편차가 있겠지만 8월 말까지 서울 등 내륙에서는 체감온도 33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나타나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날씨가 호우 아니면 폭염으로 양극화하는 느낌인데요. 주 후반에는 또 비 예보가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만 지나다가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덥고 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주 후반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온도차가 심해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유동적이지만 밤사이 일부 중부지방에서 요란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폭염은 비가 내리는 동안 잠시 주춤하다가 비가 그친 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따라서 더위와 호우가 당분간 번갈아 나타나면서 복합재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 대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냐, 여권에서는 반발이 거센데요.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제청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3: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인데요. 다만 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해왔는데 관례를 깬 겁니다.
0: 네, 이렇게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을 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3: 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거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임명 제청이 늦어진 사유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4월 국회에 출석한 당시 법원 행정처장 대행을 통해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는데요. 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

0: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은데 오늘 출근길에서는 따로 얘기를 안 했죠?
2: 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후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저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1: 네. 다음 달이면 대법관 2명 공백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이 대법관 퇴임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한동안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씨 사건 등 특검 사건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법원 내부적으로 청와대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던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대법관 공백이 메워질지 주목되는데요. 여권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1: 12.3 비상계엄 관련 위증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사건 2심 변론도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4: 네, 12.3 비상계엄 관련 허위증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계엄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와 CCTV 등을 제공했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 증거인멸 혐의와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선고 결과와 관련해 지금 당장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국정원 명의의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재판도 예정이 돼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특검 측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2심에서도 비슷한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5: 중동 불안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하락한 영향에 코스피는 장 초반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웅 기자,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 중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6: 7% 가까이 갔던 하락폭이 소폭 줄었지만 5%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수로는 6,400과 6,5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7,000을 넘나들던 코스피가 이틀 연속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96% 내린 6,529로 출발했는데 개장 직후 낙폭

더 커지며 올해 25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7에서 8% 하락 중이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도 중이고 개인이 홀로 순 매수 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이 큽니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협정 연장이 무산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중동 불안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뛰고 미국 국채 매도세에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다우와 나스닥, S&P 500 등 3대 지수가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은 기업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리고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 ADR 주식 예탁증서를 비롯해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주가 급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나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2.89% 내린 810으로 출발했고 하락폭이 3% 이상 커졌다 상승 전환을 시도 중입니다. 개인이 홀로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 매수 중입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 매도에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며 7일 연속 9시 기준 1,410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웅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막힌 정치의 맥을 확 뚫어줄 두분 나오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2: 안녕하세요.
0: 네. 민주당의 김민석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조이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듣고 오시죠.
3: 지금까지 역사적 관례 속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면
4: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3: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입니다. 사법농단입니다. 저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예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참여해 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퇴역의 길을 자초했다 이렇게
5: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4: 장동혁
5: 사전 조율
4: 국민의힘
5: 없이
4: 대표입니다.
5: 대법관을 제청한 것이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세우는 정말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거로 다 끝나는 것이냐? 재판 재개해야죠.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놓은 것이 사실상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법관 임명하는 그 권한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가진 협박과 압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사상 초유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어떤 얘기인지 그래픽 보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청와대 패싱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대법관으로 손봉기, 김성수, 이렇게 두 명을 임명 제청했는데, 7개월을 끌다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을 서면으로 제청한 겁니다.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하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은 대통령의 이제 대면을 하고 이제 제청을 하는데 대면 없이 일방적 제청을 하니까 송영길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의 이유가 늘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1: 네.
0: 청와대 패싱입니까?
1: 패싱이죠.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패싱이고,
0: 예.
1: 사실 조금 더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고,
0: 시비 걸었다.
1: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싸움을 건 것이다. 대법원장이 3부 요인 중에 한 명인데,
4: 서용주 맥 정치사회
1: 본인이 이게
4: 연구소장입니다.
1: 그 관례, 김민석

0: 내란의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몸부림 안 쳤어요. 그럼 왜이 정부에서 몸부림 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어떤 사법부의 독립뿐만 아니라 이게 대통령한테 서면 제청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법관을 임명했다는 것은
1: 예.
0: 사실상 탄핵의 사유에도 속할 수 있을 뿐더러 탄핵을 가기 전에 본인 스스로 이제 2028년 총선에 장이 열리잖아요. 저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저는 그런 정치적인,
1: 총선 출마까지 염두에 뒀다고
0: 저는 총선
1: 생각하시는
0: 출마를
1: 건가요?
0: 염두에 뒀다고 보는
1: 예,
0: 거예요.
1: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0: 저는 그거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1: 이해할 수
0: 일이다.
1: 없다. 예.
0: 임명제청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한테 좀 얼굴 보고 제가 이래이래합니다. 이분들을 제가 좀 이게 청구할 테니까 좀 동의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가 어렵습니까? 종이 한장 날려서 서면 제청했다는 것들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1: 예.
0: 결국 이거는 2028년에 본인이 이제 대법원장 임기를 뭐다못 마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 가서 뭐 총선 출마해서 배지를 달겠다. 그런 의도 아니고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 봅니다.
1: 네. 청와대랑 협의가 계속 안 되니까 공백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2: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 대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그동안 87헌법 체제에서 의회에서 이뤄왔던 관행을
1: 예.
2: 민주당이 여태까지 다 무시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근데 이번에 그 대법관 임명의 제청을 둔 것을 가지고
1: 예.
2: 청와대가 이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조금 전에 영상에 서서 그 법원 행정처장에 나와서 말씀했던 것만 보더라도 지금 손봉기 김성수 부장판사 제청을 했는데
1: 예.
2: 그 손봉기 판사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서는 그 김민기 판사를 원했다라는 해석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2: 여기에 대한 이견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김민기 판사 같은 경우에 지금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라든지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 계속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거기 안에 조금 더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공소치소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어떤
2: 이번에
1: 부분에서요?
2: 법안이 개정돼가지고 공소치소의 사유에
1: 예.
2: 어떤 기준들이 필요할 텐데
1: 예.
2: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로서 그 기준이 확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2: 여태까지 이견이 있어가지고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남겨둔다면 이 공소치소 사유와 관련돼서 법원의 어떤 판단이나 판사, 대법관들의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잘못된 판례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국민 어떤 법 감정이라든지 이런 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청권을 실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뭐 조금 전에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법행위라고 하는데 무법행위라는 것은 그냥 정치적 프레임이 그 어떤 네이밍인 거가 어떤 그런
1: 예.
2: 표현인 거고요. 그렇게 무법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거는 대법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1: 그러니까
2: 합니다.
1: 김용태 의원 얘기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하는 대로 청와대에서 받아줄 수 없었던 게 공소취소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었다.
2: 여러 가지 뭐,
1: 예.
2: 예.
1: 그래서
2: 하지만
1: 이견이 있었을
2: 그렇습니다. 예.
1: 것이다라는 것이고 서영주 소장님은 총선 나가려는 거 아니야?
2: 네.
1: 이런 의심까지 든다라고 하셨는데 한동훈 의원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갑자기 민주당이 관행 타령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헛소리하는 민주당 정권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 위반할 때는 아주 하찮게 여기더니 갑자기 관행이 왜 중요해졌냐? 이 얘기입니다. 관행 법사위 관행은 어기지 않았냐. 그땐 가만히 있더니 왜 여기선 또 관행이 중요하냐. 이
0: 예,
1: 얘기거든요.
0: 법사위 관행하고 그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대법관의 임명 제청에 대한 관행이 비교할 만한
1: 아,
0: 건가요?
1: 비교가 잘못된 겁니까?
0: 비교가 잘못된 거죠.
1: 예.
0: 법사위에 대해서 사실 법사위는 조금 옥상옥의 개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국회의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그냥 판단하는 것이고 상대당을 배려해 주는 정도 수준에서의 관행인 것이고 지금 이거는 대법관의 임명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동의를 해주고 국회가 동의해주고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1: 예.
0: 이런 절차를 둔 이유들은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지 않게끔 아니면 또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않게끔 서로 견제와 균형에 대한 그런 사실 관습법적인 사항이 있는 거예요.
1: 예.
0: 법사위 주는 거는 관습법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 대상 아니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헛소리라고 하는데 한동훈 의원 한번 보세요. 그게 헛소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탄핵? 사실상 이런 식으로 너무 노골적인 정치적인 그

0: 대법원장이 개입을 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건 사실 저는 이건 정치 개입 정도로 들어가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해도 될 일을 했다. 제가
1: 탄핵
0: 앞서도
1: 시도 가능성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0: 저는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1: 네.
0: 국회 내에서 김인석 대표도 나가셔라 그랬잖아요. 나가시란 말은 시간을 줄 테니까 나가는 거고 안 나간다면 탄핵을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1: 예.
0: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탄핵을 노리는 거라니까요.
1: 아.
0: 탄핵을 받았다. 이 정권으로부터 뭔가 핍박을 받았다. 그래야 이 출마에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늘상 그래왔어요. 저는 그런 답습을 윤석열 정부에서 배워서 똑같이 써먹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1: 네.
0: 됩니다.
1: 불량 학생 나가라. 오늘 김민석
0: 네.
1: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나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2: 아니, 법대로
1: 예.
2: 했던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 당대표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청와대 심부름센터 역할을 자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1: 예.
2: 많은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뭐 관행을 저희 국민의힘이 관행을 따지고 하면은 법대로 했다 문제 될거 없다고 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조희대 대법원,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법보다 관례나 관행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을 지켰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7개월 정도의 어떤 청와대와 교류가 있었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대법원장으로서의 법적인 권한을 실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가지고 탄핵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당이 여태까지 해왔던 논리와 본인들이 해왔던 답습해왔던 그런 어떤 행동들하고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선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1: 예.
2: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1: 파기환송에 대한
2: 그렇습니다.
1: 앙금이다.
2: 파기환송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1: 예.
2: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해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1: 예.
2: 계속 앞으로도 할것 같습니다.
0: 이게 공소시효권을 이제 김영태 의원이 얘기했는데 공소시효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런 우려만 있는 것이고 그 어디에도 공소시효의 법률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1: 가능성을
0: 싶고
1: 얘기하는 거죠.
0: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얘기한다 이건 아닌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사건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란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윤석열 등등에 대한 재판도 앞두고 있고 이게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1: 그러니까 2명 공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공석이 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사람으로 채워서 이게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을 절반 받고 본인의 입장을 절반 하면 될 것인데 지금 청와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밀어붙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내란 사건에 대한 규정들을 대법원에서 뭔가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까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서 공소시효의 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내란 청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 굉장히 조금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협의를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대통령
1: 협의가 안 됐으니까 뭐 그랬겠죠.
0: 아니 협의를 안 됐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 협의가 잘 됐을까요? 그냥 대통령 윤석열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는 왜안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권마다 차별화해서 움직이는 대법원장이라면 이건 정치적인 중립성을 철저히 위반한 거라고 저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2: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계속 그 내란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민주당 모 의원께서 당시 그 계엄 있고 난 뒤에 대법원장하고 3부 회동서를 제기하고 했었잖아요. 가짜뉴스 막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인 게 드러났었고, 그러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가지고 뭔가 마치 계엄과 연동되어 있을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당시, 대선 당시 후보에 대한 그 파기환송심에 대한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만약에 탄핵을 시도하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권격이다 이렇게
0: 네.
1: 공격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거

0: 탄핵 가면은 해코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쨌든 두명 공석이 됐을 때 파장이 상당히 클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여러 가지가 참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1: 성법도 통과됐고
2: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1: 공수청 출범입니다.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국회 가서 또 다른 현안들 당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또 형사노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걸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내가 제출했고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 표시를 했었고 또 오늘 공식으로 사의 표시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수리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래야만 조직이 좀 안정될 수 있지 않겠어요?
3: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그동안
2: 강유정 청와대
3: 국민 요구에 따라
2: 수석 대변인입니다.
3: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습니다.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뭐 이어지는 개각 일정 부분들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0: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뭐 아직도 안 나왔어? 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예 뭐 종이로 제출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4: 그러니까
0: 예.
4: 그전까지는 사의 표명,
0: 예.
4: 입장, 의견만
0: 구두
4: 드러냈던
0: 전달.
4: 것이고
0: 예.
4: 이번에는 인사혁신처에 그러니까 행동을 취한 거죠.
0: 예.
4: 공식적인 문건을 접수해서 사직서가 접수됐다라는 것이라서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거를 반려를 할 건지 아니면 받아들일 건지 이 결정만 남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 제출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
0: 예.
4: 아, 사실 뭐 본인도 말을 했지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가 지금 임플란트를 6개 정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불면증도 있다고 그러고 해서 하여튼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워커홀릭에 준하는 분이라서
0: 예.
4: 엄살은 안 피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 검찰 개혁을 다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후속 조치로 법무부 장관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기계적인 거라서
0: 네.
4: 본인이 의원의 입장에서 입법부로 돌아가서 보안수사권이 폐지되고 보안수사 요구권이 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미진하다고 하니 의원으로 돌아가서 국회에 와서 미진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그빈 구멍을 본인이 직접 입법부에서 좀 메워보겠다.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공감하는 것들이 이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0: 예.
4: 이거는 개혁의 완성일 수 없다라는 말들을 저는 정성호 장관이 조금 아주 깊이 숙고한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 정도 되면
0: 예.
4: 더 이상 잘 버티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일도 일이지만
0: 예.
4: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지
0: 예.
4: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도 좀 추스리시고 입법으로 돌아와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0: 우스갯소리로 댓글에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4: 그
0: 있잖아요. 이쯤이면은 사표 받아줘야 된다. 뭐 이런 댓글까지
4: 정도는.
0: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잘 버티시라 이런 입장을 전한 상황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또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사직서를 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5: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0: 네.
5: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보안수사권 폐지 그리고 공소치유 사유가 넣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전국 상황에서도 본인한테 이게 모든 것이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결정을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지금 결정했다고 해서 국민적인 면죄부가 씌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 예.
5: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있으시면서 대통령의 그런 의지나 집권 여당이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0: 어쨌든
5: 때문에,
0: 보안수사권은
5: 예,
0: 폐지된
5: 그렇습니다.
0: 거고요.
5: 국민적
0: 예.
5: 평가는 뒤따를 거고,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앞으로 예상되는 공소 취소,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들이 많이 되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본인의 양심하고 많이 좀 반대되는 것들이 있을 거로 예상되다 보니까 아마 결정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앞으로 뭐 시나리오긴 하지만 어쨌든 김민석 당 대표가 됐고 공소 취소와 관련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5: 그렇습니다. 이번에
0: 예.
5: 검찰 수사권, 그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의 대통령의 기류가 달라졌던 것을 예를 들어봤을 때 예. 결과적으로 공소취소 사유가 들어간 것에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빠르게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도 또 저희 당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김민석 당대표도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 기소가 맞다면 당연히 공소는 취소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는데 한동훈 의원도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공소취소 작전 시작 아니냐,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그런 의미다, 이런 본인의 이제 주장을 썼습니다. 자기 손으로 이제 공소 취소하기 무서운 정성호 장관이 이미 세팅을 다 해놓고 도망가겠다고 사직서 낸 거다. 이제 특공대들의 진짜 작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이름이 참 긴데 공소 취소 특공대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이 잘못되었다고 공소 취소에 밑밥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4: 너무 시선이 비뚤어졌어요.
0: 비뚤어졌습니까?
4: 네. 예. 그러니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좀 보면 좋겠고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의 역할을 부담스러워해서 도망갔다. 정성호 장관이 도망가면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장관이 거기에 총대 메고 예. 하겠죠. 그게 아니니까. 사실 정성호 장관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 부분들은 국민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겨달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셨고 결국엔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가서 본인이 그 역할의 마지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고 저는 뭐 공소취소의 건은 지금 나오는 것들은 지금 현재 뭐 가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예. 좀 맞지 않은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공소취소권을 노골적으로 시도한다? 그럼 바보 같은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신데 그걸 그냥 눈 뜨고 보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그냥 정부가 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어떤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저는 공소취소권에 대해서는 뭐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건데 저는 그 김민석 대표 말이 틀린 말이 있나요? 조작 기소가 밝혀지면 예. 공소 취소해야죠. 그러면
0: 조작 기소가 입증이 되면
4: 그렇죠. 입증이 예. 되면 그러니까 기소 검찰이 한 기소가 조작됐다는 예. 게 입증이 되면 당연히 그 기소를 취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예. 그러면 그걸 남겨둬요? 그건 아니잖아요.
0: 그 입증을 그럼 누가 하는 건가요?
4: 그 입증을 이제 예. 이 검찰이라든지 아까 말씀했던 이런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TF에서 검토를 하는 것인데
0: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
4: 그렇죠 예.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작 기소가 있다면 공소에 대한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입증을 허위로 하는 자체도 범죄 행위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공소 취소로 간다고 하는 것은 가상의 현실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 그런데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사건을 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공소 취소하고 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0: 예.
5: 지난 우리 광복절 연휴 때 그 개헌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그 뉴스에서 많이 다뤘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핵심은 개헌에 대해서도 핵심이고 이 대법관 임명 문제라든지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 핵심은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 예.
5: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민주당이 공소취소 가능성 없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진정성을 국민들께 입증하려면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면 됩니다. 나 대통령 재판 받겠다. 그 한마디만 하면 국민들이 아마 민주당이라든지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의지들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판에 대한 언급을 못 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 대통령 앞에서 재판 받으시라고 말씀드렸고 약속해달라고 하셨는데 답이 없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0: 무응답이었습니까? 아니면
5: 무응답이었습니다.
0: 무응답이었습니까?
5: 그러니까 재판 재개에 대한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되게 무서움, 기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거로 추측이 되고 결과적으로 공소 취소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통령 재판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4: 아니 재판을 받게 되면 받게 되는 것이고.
0: 근데 그 한마디를 해달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개헌도 그렇고 이제 그 한마디를 대통령이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4: 그러니까
0: 거잖아요.
4: 그러니까 이미 재판을 예. 받고 있다가 대통령이 되고 중지된 거잖아요.
0: 예.
4: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재판 받겠다라고 말하라는 것도 참 뭐라고 하죠? 쓰여진 대로 읽어라. 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고 연임 도전을 할 수가 없는데도 연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걸 왜 연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냐고 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금 최근에 얘기했죠. 연임은 있을 수도 없고 헌법상에 그거는 금지돼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연임 안 하겠다는, 못한다는 소리예요. 공소취소권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본인 생각에는 끝나면은 재판을 받겠지 생각하는데 내가 재판 받겠다 또 재확인하라는 것들이 사실상 그게 조금 상대에 대한 존중이 맞나, 대통령에 대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침묵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침묵이 나는 재판을 받지 않겠다로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뭐 그건 너무 비틀어지게 보는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오늘 저녁에 또 청와대에서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네.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세 사람 네.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고 그리고 좀 언론에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말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4: 아마 헤드라인을 장식할 말은 대통령이 정청래 의원에게 하는 말이 이제 헤드라인이 예. 되겠죠. 그다음에 당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너무 치열했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동력이라는 것은 민주당 내 분열이 계속되면 아무리 새로운 지도부가 오더라도 뒷받침이 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끌수록 진영 내에서 전당대회에 있을 수 있는 갈등과 반목들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초기에 진압하자라는 차원에서 만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통합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많이 좀 도와달라라는 것들 그리고 민생과 통합 구조적 다수에 대한 얘기들을 예. 당부하고 특히나 정청래 의원에게는
0: 정청래 의원이 오늘 표정이 밝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4: 밝게 하겠죠. 예. 거기에서 얼굴을 어둡게 할 필요도 없을
0: 정치
4: 뿐더러.
0: 정치 고수니까.
4: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정청래 의원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진영 내의 지지자들을 좀 봉합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아마 헤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네. 뭔가 정청래 의원에게 제안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0: 내일 뉴스 나우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의원 악수하는 사진이 나갈 텐데 정청래 의원 표정이 어떨지 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임기 시작부터 난제를 맞닥뜨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위한 당내 논의가 본격화되는데요.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7: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8: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든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6: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Walk it,
17: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6: 안전화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0: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 3월 9일이 그날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기 목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기.
2: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게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다시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강릉, 대전도 33도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전남 광주에 5에서 40mm,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은 오늘 저녁까지 최대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올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사이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3, 4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이 부근이 많이 혼잡해 보이는데요.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셔야겠습니다. 여파로 동작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반대 김포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지금 북부 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묵동 나들목 중심으로 양방향이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팔탄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후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 여파로 3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경기 성남시에 있는 길거리에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피의자가 언제쯤 송치됐습니까?
2: 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쯤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왜 살인했는지, 직장은 왜 찾아갔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3: 피해자 왜 살해했습니까?
4: 스토킹 범행 혐의 인정하세요?
3: 피해자 직장은 새벽에 왜 찾아갔습니까?
2: A씨는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길거리에서 옛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 대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 피의자 신상 공개도 결정됐는데 오는 25일부터 공개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이의 제기에 따라 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오는 25일부터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25톤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역주행 방향에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영천의 한 교차로에서는 청소차와 대형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환경미화원 3명이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사고가 몇 시쯤 난 겁니까?
5: 네, 오늘 새벽 4시쯤입니다. 경북 영천시 도동내거리에서 청소차와 25톤 대형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청소차 앞부분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는데요.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이들은 60대 2명과 40대 1명으로 영천시의 쓰레기 수거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입니다. 매일 영천시 5개 동에서 쓰레기를 수거했고 사고 당시 새벽 청소를 위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사인 50대 남성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실려있던 흙이 쏟아졌고 주차된 차 두 대와 가로등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새벽 시간 청소차 사고로 환경미화원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편의를 위해 청소차 뒤편에 매달려 이동하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청소차에는 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숨진 미화원들도 차 내부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교차로가 사고 당시 전멸 신호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직진하던 화물차와 좌회전하던 청소차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두 차의 진행 방향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6: 각종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립니다. 김 의원 사건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게을리한 정황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을 따져볼 심의위원회가 곧 열리죠?
7: 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25일 정기회를 열고 김병기 의원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 사건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 과정에서 지연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다만 직권 부의가 아닌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0: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수사 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 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앞서 고소인인 김의원 전직 보좌관 A씨와 김의원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경찰이 결론을 미루고 있다며 각각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김의원은 지난해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의 특혜 편입, 배우자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청탁 등 모두 13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1: 1년 가까이 11개월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경찰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0: 경찰은 최근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거듭 설명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찰청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도 관련 질의가 잇따랐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김의원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의 혐의 판단은 끝났지만 국가수사본부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본청과 소통하고 있고 큰 틀에서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세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남아있고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가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이른바 전경예우 우려에 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행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퇴직 경찰관의 사건 문의나 사적인 접촉 금지 제도를 더 철저하게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관의 이탈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경정 심사 승진을 별도로 운영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본청과 시도청 전입 연차를 3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2.2%로 높였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2.7%로 유지했고 경상수지는 3,597억 달러로 이례적인 수준의 대규모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KDI는 8월 수정 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보다 0.7%포인트 높은 3.2%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어 수출은 8.7%, 설비 투자는 7.9% 증가하며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와 이른바 B2로 인한 신용대출 급증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 가계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가계신용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24조 9천억 원 늘어난 1,891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분기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13조 4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4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단기간에 진정되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2: 미국의 장기 국채가 흔들리는 직접적인 이유로는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 우려가 첫손에 꼽힙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욱 나빠진 미국의 재정 상황이 있습니다. 대규모 감세를 밀어붙이면서도 이란 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전비를 쏟아부은 게 결정타였습니다.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까지 늘어나면서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만 연간 1조 달러에 이르게 됐습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 열풍도 국채 시장의 여건을 악화시켰습니다. 아마존이나 알파벳 등 거대 기업들이 앞다퉈 회사채를 찍어내면서 장기 투자 자금을 놓고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반면 미국 국채를 사들이던 전통적인 해외 수요는 약해졌습니다. 미국과의 갈등 속에 중국은 꾸준히 내다 팔고 있고 최근엔 일본과 영국도 보유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장기 금리까지 30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일본 국채로 갈아타는 흐름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0: 그러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국채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관망하는 신호로 해석된 캐비너시 연준 의장의 발언이 기름을 부으면서 장단기 금리의 움직임이 극적으로 엇갈렸습니다.
1: 워시 의장의 첫 회의는 훌륭했지만 두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금리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투자회사 책임자입니다.
0: 국채금리 상승은 소비자 대출 시장은 물론 주식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서울 송파구에서 1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계약 취소 주택 한 가구에 9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어제 진행이 된 서울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 84제곱미터 일반 공급 한 가구 청약에 9만 433명이 접수했습니다. 이번 공급주택은 불법행위 재공급 주택으로 분양가격은 9억 4,085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옵션 비용 등 최종 공급가격은 총 10억 1,255만 원입니다.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 14층 아파트가 지난달 21억 원에 거래된 것을 보면 실거래 가격과 단순 비교 시 10억 원이 넘는 차익이 남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격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10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보도에 고재용 기자입니다.
3: 아파트 분양 사무실로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시행사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장시간 압수수색을 벌여 시행사 대표의 휴대폰과 USB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정치권과의 금전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 금고는 몇 개나 넣으셨나요? 안에서 뭐 어떤 거 하셨습니까?
3: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제주 아파트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전방위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시행사 대표가 오영훈 전 제주지사 측 보좌진에게 유흥주점 접대와 금품을 제공하고 문대림 국회의원에게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모집을 돕고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시행사 대표는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청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위치가 그분들보다
1: 아파트 시행사 대표입니다.
5: 도와주는 입장이지 내가 청탁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여기 인허가 그룹회의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3: 로비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6: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관 제청 후보를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세게 비판하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권에서 탄핵까지 거론이 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7: 네, 국회입니다.
6: 네, 당장 물러나야 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오늘 거세게 비판했죠?
7: 네, 맞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개최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상당 부분을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사태라고 표현하면서 관습적인 대법관 제청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법 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때부터 여러 문제가 지적되자 한덕수 전 총리처럼 의도적으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내란 공범의 길로 가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는 즉각적인 사퇴를, 대법관들에게는 단체 의견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8: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7: 김민석
8: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0: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1: 나아가 민주당 안에서 이대로면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로 이어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군가와 사전에 조율하는 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옳지 않은 관행을 깨는 게 맞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여야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1: 네, 우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오늘 아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복기왕 국토위 간사는 최근 가장 화두로 떠오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과 관련해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우선 앞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부의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후속 법안들을 내일 본회의에서 대거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본회의 문턱에 있는 관련 법안들 가운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캠프킴 등 공원 분지 주변, 복합시설 조성지구의 공원과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장 큰 공방의 대상인 어린이 정원과도 별개의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발판 삼아 용산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것 아니냐며 이보다는 재개발과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 재정비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협공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100년을 내다보고 보존해야 되는 녹지 면적을 한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 시행해서 그 국면을 탈취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1: 국회 국토위의 전체 회의에 참석한 김윤덕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다는 식으로 논의가 확대됐지만 이는 전혀 아니라며 공원 녹지로서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청년주택 등을 공급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길에서 후임 대법관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이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서초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또 투표율 조작 의혹으로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 1명을,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합니다. 오후에는 어제 임명된 이태한 특별검사가 합수본을 예방해서 사건 이첩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4: 인천공항에서 줄을 무시하고 달려드는 이른바 집단 새치기 영상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인천공항이 결국 안전 펜스까지 설치하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예, 지난달 8일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이라며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용객 수십 명이 단체로 자세를 낮춘 채 캐리어를 밀면서 차단선 아래로 한꺼번에 몰려드는데요. 질서는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 실제 상황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공항 측은 일부 중국인 보따리상 등이 먼저 수속을 받기 위해서 카운터가 열리자마자 줄을 무시하고 몰려든 것으로 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내 직원들이 인파에 치여 다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항공사는 출국장 진입로에 어제부터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안전요원 배치도 강화했습니다. 승객 안전을 위협하면 수속이 불가능하다는 경고문도 내보내고 있는데요. 공항 측은 현재까지 추가 새치기 사례는 없다며 질서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유아인이 파묘 장재현 감독의 차기작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을 빚은 연예인은 언제쯤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0: 배우 유아인이 장재현 감독의 신작 대본 리딩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유아인은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온라인상에선 복귀가 너무 빠른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영화계에선 유아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유아인과 베테랑을 함께했던 유승환 감독은 올 초 펴낸 책에서 유아인이 누구보다 깊이 반성하고 있을 것이라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 관객 앞에 다시 서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복귀를 둘러싼 논쟁은 과거에도 반복됐지만 돌아온 뒤의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배우 주지우는 2009년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군복무를 거쳐 3년 만에 복귀했지만 처음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5: 또 일본 좀 빠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6: 예, 굉장히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2: 주지훈 배우입니다.
6: 짧게 하면은 굉장히 왜곡될 것 같은데.
0: 하지만 이후 흥행작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다시 정상급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긴 공백이 재기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빅뱅 출신 최승연은 2017년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7년 만에 복귀했지만 과거 은퇴 시사 발언과 연기력 논란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7: 아래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불호 같은 그 쌓여서
2: 감독역 오징어 게임 시리즈 감독입니다.
7: 연기도 사실 영향 평가에 대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지만
0: 논란을 빚은 연예인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자숙의 공식은 없었습니다. 복귀 시점은 본인과 업계가 정할 수 있지만 돌아온 스타를 다시 받아들일지는 결국 대중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네,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 때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훈련 기간과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8: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민정은 교수님 나와주셨는데 북미 대화가 뭐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시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9: 그러니까 11월 보도해주고 11월 APEC 그러니까 중국 선전에서 11월 18일 19일 날 예. APEC이 개최가 되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경제 APEC 할 때 시진핑 주석 오셔가지고 차기 의장국으로서 어떤 그 바톤을 이어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11월 18, 19일을 그 계기로 해가지고 예.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할 예정이니까 그래서 트럼프 그 전제 조건이 그거죠. 올해 그 북한과 미국 정상 간의 대면 회담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그 비행기를 타고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으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과거 하노이라든지 싱가포르 회담을 봤을 때 네. 가까운 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중국이라든지 그 주변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있는 걸 고려하면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시아 김정은 위원장 가까운 쪽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11월 APEC 때 중국을 방문할 그 계기를 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해보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일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건 얼마만큼 준비가 됐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의구심이 커요. 준비가 많이 됐고, 뭐 스웨덴 채널을 통해서 접촉이 연결됐는지, 뉴욕 채널을 통해서 연결됐는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11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그 성사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예.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가 들어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실무선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준비가 만약에 많이 안 되면 뭐 예전에 있었던 과거 선례처럼 좀 유명무실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중간선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8: 근데 이제 중간선거

0: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가 그런 외교 이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난다는 그것이 트럼프에게 반드시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예.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의문점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회담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의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회담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비핵화, 평화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정은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얘기를 했고 취임 초부터 계속 김정은과의 친분 관계, 만남의 필요, 의지 그런 걸 얘기했고 APEC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끝내 답을 안 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론 열릴 가능성은 뭐 있다고 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본인이 1기 때 이루지 못한 그것을 이번에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 아마 그런 것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1: 물론 APEC의 중간선거 이후에 있지만 어쨌든 뭐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2: 우선 트럼프도 지금 현재 세계 정세로 볼 때
3: 박지원 민주당
2: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는 것이
4: 예.
2: 자기 정치나 또는 미국 중간선거의 플러스가 돼요.
4: 예.
2: 그리고 김정은도 지금까지 러시아와 잘 해왔잖아요.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4: 예.
2: 그렇지만 미국과의 관습 개선이 지상 목표입니다. 미국과 접촉을 하려면 항상 중국과 논의하는데 작년부터 북중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졌잖아요.
4: 예.
2: 그래서 저는 그 APEC 신천에서 예. 열리는 그때 당시를 기점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고 이번에 절실한
4: 예.
2: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4: 예.
2: 우정의 손을 한번 잡아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우정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박지원 의원의 좀 바람도 섞인 그런 전망인 것 같긴 한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별 반응은 없거든요. 어떤 반응을 보일 걸로 보세요?
5: 뭐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지금 분주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만 드린 것처럼
1: 겉으로는 지금 좀 관심 없는 것처럼 좀 무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5: 무반응인데
1: 예.
5: 굉장히 그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 그 시큰둥하게 몸값을 높이게 기다리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 그렇군요.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박지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통해서 경제적 생존 그리고 몸값을 높이고 있긴 하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이 정상 국가로 도약을 꿈꾼다면 결국은 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고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지도자 중에 김정은 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만큼 그 뭔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대통령이 없거든요. 즉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트럼프란 카드를 놓치기는 아까울 거란 말이에요.
1: 예.
5: 그렇기 때문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 나가는 것이 어떠한 조건으로 나가는 것이 북한에게 가장 유리할 것인가 이거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게 있기는 합니다만
1: 예.
5: 뭐 분주하게 뭐 무리에 떠 있는 오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성사되더라도 뭐 APEC 전후로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건 그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요?
0: 예, 그러니까 APEC 회의 자체에 참석을 물론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1: 예.
0: 그러나 거기에 참석은 아마 그건 현실적으로 안 하지 않을까 선택을 하지 않을까.
1: 만약에 거라고. 하면 최초인 거죠?
0: 그럼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런 그 다자 무대에 직접 참석한 것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작년 9월에 시 주석의 초청에 따라서
1: 예.
0: 푸틴과 3자 만남 있었고 거기에 다른 정상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쩐 그런 무대에 가기는 했지만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APEC이 또 북한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기에 참석을 해서 정말 정상 국가로 변화가 된다면야 좋겠지만
1: 예.
0: 아마 지금은 그렇게는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지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오니 중국이 좀 다리를 놔주면
1: 예.
0: 북한과 가까운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전까지 김정은이 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0: 만약에 한다면 이제 그 접경 지역에 있는 단둥이라든지 다리엔이라든지 칭다오라든지 비교적 북한에서 가까운 곳 그곳에 자리를 마련해서 만남을 성사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판문점 재회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 만남은 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로서도 뭐 만나는 자체가 손해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기치대대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고 당장 목표를 다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을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뭐 굳이 뿌리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 축소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만남에 트럼프 김정은이 뭐 거절하거나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분주하게 손익계산과 가능성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이고 아마도 왕이 부장이 오늘 내일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에이펙이 중국에서 열리는 거니까
1: 그렇죠.
0: 그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외교부에서도.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아마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요. 북미 대화가 이제 성사될지도 관심사고 어디서 열릴지도 관심사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북미 대화가 열릴 거면 우리도 이제 같이 만나는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시진핑 주석의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의장으로서의 모습을 연출하고 싶을 거예요.
1: 그렇죠.
2: 그렇게 된다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신스틀러로서 에이펙 정상에 참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그리 달과하진 않을 거예요.
1: 그렇군요.
2: 그렇게 된다면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따로 이제 미국과 그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는 모습.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다자 외교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여러 명의 한 명의 지도자로서 모습을 보여주긴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라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일단 중국의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길에 김정은 위원장과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싱가포르와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 못해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진전을 최초가 되고 싶은 가능성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평양을 방문한 그런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몸값이 높아진 자신의 위상을 내보이는데 굉장히 그거는 값어치가 있는 거고.
1: 사실 이제 북미 대화 자체로는 큰 이슈가 아닌 거잖아요.
2: 그렇죠.
1: 전에도 했었고.
2: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남 자체로서 뭔가 파격을 갖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초, 바이든도 오바마도 못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도자를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당당하게 서는 모습. 말씀해 주셨죠. 작년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어떤 푸틴 대통령 어깨를 나란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방에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극적인 이미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있는데 지금 8.15 광복절 연설 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해 주신 것이 다자주의를 통한 다자협의를 통한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얘기되는 것이 남북미 중 이런 그런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남북미 중이라고 해서 이게 사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양자 협상을 하고 한국과 중국이 이제 그 옆에서 촉진자, 그다음에 조정자 역할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11월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 가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뒤에서 그것을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면서 양자회담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 전에 어떤 이익을 취할 게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 예전에 양자점이 있긴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뭐 어떤 것을 좀 줘야지 이게 성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컨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0: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과, 본인의 업적이 되려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아무리 평양에 가도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역사적으로 잘못한 그런 이 기록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북한 핵은 인정할 거야. 이건 스스로 모순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북한 핵을 용인해 준 적이 없었고요. 지금 미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만난다면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공동 성명을 합의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체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 간에 이미 합의한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핵 문제도 해결하면서 핵 문제 해결과 함께 평화 체제가 이루어지는 이 그림이 된다면 그건 명백한 업적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서 김정은이 원하는 핵 군축 회담 같은 거, 핵 보유국 대등한 보유국으로서 뭐 북한의 일부 미사일을 줄이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든지 이건 북한이 원하는 것인데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걸 아마 모르는 바가 아니죠.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중단된 북미 대화를 재개해 외교적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관련 내용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요즘 서울 집값을 보면요, 집 한 채라는 말의 무게가 예전의 집 한 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부동산 세제까지 바뀌면서 집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셈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7: 그때 너 아빠한테 받아간 그 집, 그거 우리도 좀 나눠줘야 하지 않아?
8: 아니 이제 와서 왜 그래? 아버지 돌아가신 게 언젠데 이제 와서...
7: 그런데 그게 사실상 아버지 재산의 전부였잖아. 넌 집 한 채를 통째로 받고 우린 한 푼도 못 받고.
8: 아 이제 와서 그걸 왜 나한테 달라 그러냐고.
6: 첫 번째는 지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실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 아들에게 아파트를 한 채 물려줬는데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네 딸이 막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우리 몫도 있다라는 거였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모가 생전에 이미 준 재산인데도 다른 가족들이 다시 나눠달라 한다면 나눠줘야 하는 걸.

0: 할까요?
1: 너한테 넘겼던 그땅 다시 내놔.
2: 예? 아니, 7년 전 일을,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1: 그건 네가 나 모시고 살 거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해준 거지. 그런데 지금 나 병원 다니는 것도 집안일 도와주는 것도 전부 네 동생들이 하고 있잖아.
2: 이미 저한테 증여하신 거잖아요. 증여세도 냈고 취득세도 제가 다 냈어요.
0: 나를 모시기로 해서 재산을 넘겼는데 정작 재산을 받고 나니 그러질 않았다. 실제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넘겨준 1,400평가량의 땅을 돌려달라며 법정까지 갔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2: 아버지 유산 내가 더 가져가는 게 맞아.
1: 아니, 왜?
2: 아버지 유언장에 분명히 적혀 있었어. 나한테 더 준다고. 너도 봤잖아.
1: 그건 부동산 이야기지. 부동산은 이미 팔아서 이제 없는데, 현금도 다른 비율로 가져간다? 그런 말은 없었잖아.
2: 그 돈이 집한 돈이잖아. 집이 돈으로 바뀐 것뿐이야. 아버지 뜻은 그대로라고.
0: 올해 달라진 상속법과 부동산 세금 문제까지 얽히면서 가족끼리 말만 믿고 넘기기엔 따져봐야 할게참 많아졌는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실제 사건들을 통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상속 재산을 놓고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실제 많이 는것 같은데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아들에게 아파트를 주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다른 자식들이 본인들 몫을 요구한 케이스거든요. 최근 들어서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니다 싶은데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3: 네,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가 2019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막내 아들 부부에게 증여했습니다. 지금 시가로 27억 원쯤 되는 사실상 아버지 재산의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9순이 넘는 어머니 아들의 딸이 막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 아파트에 우리 몫도 있다는 거죠. 이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인이 생전의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아줬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그 최소한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1억 2천만 원, 누나 4명에게 각각 8천만 원씩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0: 그런데 법원은 어머니와 내 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몇년 전에 증여가 끝난 집인데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본 이유, 그리고 1억 2천, 8천이란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매겨진 건가요?
3: 네, 핵심은 생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상속은 고인의 사망 후에 이뤄지는 것이고, 생전 증여는 고인이 살아있을 때한 것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법은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 이른바 특별 수익을 계산에 다시 넣습니다. 몇년전 끝난 증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도 이 아파트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고, 미리 나눠준 상속 재산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액 구조는 남긴 재산에 생전 증여분을 더해서 전체 파일을 만들고 각자의 법정 상속분을 구한 뒤에 그 절반으로 유류분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고인이 남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습니다만 어머니가 1억 2천만 원으로 딸들에 비해 1.5배를 받게 된 것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자녀들의 상속분보다 1.5배 많기 때문입니다.
0: 네, 유류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올해 3월부터 상속법이 크게 바뀌면서 법도 꽤 크게 달라졌잖아요.
3: 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속법의 핵심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자격 없는 가족은 못 받게, 애쓴 가족은 더 받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류분 상실.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조차 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을 끊었던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는 걸 막자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연장선이죠. 둘째, 기여분 반영입니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 반영이 방금 본 사건 같은 유형에서는 승부를 가를 수도 있는 변수입니다.
0: 그러면 방금 본 사건에서 만약 막내 아들이 내가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기여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모님 모신 거에 대한 대가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유류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3: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뀐 법에서는 그 증여가 특별한 부양과 기여의 대가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만큼 유류분 반환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아무 효도나 기여로 쳐주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통상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 수십 년 동안 동거나 간

0: 병 전담 같은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둘 것은 실제 이 사건에서 막내 아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바뀐 법 아래서의 가정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 결국 증여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가해 평가가 적정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자,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예 부모 부양 약속 자체가 재산 분쟁의 불씨가 된 그런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0: 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89세 어머니가 장남을 상대로 7년 전 넘겨준 1,400평가량의 땅을 돌려달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어머니 주장은 이겁니다. 증여한 게 아니라 나를 모시는 조건으로 이름만 맡겨둔 것이다. 그런데 재산을 받고 나니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병원비도 집안일도 다른 자식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니 돌려달라며 법정까지 간 겁니다.
1: 그런데 결국 어머니는 이 땅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명의신탁이라 보기 어렵다 판단을 한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0: 법원이 본건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흔적이었습니다. 등기는 장남 앞으로 넘어가 있고 증여세와 취득세도 장남이 직접 냈습니다. 세금까지 내가며 받았다는 건 진짜 증여였다는 정황이죠. 반면 모시는 조건이라는 약속은 계약서 같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가족 간 소송일수록 법원은 서류와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마음속 약속은 법정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1: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면서 대신에 나를 끝까지 제대로 모셔라 말로만 하면 이거는 위험한 건가요?
0: 네, 위험합니다. 문쟁이 생기면 남는 건 등기와 세금 기록뿐이거든요. 재산을 넘기면서 부양 조건으로 걸려면 이른바 효도 계약, 정확히는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서면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주는지, 어떤 부양을 하는지, 잘 모신다가 아니라 함께 거주한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 얼마, 병원비 부담처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기면 증여를 해제하고 반환한다는 조항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런 서면 약정을 어긴 아들에게서 부모가 재산을 돌려받도록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문서 한장 차이로 정반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상속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큰 방향을 보면 갖고만 있지 말고 실제 살아라의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물론 이번 세제 개편안 때문에 상속 분쟁이 늘어난다 직접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속 증여를 둘러싼 가족들의 셈법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좀 특히 눈여겨봐야 할까요?
0: 네, 상속 증여 관점에서는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기준이 몇채 가졌느냐에서 얼마짜리에 실제 사느냐로 바뀌었습니다. 실거주 1주택은 부담을 덜고 살지 않는 집은 보유 혜택이 줄어듭니다. 양도세 감면도 보유가 아니라 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되고요. 둘째, 그래서 물려주는 쪽도 받는 쪽도 거주가 변수가 됐습니다. 물려받아도 실제 살지 않으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누구에게 넘길지보다 누가 거기 살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세 번째, 만약 65세 이상이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억 원까지 한시 감면해주는 특례입니다. 생전에 집을 팔아 정리하는 선택지가 넓어진 건데 바로 이 생전 처분이 유언 문제와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상속을 준비하다 보면 세금 말고도 아주 현실적인 변수가 하나 있어요. 부모가 유언을 써놓은 뒤에 사정이 바뀌어서 그 재산을 생전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 실제 이 문제를 두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도 있었죠?
0: 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필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돌본 자녀에게 부동산을 더 많이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생전에 그 부동산을 팔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분쟁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유언 대상을 팔았으니 유언은 철회됐고 매매 대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자. 그리고 유언의 뜻은 살아있으니 그 돈도 유언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 하급심은 유언의 철회로 봤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습니다. 팔았다고 곧바로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매매 대금이 그 부동산에 옷만 갈아입은 돈이다. 유언자가 그 돈에도 유언의 뜻을 미치게 하려 했다면 그 유언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실제 이 아버지는 사망 19일 전 암투병 중에 판 것이라 그 돈을 달리 쓸 사정도 아니었거든요. 형식이 아니라 고인의 뜻을 진짜 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1: 방금 본 판결이 앞으로는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를 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최대 5억 원까지, 감면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고령층이 세금이나 노후 생활을 고려해서 살던 집을 생정에 팔아버리는 경우 유언을 반드시 다시 써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뜻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0: 결론은 뜻은 살아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쓰는 게 맞다입니다.
1: 네.
0: 유언자의 의사가 인정되면 매매대금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지만 그건 소송을 거쳐 입증해서 얻는 결론입니다. 판돈으로 다른 집을 샀다면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면 남은 돈이 어디서부터인지가 다툼이 되겠죠. 특히 집을 팔고 이주하는 고령층은 판돈이 노후 생활비와 섞이기 쉬워서 유언의 뜻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훨씬 애매해집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는 건 반나절이면 되지만 소송은 몇 년이 걸립니다. 재산의 형태가 바뀌면 유언장도 고쳐두는 것. 이게 가장 싸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1: 또 하나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 짚어보죠. 무주택자인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 지분의 10%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전세 대출을 연장하려고 보니까 1주택자로 잡혀서 2억 원을 상환하라 통보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집 전체도 아니고 지분 조금 받은 건데 유주택자가 됐다. 상속받을 때는 생각보다 못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도마다 유주택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조금 너그럽습니다. 양도세는 공동상속주택이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 주택수에 넣고 종부세와 취득세도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일정 지분까지 빼줍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 심사는 지분이 단 1%만 있어도 유주택자로 봅니다. 전세대출이 무주택자에겐 규제가 없지만 1주택자는 한도가 2억 원이라 4억을 빌려쓰던 분이 지분 10%를 상속받는 순간 2억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상속 소수 지분을 처분하면 주택 이력을 지워주는 개선을 추진 중이니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 정리하는 게 우선 현실적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상속 재산을 나눌 때 누가 지분을 받을지 대출과 세금까지 놓고 정해야 합니다. 전세 대출을 쓰는 무주택 자녀에게 지분을 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짐을 지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브루노 마스의 Just Might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4: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3: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4: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6: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다시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전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춘천, 대전도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저녁까지는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지나 한강대교까지 정체에 저행되고 있는데요. 나라나 강변북로 쪽도 지금 올림픽대로 따라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나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지나 동호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반대 하남 쪽으로도 한강대교에 에서 동작대교 구간 사이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대 처리 작업하고 있고 차량들 많이 속도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니까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양재 나들목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6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이번 경남 거제의 기록적인 폭우는 이곳저곳에 큰 피해를 냈습니다.
4: 물에 잠겼던 일부 학교들은 휴업에 들어갔고 양봉장도 침수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근우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5: 네, 저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장평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3: 임영준 기자는 어디에 있죠?
6: 네, 저는 경남 거제시...

0: 신덕면에 있는 양봉장입니다.
1: 예. 자, 먼저 김근우 기자, 뒤로 학교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복구가 진행 중인 거죠?
2: 네, 이 학교는 거제시에 폭우가 쏟아진 날 이 밀려든 토사와 물에 완전히 1층까지 잠겼던 곳인데요. 물이 빠진 뒤에도 정말 주변이 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로 흙탕물 또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책상이나 의자, 취사시설 같은 학교 집기들도 모두 엉망이 돼서 바깥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제 뒤로 이제 군 장병들이 대민 지원을 나온 모습이 보이는데 국군 장병들이 중장비까지 동원해서 계속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모습입니다. 중장비까지 동원을 했는데 빠르게 복구가 돼야 합니다. 돼야 하는데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라서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폭우로 짓게 된 학교 시설 피해 사례는 거제가 38건, 통영이 8건 등 모두 46건에 달했습니다. 이곳 장평초를 포함해 초등학교만 25곳이 피해를 봤는데요. 침수된 사례가 29건, 누수 15건, 파손이나 유실 9건 등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개학을 앞두고 있어서 학생들의 등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새학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개학 전까지 긴급 복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급식소 복구가 늦어지면 외부 업체를 통한 대체급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 네, 이어서 이명준 기자, 양봉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0: 네, 제 주위로 벌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거제에 있는 양봉농가입니다. 이곳 양봉장도 폭우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양봉장 주인은 이곳에 있는 벌통 340개 가운데 200개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200개 가운데 80개가량은 토사와 빗물 등에 떠내려갔습니다. 남은 120개마저도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벌통 안을 들여다보니 토사가 말라 굳어 있었고 폐사한 벌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폐사체는 심한 악취를 풍기며 썩고 있었습니다. 8월에서 9월은 월동벌 산란기입니다. 이때 태어난 일벌이 겨울을 잘 보내야 내년 봄에 태어나 아카시아 꽃에서 꿀을 물을 일벌을 키우는데요. 이번 피해로 사실상 한 세대가 끊긴 셈입니다. 게다가 폭우 이후 찾아온 30도를 웃도는 덥고 습한 날씨는 양봉장 복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여러 가지로 피해가 났는데 모두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에서 김근우, 이명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경남 거제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에도 쿠팡 기사들은 새벽 배송을 이어갔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3: 네, 배송 기사들은 차량 침수는 물론이고 차 안에 고립되거나 연락이 두절돼 안전에 극심한 위협을 느꼈다고 아찔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지난 17일 새벽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경남 거제. 이 와중에도 쿠팡 배송 차량이 흙탕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은 트럭 바퀴를 잠글 정도로 높이 차올랐습니다. 결국 배송 차량은 침수돼 거리 한복판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쿠팡 배송기사 A씨는 쏟아지는 폭우에 운전대를 잡는 게 겁이 났지만 쿠팡에선 배송 중단 지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5: 2차 배송을 돌아올 때 이제 폭우가 계속 와가지고 안 되는 무리한 상황인데 그냥 쿠팡이 아무런 저지 없이 다 불러드렸어요.
4: 이런 상황에서 배송을 완료하지 않으면 재계약 때 불이익이 생기거나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았다고 주장합니다.
5: 저희 마음대로 비가 와가지고 운행을 못하겠다 하면 배상을 저희가 다 해야 되니까 국가에서 뭘 안 하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4: 결국 새벽 배송을 이어간 기사들은 폭우 속 차량 안에 고립되거나 차를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개인 소유인 트럭도 침수 피해로 도로 위에서 견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문제는 비가 그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정비가 채 이루어지지 않아 패이고 뜯어진 위험천만한 도로 위를 그대로 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6: 이곳은 경남 거제의 한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폭우를 견디지 못한 시멘트가 마치 이불 조각처럼 떨어져 나왔고 거대한 웅덩이도 만들어졌습니다.
4: 배송기사들은 빠르고 정확한 배송과 업무 원칙이 중요한 건 알지만 폭우 상황에는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거제 지역 전체를 배송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등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서 당시 대응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비가 그치자마자 늦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확대했고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네,
1: 주 후반에는 다시 비 예보가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비가 그치자마자 또 폭염인데 폭염특보가 더 확대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33도 이상의 체감 더위가 예상되면서 폭염특보 지역이 더 확대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 11시 발효로 서울은 남아있던 서부권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전 지역으로 특보가 확대했습니다. 그 밖에 부산과 울산 동부, 대구 달성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열대야가 우려되는 강원도 삼척과 강릉, 남부지방에도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남동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성질을 가진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했기 때문인데요.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해상과 남해안 일대까지 확장해 덥고 습한 공기를 내륙으로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습니다. 기온 편차가 있겠지만 8월 말까지 서울 등 내륙에서는 체감온도 33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나타나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날씨가 극심한 호우 아니면 폭염으로 양극화하는 느낌인데요. 이번 주 후반에 또 비 예보가 있죠?
2: 네, 당분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만 지나다가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덥고 습한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는 가운데 주 후반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로 인해 온도차가 심해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유동적이지만 밤사이 일부 중부지방에서 요란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 폭염은 비가 내리는 동안 잠시 주춤하다가 비가 그친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따라서 더위와 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당분간 복합재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 대비 철저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0: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0: 예. 자, 먼저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김다현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거제 당시 시간당 100mm가 넘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데 쿠팡 새벽 배송을 위한 그 기사들은 여전히 일을 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YTN의 제보가 들어온 상황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배송을 했었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화면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당시 배송하던 화물차 블랙박스 안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굉음을 내면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와이퍼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요. 차 앞유리를 보면 이미 도로에는 물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0: 바퀴까지 잠긴 상황인
3: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퀴 절반 이상이 잠긴 상태고요. 예. 도로 자체도 분간이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이 새벽 1시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쿠팡 새벽 배송 체계가 밤 11시에 한 차례 나갔다가 들어오고 또 돌아오고 나면 다시 물건을 싣고 새벽 2시쯤 한 차례 더 나가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1: 예.
3: 이 첫 배송 때, 그러니까 그 전날 밤 11시에도 이미 거제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던 상황이고요.
0: 예.
3: 쉴 새 없이 전화기에 재난 문자가 나오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배송을 나간 건데요. 그 배송 기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4: 배송할 때 막 이미 발목까지 물 고인데나 이런 데도 그냥 배송을 다 하고 발목 잠긴 데도 그냥 배송하다 말은 얻어 떨어지거든요. 돌아올 때는 이미 물이 막 차올라가지고 그 옆에 천이고 막
5: 기사입니다.
4: 그래서 차들이 그거 물을 뚫고 들어오거나 못 뚫은 차들은 물 먹고 이제 터져버리거나 그렇게 된 거죠.
3: 네, 조금 전 이제 취재했던 김다현 기자가 당시 쿠팡 기사들이 다녔던 골목을 다시 가서 이렇게 영상 기자와 촬영을 해봤습니다.
0: 네.
3: 보시죠. 보이시죠? 그 도로가 아예 다 파였습니다.
0: 네.
3: 이 정도로 비가 많이 온 상황이고요.
0: 이런 데를 운전해서 지나간 거군요.
3: 운전은 이제 이 상황 자체를 지나간 건 아니고
0: 예.
3: 네, 그 직전 상황입니다. 이
0: 네.
3: 정도의 강한 비가 내려서 아스팔트도 부서져서 떨어져 나갈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엔 또 밤이었고요.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배송을 계속 해서 지나갔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0: 그러게요.
3: 상황입니다. 쿠팡 거점이 연초면에 있는데 연초면도 침수됐던 마을입니다. 하지만 당일 폭우가 집중됐던 새벽 3시에는 이 거점조차 물에 잠겨서 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기사들은 대기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4: 들어와서도 배송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안 정해지고 그래서 지금

0: 눈도 못 내리고 계속 대기하는 상태였거든, 안에서. 그냥 물 빠지면 배송시킬 생각이었던 거예요.
1: 네, 대기를 해야 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대기가 아니라 대피를 해야 했던 상황인데 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좀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
2: 네,
1: 같고요.
2: 맞습니다.
1: 자, 이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이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거제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 화면은 거제 해안도로 쪽에서 찍은 화면입니다. 거대한 산 한쪽이 마치 칼로 도려낸 것처럼 이렇게 깎여 나갔습니다. 심겨 있던 나무들도 모두 다 부러졌죠. 이 나무들이 모두 바다로 떠밀려 나가서 온데간데 없어졌고요. 해안도로 아래쪽도 흙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통제된 도로에서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물에 잠겼던 거제 장평 초등학교입니다. 굴삭기가 운동장에서 진흙을 퍼내고 있는데요. 지금 퍼내고 있는 흙의 깊이를 보면 알겠지만 사람 무릎 높이까지 진흙이 쌓였습니다. 쓰레기도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농경지입니다. 농민들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마치 쥐 파먹은 것처럼 논밭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벼들은 들어 누웠고요. 도로 주변 논밭에는 돌과 토사가 들어찬 상황입니다. 이 농민들은 피해가 너무 극심해서 지금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복구 작업도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뭐 집도 학교도 다 쑥대밭이 돼버린 상황이라서 이 주민들이 돌아갈 곳도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아침에 거제시 이룬면에 있는 회진마을을 돌아봤는데요. 물은 일단 건물에서 빠져나갔지만 물이 빠진 집안은 진흙투성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 막막한 주민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수습에 나선 상황이었는데 먼저 주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4: 그러니까 한 11시쯤 돼가 바다 해수면이 한 2m 정도 올라왔어. 그러니까 물이 내려갈 수가 없죠.
5: 그때 처음에 집 상태가 어땠습니까?
4: 그때 거의 한이 정도 잠겼죠. 바다 해수면이 벌써 물이 한이 정도 샀어요. 이뭐 답이 없는 거지 뭐. 왜뭐 해법이 있습니까? 일단.
2: 네, 보기만 해도 먹먹해지는
1: 예.
2: 상황입니다. 일단 집에서 물은 퍼내고 주민들이 가구들은 빼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장 의식주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이제 100년 만에 왔다고 할 정도로 역대급 폭우였는데요. 이 바닷가 마을인 회진 마을은 이번이 침수가 처음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만난 주민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침수라고 기억을 했는데요. 이주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6: 물 빠지고 나서는 여기에 물이 다 빠졌는데 방 안에는 물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내가 물싹다 퍼냈지요. 근데 저 여기 요 침수 지역을 이주 대책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이주 요거를 집으로 딱 국가에 넣는 거하고.
2: 네, 거제에서는 490여 가구, 970여 명 정도가 대피했었는데 아직도 290여 가구, 그리고 570명 정도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부서진 것은 물론이고요. 도시 기반 시설이 무너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상하수도도 5천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는데 4천여 가구는 복구가 됐다지만 거제시 거제면, 둔덕면, 그리고 통영시 한산면 천여 가구는 여전히 단수 상황입니다. 이 진흙 더미가 가득 쌓였는데 씻어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전기와 가스 공급도 문제입니다. 정전이 4천여 가구, 가스가 끊긴 곳이 200여 가구 정도입니다. 거제시는 일단 정전은 응급 복구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취재진이 돌아본 바로는 집이 파손이 돼서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을 했는데도 집에서는 전기를 못 쓰고 있는 집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민 얘기 들어보시죠.
7: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를 못해요. 지금 부엌이고 밥을 못 해먹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전기도 안 오지. 정말로 힘들어.
1: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금 대책이 좀 시급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화면만 봐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복귀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군 장병들이 투입돼서 쓰레기와 토사를 쓸어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쓰레기부터 치우고 토사부터 밀어내야 복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단 도로를 복구를 하고요. 그리고 기반 시설을 응급 복구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2천여 명 가까이가 투입이 됐습니다. 군인도 300여 명, 경찰과 소방도 2천 명 가까이 동원됐습니다. 자원봉사 인원도 500명 정도 됩니다. 장비도 600여 대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도로 38곳이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어서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아파트나 싱크홀이 발생한 아파트는 일단 흙더미를 치우더라도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복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또 침수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이 침수 차량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가 500여 명이 넘고 있긴 한데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3: 네. 도움의 손길도 절실하고 그리고 또 주말에 비 예보가 또 있어서 걱정이긴
2: 네,
3: 합니다.
2: 예.
3: 계속해서 좀 복구 작업이 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 이정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가 열리는 선전에서 만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8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비공개로 논의해왔으며 이르면 11월 APEC 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17일부터 열흘 동안 예정이었던 한미연합훈련을 오는 21일까지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따른 건데 정작 북한은 오늘도 논평을 내고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표부터 전해주시죠.
8: 합동참모본부는 오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의 제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과 규모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7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됐던 한미연합훈련 연습 기간을 21일까지, 즉 훈련 기간을 6일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대급 14번으로 예정됐던 야외 기동훈련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한미가 각각 혹은 한국군 단독으로 시행해서 횟수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합참은 현재로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통상 을지 자유의 방패는 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 훈련으로 구성되는데요. 첫 주에는 방어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2주차에 대북 반격 작전을 연습을 합니다. 이 21일까지다라는 기간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실상 이번 주에는 방어 작전 훈련만 진행을 하고요. 대북 반격 작전은 거의 진행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대북 유화책을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거지만요. 이미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도중에 조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정 조정이 다급히 진행된 만큼 우리 정부도 미국과 포괄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UFS 훈련 축소에 대한 미국 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새로...
3: 네, 그런데 북한이 오늘 새벽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죠.
8: 네, 지난 14일에 외무성명으로 이미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었던 북한이 오늘 새벽에 닷새 만이죠. 또 비난 논평을 냈습니다. 북한 관영 언론인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17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은 우리 국가와 지역 안보 환경에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군 병력에 유엔군 사령부까지 합세해서 지상과 해상, 공중과 사이버, 심리전까지 실제 전시작전 수행의 모든 영역을 이행해서 한반도 정세는 전쟁 발발의 임계점을 맞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북한은 특히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의 내용과 형식, 규모 등을 상세히 거론한 뒤에요. 새로운 현대전쟁 교범과 방식을 부단히 갱신 적용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은 이를 간과할 수 없다며 적들의 군사적 위협을 철저히 무력화하기 위한 자위적인 권리 행사는 앞으로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거다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한미군 당국이 오늘 관련 논의에 돌입한 데 대해서는 논평에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나 국방성 명의의 담화 등의 직접적인

0: 선언이 아니라요. 이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형식을 빌렸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1: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연쇄살인을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하지만 김소영은 마지막까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네, 또 지난 6월이었죠. 이른바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국과수 모발 정밀감정에서 마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자,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김소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에 김소영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4: 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5: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4: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사례에도 있으셨습니까?
1: 모자를 쓰고 저렇게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마스크를 쓰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하면서 김소영의 죄질이 나쁘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들었죠.
3: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불필요한 높임말을 쓴 게 아닌가 싶어서
6: 네, 뭐
3: 사례
6: 변호사입니다.
3: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있으셨냐, 예. 뭐 준비하셨냐 이런 부분들은 범죄 피해자들이 볼 때는 좀 다소 좀 네,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두 명이잖아요. 물론 김소영 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의 주장대로 살인 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가 두 명입니다. 다수죠. 그리고 또 경찰과 검사가 수사하면서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영향을 줄 것이고요. 또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어제 검사가 지적을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았다. 이런 부분들. 또한 그 후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특히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어떤 배상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연쇄살인범죄가 많이 벌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연쇄살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라져서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체포되거나 아니면 첫 살인 후에 두 번째 살인 이전에 체포되면서 연쇄살인으로 번지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김소영은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두 명이나 살해했습니다. 2005년생이잖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아마도 뭐 공식적인 통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어린 나이에 연쇄살인을 범한 그런 범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2: 네. 어제 결심 공판의 종이에 적어온 최후 진술을 읽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성추행 당할 것이 무서웠다. 그리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항변을 하기도 했는데 이 의도를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3: 김소영이 그동안 재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 시간에도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했고요. 예. 그 내용들이 굉장히 의아했기 때문에 이제 보도도 됐는데 굉장히 높은 차원의 높은 수준의 생각과 고민을 해서 본인을 변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더 불리해요. 지금 상황에서 형량을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드는 발언들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날, 재판 마지막 날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특히나 즉흥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순간의 분위기에 따라 한 것도 아니고 미리 적어와서 했다는 부분은 사실 아주 영악하거나 또는 이 재판 절차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인 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2: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법적인 조력을 받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3: 아마도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했던 이야기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살인의 고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검사의 증명이 과연 성공했는지 성공할지 여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선고 기일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사망

0: 검찰이 노력을 했고 과연 인정될지 여부가 앞으로 선고 기일에 확인이 될 텐데 그러면서 재판장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살인의 고의라는 게 첫 번째 확정적 고의가 있죠. 죽이겠다. 또는 두 번째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는데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 이건 미필적 고의입니다. 예. 둘 다 확정적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살인죄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살인죄의 고의로 인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검사가 이 정황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으로 제시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약물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부검했더니 치사량의 약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약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체내에서 검출된 것이냐. 어떠한 경로로 체내에 들어간 것이냐. 검사의 주장은 김소영이 처방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구입을 한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거를 숙취해소제와 기타 음료에 타서 마시도록 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약물이 사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약을 다 갈아서 먹게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양도 치사량을 초과했다. 이런 부분들 거꾸로 보자면은 김소영이 정말 살해의 의도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죽을 수도 있다. 뭐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물의 종류와 또한 치사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 어제 재판장이 직접 물어본 게 있습니다. 어제 했던 게 이제 피고인 신문인데요. 거의 재판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합니다. 피고인 김소영에 대해서 검사도 물어보고 또 변호인도 또 이야기를 하고 또한 재판장도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예. 재판장이 특히 이 약물 관련해서 물어본 게 있습니다. 집에서 빠서 가루로 만든 거냐라는 걸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했어요. 김소영은. 그리고 재판장이 아 그럼 이거 미리 준비한 거냐.
1: 그러게요.
0: 예, 그랬더니 그렇다. 만나기 전날 준비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약물을 미리 준비했고 또한 음료에 타서 마시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루로 미리 전날 만들었다는 얘기는 계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1: 그렇죠. 예.
0: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러면 왜 가루로 빻아서 준비를 했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김소영은 이렇게 또 답을 했습니다. 아 예전에 제가 성범죄에 피해를 당해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이걸 이용하려고 대비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설령 김소영이 과거에 성범죄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즉각적인 제지 수단은 아니거든요. 이 약물은.
1: 네네.
0: 그리고 곧바로 제압을 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닙니다.
1: 예.
0: 즉 음료에 타서 상대방 남성이 자발적으로 마시게 만들어서 그 후에 약효가 발현이 되어서 그 후에 결국은 정신을 잃거나 쓰러지거나 잠들거나 이러한 아주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통해서 성범죄 위협에서 벗어나겠다는 건데 글쎄요. 과연 그러한 진술이 예. 법정에서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김소영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챗GPT였습니다. 그러니까 챗GPT에 수면제 관련 질문을 하고 GPT에 또 답변을 받았던 그 기록이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어제 피고인 신문 할 때 검사가 이 부분을 제시하면서 집중 추궁을 했는데요. 예. 예전에는 포털 검색어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됐었죠.
1: 네.
0: 또 그 후에는 또 동영상 전문 사이트의 예. 검색 기록이 또 중요한 증거가 됐었고 이제는 또 AI예요.
2: 예.
0: 그래서 AI에게 무엇을 물어봤는지 AI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사가 제시한 거는 1월 19일 대화입니다. 근데 1월 19일은 이미 범죄가 시작된 다음입니다. 예, 범죄의 도중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수면제와 관련된 대화였는데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그러면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냐, 사망하냐라는 질문도 있었고 그 후에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 특히나 쓰러진 사람, 잠든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처벌 대상이냐 등등등 네.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이게 만약에 뭐 백부양보에서 첫 번째 범행을 하기 한참 전이었다면
2: 예.
0: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약물을 통해서 남성들을 재우거나 또는 살해를 한 그런 범행의 중간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6건의 범행이고 피해자가 6명이잖아요. 예. 2명

0: 사망했고 네 명은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범행의 중간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는 점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라는 그런 적어도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예. 취지로 질문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소영은 뭐라고 했느냐. 기억이 안 난답니다. 네, 기억이 안 난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설령 뭐 부인할 수가 없겠죠. 객관적으로 예,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예. 뭐 물어본 적 없습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뭐 해킹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인정이 안 됐을 것이고 기억이 안 된다는 답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살인고의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자, 그런데다가 또 김소영의 최후 진술을 통해서 했던 발언들이 유족들의 또 울분을 사고 있는데 가족과 따뜻한 밥을 먹던 일상이 큰 행복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뭐 출소 후에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보기에는 과연 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1: 그쵸.
0: 저희도 피해자 입장에 서서 고소 대리를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가해자를 변호하기 위해서 또 변호인으로 활동도 하고 예, 예.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수위에서 본인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면서 예. 이렇게 뭔가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좀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범행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뉘우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오히려 유족들만 자극하고 또한 재판부, 재판장이 보기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렇다면 선처할 사정이 없고 상당히 엄한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큰 그런 발언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런 발언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1: 그러게요.
0: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배경이 예. 뭐냐. 좀 단서가 되는 게 경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 당시에 사이코패스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네. 여기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면은 기재가 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이코패스 검사했더니 그 기준에 딱 그 경계선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의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만 피해에 대해서 공감을 못합니다. 특히 피해자, 뭐 유족 어떤 고통 속에 있고 어떤 슬픔에 차 있는지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고통, 내가 현재 나도 예전에 이런 피해도 당했고 나도 억울한데 내가 더 큰 피해자인데 고작 이것 때문에 나를 잡아두고 사형을 구형하다니 나 너무 억울하다. 자기 본의의 생각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밥을 먹던 일상이 큰 행복이었다. 라든지 또는 엄마의 밥을 먹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살려달라.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 이런 이야기들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는 반성문을 통해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과 달리 이렇게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유족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재판부에도 영향을 주고 또 저희도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는 굉장히 효과는 미미하고 없거나 또는 역효과는 굉장히 큰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2: 예, 역효과가 크다.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지금 잇따라 내놓은 김소영인데 어쨌든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을 했고 피해자 유족들 역시 지금 사형 선고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좀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0: 일단 다 아시는 대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 예.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은 꽤 있어요.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사형이 확정되고 있었죠. 그런데 상급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1심에서 사형 선고된 사례들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형 관련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고에도 큰 효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례들이 꽤 많거든요.
2: 예.
0: 판결들이. 그러다 보니 유사한 수준의 범죄에 다른 사건에서 비슷한 사건 보니까 사형 선고 안 했네요. 그럼 우리도 못합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또 비슷한 사건이 나오면은 유사한 사건 보니까 이미 여러 건에서 다 무기징역 선고였네요.
2: 예.
0: 그럼 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반성도 하지 않고요. 끝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 발뺌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가 두 명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형이 선고되기보다는 무기징역 선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예. 설령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예. 상급심에서는

0: 다시 무기징역으로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어쨌든 오늘 27일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입니다. 지난 6월 SNS에서 확산한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 기억을 하실 텐데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다뤘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사람이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요. 대낮입니다.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동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이런 모습으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저희가 마약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후에 보니까 또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마약 복용이 맞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저도 함께 이 시간에 저 소식을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선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됐었죠.
1: 그렇죠.
0: 그런데 소변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 검사와 소변 검사는 각각 좀 일정한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소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서 석방은 됐지만 모발 를 감정했고 결국은 양성이 나왔다. 그래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그러면 그 당시에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다소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마다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고 한계가 있거든요. 즉 이 소변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대략 한 열흘 전 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오래된 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 6월에 SNS에 확산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후 이 영상이 확대되니까 경찰이 뭐 직접 수사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영상이 촬영된 저 당시에 어떤 약물 또는 마약류 등을 복용했는지 또는 뭐 흡입했는지 투여했는지 등등을 소변 감정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심된다고 해서 계속 붙잡아 둘 수는 없으니까 일단 석방할 수밖에 없었죠. 긴급 체포한 후에. 하지만 모발 감정은 이제 모발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에 1cm 정도 이제 기르는데 수개월, 짧게는 수개월 또는 길게는 뭐 1년 정도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업무하다가 모발 채취 현장에도 가보면은 한두 가닥 뽑는 게 아니에요. 동전 크기 정도로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인권 침해다,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조금 바뀐 추세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뽑아갑니다. 아무튼 이 모발 감정을 통해서 이번에 마약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이 검사만으로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검사만으로 확인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마약을 어떤 경위로 구입했냐, 어떤 방식으로 구했냐, 누구로부터 얻었냐, 그리고 평생 단 한 번의 마약 투여였는데 영상이 찍혔고 보도가 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이렇게 긴급 체포가 됐다가 석방됐다가 다시 드러났다.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미 그 전에 여러 차례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네, 이런 정황들을 모두 다 수집을 해서 경찰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 지금
1: 처음부터 모발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0: 그게 머리카락이라는 게 신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대상에 대한 신체 침해입니다.
1: 결국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0: 네네. 그래서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죠. 이게 신체 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는 요건의 수준이 낮은 것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2: 어찌됐든 그러니까 모발 감정이 이제 최대 1년까지의 이 투약 이력을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 말씀해 주신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마약을 입수를 했고 또 투약을 했는지 그걸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자택도 압수수색도 하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투약 의심 정황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도 아직까지 좀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보통 이런 증거가 나오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마약을 제조하거나 뭐 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뭐 수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아주 엄한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물론 전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는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고 죄값을 치르고 나오겠다 이런 전략을 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뺌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소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 이남성이 당시에도 최초 보도가 됐을 때도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서도 저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서 있던 겁니다. 네. 라는 황당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아 제가 스트레칭한 겁니다. 라고 하는 네. 뭐 납득이 안 되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2: 누가 봐도 스트레칭은 아니죠.
0: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당시에도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경찰의 이 마약 수사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신속하게 어지간하면 다 잡아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미 다 확인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니라고 한다? 글쎄요. 아직 긴급체포됐다가 한번 풀려났기 때문에 다시 긴급체포하기보다는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내일 부른다고 하는데 예. 아마도 내일 경찰에 가서는 다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조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남성이 근데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요. 경찰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오남용을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 그렇죠. 지금 마약이 나왔잖아요. 예. 체내에서. 그런데 보통 시작을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구입을 한다거나 네. 뭐 얻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또한 정상적으로 복용을 하면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지만 예. 이거를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과용하면 마약과 비슷한 성분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방을 받아서 여러 군데서 모아서 한다거나 또는 음주, 이제 술과 함께 하면서 효과를 증폭시키거나 또는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처방받아서 일단 오늘은 너에게 몰아주고 내일은 또 다른 사람 몰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처음에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했고 점점 더 수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2: 네, 자 지금까지는 뭐 부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당 남성이 좀 입장을 바꾸는 또 계기가 나타나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라인에 공개된 한 리스트를 함께 좀 보시겠는데요.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들이 편지를 보낼 상대를 고르기 위한 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문서 위쪽에 교정시설 리스트라고 적혀 있고요. 또 아래로는 여성 수용자들의 명단과 함께 출생연도 그리고 간단한 특징이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혈액형, MBTI, 성격, 또 심지어는 키나 체중 같은 신체 정보까지 적혀 있어서 조금 민망하기까지 하죠. 대체 뭘 위해서 작성된 문서일까요? 자, 이 문서 상단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정 펜팔 매칭 1인당 7만 원, 매칭된 여성 편지 3회 보장. 자, 그렇습니다. 여성 수용자들을 펜팔 상대로 연결해주기 위한 리스트인 건데요. 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거나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해당 펜팔 서비스는 일반인 남성이나 타 교정시설의 남성 수감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며 돈을 받고 소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적절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교도소 남녀 수용자 사이의 펜팔은 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청주여자교도소 교도관은 남녀 수용자 간 펜팔이 많다며 규정상 내용은 검열할 수 없지만 하루 수백 통의 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참 여성들에게 좀 민감한 내용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자, 이 개인정보들을 본인들이 동의를 했는지 어떤 경로로 이걸 수집을 했는지 밝힐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옥바라지 대행업체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현장에서는 보통 수발업체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서 대신 받아주고 전달하고 원래 취지는 그랬는데 이게 좀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 된 건데요. 실제로 이 구치소 내에 또는 교도소 내에 펜팔업이 성행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혼인신고도 합니다. 네, 남녀가 처음 본 거죠. 한 번도 못 봤죠. 예. 그런데 펜팔을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부양가족 있다. 나 혼인도 했다, 가족도 있다 라고 해서 형량을 서로 좀 줄이기 위한 네, 그런 일종의 계약 거래가 계약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어쨌든 지금 보도를 한 저 내용은 일종의 좀 성적인 요소가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여성

0: 여성 리스트가 있고 여성 수용자 리스트가 있고 남성 수용자가 저 리스트를 받아서 목록을 받아서 선택을 하고 대행 수수료를 업체에 지급하는 식으로 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최근까지도 구치소 안에 수용되어 있던 그 고객들에게 물어봤더니 예. 반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의 리스트도 여성 수용자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죠.
1: 예.
0: 네, 그래서 역시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예. 수수료를 챙기는 건데 지금 도대체 어떤 경로로 저게 작성이 된 거냐, 네. 확보가 된 거냐. 우선 첫 번째는 실제 목록이 아닌 것도 많답니다. 광고용으로. 예,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2: 네.
0: 그리고 뭔가 인기를 끌만한 요소들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홍보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른바 일종의 미끼죠.
1: 예.
0: 미끼도 있고. 또 그 외에는 자발적인 제공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가를 이제 제공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자신의 정보를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출소한 동료 수용자가 이제 내가 아는 사람도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라고 라고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1: 예.
0: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교정 공무원들이 이거 교도관들이 뭔가 이거 다 알아서 중간에 세주는 거 아니야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2: 네.
0: 그럴 가능성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돼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교정 공무원들이 관여하겠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대행 업체가 있는 것도 그렇고 뭐 편지를 주고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0: 문제 없습니다. 네, 문제 없고요.
2: 예.
0: 실제로 형 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이제 수용자들이 주고받는 편지 내용은 예. 이제 검열 대상도 아닙니다. 검열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범법이거나
2: 네.
0: 기타 편지의 상대방이 뭐 누군지를 확인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암호로 작성돼가지고 의심되거나 이런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검열할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검열이 안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고요.
2: 네.
0: 그리고 특히 구치소 내에서 이런 일이 더 활발한데 구치소는 미결 상태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구치소 내에서는 무죄 상태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더 권리가 보장이 되는 것인데 이 수발업체 또는 옥바라지 대행업체의 문제가 또 하나가 대리 도박이 요즘에 성행하고 있답니다.
2: 구치소에서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도박 유형은 아닙니다만 예. 불법 스포츠 도박들 있잖아요. 네. 어떤 경기의 승패라든지 뭐 득점이라 이런 거에 베팅을 하는데
1: 네.
0: 이런 리스트를 다 보내준 다음에 거기에 그 체크를 해서 받아낸 다음에 또 돈을 또 다른 경로로 받고 대신 그렇게 베팅을 해서 그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이런 대리 도박까지 성향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2: 예.
0: 이런 불법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수용시설 안에서 또 갈취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또는 내가 나가면 뭐 해줄게 라고
2: 예.
0: 하면서 또 대가를 제공받는다든지
2: 예.
0: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무죄 상태에서 무죄 추정 상태에서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2: 네네네.
0: 하지만 이런 옥바라지 대행업체 또는 수발업체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6: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목재!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1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교통안전 1분 터.
13: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5: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0: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광복절을 보내고 나면 생각해보게 되는 문제가 있죠. 바로 친일 청산입니다. 오는 12월 16년 동안 멈춰있던 친일 재산 조사와 환수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에 대해 알아봅니다. 친일 재산이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국권 침탈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뜻합니다. 이런 재산을 찾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기 위원회는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친일파 168명의 토지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했고 당시 시가로 재산 2,373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2010년 1기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뒤 16년 만에 2기 친일재산조사위가 다시 출범합니다. 오는 12월 닻을 올리고 최장 5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1기 때와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미 처분해버린 친일재산도 환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손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 현금화했더라도 그 처분 대가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복지 등에 우선 쓰이게 됩니다. 논란이 된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재산도 환수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바로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안상호 씨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공식 인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조사에서 법이 정한 친일 행위와 재산의 형성 과정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다시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강릉 대전도 33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전남 광주에 5에서 40mm,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은 오늘 저녁까지 최대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사이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린 이후 더위는 서서히 주춤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도심 신반포로 구반포역에서 반포 고가차도 구간 1차로가 시설물 보수 작업으로 일부 차단돼 있습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북부 간선도로 도심 방향 하월곡 램프에서 종암 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묵동 나들목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종암 분기점까지 정체에 저행되고 있습니다. 내부 순환로 따라 성수대교 쪽으로 교통량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연희 램프에서 정릉 터널 일대까지는 시속 3, 4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오늘 미쳤다.
6: 미쳤다.
7: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8: 미쳤다. 와, 와.
9: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판 위증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벌금 1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조금 전 2시부터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2: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되기도 했는데요. 2심에서는 검찰에서 1천만 원을 구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여권에서는 반발이 거센데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공백을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조 대법원장이 신입 대법관 후임을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제청했죠?
3: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인데요. 다만 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진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해왔는데 관례를 깬 겁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1: 네, 이와 관련해서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따로 입장 표명은 없었죠?
3: 네, 그렇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후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대법원장입니다.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3: 만약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이 대법관 퇴임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서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한동안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씨 사건 등 특검 사건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법원 내부적으론 청와대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인데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과 국회를 완전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거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세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권에서 탄핵까지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네.
1: 자, 범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5: 네, 맞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건 사법농단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법 정신에 따른 관습을 깨고 무법행위를 한 거라며 내란 사태 때부터 여러 문제가 지적되자 마치 한덕수 전 총리처럼 고의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하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또 대법관들에게는 단체 의견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6: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5: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6: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5: 법률권 법사위원들도 사퇴론을 거들면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했던 것도 결국 조 대법원장 지시가 아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겁박하지 말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대법관 재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게 맞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한 인터넷 매체 유튜브에 출연해 이번에 대법원장 군기를 확실히 잡아 대통령실이 모든 주도권을 쥐려고 협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까지 이어지면서 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오늘 오후 조 대법원장 출석의 건을 의결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1: 네, 그리고 여야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5: 네, 우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오늘 아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최근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용산공원 부지 활용 논의가 마치 정부 공급 대책의 전부인 것처럼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 정부가 이를 정리해달라는 국토위원회 요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대외적으로 앞서 공식 발표된 정부의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후속 법안들을 내일 본회의에서 대거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본회의 문턱에 있는 관련 법안들 가운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캠프킴 등 공원 부지 주변 복합시설 조성지구의 공원과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장 큰 공방의 대상인 어린이 정원과도 별개의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발판 삼아 용산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것 아니냐며 이보다 재개발과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 재정비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협공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7: 100년을 내다보고 보존해야 되는 목지 면적을 한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 시행해서 그 국면을 탈취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5: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윤덕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다는 식으로 논의가 확대됐지만 이는 전혀 아니라며 공원 녹지로서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청년주택 등을 공급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와 당권 경쟁자였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한자리에 불러 만찬을 합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청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8: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1: 오늘 만찬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8: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 6시 반 청와대 본관으로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집니다. 김 대표와 함께 당대표 자리를 놓고 맞붙었던 정청래 의원과 송영길 의원도 함께합니다. 새 여당 지도부를 선출한 8.17 정당대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세 사람 모두를 한자리에 부른 겁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엔 정청래 당시 대표와 경쟁자였던 박찬대 인천시장을 전당대회 종료 열흘 만에 초대했는데 이번엔 시점이 크게 앞당겨진 겁니다. 청와대는 이번 만찬을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추진했는데요. 그만큼 전당대회 후폭풍을 신속히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되살리려는 의지가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오늘 자리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도 배석할 예정입니다.
1: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만찬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갈까요?
8: 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세 사람에게 전당대회의 앙금을 뒤로하고 국정운영을 위해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당부할 전망입니다.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도 정치권을 향해 국민을 위한 공동 책임자로서의 협력을 주문했는데 연장선상에서 원팀 정신을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주 현안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되는데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정부 역점 과제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대통령이 입법 뒷받침 요청에 나설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대규모 투자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당장 다음 달 초 국회 제출을 앞둔 부동산 등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적잖은 점을 고려해 조율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하루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임 제청을 통보해 여당의 비판이 거센데 관련 내용이 만찬 화두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개헌이나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12.3 비상계엄 관련 위증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사건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9: 네, 12.3 비상계엄 관련 허위 증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이후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힌 행위를 1심과 달리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계엄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와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전달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들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장은 선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재판도 열렸죠?
9: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됐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금은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2: 새벽 시간 경북 영천에서 덤프트럭과 청소차가 충돌해 환경미화원 3명이 숨졌습니다. 심야와 새벽에 전멸 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통행량이 드문 새벽 시간 조용한 교차로에 전멸 신호가 깜빡거립니다. 그 순간 직진 방향으로 달리던 덤프트럭이 좌회전하려던 청소차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청소차는 두동강 났고 길 가에 세워져 있던 구조물도 쓰러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새벽 4시쯤. 주민들은 잇따라 들려온 굉음에 잠에서 깼다고 전했습니다.
11: 사고 소리가 새벽에 자는데 쾅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쾅 그러면 두 번 쾅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놀래서 나와보니까는 큰 덤프트럭이 넘어져 있고.
10: 청소차에는 쓰레기 수거에 나섰던 위탁업체 직원 60대 2명과 40대 1명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2: 차도 뒤집을 데가 있고 그렇죠. 앞에 그거는 앞머리는 저쪽에 가 있고 그 중간에는 사람 한 개 있어서 가 있는 거고 뒤에 그러고 차가 뒤집을 데가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 숨진 청소 위탁업체 직원들

0: 이들은 청소차 뒤편에 매달려 이동하지 않고 모두 차 내부에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 경기 성남시에 있는 길거리에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피의자가 언제쯤 검찰에 송치된 겁니까?
2: 네, 경기 성남중앙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쯤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왜 살인했는지, 스토킹 범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3: 피해자 왜 살해했습니까?
4: 스토킹 범행 혐의 인정하세요?
3: 피해자 직장을 새벽에 왜 찾아갔습니까?
2: A씨는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길거리에서 옛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피의자의 신상도 오는 25일부터 공개된다고요?
2: 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이의 제기에 따라 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오는 25일부터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원달러 환율이 10개월여 만에 1,3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낮 12시 2분 기준 1,39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해 10월 2일 이후 10개월여 만으로, 오늘 1,414.3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장중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시 폭염특보 수준의 습도 높은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예보됐는데, 피해가 난 경남 지역에도 기습적이고 또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우려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5: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 다시 날이 더워졌죠?
5: 네, 심한 수준의 더위는 아니지만 날이 다시 후텁지근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5도로 기온 자체는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습도 탓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가 높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늦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들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전남 장성과 곡성, 전북 고창에는 시간당 10mm 이상의 굵은 비가 집중되며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경남 남해안은 이미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데, 오늘과 내일 경남 지역에 각각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짧고 굵게 지나는 비라도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날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10에서 4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4도, 부산 25도 등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3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2에서 3도가량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절기 처서를 앞두고 있지만 당분간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저녁부터 주말 오전 사이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다시 습도 높은 더위가 찾아온 만큼 대비가 중요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시는 분들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해야 온열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6: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7: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 가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반면 동맹인 한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훈련 축소 카드를 꺼내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0: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라라고 참모들을 압박했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2: 지금 예사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도 3대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0: 네.
2: 취임 첫날 1월 20일 지난해 주한미군하고 통화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안부를 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으로 바빴죠.
0: 네.
2: 근데 6월 13일 날 이란 전쟁 휴전 합의된 날 갑자기 싱가포르에 김정은 센토사 섬에서 트럼프 사진을 올렸고 8월 15일 날에는 판문점 사진을 올렸죠.
1: 예.
2: 그리고 이제 16일 날은 다소 충격적인 을지 UFS 훈련 시작하는 당일 날 대폭 축소 지시 그것도 SNS에 올렸습니다.
0: 네.
2: 그리고 17일 날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통화하는 합성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일회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1월에 중국 선전 APEC에 오게 돼 있거든요.
0: 네.
2: 그럼 지난해 10월 말에 APEC, 경주 APEC 때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대를 보냈거든요.
1: 예.
2: 그럼 그냥 안 넘어가겠죠.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은 제가 보기엔 김정은 위원장이 응답했을 리가 없죠. 했으면 내용을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친서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유엔 채널. 그럼 친서를 받았으면 그거 자체로도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지금 전혀 근거 없는 상황이 아니다.
3: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1: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회담 그 시기가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사실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도 좀 많은 것 같아요.
2: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간선거에 올인을 하겠지만 그거 끝나도 본인이 주연이 되는 리얼리티 쇼는 끝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고 판단하겠지만
0: 예.
2: 만일에 중간선거가 지금 예상대로 재미를 못 보면
1: 예.
2: 오히려 더 할 수 있죠. 중간선거 이후에 본인이 주연이 되는 미국 국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리얼리티 쇼. 그게 김정은만큼 좋은 카드가 없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중간선거에 개의치 않을 거다. 그리고 중간선거 이전에 지금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저는 중간선거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의지는 강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0: 예. 그러니까 이 만남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서서 언급하신 그런 쭉 내용들이 큰 그림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2: 네.
0: 어떻게 보면 한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그래서 그 SNS에 앞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뭐 회담하는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합성한 부분인데 그 영상을 저희가 좀 화면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 좀
2: 예.
0: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헤이 도널드 우리 괜찮지라고 하는
2: 예.
0: 그런 모습이 묘사가 돼 있기도 했는데
2: 예.
0: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SNS를 올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2: 모든 게 의도가 있죠. 그리고 그 의도가 지금 8월 15일부터 16, 17, 3일 연이어 이어지고 있거든요.
0: 네.
2: 그렇다면 전혀 근거 없이 저러진 않을 거다.
0: 아, 즉흥적으로 저렇게 SNS에
2: 그렇죠.
0: 올린 건 아니다.
2: 그래도 저는 친서 전달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고
0: 네.
2: 그렇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만날려는 의지는 분명히 보인다. 그리고 2018년으로 시계추를 돌려도
0: 네.
2: 그때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결정적인 동력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도 있었지만
0: 네.
2: 한미연합훈련 중단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사실 아마 역사상 저런 전례를 찾기 어려울 거예요. 연합훈련 하려고 그러면 1년 전부터 기획을
0: 그렇죠.
2: 하고 몇 달 전부터 병력 이동을 하거든요, 물자가.
0: 예.
2: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된 상황에서 대폭 축소를 지시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고 그다음에 미국 내부의 국방부 스태프도 몰랐을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정도의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는 그냥 심심풀이를 한번 던진 카드가 아니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전에 충분한 기획된 의도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1: 예.
2: 우리가 보기에는 급작스럽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도 카드는 던져야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죠.
1: 네, 파격적인 카드를 던졌고 앞서 이제 친서가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친서를 받은 것만으로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2: 지금 이제 2019년 6월 말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실패를 맛봤죠. 합의를 못하고. 네. 60시간이나 기차 타고 갔는데 다시 도로 빈손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핵화 논의는 안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선물은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핵 개발을 중단하는 겁니다. 2018년도 그랬어요. 네. 비핵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핵 개발을 중단한 자발적 모라토리엄. 우리 핵실험 안 한다. ICBM 발사 안 한다, 풍계리 폭파한다, 실험장, 비확산 안 한다. 요거는 군축이거든, 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중단을 주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안전해졌다. 그다음에 기존의 핵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인정받는 거죠, 이 카드. 또 하나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지금 제일 큰 딜레마는 한 번도 이국가론, 적대적 이국가론을 지금 던져놨는데 북한 주민들에도 선전을 못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트럼프하고 만나서 국가 인정받고 국경선 확정하고 그래 보면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나와서 합의를 못 본다 하더라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진핑 만나? 푸틴 만나? 네. 이어서 트럼프 만나면 성과가 없어도 미칠 게 없죠. 자기의 정치 위상을. 네.

0: 부장이 뭐 적극적으로 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좀 반응이 미지근하다거나 이랬을 때 중국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9월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을 하잖아요. 이때 중국에게 뭔가 좀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1: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SNS 올릴 때 이재명 대통령의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잖아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주연이 되는 탑다운 방식, 직접 북미 직격 대화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는 달갑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북미 대화는 그 최종 엔드 스테이트, 최종 목표는 관계 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중국으로서는 좋은 그림이 아니죠. 그러니까 2018년 때도 하노이 결렬 이전에 김정은, 시진핑이 네 번이나 만납니다. 그건 뭐냐면 사전에 조율을 하는 거죠. 중국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미 관계를 중재할 이유가 없다. 중국으로서는 자기 영향권에 묶어두는 게 좋거든요. 이미 김정은은 푸틴과 지금 삐져나갔거든요. 그 사이가 나빠졌고 다시 회복하는 상황인데 여기 미국까지 개입시켜준다? 그럼 중국의 영향력이 줄면 줄지 늘진 않잖아요. 일단 중국 변수는 결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2: 앞서 그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훈련 축소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란 문제에 도움을 좀 거절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3: When I called recentl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who I like,
4: 최근 제가 좋아하는 한국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란 문제는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원한다면 손을 좀 보태달라 그랬더니 사양하겠다 하더군요. 아주 쉬운 군사작전 하나 돕지 않겠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측은 아니요, 저희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네, 실제로 지금 사실 이 훈련을 이렇게 갑자기 축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실제 지금 훈련 축소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이미 구체화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브런슨 사령관이 국방부를 찾아갔고, 그리고 일부 이제 훈련들, 야외 기동 훈련들, 그 다음에 반격 훈련들.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완전히 파행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무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전투태세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보면 정무적 차원과 군사적 차원은 나눠봐야 되는 거고, 군사적 차원으로 보면은 한미연합훈련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군인들이 전쟁 안 하면 전쟁 못 하는 거죠. 거기다 지금 시작되는 날 지금 저걸 던져놨으니까 지금 현장은 엉망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미국 최고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명령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지금 혼선이 있을 거고, 또 하나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좋은 시그널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선 이번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작전권 환수고, 지금 완전 운용 능력 FOC가 끝나가는 단계고, 이 훈련을 해야만 여기서 조건에 기초한 능력들이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단계 FMC,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안 해버리면은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은 일단 우리 대비태세에서 또 문제가 있는 거고, 전작권 환수에도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가 아니라 아예 없었던 겁니다. 아예 없었고, 동맹에 대한 사실은 무례한 거고요. 미군도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혼선이다. 그럼 파행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본인은 뭐 여러 가지 전략적 셈법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한미연합태세나 군사적인 작전 결의를 봤을 때는 사실 졸속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지금 전시작전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해 볼수 있는 그런 훈련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축소하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로 이제 우리도 그걸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1: 그럼요.
0: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어떤 또 입장을 밝혀야 되는
1: 그러니까
0: 건가요?
1: 트럼프 리스크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동맹 피하고 비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만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동시에 통제하거든요. 동쪽 부분은 이란이, 서쪽 부분은

0: 5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란과 오만이, 특히 이란이 계속 오만과 협상을 하거든요. 후룸 통제권을 위해서. 근데 오만은 미국의 준동맹이에요. 동맹은 아니지만 오만의 군사기지 사용권을 가지고
1: 네.
0: 있고, 그다음 오만은 그동안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오만을 폭격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트럼프 리더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적 이견계나 우리 동맹을 배려한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이번의 선택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로서는 이건 현실이죠. 뭐 이걸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럼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일단은 연합훈련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
1: 예.
0: 그렇다면 이제 북미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우리 숙제로 남은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은 북핵에 대해서는 현실론입니다. 이번 8.15 경축사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북핵 고도화를 멈춘다. 일단 중단하라. 왜냐하면 내부로 좀 계속 고도화 되니까요.
1: 네.
0: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가 계속 떠든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멈추자. 그 다음에 전쟁을 끝나기 위한 종전 협정, 정전을 요두 가지 카드를 던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표현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할 역할이 없어요. 북한이 우리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린 여권 조성하겠다.
1: 예.
0: 현실론이에요.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알았다,
1: 네.
0: 니네들이 해라. 북미가. 그 다음에 북미가 협상을 하면 이제 우리 입지가 생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북미가 합의해도 우리가 연루되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는 안 내거든요. 나중에 보상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물꼬를 트면 우리가 이제 여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북핵을 여기서 중단하는 거는 북한으로서는 비핵화가 아니고 개발 중단입니다.
1: 예.
0: 그리고 미국과 합의를 해버리면 기존의 핵을 완전히 보유받을 가능성, 위험성이 있죠. 두 번째는 지금 종전협정 같은 경우를 만일에 트럼프가 한다고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그걸 노릴 수도 있어요. 이란 전쟁 못 끝냈죠? 우크라이나 전쟁 못 끝냈잖아요. 그럼 53년 7월 27일 날 종전협정인데 지금 거의 한 70년, 80년 돼가잖아요? 그럼 이걸 종전협정으로 해버리면 내가 80년 된 전쟁을 끝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평화협정이나 지금 정전협정에는 제1항이 DMZ입니다. MDL, 군사분계. 영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1: 네.
0: 모든 평화협정의 1항은 영토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군사분계선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만일에 정전협상, 평화협상으로 가버리면은 이걸 북한이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영토로 하자. 그다음에 지금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하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해버리면 남북이 2국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악마는 좀 디테일에 숨어 있어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지 지금부터 전략적인 셈법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1: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른바 패싱을 해버리고 북한과 이렇게 협정을 맺어버린다라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뭐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북한 미사일 같은 경우도 ICBM 같은 거는 중단한다고 해도 아직 남아있는 뭐 단거리라든가 중거리 미사일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에게 좀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문제잖아요.
0: 그 딜레마죠. 그러니까 미국은 안전해지지만 한국은 북핵협의에 놓이는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이란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에 비하면 세 발의 피거든요. 겨우 이제 60% 순도의 441kg 고농축 우라늄. 이 문제인데 북한은 순도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2000kg 내. 그다음에 플루토늄도 100kg 내. 핵탄두는 100여 개. 핵실험 6번이나 했거든요. ICBM은 화성 15, 17, 18, 19, 20까지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트럼프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미국은 안전해지는 협상. 더 이상 ICBM 개발 안 한다. 핵실험도 안 하겠다. 그럼 미국은 안전해지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화성, 지금 KN-23, 24, 25 순항미사일.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 운용 부대는 이미 실전 배치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안전보다는 우리 안보보다는 미국에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이번 SNS 말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 도와줬다, 노땡스 했다. 그 얘기는 그냥 뒤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얘기를 좀 연장해 보면 그냥 우리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밀한 예.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2: 당장 뭐 우리도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런

0: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는 부분이, 뭐 이건 좀 뭐 남북 문제와는 별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은, 최측근 참모 가운데 한 명인 나탈리 하프 백악관 그 보좌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은 의문이에요.
0: 네.
1: 왜냐하면 지금 이란 전쟁으로 지금 이란에 묶여 있는 주로 이제 해상 전력들은 예. 다 기간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항모에서 자살 시도가 있다는 등 뭐 포도함 같은 경우 불까지 나고, 그러니까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예. 동북아에 있던 항모까지도 지금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항모가 전혀 없어요. 중국은 현재까지 두 척 항모를 진지시켰고.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0: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결혼 14년 차 초등학교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은 전적으로 아내의 소관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지 좀 후회가 됩니다. 평일 밤이면 아이들은 학원을 마치고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곧바로 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내는 식탁에 수학 문제집부터 펼쳐놓고 새벽 2시까지 붙잡아둡니다. 아이들이 졸립다고 애원을 해도 아내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주말이라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수학과 영어, 논술과 피아노 학원을 돌기 시작해서 저녁 9시가 넘어야 일정이 끝납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은 일요일 오후 2시간 정도입니다. 이건 아동학대라고 아내에게 한마디 했다가 심하게 다툰 것도 여러 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하면서 휴대전화를 거실에 두고 나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계속 뜨길래 급한 일인가 싶어서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는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었던 저는 메시지 내용 전부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내는 학원에 애들을 밀어넣어 놓고 그 틈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는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직접적인 증거 영상 같은 건 없지만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빈번하게 밀회를 즐긴 정황은 문자 메시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쥐어짜며 학원으로 내몬 진짜 이유가 바람 피울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니 정말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저는 아동학대에 불륜을 저지른 이런 여자와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제가 양육권을 가져와서 아이들을 숨통 트이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무리 엄마가 잘못했어도 남자인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글이 많아서 불안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 누구나 같겠지만 자정이 넘도록 공부시키고 잠까지 재우지 않는다면 과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학원에 있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정말 마음이 무거운 사연이었습니다.
1: 네.
2: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정이 넘도록 공부를 강요당하고 충분히 잠도 못 자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게다가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1: 그러게요.
2: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사연자분이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사연자분은 아내의 과도한 교육열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선 아동학대라고 하는 건 뭔지, 아동학대 어떻게 정의될까요?
2: 네,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제3조를 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0: 적인 발달에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연을 보면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이거든요. 뭐 단순히 공부를 시키는 거는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잠을 재우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동학대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그 부분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1: 네.
0: 아이들이 이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교육의 수준은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랑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것 같거든요.
0: 네, 이혼 사유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 1호는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0: 부정한 행위를 법원은 간통, 즉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1: 네.
0: 사연의 경우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와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한 그 자체만으로도 부부 간의 신뢰를 훼손한 부정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하였다면 노래방 도우미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1: 네, 그러니까 노래방 도우미한테도 상간자, 그러니까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미성년 자녀분이 있기 때문에 친권양육권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연자분은 아빠가 가져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아빠가 친권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0: 네, 성별과 상관없이 남자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있다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네.
0: 법원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이들과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사연의 경우 아버지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이 있다는 점과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 등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이들한테 새벽까지 공부를 시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이제 될수 있습니다. 또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랑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 거,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요. 그 남성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권양육권 같은 경우는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는 거니까요. 사연자분 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불과 40일 만에 현관문에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가 붙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최근 한 세입자가 근저당이 있지만 안전하고 소액 임차인이라 최우선 변제도 받는다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월세 계약을 맺었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압류 기록을 숨겼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집에 누수가 생겨서 항의를 하자 집주인에게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먼저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집주인의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 당시에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를 임의로 고치거나 중요한 권리관계를 숨겼다면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가 이미 시작이 됐다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 신고와 배당 요구부터 해야 합니다. 소액 임차인도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전입 신고 시점, 그리고 선순위 권리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 누수가 심각한데도 집주인이 수리를 계속 거부했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여지도 있는데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전

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계약서와 등기부, 중개사의 설명 자료를 보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넥스트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전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춘천, 대전도 33도까지 올라 무덥습니다. 오후에 소나기 구름도 발달되면서 저녁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한편 강원도 삼척과 강릉, 남부지방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한강 교량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 나란한 올림픽대로도 김포 방향 천호대교에서 올림픽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일대 차량들 많이 밀려가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월드컵 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은 양방향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한강대교, 마포대교 지나 월드컵 대교 북단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수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6: 합동참모본부가 그제부터 열흘 동안 이어질 예정이었던 한미연합훈련을 오는 21일까지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7: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따른 건데 정작 북한은 오늘도 논평을 내고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습니다. 정치부 추적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강민경 기자.
6: 네,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7: 네, 빠르면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데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라고 백악관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 기간에 만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집권 1기 때 벌였던 파격적인 외교를 재개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9: 김정은은

0: 항상 나를 크게 존중해줬고 우리는 실제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나는 그를 이해하고 그 역시 나를 이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아 순방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2: 김정은과의 회동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이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처음으로 취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바로 그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빅터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1: 이란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19년과는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회담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탄도미사일 전력을 크게 강화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등 미국에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핵 동결이나 ICBM 제한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북한이 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3: 네, 한미연합훈련 축소 소식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부터 열흘 동안 이어질 예정이었는데요. 오는 21일까지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4: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따른 건데 정작 북한은 오늘도 논평을 내고 이 연합훈련을 비난했습니다. 정치부 추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표부터 전해주시죠.
5: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의 제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과 규모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7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됐던 한미연합훈련 연습 기간을 21일까지, 즉 훈련 기간을 엿새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대급 14번으로 예정됐던 야외 기동훈련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각각 혹은 한국군 단독으로 시행해서 횟수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합참은 현재로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협의 중이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통상 을지 자유의 방패는 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 훈련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는데요. 첫 주에는 방어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2주차에 대북 반격 작전을 연습해오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21일까지다라는 기간으로 미뤄 봤을 때 사실상 이번 주에는 방어 작전 훈련만 진행을 하고요. 대북 반격 작전은 올해는 거의 진행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대북 유화책을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거지만 이미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이렇게 도중에 조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정 조정이 다급히 진행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미국과 포괄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전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UFS 훈련 축소에 대한 미국 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3: 네, 이렇게 훈련이 줄었는데 정작 북한은 오늘 새벽에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고요?
5: 네, 14일에 이미 외무성 명의로 한미연합훈련을 한 차례 비난했던 북한이 오늘 새벽 닷새 만에 또 비난 논평을 냈습니다. 북한 관영 언론인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17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은 우리 국가와 지역 안보 환경에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에 더해서 유엔군 사령부까지 합세해서 지상과 해상, 공중과 사이버, 심리전 등 실제 전시작전 수행의 모든 영역을 이행해서 한반도 정세는 전쟁 발발의 임계점을 맞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북한은 특히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의 내용과 형식, 규모 등을 상세히 거론한 뒤에요. 새로운 현대전쟁 교범과 방식을 부단히 갱신 적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은 이를 간과할 수 없다며 이 적들의 군사적 위협을 철저히 무력화하기 위한 자위적 권리 행사는 앞으로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한미군 당국이 관련 논의에 돌입한 데 대해서는 오늘 논평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나 국방성 명의 담화 등의 직접 선언 방식이 아니라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형식을 빌렸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3: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대법관 재청 후보를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는 관례를

0: 깨고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세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1: 여권에서 탄핵까지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0: 네, 범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2: 네, 먼저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건 사법농단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법정신에 따른 관습을 깨고 무법행위를 한 거라며 내란 사태 때부터 여러 문제가 지적되자 마치 한덕수 전 총리처럼 고의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하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대법관들에게는 단체 의견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2: 김민석
3: 조희대
2: 민주당
3: 씨는 물러나는
2: 대표입니다.
3: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2: 범여권 법사위원들도 사퇴론을 거들면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했던 것도 조 대법원장 지시가 아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겁박하지 말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한 인터넷 매체 유튜브에 출연해 이번엔 대법원장 군기를 확실히 잡아 대통령실이 모든 주도권을 쥐려고 협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까지 이어지면서 위원회는 여권 주도로 오늘 오후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1: 여야는 또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2: 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의 최대 화두는 용산공원 개발입니다. 앞서 정부는 추가 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죠.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미래 세대에 남기기 위한 국가 자산을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하는 건 역사적 의미를 잊은 거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다는 식의 계획은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공원 녹지로서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청년주택 등을 공급하는 게 대안이 될수 있을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본회의 문턱에 있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용산공원 본체의 외곽인 복합시설 조성지구의 공원과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라 공방의 핵심인 어린이 정원과도 무관하다고 재차 반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발판 삼아 용산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는 거라고 의심하며 이 대신 재개발과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국회에서 연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협공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100년을 내다보고 보존해야 되는 녹지 면적을
2: 오세훈
4: 한
2: 서울시장입니다.
4: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 시행해서 그 국면을 탈취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2: 오늘 아침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정부와 개최한 당정 협의에서도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용산공원이 언급됐습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 논의가 마치 정부의 공급 대책의 전부인 것처럼 논란이 되고 있으니 정부가 서둘러 정리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여권에서는 반발이 거센데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공백을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조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 제청한 부분 설명해 주시죠.
5: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인데요. 다만 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진 않고 서면으로 제

0: 요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해 왔는데 관례를 깬 겁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거로 전해집니다.
1: 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출근길에서는 따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죠?
0: 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후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3: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2: 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안 되신 건가요?
0: 만약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이 대법관 퇴임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한동안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씨 사건 등 특검 사건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법원 내부적으론 청와대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지연 등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인데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여당 측 질의에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교착이 길어지자 후보자 4명을 새로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나왔는데 여당 측 비판에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0: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보험이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나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직업마다 사고 확률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이에 맞춰서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오늘 머니인사이트에서는요. 과도한 보험료 줄이는 건강체 할인받는 방법 알아보고요.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선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보험료가 훌쩍 올라버린 4인 가족의 재무 상태 치료해드립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오늘 방송 우리 굿모닝 굿나이트 청취자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까요?
2: 같은 물건을 초장기 할부로 구입을 했는데 내가 산 물건이 내 친구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산 거예요.
0: 아이고 배 아파라.
2: 아, 정말 기분이가 너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굿모닝 청취자분들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꿀팁을 방출해 드리겠습니다.
3: 네, 추가적으로는 예전에 가입했을 때 뭐 그 당시에 부담보라든지 또는 뭔가 제한이 있는 보험들을 가입한 분들이 있어요. 보장 못 받는 그런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상품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장 못 받았지만 현재는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에 뭔가 부담보라든지 좀 제한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준비하신 알찬 소식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맞춤 재무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 드시 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 전문가분들의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의 굿모닝 굿나이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최근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과거 병력 등을 세분화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낮춰주는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건강체 할인입니다. 건강체 할인은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정한 건강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체, 우량체 등의 이름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건강하니까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고 또 오래 살 거리란 데이터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데요. 다만 적용되는 상품과 할인율, 건강 기준은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머니 인사이트 전문가 픽 뉴스 만나고 왔습니다. 보험은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각각 다르다. 그리고 그에 따라 보험료도 천차만별이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내가 가입한 보험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잘 가입이 돼 있는지 체크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2: 제가 오늘 굿모닝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내 소중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모든 보험들의 할인 혜택을 총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고요. 그동안 몰라서 더 내고 있는 보험료가 있는지 방송을 통해서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방송을 듣다 보면 이거 나한테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자녀한테 해당이 됐었는데 라는 체크 포인트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 걸까요?
2: 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난 현재 건강하고 과거에도 건강했다 라는 청취자분들은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손 들어야 되는 건 줄 알고 손 들 뻔했잖아요.
2: 맞아요. 우리는 늘 건강했죠.
0: 맞아요.
2: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기존 보험의 가입은요. 5년 고지력을 동일하게 고지를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6년에서 10년 내에 고지력이 또 생겼고요. 이 고지력 내에 입원이나 수술력이 없다면 그리고 한 가지 더 10년 내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 중대 질병 진단력이 없다면 일반 보험에 비해서 무려 30% 몇 퍼센트요?
3: 30%.
2: 3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강체 할인형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3: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요. 뭐 매달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건강체 할인형에 해당이 된다면 30% 할인돼서 7만 원을 납입을 하는 겁니다. 보장은 똑같은데 보험료가 3만 원이나 줄어요. 이거를 20년간 내면 총 720만 원의 총 납입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건강치 할인은 24년 초부터 판매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할인이 좀 생각보다 다양해요. 예를 들면은 5년 이후부터 10년 이내까지 고지이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6년 고지형, 7년 고지형, 8년 고지형 이렇게 숫자가 커질수록 보험료가 좀 많이 줄어들고 또 추가적으로는 내가 5년 고지형에 가입을 했는데 1년 뒤에 2년 뒤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다면 또 순차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또 깎아주는 그런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 주시고 단 보험사마다 좀 다르게 적용시켜주고 있는 점 알아주시고 더 중요한 거 건강하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잡으셔야겠죠.
1: 그렇죠. 생각보다 할인율이 꽤나 높아요.
2: 엄청 높아요.
1: 30%를 할인해 주는 게 많지 않은데 할인폭도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한 분들 계시다면 꼭 보험 가입할 때 건강체 할인 보험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이나 질병 진단을 안 받았다? 사실 이것도 확률이 엄청 높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할인율이 좀 높은 걸까요?
2: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 그 양수진 아나운서가 지금 얘기한 게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핵심 내용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험사별로요. 예외질환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미한 교통사고나 경미한 수술 뭐 예를 들면 용종 제거 수술 뭐 이런 것들은 경미하잖아요. 이런 수술 외에 수많은 질병이나 상해 사고 등 이 경미하게 뭐 입원을 했다거나 수술을 한 것들은 정상적으로 고지만 한다면 심사를 통해서 건강처의 할인형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해당 시기에 따라서 할인율을 적용을 각각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체 할인형 보험의 출시는 한 지금 3년 요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이 내용을 모르시고 가입하신 분들은 나 만약에 건강 상태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적절한 보험료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올해 2026년까지 10년 동안 내가 큰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면 경미한 건들에 한해서는 좀 참작이 되니까 가만히 되니까 건강체 할인 보험 혜택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꼭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위한 문답.

0: 당뇨, 고지혈 약만 복용해도 보험가입이 잘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최초의 325 간편이라는 이 유병자 보험이 출시가 되었고,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유병자 보험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어서 이 우리 유병자분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할인받을 수 있게 유리한 부분을 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간편보험을 좀 구별하시기가 어렵겠지만 가운데 숫자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가운데 숫자.
0: 네. 간편보험은 305 이런 식으로 처음 숫자와 마지막 숫자는 3 또는 5 또는 10. 최근에 이제 3텐텐이라고 해서 이런 처음과 끝 숫자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숫자가 2나 3처럼 적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결국은 가운데 숫자가 4, 5, 6, 7, 8, 9, 10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떨어지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3105나 또는 3텐텐 등 이런 유병자 보험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숫자가 높을수록 건강 그나마 저렴하게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드리자면 가운데 그 10자리가 있는 뭐 3텐텐, 3텐오 이런 유병자 보험은 일반 건강보험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2%에서 3% 정도가 더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처럼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라는 인식을 이제 버리셔도 될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또 들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다가 1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내 친구가 똑같은 물건을 8만 원에 구입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심지어 이걸 매월 2만 원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초장기 할부로 20년 동안 납입해야 하는 이게 보험이라면 김충란 전문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0: 일단은 아이고 배야 배가 많이 아플 것 같고요. 내 보험이 진짜 그렇게 되어 있나? 그리고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나? 정말 열심히 찾아볼 것 같아요.
2: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체 보험이나 유병자 보험은 최근 3년에서 4년 내에 정말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서 현재 상황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필수 상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저희 굿모닝 청취자분들 연령대가 4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다라 보니까 과거에 혈압이나 고지혈, 당뇨약 복용으로 비싼 간편보험을 가입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강 상태에 맞춰서 초경증 간편보험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들은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건강체 보험에서부터 유병자 보험까지 내 건강 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선택권이 엄청 넓어진 건데, 근데 실제로 내가 여기에서 해당이 되긴 하지만 그걸 몰라서 더 많은 보험료를 그냥 내고 계시는 소비자분들도 진짜 많겠어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입 시기를 아까 정석 팀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 3에서 4년 더 이전에 한 5, 6년 전에 그때쯤에 가입한 분들 그 이전에 그 당시에는 대장에 용종만 띄어도 막 부담보가 잡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1년, 2년, 3년이 아니라 정기간으로 잡혀 있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초경증 간편이나 유병자로 변경을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고혈압이나 고지혈 이렇게 질병에 대한 부담보가 잡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지금은 다 받아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내 과거의 보험이 어떤 건지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나온 의료 신기술도 있어요. 그 당시 없었던 표적항암이라든지 아니면 고가의 비급여 치료암들 또는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치료비도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내 과거의 보험들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해진 상품군 속에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내 보험료를 가장 최저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에게 믿고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 통해 맞춤 재무 플랜 짜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굿모닝 굿나이프 새 코너로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들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문제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평소에 운전 중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과 상담을 진행한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기존 보험 담당자분이 이제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었다라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성인 플랜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상담을 통해서 자녀분들과 부부 보험까지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험료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0: 4인 가정의 월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는다.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실제 가정의 현금 흐름이랑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댁의 소득과 지출 뭐 이런 건 어땠을까요?
1: 맞아요. 지금 현금 흐름상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인 가족 보험료가 100만 원이 훨씬 넘는다라는 건 좀 높은 보험료에 책정이 됐었죠. 그리고 청취자님 부부가 저한테 가장 원하셨던 건 어떻게 하면 가성비 끝판왕 보장성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셨어요.
0: 좋은데요?
1: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님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가정의 상담 사연을 제가 참조로 해서 비교를 하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굿머니 청취자분들은 40대에서 60대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희한테 자녀분들 보험에 대한 문의도 정말 많이 주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정의 자녀분들은 모두 20대 초, 중반으로 연령도 비슷했고요. 청취자님 부부의 연령대나 가정의 현금 흐름도 비슷했는데 가정의 보험은 정말 극과 극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 네,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A 청취자님의 가정의 두 자녀분들의 보험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의 가입으로 인해서 매월 6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셨고요. B청취자분의 자녀분의 월 보장성 보험료는 현재 4만 원으로 보험이 30세 만기되는 최소 어린이 보험에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A청취자님의 자녀분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기존 설계사로부터 리모델링을 받으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상태였고요. B청취자님은 그동안 그 군 단체 보험으로만 있어서 이 가족분들이 모두 실손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험에 큰 관심이 없으시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 보험이 전무한 자녀분들의 보험을 준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0: 완전 진짜 극과 극의 맞아요. 상황이네요. 한쪽은 너무 많은 보험료를 과하게 가입하고 계시고 한쪽은 없어도 이렇게 없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보험이 좀 부실한 상태. 자, 먼저 사연의 주인공이신 A 청취자님 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보험료가 과하죠?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을까요?
1: 네, 보험료가 좀 높지만 이제 상담 당시에 나중에 자녀가 취업을 하면 우리 자녀한테 좋은 보험을 물려줘야겠다라는 마음에 일단 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그 보험을 제가 보니까 자녀 이름으로 종신사망보험금이 2억 5천만 원이 포함된 종신보험이었고요. 여기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암이나 뇌나 심장 진단비는 모두 3년 갱신형 특약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20대 자녀가 한평생 3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면서 이 중요한 특약들 그리고 이 보험료들이 평생 오르는 걸 유지를 해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암진단금에서도 발병률이 가장 높은 유방암이나 뭐 자궁암이나 이런 암들은 일반암 진단비가 아닌 소액암 진단비로 빠져 있었고 저나 뇌나 강조를 했던 뇌나 심장 쪽도 보장의 범위가 가장 협소한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자녀가 내고 있는 이 보험료를 제가 특약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보험료의 약 85%가 종신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을 받기 위함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 자녀의 사망보험금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낼까요? 청취자분은 이 내용을 모르셨고 아예 그냥 중요하다라는 말만 믿고 가입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0: 아, 많이 떨어집니다. 가성비가 너무 많이 맞아요. 떨어져요. 청취자님 원하시는 건 가성비 끝판왕의 내보험 만들고 싶어요 였으니까 그런 방법을 좀 찍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를 들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막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0: 지금 막 주파수 그쵸. 맞추신 분들.
2: 이제 막 이제 주파수 맞췄는데 들었다 하시는 분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만 건지셔도 정말 꿀팁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내가 낸 병원비 돌려받는 의료 실비 있죠. 이걸로 최우선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발병률이 제일 높은 3대 성인병이라고 하는 암, 뇌, 심장의 진단비는 보장의 범위가 넓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후유장애 정도로 준비하시고 세 번째로는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신다면 종신보험보다는 좀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왕의 보험을 준비한다면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보다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도 보험료 내실 여력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반복적으로 받는 수술비나 신의료기술이 된 보장, 배상책임 이런 것들, 간병치매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실비 제일 먼저 준비하시고요. 3대 진단비 준비하시고요. 사망보험금은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그리고 나서 보험료가 요구되면 반복적으로 받는 수술비나 신의료기술 이렇게 준비하시면 정말 꿀팁 아니겠습니까?
0: 아우, 완전 꿀팁이네요.
1: 맞아요. 가성비 끝판왕 보험의 꿀팁 네 가지를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 아쉬워서 한 가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를 드린다면
0: 어떤 첨언이 필요할까요?
1: 맞아요. 우리 보장성 보험으로 돈 벌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려면 매월 보험료에 부담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큰 위험이나 발병 즉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위험, 후유장애나 간병이 필요한 이런 우선순위로 좀 보장하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발병 시에 내 수입원이 급감하거나 단절될 수 있는 위험들, 이런 큰 위험을 우선순위로 준비를 한다면 보장성 보험을 비용의 목적으로 가장 가성비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방법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굿모닝 청취자분들은 가성비 좋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보험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매달 보험료만 따박따박 내고 계시다면 저희 굿모닝 굿나이프의 문자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저희가 문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핵심 내용만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보장성 보험의 큰 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전문가의 코칭받아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됐는지 청취자님의 애프터 결과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 결과 한번 만나볼게요. 김충남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2: 네, 전문가의 처방 들어갈게요. 우선 두 자녀의 보험료로 매월 6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인 A청취자님이 가입한 이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을 최소 금액인 2천만 원으로 줄였고요. 갱신형 특약은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강보험에도 일부 포함된 갱신형 특약을 삭제하고 실손 특약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1억 원의 보장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지가 아닌 계약 변경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여드렸습니다.
1: 네, A청취자님 자녀분들은 건강체 적용으로 7년 할인형으로 적용이 됐었는데요. 할인율을 계산해보니까 약 16% 정도를 할인을 받으셨고요. 이렇게 되면 두 분 매월 67만 원의 보험료는 기존 종신보험과 실손보험, 여기에 건강체 할인형 보험을 준비해서 보장안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합계 보험료는 26만 원으로 매월 41만 원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3년마다 갱신되면서 평생 올랐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했던 과거에 비해서 갱신형도 없어졌고 보장하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0: 두 자녀의 월 보험료가 67만 원이었는데 26만 원으로 그것도 보장 충분히 채워 넣으면서도 개선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님 부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0: 질문 주신 청취자님의 부부 같은 경우에도 기존 56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 정신보험의 주계약 변경, 그리고 효율성이 부족한 갱신형 특약의 삭제, 앞서 소개드렸던 건강 상태에 맞지 않게 설정된 좀 비싼 간편보험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보장안도 훨씬 더 넓혀드렸습니다.
1: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경증 간편보험에서도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 이세 가지 약 중에 한 개만 복용, 두 개만 복용, 세개 전체 복용에 따라서 또 보험료가 전다 달라요. 할인도 일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 상태에 맞춰서 좀 합리적인 상품군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 집중 하나 한번 해주시고요. 직전 5년 내에 내가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보험을 가입한 부심 분들이 계시다면 비싼 보험료를 앞으로 15년 이상 더 납입하지 마시고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상품군으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2: 맞아요.
1: 제가 이렇게 하면 청취자님 4인가족 보험료 전체 정리 한 번만 해드릴게요. 매월 123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매월 51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납입해야 할 자녀 보험료도 무려 1억 3천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오늘 상담 사연을 쭉 들으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안고 있으면 안고 있을수록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데 있어서 지체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커진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모두 해지하지 않고도 리모델링 할수 있는 개선안들 충분히 마련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상담 신청하시고 전문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에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지금처럼 많은 분들 편하게 부담 없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님의 문자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3844님, 4776번님 외 많은 분들이 상담 받고 싶다고 지금 문자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관련 도움 순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청취자님 사연을 좀 만나볼게요. 1967번님, 저 최근에 암보험 상담 받았거든요. 근데 전이암 진단비, 이거는 꼭 준비해야 된다고 하던데 보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전이암 진단비 꼭 준비해야 하나요?
1: 네, 이게 암보험 선택할 때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전이암 진단비 선택할까 말까. 근데 역시나 이것 또한 보험료 납입 여력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좋긴 한데 이게 뭐냐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전이가 되면 어떻게 해? 요새 전이도 많이 된다는데 그럼 전이암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인터넷이든 홈쇼핑에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0: 아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명확하게 답변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2: 김순남 전문가님 생각은 어때요?
1: 여유가 되면 저는 하고 싶어요.
0: 오, 네. 여유가 된다면. 네. 근데 여유가 없는데 빠듯한데 굳이 해야 될 우선순위는 아니다.
2: 그래서 정상욱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상욱은 전염 진단비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2005년에서 2023년 국립암센터의 모든 암의 병기별 암 분류표를 보면 원발암 기준으로 다른 부위의 암 전이에 되는 확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늘상 방송에서 강조했던 암 진단비를 준비할 때 최초의 진단비를 가장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하고 그 외에 가용할 수 있는 보험료로 추가적인 보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이암 진단비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보험료를 설정하기보다는 고가의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라든지 이런 특약을 좀 활용한다면 전이암 진단비를 무리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보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정상욱은 말씀드리겠습니다.

0: 어떻게 김충남 팀장님도 마음 바꾸시겠어요?
1: 저도 원래 처음부터 속마음은 그랬어요.
0: 그랬군요. 아니, 전문가분이 국립암센터 암분류 지표까지 갖고 오셔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믿음이 갑니다. 1967번님,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으로 상담이라고 글자 넣어서 또 상담 신청해 주세요. 다음 문자 또 만나봅니다. 5435번님.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지금 제 증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증 간편보험이라고 적혀 있네요. 3년 전에 가입한 당시 혈압, 고지혈약을 복용 중이었고 허리 수술하고 대장 용종 제거술만 한 상태였는데 저 그냥 이 보험 유지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사실상 이거는 증권을 좀 봐야지 좀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약을 드시고 나면 부담보가 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현재 건강 상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고지혈약을 드시는데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당뇨랑 고지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청취자님 상태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사를 상품별로 해봐야 돼요.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압약, 고지혈약, 당뇨약, 이약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할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회사별 맞는 상품군으로 심사를 해보면, 청자님이 지금 질문 주신 내용만 놓고 본다면 더 효과적인 내용은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0: 그렇죠. 뭐 대장 용종 제거술이야. 아까 요거는 그냥
2: 맞아요.
0: 경증이니까 심사가 통과될 수 있을 거다라고는 봤지만 허리 수술하신 거, 혈압약 드시는 거, 고지혈약 드시는 거는 약 복용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였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 분들과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 코너로 새롭게 굿모닝 굿나잇 청취자분들을 만났거든요. 두분 소감 어떠셨는지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1: 개편이 돼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0: 저도 그래요.
2: 저희가 사실 라디오 부스도 좀 이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설레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 수요일 팀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는데요. 꾸준히 드리겠습니다.
0: 맞습니다. 9939번님, 6635번님, 7667번님도 상담 필요하다고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이렇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방송 이후에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보험 점검 재무 상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의 문자창 계속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오늘은 내가 건강하다면 더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강체 보험에 대해 알아봤고요. 같은 자녀 보험이라도 가성비 끝판왕 보장안 준비하는 방법, 또 전이암 진단비 꼭 가입해야 되는지, 경증 간편보험은 유지해야 하는지 걱정 주신 문자 상담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걱정 가지고만 있다면 해결이 되지 않고요. 나중에 더 큰 눈덩이처럼 피해 꼭 해결해야 하는 보험 문제 고민들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굿모닝굿나이트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굿나이트 끝곡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

0: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피자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강릉 대전도 33도까지 올랐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남부지방에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에도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예보되는데요. 남해안은 기록적인 폭우로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나기 소식으로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의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사이는 중부지방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요일 퇴근길 주요 도로마다 정체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재 나들목부터 서초 나들목까지 여파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한남 나들목을 지나서 한남까지도 다시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면 청담대교부터 동작대교 지나 여의하류 나들목까지 차량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에 지금 양화 쪽도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양화대교부터 가양대교 구간도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봅니다. 수요일은 상암동 한약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수영 변호사를 대신해 정은혜 전 의원과 함께하고요. 이어서 정옥임 전 의원, 김한 한겨레 기자와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민주당 당내 현안과 부동산 전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정보 승부 시작합니다.

0: 수요일 여의도 한약방이 상암동으로 이전했다. 상암동 한약방 시간입니다. 정옥임 전 의원, 정은혜 전 의원, 기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0: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아, 이 공백 사태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네.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그 점도 있고 또 이 제청으로 인해서 지금 말이 많아요. 그동안 관례였던 청와대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 뭐 협의를 했는데 합의를 못했다. 그래서 원 플러스 원 끼워넣기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7개월이 넘었죠. 대법관 임명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대법관 임명되지 않았던 배경에 이제 대법원 법원과 청와대가 생각하는 인사가 달랐다. 추천은 4명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화됐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 그다음부터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네. 구조여서 대법원장이 그동안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뭐 민주당의 반응 굉장히 격앙되게 나왔는데 이제 기습적으로 제청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명의 대법관인데 한 분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고 한 분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 김성수 후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손봉기 이제 판사가 전혀 합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민주당 이 부분 강하게 성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공색해졌어요. 예를 들면 원래대로 이거 우리의 제청권이고 네. 합의하는 게 오히려 헌법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동안 왜 7개월이나 임명을 안 했었냐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 보이고 그러면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을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중단시키거나 뭐 논의하지 않고 왜 갑자기 제청했냐 그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민주당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도발을 했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 그 뭐 대법원이나 야당에서는 관례는 관례인 거고 이 법대로 하면 제청하는 거고 국회가 그 다음에 동의를 하면 대통령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걸로 논란이 되느냐 뭐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뭐 지금
1: 아니 그 동안에 예. 사실은 뭐 그 당과 당 사이에 또 입법부 내에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에 관례라는 게 많았는데 관례를 깨왔잖아요. 그동안에. 뭐 그동안 관례가 지켜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기보다는 사전에 뭔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거의 그 합의된 상황에서 제청권을 행사해 왔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제청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지금 아마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제 토로하는 것 같은데 또 대법원 측에서는 사실은 만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못 만났다. 안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났다. 그러니까 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김한 기자께서 얘기하셨듯이 한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부부가 다 대법관이 네. 되는 케이스니까 대법원에서는 그거보다는 뭔가 다양성 나름대로 이제 지역 배치도 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오늘 아주 김민석 당대표가 정말 무섭게 화를 내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튼 간에 그 화를 내면서 말한 내용을 보면은 듣기에 따라서는 이 삼권분립 사회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법관들이 특별히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게 아니라면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만약에 뭔가 대법관 사퇴하라 심지어는 탄핵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렇다면은 오히려 여론으로는 상당히 민주당이 오만한 게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여지도 있죠.
0: 예. 자, 정은혜 전 의원님.
3: 네.
0: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늘 해왔던 관례를 깬 게 대통령을 패싱한 거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희대 대법관이니까 조금 더 의심하는 것 같아요. 과거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는 사실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것 같고 아직 로키로 대응하는 것 같고 민주당이 상당히 개강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정전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뭐 탄핵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 민주당 입장 어떤 거예요?
4: 네 일단은 저는 그 정옥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게 뭐 법대로 하면 된다. 그 절차대로 하면 된다. 물론 헌법 104조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법안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그게 관례상의 그전에 그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오히려 삼권 분립을 더 보호하기 위한 저는 그 장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그 후보를 허락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독립된 헌법기관이고요. 그리고 최고 법원의 인사를 놓고 정면 충돌을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굉장히 잘못된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시기입니다. 이제 노태학 전 대법원 관의 그 후임 후보를 압축한 뒤에 지금 7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209일입니다. 209일 동안 제청을 하지 않았어요. 이 공석 기간을 장기간으로 방치를 하다가 굉장히 갑자기 두 명을 한꺼번에 서면으로 제청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역대 대법원장들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고 직접 만나서 제청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패싱하고 나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뭐 단순히 우리가 뭐 대통령 개인을 무시했다 뭐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대통령은 누굽니까? 국회에서 아니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과 국민의 정당성을 협의가 아니라 저는 통보의 대상으로 취급했다.

0: 어렵다라는 예. 비판을 하고 예. 싶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는 김성수 후보자하고는 협의가 된 거고 손봉기 후보자는 안 됐다는 거예요?
2: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이고
1: 그러니까 이제 1 플러스 1으로 네. 끼워넣었다. 거 아니냐.
2: 한 명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끼워넣었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예. 하여튼 쓸 수 있는 표현을 다 써서 지금 자,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고는 있는데 뭐 논란은 뭐 여야 뭐 또 평론가들이 뭐 다양히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잖아요 이게. 방법은 뭐 일단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회 동의 안 해주면 되잖아요.
2: 근데 그 지점에서 놓고 보면 민주당도 전략적 어떤 전략을 쓰는 게 효과적일지가 지금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부결시키는 방법이 있죠. 부결시키는 네.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대법관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주장해놓고 대법관 아. 사태를 장기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동의해버리면 이게 이제 기습 적인 이제 대통령 패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사를 동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1: 한 명만 그러면은 국회 동의는
2: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략을 택하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수위는 굉장히 높거든요. 조희보 대법원장을 향한 발언 수위는 근데 결국엔 대법관 공백 사태도 있으면 안 되는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나온 평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칼 타이밍에 이걸 치고 들어왔다 이런 평가도 좀 있습니다.
1: 그러면 일단은 한 가지 방법이 한 명만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넣는다. 아니면 뭐 두 명 다 넣어서 한 명만 부결시킨다. 뭐 이런 방법을 지금 얘기했고 또 하나는 대법원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처음 이거 이런 논란이 될 줄을 모르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협의 이 방법은 안 될 것 같은데.
3: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네. 그동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못 만났다라고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만난 게 아니다. 못 만난 것이다.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그동안 그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서로의 협의라는 것이 일련의 신사협정처럼 그러한 그 내용이었다면은 그동안 그 사법부 개혁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법 왜곡제라든지 사심제라든지 대법관 증언에 있어서 대법원 측과 긴밀히 협의했는가 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바로 그런 점이 있었을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진 않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그런 관계 때문에 못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부분이 상당히 불명확하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게 아마 이제 대법관을 이제 그 제청해가지고 동의를 구할 때 보통 두 명 다 통과가 되거나 그렇게 하지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그런 관례도 제가 있었던 것으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대법원과 그다음에 집권당이 힘겨루게 하는 식으로 예. 이런 그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1: 뭐 그것 당연히 좋지 않겠죠.
3: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최선은 안 나오겠지만 차선 내지는 차악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밑 협의는 좀 필요한 필요하다. 것인가 싶은 예. 생각이 듭니다.
1: 그런데 지금 만나지 안 만나지 모르겠다 이런 언론보도 나왔는데 오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말은 청와대가 끝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소영기 법사위원장이 다시 한번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냐라는 질문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협의는 끝까지 했다라고 했는 거 보니까 만난 것 같네요.
2: 네. 이 두 분이 사실 계속 이제 대법원 후보로 거론이 됐던 분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예 뭐 전혀 뭐
3: 근데 리스트에 뭐가 없었던 인물이다. 한 분은 호남이고 한 분은 영남이고 어쨌든 부부는 빠진 거죠, 그러니까.
2: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영 못 받을 카드냐 이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말이에요. 지금 이제 문제 삼는 건 대법원이 어쨌든 도발적 행위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4: 그래서 저는 그 김민석 오늘 신임 당대표님께서 굉장히 막 이렇게 발언을 너무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국회에서 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법관들 국민들에게 요구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사법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법관회의를 열어서 뭐 조의대 나가라를 결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의 그 조의대의 이러한 행동 자체는 우리가 뭐 대법관으로서의 결정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드디어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직무유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0: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저는 사법부와 국민의 지금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김민석 당대표가 뭘 잘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그런 식의 어떤 당대표가 대법원장을 향해서 그렇게 일갈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건가? 저도 한국인인데 저 솔직히 이거 굉장히 낯설었던 대목입니다. 그래도 삼권분립이고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대통령 권력이 강해서 그렇지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 게 그렇게 당대표에 의해서 당신 자진 퇴역해요.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역할과 그런 영향력과 권한은 아닙니다. 왜 사법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라든지 그런 걸 생각한다면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에 소위 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파기환송이라는 예. 문제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당대표가 해야 될 그런 언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2: 양쪽이 아마 다 불편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3: 송영길 후보가 얘기했었죠.
2: 네, 나왔었고 그 박지원 의원이 오늘 회의에서 세상에 서면으로 하는 경우 어디냐 이렇게 개강성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조희대 대법관이 또 서면으로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불안듯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뭔가 좀 안 좋은 기류 계속 쌓였다가 터진 게 아니에요.
3: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뭐 부정적인 불신이야 오래된 문제인데 그 문제들이 어쨌든 뭐 전당대회 치르고 그 전에 과정들이나 이런 데서 상당한 이제 또 잠복기가 있었어요. 잠복기가 있었고 그때 계속적으로 이제 대법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협의를 해왔는데 어쨌든 청와대 쪽에서 대법관에서 협의를 하려고 했던 인사가 이제 부부가 한 번 헌법재판관으로 있어갖고 이제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었고
2: 그러니까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이제 남편이 헌법재판관이 있으니까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 이거잖아요.
3: 그래서 이제 소강 상태가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른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조희대 대법관이 이걸 서면으로 제출한 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어떤 대목에서도 뭐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민주당 굉장히 정치적인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도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행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2: 그런데 아까 뭐 정전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뭐 물밑에서 재협의를 하든가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한 명만 임명하고 한 명은 부를 수 있고 이거는 모양새도 좋지 않고 결국은
1: 근데 어쨌든 협의는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협의라는 게 했다가 안 됐다가 아니고요.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할 때까지 하는 게 협의인 거고요. 그러니까
2: 협의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는 거죠.
0: 그렇죠.
2: 지금.
0: 그 협상을 하는 것이
1: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협의와 합의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2: 아니면 법에는 그냥 제청
1: 협의를 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네.
0: 사실은 법에는 네. 헌법에도
1: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협의와 합의가 헌법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죠.
2: 아니니까,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이것이 삼권분립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죠.
2: 결국은 사태가 길어지면 대부분 쪽보다는 결국은 청와대가 조금 더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테니까 뭐 어쨌든 어떤 방안이든 해결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법관 공백 사태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3: 네. 부담은 임명이 안 되면 이제 시간이 뒤로 길어질수록 이제 정부와 집권당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김무성 당대표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요구해온 뭐 개혁의 선명성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오늘까지는 그거가 가능한데 투사가 가능한데 이제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타이밍을 치고 들어왔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런 정치적 평가인데 어쨌든 조희대에 대한 불신 플러스 법원이 정치적인 플레이를 한다. 이거에 대한 불만은 지금 민주당 안에 상당히 차오른 것 같습니다.
2: 뭐 그래서 이제 일부 민주당 강경파들이 탄핵 얘기를 하잖아요.
3: 네.
2: 근데 이게 가능할 거예요, 법적으로?
3: 탄핵을 내려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이 돼야 되니까 사실 그 부분을 정치적 주장으로는 할 수 있지만 현실이 됐을 때 그리고 법원에 갔을 때 인정될 거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카드로는 쥐고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그 카드를 내기에는 난관들이 많이 있죠.
1: 탄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로.
2: 그러니까 이게 뭐 헌재가 다시 돌아올 게 명확하긴 한데 정치적 후폭풍도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네,
0: 실제로 그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적으로 좀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우리가 탄핵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전직 대통령들 정도의 탄핵이 있었지 이런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이런 행정부에 관련되신 분들이 탄핵이 직접적으로 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2: 그러니까 뭐 예전 뭐 이재명 그 후보 시절에 이제 재판이 있었잖아요. 뭐 음모론적으로 조인의 대법관이 누구를 만났대더라. 뭐 그런 게 밝혀진다면 모를까. 모를까.
1: 예. 아니 그것도 사실이 아닌 아니죠. 걸로 또 확인이
2: 그러니까
1: 네.
2: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3: 할 수 있었으면 지난 1년 동안 언제 어느 타이밍인가 했었겠죠.
1: 그 더군다나 행정부가 아니고 사법부입니다. 네.
2: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민주당도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고 어쨌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고 청와대가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뭐 사의를 사실상 수용했다고 보면 되겠죠.
3: 네, 수용을 했는데 당장 이제 처리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후임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중수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출범을 하려면 법무장관의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백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긴 한데 정성호 장관 어제 퇴근길 표정이 많이 보도가 됐던데 예.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사표 냈고 내가 관두는 걸로 정리는 일단 됐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그 정성호 장관이 국회로 다시 돌아가면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또는 혹은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 또 국민들이 피해 입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랑 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
3: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뭐 시행령이나 하위적인 어떤 조항의 조절까지 치면 뭐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정성호 장관 가장 높은 거고 그렇지 정성호 돌아간다고 생각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 그걸 것 같은데 강하게 그걸 밀어붙였던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디테일이나 이런 거를 챙기는 거가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인식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는 건 입법권이니까 그 여당의 안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 후속 작업을 챙기는 거는 국회에 돌아가서 해야겠다. 본인 페이스북에도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제가 작년 말부터 굉장히 청와대 쪽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성호 그 장관님께서 건강이 정말 안 좋다. 사실 이거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네, 그리고 거의 뭐 잠을 못 자실 정도로 스트레스가 올해 초에도 굉장히 심하다고 저는 들어서 사실은 올 봄에 정도에 이제 사퇴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에 지금 이제 여름 이제 거의 가을 까지 다가오고 있잖아요. 오랜 시간 사실 버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성호 장관이 그 공소청 중수청의 체계 뼈대를 만들었고 이제는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형사소송법과 보안입법을 저는 책임지면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 역할이 바뀌었건 뿐이지 이게 뭐 도망을 갔다 뭐 포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 예. 그래서 후임 인사는 누가 될 것이냐. 언론에 뭐 하마평이 여러 사람 모르는데 이건태 의원, 박균택 의원, 송영길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법률가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뭐 언론에서 치지한 건 없죠.
3: 아직 뭐 후임을 얘기할 정도로 이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뭐 법무부 장관이 법조인 출신이 그동안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 있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사직서는 공식적으로 수리가 됐는 이거가 접수가 됐는데 수리까지는 또 오래 걸리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뭐 황의 정성입니다.
3: 네. 지금 그래서 그 정성호 장관 황의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2: 그래요. 자, 대통령 지지율이 추세가 계속 하락세인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인사를 통해서 뭐 미니 개각이라도 해서 반전을 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또 반대편에서는 뭐 인사 개편을 한다고 해서 오르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1: 근데 보통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내려갈 때 그 어떤 쇄신이라든지 분위기 쇄신이죠. 그런 일환으로 개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미 빈자리도 꽤 많지 않습니까?
2: 예, 맞습니다.
1: 그래서 중폭 정도의 개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9월부터 국정감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정감사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아마 공소청 중수청도 10월 초 이렇게 되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이에 모르겠습니다. 법무차관이 대리를 할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개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마평에 특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이 오르기는 하는데 정치권에 있는 율사 출신의 그 잠재적 후보 외에는 상당히 이 자리를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정성호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서 뭐 한 300여 개의 법을 좀 손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도 있지만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그동안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서 법무장관으로서 정말 이가 다 빠질 정도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이 일을 맡아서 과연 그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제 정치 당의 지금 두 사람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이 포지션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한다는 얘기가 예. 더 많습니다.
2: 뭐 그런 것도 있겠고 법무부 장관 힘이 많이 빠졌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렇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네.
2: 세관부로 다 가버려가지고.
3: 네, 예전 같지 않죠.
2: 예전 같지 않으니까 네. 과연 뭐 예, 그런 네. 게 있고 지금 법무부 장관도 이제 공석이 될 테고 중소벤처기업부도 공석이고 뭐 국방장관 교체설도 네. 나오고 있고 또 뭐 청와대에서는 AI 미래기획수석도 공석, 대변인도 공석, 국토교통비서관도 공석, 뭐 정무수석 교체설도 나오고 있고. 하여튼 인선은 꽤 많이 하게 되면 꽤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3: 그러니까 그 가을 안에 소폭이던의 개각이 있고 그 내년 연말 연초에 중폭 이상의 개각이 또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어진 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당대표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지지율이라든지 필요성은 있는데 이제 뭐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인사청문회도 밟아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그 개각설에서 가장 관심은 당에서 이제 전당대 출마했던 두 주자가 입각을 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 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심지어는 정청래 법무장관설도
3: 있고 뭐 행안
1: 만주 변호사 법무장관설
3: 행안장관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0: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번 주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지금 당정청의 새로운 진영을 짜기에 굉장히 적기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뭐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AI 미래기획수석단 국토교통비서관 그다음에 지금 사실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좀 아직 그 임명이 되지 않은 경우들도 맞아요.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좀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부에서 훌륭한 분들을 지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신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2: 지금 경찰청장, 네. 검찰총장도 다 공석이에요.
0: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고 정홍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을에 또 이제 국회가 개원하고 국정감사가 있고 하면 그 시간에는 또 다른 일들을 우리가 집중을 예. 해야 하니까 지금 8월 이 시기가 저는 적당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뭐 송영길 의원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뭐 외교부 장관 설이 좀 있었어요. 또 본인도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고. 그런데 네. 정청래 의원은 전당대회 전에
1: 태양병.
2: 청와대에서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내각에 들어오라고. 네. 본인이 거절했잖아요.
3: 네.
2: 그런데 지금 들어갈까요?
3: 오늘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이위가 갈등에 좀 김을 빼고 퇴로를 열어줘서 정청래 의원이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 갈등이 좀 치유가 된다. 이런 이제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냥 당내에 두고 어쨌든 갈 거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썰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 체급의 정치인들은 어쨌든 대통령과 정청래 의원이 간에 이제 대화로 결정되는 거지 주변에서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더라고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게 있고 근데 다만 오늘자에서 그 부담스러움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선을 뛰었던 두 명이 다 입각설이 동시에 지금 언론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도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뭐 두 분은 이제 국회의원도 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현역 불패가 있었잖아요. 청문회 하면 현역 네. 국회의원들은 요즘에 그런 것도 없어졌거든요. 없어졌고. 아유, 살벌하게 고격해요.
3: 정청래 의원이 실제로 경선 기간 중에 라이브 방송에서 외교부 장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송 후보. 자기가 외통이다. 청문회 때 보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걸 검증을 하겠다. 벼르는 발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위기입니다.
1: 그거야말로 관례가 깨진 대표적인 사례예요. 관례 깬 거 많아요.
0: 그리고 사실 이제는 그 시민들의, 국민들의 눈높이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 했던 뭐 갑질이라든지 예. 뭐 이런 과거 경력도 재산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이제 너무나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더 스틸하게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청문회인지 정말 거기에 그 부처에 맞고 일을 잘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도덕성 비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건지 청문회 자체도 좀 변질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금 좀 제도적으로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1: 아니 근데 대통령제라면 그 직위에 맞는 적합한 인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 지금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 당권 경쟁에서 떨어졌으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어? 하

0: 일단 본인이 힘들어하고 가족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진짜
1: 그렇죠.
0: 능력 있는 사람도 못 가는 거예요.
2: 안 나가려고 하고.
0: 안 나가려고 하니까. 예.
2: 이게 이제 국회에서 늘 개정하자 논의가 있는데 야당일 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여당일
1: 맞습니다.
2: 때는 개정하자고 하고
1: 네,
2: 야당 되면 네. 바뀌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여러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은 이미 나와 있어요. 나눠서 하자는 것도 있고 도덕성이라든지 개인적 윤리 뭐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뭐 한데 이게 이제 야당이 안 받아주니까 본인들은 어쨌든 야당 시절에는 청문회를 통해서 정부 인사를 공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니까 사실 제가 고질적인 문제죠.
1: 근데 그거 아세요? 처음에 청문회 열렸을 때는 주민등록만 잘못돼도 낙마였어요. 근데 지금은 끝까지 버티고 대통령이 그냥 사인하면 그냥 장관 하는
0: 네,
1: 거예요.
0: 그렇죠.
1: 오히려 더 도덕적인 기준이 내려간 측면도 있어요.
0: 알겠습니다. 자, 이 청문회가 왜 나왔냐면 전당대회
1: 나왔죠.
0: 전당대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주당 새로운 당대표로 김민석 대표가 선출됐어요. 세 분은 전당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재현 의원님.
1: 저는 그 여러 군데서 얘기했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누구 아이디어인지 궁금해요.
0: 예?
1: 그 저 삼성전자 광주 클러스터 그거하고 송영길 네. 페이스메이커 카드.
2: 아,
1: 그 두 가지가 아주 그 정말 그게 저는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2: 정전 의원님 말 정연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인데 왜냐하면 이제 메가 클러스터는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 송영길 의원도 대통령과 1대1로 만난 이후에 출마를 결정했다고 하니까 저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핵심은 어쨌든 1차에서 과반이 안 났기 때문에 치열하게 붙었고 송영길 후보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동했다고 봅니다. 예.
3: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그리고 당의 성과로 만들 대표를 저는 선택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호남의 나침판이 제대로 작용했다라는 예.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사실 쇼츠 정치 뭐 인터넷으로 너무나 많은 정보가 많아서 사실은 인기 영합주의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선택해 주셨던 것은 진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함께 갈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겠다라는 그 명확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그 나침반이 제대로 작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인 1표를 하면서 사실 여론조사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어요.
0: 예.
3: 그래서 그 여론조사 자체가 오히려 그 또 여론조사는 그 전화를 받으면 마감이 되는 그런
0: 예.
3: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전화를 빨리 조직적으로 많이 받는 팀이 유리할 수밖에
0: 예.
3: 없게 되는데 이게 정말 민심과 당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30%나 반영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유세를 하기 직전에 투표를 했다는 거죠. 투표를 하고
0: 예.
3: 유세를 했다.
0: 예.
3: 이 부분도 저는 이거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다음 전당대회 때는 이거는
0: 그러니까.
3: 앞으로도 예, 계속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0: 예.
3: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대의원 표가 뭐 1대 60이다. 이거는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 해서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여론조사는 1대 80 정도.
2: 네, 80 정도.
3: 사실 대의원도 1대 16이었어요.
0: 네.
3: 근데 그것도 많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1대 80, 뭐 1대 뭐 몇 배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봤습니다만 대의원은 거의 압도적으로 친명을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1대1로 낮추고 여론조사 파일 늘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하던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까지 여론조사 흐름과 추세에 맞지 않게 쳤단 말이죠.
2: 네. 굉장히 튀었죠.
0: 그래서 이것도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2: 논란이 되고 있고 뭐 전화가 뭘로 온 거냐 표본이 어떻게 된 거냐 샘플링이 맞냐 뭐 여러 이제 지지자들이 볼 때도 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추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세선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0: 예.
2: 거죠. 예를 들면 이성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에서 1등을 했는데 이성현 최고위원은 여태까지 조사된 수십 번의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1위를 한 적이
0: 예.
2: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론조사에서는 1위로 나왔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여태 정청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위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그 부분도 이제 말하자면 김민석 후보가 많이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튀는 뭐 이런 상황이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1인 1투표제를 도입한 제도의 취지와 이 여론조사에 한 4천 명이 너무 과다 대표되는 지점 그리고 여론조사의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투표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비공개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한국적 정치의 특성이긴 합니다만 팬카페나 이런 데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달려들었을 경우에 이 실제 민의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해갖고 이 확실히 좀 개선이 필요하다
0: 예.
2: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친명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게 070 전화로 왔는데 친청 유튜버계에서 여론조사 전에 070으로 전화가 올 테니까 070

0: 차단을 풀어라라고 했다는 거죠.
1: 네, 게시판에 뭐 그런 글들이 네.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네. 뭐 이런 논란이 되니까 뭐 김미석 후보가 이겼으니까 뭐 차 좀 사그라들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거 포함해서 정재원 의원이 얘기했던 먼저 투표하고 연설하고 이거는 네. 어불성설이다. 네. 뭐 그런
2: 그리고 사실 유세 이번에 지역의 선정도 저는 그 순서가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보통은 우리가 거의 시계 방향으로 많이 돌았어요. 이제 강원도를부터 시작으로 해서 이제 경상북도 뭐 대구, 부산, 경남 뭐 이렇게 제주 뭐 이렇게 도는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그 경선 지역 자체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게 예. 동선 자체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순회 경선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강원도를 경선을 가요. 그럼 내가 강원도에 이렇게 발전을 그렇죠.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강원도 가기 전에 이미 투표가 끝났거든요.
1: 강원도 가서 호남 얘기를 하죠.
0: 그게 몸이 이상한 거잖아요. 조금 네. 이상하다.
1: 현장의 열기도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투표는 하고 이미 온라인상으로 하고 와서 연설을 듣는 거라서 열기 굉장히 떨어지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들이 표의 대표성이 높으니까 대의원들을 사로잡는 연설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필요성도 없어졌고 그래서 이 방식이 아 막 붐을 일으키는 전당대회에 대한 기억 추억 이 방식과 지금 이제 미디어 환경과 전혀 조응하지 못하는 방식이어서
2: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네. 좀 라떼네를 말씀을 네. 드리면 과거에는 전당대회 때 대의원들이 직접 거기에 뭐 투표하는 기계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은 직접 방문을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한 긴장감도 굉장히 높았고 기대감도 높았고 그런 열기가 좀 있었는데
0: 뭐 버스도 동원하고 했죠.
2: 네. 이제는 그런 게 좀 약해졌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것들을 보완하면서 다시 좀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국민의힘은 원샷 으로 하는 거죠.
3: 네.
0: 여론조사하고 원샷. 근데 그러면 원샷 경선 하기 전에 순회를 합니까? 아니면은 TV 토론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겁니까?
3: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또 그 현장에서 하면은 지금 딱 지적하신 대로 버스 동원. 그건 정당한 것인가? 그다음에 당원 투표라는 것도. 특정 조직이 또 조직화돼가지고 들어가서 있죠. 투표하고 예.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거나 경선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맞아요. 반영하는 나라가 몇이나 될지 이게 애초부터 문제거리예요. 그런데다가 특히 민주당 전준희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위 이제 정견 발표를 하고 그 전에 온라인 여론 투표를 끝내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웃지 못할 광경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는 A라는 투표 후보한테 유리했다면 또 다른 건 B라는 후보한테 유리해갖고 똔똔이가 됐을지도 그렇습니다. 모르죠. 근데 아무튼 이거 자체 지금 제기하신 문제 자체는 지금 사실 이게 경선이 됐든 투표가 됐든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0: 예. 뭐 민주당에서는 1대1 투표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정전원 말처럼 다음에는 바꿔야겠죠. 세 분 말씀 1부에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4: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3: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4: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5: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와이텐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정은혜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부분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전당대회 때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로 화합이 되겠느냐. 물론 오늘입니까?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해서 새 후보자들과 만찬을 네. 지금쯤 하고 있겠네요.
7: 6시 반에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6: 곧 있으면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걱정 없이 잘 통합이 될까요?
7: 여의도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만남도 그렇고 그러니까
6: 그럼 국회의원들은 정리가 된다.
7: 네, 국회의원들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지층이 문제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지층이 어떻게 될 거냐. 이 지지층 근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이 지지층이 더 멀어지게 할 거냐 좀 그래도 봉합이 가능할 거냐는 역으로 그 정치인들이 어떤 언행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서 사실 이제 물려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 세 명의 후보 한 명 당선자 두 명 낙선자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를 통해서 일단 이제 1차적으로는 한번 정리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지금 지지층들이 여전히 사납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수준이 그래서 네. 이거는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8: 그래서 지금 그 최민희 의원의 입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말을 할까 그러면 그게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경선에서 이렇게 지더라도 또 본선이 되면 힘을 합치고 또 이런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지자분들이 받은 상처는 사실 금방 회복되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정치인들이 노력해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모아야 하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김민석 그 대표가 이제 앞으로 비공개 사안이 유출이 됐을 때는 네, 회의에서 퇴출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개 회의는 공개대로 우리가 하는 거지만 비공개를 유출하지 말라는 건 이게 뭐 입틀막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겁니다.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았던 비공개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공개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6: 김한 같은 사람이 막 쓰는 거 아닙니까? 취재해가지고 비공개인데?
7: 그러니까 뭐 비공개를 의도적으로 흘리는 경우도 있고,
6: 경우도 있고,
7: 네,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걸 흘리는 거는 당에서는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어제 그 부분에 대한 단속부터 시작했고 오늘 그 장면이 묘했는데 최민희 최고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 시절에 했던 의원총회에 생중계하자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약간 문답을 보니까 아, 예, 대표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도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제 갔는데 이게 점점 강도가 세지거나 하면 그리고 오늘 역시 기자들의 주목도는 말씀하신 대로 최민희 의원이 무슨 말을 하나. 이거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민희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0: 어떻게 보십니까?
9: 이게 AI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비공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공개됐다 그래서 그거 퇴출시키는 것이 과연 다원주의 민주정당 체제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0: 여전히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 무엇보다 지지도가 중요하겠죠. 지지도가 이제 지금부터 뭔가 올라가면서 통합과 연대의 어떤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은 그동안 친청계라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서 뭐 브레이크를 걸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지도가 여러 가지 정책 사안 때문에 더 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갈등 요소가 생긴다. 그러면은 아마 뭐 누가 뭐 어떤 자극을 줬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이 개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도와 대통령의 통합시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선에서 2, 3위를 한 사람들을 장관직으로 임명해서 같이 포용하는 게 어떠냐라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내년쯤 되면 최고위원들도 자기 공천을 생각하지
1: 생각을 해야
0: 않을 수가
1: 되니까.
0: 없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작동하지 뭐 지금 대표가 한마디 한다 해서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그건 민주당이 아니죠. 원래 민주당은 민주적인 정당 아닙니까?
1: 뭐 정치인은 뭐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일반 지지자들인데 일반 지지자들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휙 움직이게 할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정치인 아니에요. 외곽 스피커들이거든요.
0: 김어준 유시민 작가 아니에요? 전 아까부터. 네.
1: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2: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오늘 뭐 유심 작가의 논평을 기다리는 뭐 딴지 게시판 이런 글들이 오늘 막 SNS에 돌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정청래 개가 누구야 그래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정청래는 계보를 갖고 있는 정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그 구성의 N분의 1인 거지. 정청래 의원이 독자적으로 자기 이제 뭐 밑에 의원들의 계보를 쫙 세워놓고 이런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직적으로 당장에 움직일 수는 없어요. 여의도에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팀 정청래라고 불리는 이제 그룹이 주창했던 가치들은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주장했던 개혁 노선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에 있어서 이 외곽 스피커들은 또 사실 당장의 정책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없기
1: 그렇죠.
2: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흔들기나 공격 같은 거는 있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공장에서 좀 그런 얘기들을 김어준 씨가 이제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계속되는 자극점이거든요. 지지층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어쨌든 지금 2015년 이후에 보면 이 빅스피커가 지원했던 후보가 처음으로 진 거거든요. 민주당 경선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치열했던 경선에서 보면 그런 거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것과 동시에 그 영향력의 시대에도 점점 흐르고는 있다. 이것도 동시에 보여준 이번 경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뭐 당내 경선에서는 사실 친노 친문 그룹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 적이 없죠.
2: 진 적이 없죠.
1: 없는데 이번에 처음 졌는데 당내 경선 이외에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합당 과정도 그렇고 그 평택 선거도 그렇고 이번까지 3연패였거든요.
2: 최근 3연패죠.
1: 김어준 유심히 밀었던 사람 3연패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 같은 그런 큰 영향은 좀못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2: 네,
1: 있는데
2: 있어요.
1: 지금
2: 실제로
1: 해주신
2: 하고
1: 거고.
2: 있고 그러니까 2015년, 2021년, 2020몇 년이죠? 2022년 세 번에서 어쨌든 이 김어준 유시민을 비롯해서 친노친문이 밀었던 사람이 다 됐었는데 그 영향력이 올해 들어오면서 지금 조국혁 신당과의 합당, 평택, 이번 경선까지 보면 어쨌든 화력을 집중했던 거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결국에는 영향력이 어떤 축소라든지 뭐 기울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여전히 막강하다 이런 얘기도 같이
0: 근데
2: 하죠.
0: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동안에는 자당이 배출한 최고의 권력과 갈등을 일으킨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요번에는 합당 문제도 그렇고 평택에서의 선거도 그렇고 당대표 경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권력과 맞짱을 뜨다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그 소위 비주류 세력의 이제 좌장이 이제 내부에 있을 거고요. 아마 나 외곽이다라는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몇 개의 사건들이 전개되지
1: 가능성은
0: 않을까.
1: 있겠죠.
0: 그럴 거에 보여요.
1: 저 하나만 더 얘기해 보죠. 민주당 이야기. 최민희 최고가 오늘 지명직 최고 두 명, 당대표가 지명하는 거죠. 청년은 하나 주기로 했잖아요. 그건데 경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경선으로 치열하게 얼마 전까지 싸우다 끝났는데 여기서 경선을 하면 또 친청 후보 한 명, 친명 후보 한명 나올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또 해야 되느냐?
3: 네, 사실 제가 그 청년 비례 대표를 해본 경험자로서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400명이 그때 2012년에 경선을 했고 그 중에 4명이 후보가 돼서 그 당시에는 이제 김광진 장안 의원이 앞번호를 받고 제가 뒷번호를 받았던 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경선

0: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세밀하게 디자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를 경쟁자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도 끝나고 나서도 화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전당대회 있기 직전에 최고위원을 한 명을 뽑자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그때는 최고위원 사실 그때 넣었으면 됐죠. 그럼 우리가 사실 비용도 안 들고, 그러니까 전당대회 하는 사이에 최고위원 청년을 한 명을
1: 근데 친청계에서 반대해서
0: 네, 그래서
1: 부결된 거죠.
0: 반대를 했는데, 이제 전당대회가 다 끝나고 우리가 화합하고 봉합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또 경선을 하자고 하면, 그 말은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임명직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대표가 임명해야 하는 권한 두 명에 한 명을 선출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당대표는 한 명만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갈등도 증폭될 뿐더러 당대표가 하고자 하는 그리고자 하는 그 지도부의 그 배에 그 배를 제대로 우리가 잘 구상을 그 선원들을 잘 구상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걱정이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1: 네.
0: 네.
1: 자,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죠. 오늘 정정식 원내대표가 박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의원 연찬회에 박전 대통령을 초청했고, 박전 대통령이 검토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보수를 재결집하기 위한 뭐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못난이 3선들이 모여서 장동혁으로는 총선 대선 못 출이니 정정식을 중심으로 결을 했다. 1.5선 당대표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게 뭐 어떤 뜻일까요?
2: 삼선들이 모여서 12명인가 3분이 모여갖고 식사를 하면서 지금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 장동혁 체제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사실 정치적 수순은 뭐냐면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을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부터 이제부터는 장동혁 퇴진 투쟁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선언한다든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말하자면 수준의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기자들한테 브리핑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놓고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 못난이들이다 삼선식이나 돼갖고 얘기를 했고, 뭐 사선 의원들도 그런 모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 거긴 또 실명으로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이어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판한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정정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뒷배경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보수적인 어떤 그 정통성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달 전쯤에 PK 지역 의원들하고 이제 식사를
0: 맞아.
2: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한동훈 그 무소속 의원이 PK를 중심으로 어떤 블록을 형성하는 거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다시 지금 좀뭐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력 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장동혁 대표 임기가 내년 여름까지인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못 치른다 얘기 나오죠? 장동혁 대표가 임기 다 하고 한번더 한다는 얘기인가요?
3: 아니, 그 임기를 다 하다가 다 끝나기 전에 다시 사퇴를 하고 다시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다른 견제 세력이 없으면 본인이 또 당대표가 되면 이제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또 그런 야무진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는 머릿속에 생각은 많아요. 옳은 생각도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추진력이 좀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제 TK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왜냐하면 TK 지역은 거의 다 국회의원이 아마 국민의힘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 보면 거기가 제일 많지
2: 많죠, 예.
3: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머리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또 홍준표 전 시장은 사실 이분 은퇴하신 분 아니에요?
1: 예.
2: 네.
3: 도대체 국민의힘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난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남의 얘기할 때는 아주 정확해요. 본인하고 관계될 때는 조금 이제
2: 네.
3: 그 약간의 윤색이 들어가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또 은근히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 공감? 뭐 이런 걸좀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배후에는 한동훈에 대한 증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지금 그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안에서 한 110명 됩니까? 국회의원이?
2: 110명이죠.
3: 109명이라 그러나?
2: 110명이요.
3: 자기네들끼리 이합집산이 이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많은 세력이 TK, PK거든요.
2: 예.
3: 수도권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TK를 잡느냐, 누가 PK를 잡느냐. 근데 PK는 가만히 보니까 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한동훈과 연대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TK 의원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그 조변수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뭐, 한동훈 단계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래서 아직까지, 그 뭐라 그럴까, 무정형적이죠. 아직 뭐 이렇게 형체가 지금 드러나

0: 한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와중에도 막상 또 선거 때가 되면은 정신줄을 또 잡는 측면도 있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1: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국민의힘 쪽의 분을 좀 만나서 자세히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장동혁 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연임을 해서 본인의 다시 공천권을 행사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대선 후보까지 그림을 그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 입장에서는 지금 실제로 한동훈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한동훈을 중심으로 지금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현역 의원들이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뭐 한동훈을 앞으로 내세우진 않겠지만 그 한동훈 계라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의원이 다음 당권을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한동훈 계를 키운 다음에 그 안에서 나중에 뭐 한동훈을 다시 입당을 시키든 뭐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 권력 구도를 지금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은 당대표 연임은 잘 없던 일인데 요즘은 다들 연임하려고 하네요.
3: 그렇죠. 아니 뭐 장동혁 대표 체제를 못 무너뜨리니까 지금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자들이 국민의힘을 요새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무기력하다. 그러니까 무기력합니다, 중진들.
2: 알겠습니다. 세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정은혜 전 의원, 한겨레 김한 기자, 정호김 전 의원에서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6시 3부에 이현주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4: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FM.
8: 삼성과 함께

이현우 IT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은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 구름이 발달한 모습이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 서울은 31도, 대전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따라서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 현재 사고 구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이고요. 잠실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 나서 부근 조심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도 동호대교를 시작으로 가양대교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가는 길 성산 쪽으로는 월곡과 종암 사이 2차로 월곡램프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다 보니까 월곡램프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거의 서 있다 싶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따라서 가는 길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은 연희램프 이전부터 홍지문터널을 지나 정릉터널까지 차량이 많습니다. 나란한 성산로는 성산 2교에서 성산대교 금화터널 출구에서 연세대 쪽으로 더딘 흐름을 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전당대회를 통해 김민석 신임 당대표 선출과 함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출발과 함께 개파 갈등,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전 지도부 최고위원이었던 이원주 의원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YTN에서는 한 6-7년 만에 뵙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제가 진행할 때
1: 그렇죠, 네, 그렇죠.
0: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봐서 기쁩니다.
1: 네.
0: 자, 민주당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청을 했는데 그 평상시 관례가 이제 청와대랑 협의하고 또 청와대에 네. 찾아가서 대통령 면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협의가 뭐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 만나지도 않고 서면으로 그냥 이렇게 전달하고 나왔다. 그래서 민주당 전체가 조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임 당대표가 정신 차리고 스스로 나가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전당대회 때는 뭐 송영길 후보가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0: 예. 네.
1: 대법관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명을 한 거잖아요.
0: 예, 예, 예.
1: 근데 이제 그 김성수 뭐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손봉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자리가 원래 이제 그 저 누굽니까 그 어 그 노태학
0: 네, 네. 3월에 네. 간뒀죠.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0: 예.
1: 그래서 계속 끌다가 사실은 여기 이제 여러 다른 사람도 이제 사실은 추천할 수 있었는데
0: 예.
1: 재청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염두에 둔
0: 사람이 있지
1: 네.
0: 않겠느냐.
1: 네. 네. 네. 그런 생각도 좀 그런 의혹도 좀 있고 또 이 방식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거는 물의 결례죠. 결례. 이제 이례적인 방식이고요. 사실 이제 대면을 하면서 재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대면이라는 게 뭐 이렇게 무례하다 또는 이제 뭐 교만하다 이런 걸 떠나서
0: 예.
1: 대면을 하면서 재청을 하라라는 취지는
0: 예.
1: 이제 네 명을 이제 법관 추천 위원회에서 이제 추천을 하면 그 네 명을 추천한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이거

0: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하면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 협의를 하면서 거기서 서로 좀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좀 조율하라는 뜻이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서면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 통보 비슷한
0: 네, 그렇게
1: 거니까.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명령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1: 예.
0: 어쨌든 뭐 그렇게
1: 예.
0: 되는 거죠.
1: 근데 지금 야당은 뭐 관례는 관례일 뿐이고 그냥 법대로 제청했으니까 국회 동의 얻어서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0: 뭐그 이제 해석에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뭐 이렇게 뭐 이걸 법적으로 또 논쟁을 벌이자면 끝이
1: 예.
0: 없는데 결국 이제 취지를 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에서 제청하라라는 취지는 서로 협의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무시한 거죠, 결국은.
1: 예. 그러면은 어떻게 다시 한번 협의가 필요할지 아니면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국회 동의를 구할지 아니면 민주당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국회 동의가 왔을 때 이거를 부결시킨다거나 뭐 그런 현실적인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0: 아마 이제 좀, 국회에서 이제 의총을 해서 상의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의총에서.
1: 예.
0: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쉽게 동의하기 좀 어렵지
1: 어렵죠.
0: 않겠냐. 예.
1: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0: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이제 또 전원 합의체 문제도 있고,
1: 예.
0: 또 이제 이분은 이제 또 이게 대법관 정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1: 예.
0: 재판이 이제 지연되지
1: 그러니까
0: 않습니까?
1: 국민적 피해도 있고. 근데
0: 그러니까.
1: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0: 네, 그래서 빨리 결론 내려야
1: 결론을
0: 됩니다.
1: 내린다.
0: 예.
1: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탄핵 얘기도 나오던데,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0: 근데 탄핵은 이제 중대한 헌법상의
1: 예.
0: 사유, 위반의 사유가 있어야 되기
1: 예.
0: 때문에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이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헌법 중대한 헌법 위반 이 과연 해당이 되느냐. 그거는 또 이제 그렇게 딱 잘라서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1: 그렇게 보기 좀
0: 보기에는
1: 어려우니까, 네. 정치적으로 역시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할 문제니까, 그래요.
0: 네. 근데
1: 정무적
0: 뭐
1: 표현도
0: 이제 뭐
1: 필요하고.
0: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뭐 신뢰관계가 이제 이 정도면
1: 그렇게 보입니다.
0: 네.
1: 그래요. 자,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아마 청와대에서 받아준 것 같아요. 후임 선정할 때까지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정 장관이 사실은 그 민주당 그 법사위 강경파들이랑 좀 많이 부딪혔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0: 네.
1: 민주당 지지층한테도 비토를 좀 받고 했는데 정성호 장관 1년 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가를 해주신다면?
0: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분으로서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지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이 무엇보다도 그이 법조인을 오래 계셨지
1: 예.
0: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적으로 이게 작동이 될 때,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이분도 공감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작동이 될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1: 예.
0: 예컨대 검찰 개혁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 넘어갔을 때, 그럼 검찰이 이제 기소만 한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하게 경찰로 넘어갔을 때, 근데 검찰은 기소만 한다. 그래서 공소청이 됐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작동할 거냐라고 가면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자, 이제 기소를 검찰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소를 검찰이 하면 수사를 경찰이 하는데, 검찰은 공소청이 됐다고 해서
1: 예.
0: 수사하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검찰이 전혀 관여를 안할 겁니까? 예컨대 만약에 살인 사건이 있어요. 근데 검시를 하는데 공소청이기 때문에 검사는 수사 과정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검시 현장에 검사는 갈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그러면 만약에 가게 되면 수사 지휘가 됩니까? 아닙니까? 이런 굉장히 실무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1: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과도기적 이행기에는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
1: 예.
0: 우리 국민들의

0: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행기에는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자칫 서류만 넘어가고 그래서 검사들이 공소청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다음에 아 나는 우리는 기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 현장에 관여하면 안 되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 관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다 떼야 되고 관여하면 안 돼. 그리고 잘못하면 수사 지휘가 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물어봐도 안 되고
1: 예.
0: 그 현장에 가도 안 돼. 그 잘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 대통령도 했을 거고 아마
0: 네.
1: 법무부장도 했을
0: 그리고
1: 거고.
0: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검사가요. 현장에 많이 갑니다. 또 그리고 수시로 수사하는 경찰들하고 협력을 합니다.
1: 예.
0: 그러나 이제 기소는 검사가 하지만 검사는 기소를 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하는 경찰들한테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협력을 서로 잘 해야
1: 예.
0: 기소도 원만하게 되는 거고 또 경찰도 기소는 검사가 하지만 이 기소하는 검사와 대화가 잘 돼야 소통이 잘 돼야 이 나중에 공소 유지가 잘 되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그 지금 정성호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면
0: 네.
1: 이 형사소송법 완수사건 좀
0: 네.
1: 미진한 부분,
0: 빈틈이 아마 있을
1: 예,
0: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걸 위해서 조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동의하시는 것 같고
0: 네. 저는 그
1: 대통령
0: 부분을 아마 본인이
1: 예.
0: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대통령 지지율이 추세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0: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이 이제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사실 저는 정책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1: 예.
0: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큰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보는데
1: 예.
0: 아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보안수사권
1: 보안수사권
0: 폐지
1: 문제,
0: 이제
1: 예.
0: 이거 관련해서 특히 20, 30대
1: 여성,
0: 여성, 예, 이제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
1: 예.
0: 이런 데 대한 이제 걱정거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식, 코스피의
1: 변동성 문제,
0: 변동성
1: 예.
0: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걱정하시는
1: 예.
0: 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1: 부동산은 부동산 세제 개편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전체 정책입니까?
0: 세제 개편이 크다고 저는
1: 재세제 개편,
0: 생각합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가장 큰 것은 이제 세제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가장 지금 걱정하는 거는 전월세
1: 예.
0: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점이 이제 부동산의 주거 안정에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라든가 중산층들은 걱정이 많은데 정부의 초점은 좀 세제 개편과 조세의 정의에 좀 맞춰져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핀트가 안 맞는
1: 근데
0: 그런
1: 지금
0: 게좀 있죠.
1: 어쨌든 뭐 민주당 내에 특히 이제 서울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들도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뭐 보수 언론은 당연한 거고요. 오늘도 뭐 조선일보가 집세채 갖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세금을 가장 많이 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데 한채 갖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내거든요. 근데 이제 제목을 그렇게 달면서 이제 그렇게 공격하는 식으로 기사를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사실은, 뭐,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거 알리려고 하겠지만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보실 때는 지금 세제 개편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전월세 문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어떤 게 문제일까요?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거 너무 약하다, 더 세게 해라, 뭐 이러고 있고 야당에서는 세금으로 뭐 집값 잡으려고 그러냐? 다 실패했다. 시장에 맡겨라.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0: 저는 지금의 부동산의 문제의 핵심이 세금의 문제가 아닌데
1: 아이고.
0: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1: 예.
0: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한 10년 정도 지금 공급이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빌라조차도 건설 시장이 죽은 지가 꽤 됐어요. 이런데다가 계속 그 신혼부부들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주거 형태가 바뀌면서 아주 폭증하고 있거든요. 이 수요가. 그런데 수요만 억눌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폭발 직전에 와 있는데 근데 정부는 해법을 세제 개편으로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법이 엉뚱한 데로 가면서

0: 문제는 이게 이제 이 풍선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컨대 뭐 저는 뭐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뭐 세제를 강화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논의해볼 수는 있다고
1: 예.
0: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그거조차도 그럼 초고가 주택에 세제를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랫동안 보유했던 사람이 그럼 더 현금이 많은 부자한테 집을 급매로 팔고 내놨어요. 그랬다, 뭐 그게 정의로운지 아닌지 전잘
1: 예.
0: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걸 팔고 딴 데로 가야 될거 아닙니까?
1: 예.
0: 그러면 그분은 또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그 집은 또더 비싸지고 다시 또 거기 살던 사람은 또더 내려가고
1: 예.
0: 그러면서 점점점점 수요가 더 밑으로 폭발하면서 중저가 주택이 더 비싸지고 계속 전월세는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전월세 시장, 중저가 주택 시장 이런 게더 힘들어지는 이런 문제 생기고 더 심각한 거는 저는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 예.
0: 그 자체만 들으면 아, 실거주 위주로 바잉이 아니라 리빙 좋은 얘기예요.
1: 예.
0: 근데 문제는 10년 이상 지금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 살아라라고 하니까 그럼 들어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있던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이 없으니까 있던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이 이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럼 공급 어떻게 할래라고 했을
1: 예.
0: 때 2030, 한 2년, 3년까지는 공급이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힘든 거예요. 지금 정부 계획을 보면.
1: 예.
0: 그래서 이 공급이 제대로 해소될 때까지는 이 수요를 폭발시키는 정책은 좀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리고
1: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공급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작하면 내일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막
0: 그러니까요.
1: 5년, 7년, 8년 걸리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을 그러면은 그뭐 분당이나 일산처럼 서울 근교에 대대적으로 한다든가 왜냐면 서울 시내는 마땅한 땅이 없으니까 그 정부가 그래서 뭐 과천 경마장
0: 뭐
1: 태릉
0: 여러 가지 지금
1: 예
0: 하고 있죠.
1: 그다음에 용산 공원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0: 그것도 뭐한몇년 걸리죠. 어쨌든.
1: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근교에다가 공급을 대대적으로 하면 해결될 건지 아니면은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뭐 재건축을 다막 빨리 허가해줘서
0: 근데 뭐 그것도 노력해야
1: 예
0: 되는데 그것도 역시 몇년 걸려요.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뭘 하든 지금 다몇년 걸린다. 그러니까 그몇년 동안은 수요를 자꾸 자극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옳고 지금 바로 한몇 달이나 한 1, 2년 만에 되는 걸 찾아보면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지금 뭐 저는 이제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 근교나 서울에 오피스 공실이 굉장히
1: 아,
0: 많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비대면 근로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어쨌든 지금은 뭐 사실은 재택근무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완벽한 건 아니죠. 식구가 많으면 어려워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뭐 1인 가구도 많고 신혼부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 공실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주상복합으로 빨리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을 그러면 국가가 예를 들면 집단적으로 좀 프로그램을
1: 뭐
0: 실행하는
1: 국가가
0: 것도
1: 사들여서
0: 괜찮다. 예. 사들이든 아니면 어떤 집단 프로그램을 만들든. 그래서 어떤 공동구매 비슷한 형식으로 그러면 어쨌든 그런 리모델링은 집단적으로 하면 좀 싸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컨대 이제 그 뭡니까? 지산이라고 그러나요? 지식산업센터.
1: 예.
0: 이런 것들도 서울 근교에 그 역세권에 굉장히
1: 네,
0: 많거든요.
1: 역세권인데 공실이 많죠, 또.
0: 네.
1: 예.
0: 그것도 막 미분양돼서
1: 맞습니다.
0: 엉망이에요.
1: 예.
0: 그리고 용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어떤 용도 말고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1: 그러니까
0: 게
1: 지금 의원님 말씀은 할수 있는 것도 빨리 하자는
0: 그런 거죠.
1: 이야기네요.
0: 그런 거라도 빨리 하고, 그다음 분양하는 것도요, 예약제라도 하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측 가능하게 해주자는 거죠. 제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냥 한다라고만 하지 말고, 몇 년도 몇월 달에 입주한다. 이렇게 예약을 받자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좀 그거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있어요. 이게 한5% 이상 임대료를 못 올리게 돼 있는데요. 이런 거를 지금 폐지한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뭐 폐지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공급이 없는데.

0: 예, 이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지금 당장 폐지할 필요가 뭐 있냐?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폐지를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하자라고 하면서 이런 걸막 폐지를 하면 전월세 세입자들을 또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지금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집중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야당과 보수 언론이 지금 정부가 그 대출을 막아놔서 젊은 층이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그러니까 뭐 사다리를 끊었다. 그러니까 대출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정부는 지금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아마 다음 달또 갱신할 테고. 우리가 정부 부채는 OECD 중에 거의 최하위권인데 가계 부채는 최상위권이거든요. 여기서 더 풀어주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도 있을 거고 또 한국은행에서 물가 등등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계 부채가 더 커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 때문에 정부도 또 함부로 대출을
0: 그 문제가
1: 풀어주기는
0: 있죠.
1: 어려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예.
0: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봤을 때 공급이 지금 한계가 있는데 수요를 억제를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요를 풀어줘버리면 수요가 또 이렇게 확
1: 올라가죠.
0: 올라가면서
1: 예.
0: 이게 또
1: 그렇죠.
0: 가격이 올라갈 거
1: 예.
0: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너무 억제하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정도에서는 약간 숨통을 틔워주되 계속 억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다 풀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민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도금 대출 이런 거. 예,
1: 예.
0: 이런 것까지 막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부분들,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은 좀 숨통을 틔워주고, 그런데 예컨대 우리가 뭐, 야, 이거는 서민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근데 과거에 LTV, DTI 이런 거, 이런 거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도 일정하게 규제는 필요하다. 이게 공급이 좀 숨통이 틀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너무 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계속 올라가게 놔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그 어떤 지점을 잘 찾는 게
1: 예.
0: 전 중요하다고
1: 예.
0: 봅니다.
1: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제안을 했고 긍정적으로 응답을 받았다. 물론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면서 뭐 평화적인 제스처를 뭐 취했어요. 뭐 한미 군사 훈련도 이제 조금 축소시키고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기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응답해서 만날까요? 뭐 다음 뭐 에이펙에서 만난다 얘기도 있고.
0: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란 전쟁을 이제 막 휴전을 뭐 이제 할뭐 물론 이제 그 사람 워낙 진짜 할지 안 할지 할
1: 예.
0: 수는 없습니다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란 전쟁으로 굉장히 지금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마무리하고 이 중간 선거 전에 뭔가 또 다른 어떤 그 인기를 좀 올릴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몇달 전에 제가 그 국무부 쪽에 이렇게 인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1: 미국 국무부. 예.
0: 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북한하고 어떤 이제 관심이 있느냐 그랬더니 언제든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가시적인 어떤 진전이 있을 것이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정도의 뭐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뭔가 이 어떤 신뢰를 이제 그 전에 보면 하노이 노딜 할
1: 아,
0: 때
1: 그렇죠.
0: 예, 사실은 좀 많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그 통상 관련해서 대미 투자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3월 달에 투자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대미 투자를 발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볼 때는 한국이 자신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만큼

0: 대미 투자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9월이 아마 9월 전에 뭔가 해라라고 막판 압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압박을 위해서 연합훈련 축소할 수도 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0: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1: 예,
0: 같습니다.
1: 표면적인 이유는 뭐 김정은 위원장한테 화해 제스처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이면적인 이유는 이렇게
0: 네.
1: 대미 투자 불만도 있고
0: 네, 여러 가지
1: 뭐
0: 복합적인.
1: 네, 이란 전쟁에 한국도 좀 참여를 했는데 대통령이 즉석에서 노우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기분 좀 상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경제안보 책을 냈는데 지금 앞에 있는 거죠. 공짜 질서는 끝났다. 네,
0: 네.
1: 어떤 내용인가요?
0: 이제 작년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제가 이렇게 국제 질서 상황들 이렇게 관찰하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최근에 해가지고요.
1: 꽤 오래 쓰셨네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 얘기도 좀 들어가 있고 에너지 패권 전쟁 얘기도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주식 변동성 얘기도 좀 들어가 있고 이제 최근에 겨우 마무리를 했는데 결국 이제 공짜 질서가 끝났다는 얘기는 미국이 그동안에 제공해왔던 국제 질서의 어떤 규범주의 그리고 자유무역 질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미국 중심이 돼서 전 세계가 좀 평화롭게
1: 뭐 경찰 국가라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0: 좀 어떻게 보면 공짜 질서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공짜가 아니고 대가가 필요한 질서가 됐다. 그래서 관세도 필요하고 또 안보 분담금도 필요하고 우리가 뭔가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받는 이런 상황이 됐고 사실 그 이면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 국가가 떠올랐기 때문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코가 석자가 된 거죠. 또 반면에 우리가 봤을 때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또 우리의 경쟁 국가이기도 한
1: 그렇죠.
0: 거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하는 그런 이제 생존 전략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민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 영토, 경제 영토를 어떻게 확장하고 그 속에서 또 이런 여러 국가들을 어떻게 연결하면서 우리 전략적으로 살아남을 건가 이런 걸 썼습니다.
1: 공짜 재산을 끊었다. 아직 판매는 안 되고 있죠?
0: 아, 예약 판매
1: 예약 판매.
0: 시작했고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이제 현장
1: 알겠습니다.
0: 판매합니다.
1: 여러분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현주 의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0: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9: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후속 조치로 한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UFS 연습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2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4건으로 예정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일부 축소하거나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축소 내용과 규모는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사 전시지휘소 역할을 하는 CP 탱고뿐 아니라 평시 지휘소 역할을 하는 캠프 험프리스로 이원화해 연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오늘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번 결정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사전 통보 없는 훈련 축소는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라며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외교 실패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순응한 게 아니냐고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호 사업 후보로 에너지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대미 투자를 지연하거나 늦추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의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미국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인공지능 시대로 가려면 에너지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빚투로 인한 신용대출 급증과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 영향으로 올해 2분기 가계 빚 규모가 크게 늘어 총액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가계 신용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친 가계 신용은 2019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1891조 3천억 원으로 전분기

보다 24조 9천억 원 늘어나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한은은 주식 거래 등으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특히 이례적인 규모였다고 평가하며 주담대의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해제 전에 주택 거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 노조 파업에 맞춰 내일과 모레 자동차 업종 연대 파업을 벌입니다. 내일은 부품사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레는 현대차 완성차 노조가 교차 파업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부품사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과 원청 교섭 성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집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급 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대지급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체불액 범위도 넓어져 수급 상한액은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서울과 광주 24도, 부산 25도로 해안가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 대구 33도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2도, 습도는 63%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8: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자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8: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 높은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요즘 서울 집값을 보면요, 집 한 채라는 말의 무게가 예전의 집 한 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부동산 세제까지 바뀌면서 집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셈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11: 그때 너 아빠한테 받아간 그 집, 그거 우리도 좀 나눠줘야 하지 않아?
12: 아니 이제 와서 왜 그래? 아버지 돌아가신 게 언젠데 이제 와서...
11: 그런데 그게 사실상 아버지 재산의 전부였잖아. 넌 집 한 채를 통째로 받고 우린 한 푼도 못 받고.
12: 아 이제 와서 그걸 왜 나한테 달라 그러냐고.
10: 첫 번째는 지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실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 아들에게 아파트를 한 채 물려줬는데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네 딸이 막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우리 목도 있다라는 거였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모가 생전에 이미 준 재산인데도 다른 가족들이 다시 나눠달라 한다면 나눠줘야 하는 걸까요?
11: 너한테 넘겼던 그 땅 다시 내놔.
12: 예? 아니 7년 전 일을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11: 그건 네가 나 모시고 살 거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해준 거지. 그런데 지금 나 병원 다니는 것도 집안일 도와주는 것도 전부 네 동생들이 하고 있잖아.
12: 이미 저한테 증여하신 거잖아요. 증여세도 냈고 취득세도 제가 다 냈어요.
10: 나를 모시기로 해서 재산을 넘겼는데 정작 재산을 받고 나니 그러질 않았다. 실제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넘겨준 1,400평가량의 땅을 돌려달라며 법정까지 갔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12: 아버지 유산 내가 더 가져가는 게 맞아.
11: 아니 왜?
12: 아버지 유언장에 분명히 적혀 있었어. 나한테 더 준다고. 너도 봤잖아.
11: 그건 부동산 이야기지. 부동산은 이미 팔아서 이제 없는데 현금도 다른 비율로 가져간다? 그런 말은 없었잖아.
12: 그 돈이 집판 돈이잖아. 집이 돈으로 바뀐 것뿐이야. 아버지 뜻은 그대로라고.
10: 올해 달라진 상속법과 부동산 세금 문제까지 얽히면서 가족끼리 말만 믿고 넘기기엔 따져봐야 할 게 참 많아졌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실제 사건들을 통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0: 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상속 재산을 놓고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실제 많이 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들에게 아파트를 주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다른 자식들이 본인들 몫을 요구한 케이스거든요. 최근 들어서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니다 싶은데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13: 네,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가 2019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막내 아들 부부에게 증여했습니다. 지금 시가로 27억 원쯤 되는 사실상 아버지 재산의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9순이 넘는 어머니 아들의 딸이 막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 아파트에 우리 목도 있다는 거죠. 이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인이 생전의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아줬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그 최소한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1억 2천만 원, 누나 4명에게 각각 8천만 원씩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10: 그런데 법원은 어머니와 네 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증여가 끝난 집인데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본 이유, 그리고 1억 2천, 8천이라는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매겨진 건가요?
13: 네, 핵심은 생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상속은 고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전 증여는 고인이 살아있을 때 한 것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법은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 이른바 특별수익을 계산에 다시 넣습니다. 몇 년 전 끝난 증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도 이 아파트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고 미리 나눠준 상속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액 구조는 남긴 재산에 생전 증여분을 더해서 전체 파일을 만들고 각자의 법정 상속분을 구한 뒤에 그 절반으로 유류분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고인이 남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어머니가 1억 2천만 원으로 딸들에 비해 1.5배를 받게 된 것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자녀들의 상속분보다 1.5배 많기 때문입니다.
10: 네, 유류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올해 3월부터 상속법이 크게 바뀌면서 법도 꽤 크게 달라졌잖아요.
13: 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상속법의 핵심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자격 없는 가족은 못 받게, 애쓴 가족은 더 받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류분 상실.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조차 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을 끊었던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는 걸 막자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연장선이죠. 둘째, 기여분 반영입니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 반영이 방금 본 사건 같은 유형에서는 승부를 가를 수도 있는 변수입니다.
10: 그러면 방금 본 사건에서 만약 막내 아들이 내가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기여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모님 모신 거에 대한 대가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유류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13: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뀐 법에서는 그 증여가 특별한 부양과 기여의 대가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만큼 유류분 반환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아무 효도나 기여로 쳐주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통상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 수십 년 동안 동거나 간병 전담 같은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둘 것은 실제 이 사건에서 막내 아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바뀐 법 아래서의 가정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 결국 증여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가해 평가가 적정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 자,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예 부모 부양 약속 자체가 재산 분쟁의 불씨가 된 그런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3: 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89세 어머니가 장남을 상대로 7년 전 넘겨준 1,400평가량의 땅을 돌려달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어머니 주장은 이겁니다. 증여한 게 아니라 나를 모시는 조건으로 이름만 맡겨둔 것이다. 그런데 재산을 받고 나니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병원비도 집안일도 다른 자식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니 돌려달라며 법정까지 간 겁니다.
10: 그런데 결국 어머니는 이 땅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명의신탁이라 보기 어렵다 판단을 한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13: 법원이 본 건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흔적이었습니다. 등기는 장남 앞으로 넘어가 있고 증여세와 취득세도 장남이 직접 냈습니다. 세금까지 내가며 받았다는 건 진짜 증여였다는 정황이죠. 반면 모시는 조건이라는 약속은 계약서 같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0: 그러니 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가족 간 소송일수록 법원은 서류와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마음속 약속은 법정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1: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면서 대신에 나를 끝까지 제대로 모셔라 말로만 하면 이거는 위험한 건가요?
0: 네, 위험합니다. 문쟁이 생기면 남는 건 등기와 세금 기록뿐이거든요. 재산을 넘기면서 부양 조건으로 걸려면 이른바 효도 계약, 정확히는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서면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주는지, 어떤 부양을 하는지, 잘 모신다가 아니라 함께 거주한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 얼마, 병원비 부담처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기면 증여를 해제하고 반환한다는 조항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런 서면 약정을 어긴 아들에게서 부모가 재산을 돌려받도록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문서 한 장 차이로 정반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상속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큰 방향을 보면 갖고만 있지 말고 실제 살아라의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물론 이번 세제 개편안 때문에 상속 분쟁이 늘어난다 직접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속 증여를 둘러싼 가족들의 셈법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좀 특히 눈여겨봐야 할까요?
0: 네, 상속 증여 관점에서는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기준이 몇 채 가졌느냐에서 얼마짜리에 실제 사느냐로 바뀌었습니다. 실거주 1주택은 부담을 덜고 살지 않는 집은 보유 혜택이 줄어듭니다. 양도세 감면도 보유가 아니라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되고요. 둘째, 그래서 물려주는 쪽도 받는 쪽도 거주가 변수가 됐습니다. 물려받아도 실제 살지 않으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누구에게 넘길지보다 누가 거기 살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세 번째, 만약 65세 이상이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5억 원까지 한시 감면해주는 특례입니다. 생전에 집을 팔아 정리하는 선택지가 넓어진 건데 바로 이 생전 처분이 유언 문제와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1: 아, 그리고 상속을 준비하다 보면 세금 말고도 아주 현실적인 변수가 하나 있어요. 부모가 유언을 써놓은 뒤에 사정이 바뀌어서 그 재산을 생전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 실제 이 문제를 두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도 있었죠?
0: 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필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돌본 자녀에게 부동산을 더 많이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생전에 그 부동산을 팔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분쟁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유언 대상을 팔았으니 유언은 철회됐고 매매 대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자, 그리고 유언의 뜻은 살아있으니 그 돈도 유언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 하급심은 유언의 철회로 봤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습니다. 팔았다고 곧바로 유언이 철회된 것을 단정해서는 안 되고 매매 대금이 그 부동산에 옷만 갈아입은 돈이다. 유언자가 그 돈에도 유언의 뜻을 미치게 하려 했다면 그 유언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실제 이 아버지는 사망 19일 전 암투병 중에 판 것이라 그 돈을 달리 쓸 사정도 아니었거든요. 형식이 아니라 고인의 뜻을 진짜 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1: 방금 본 판결이 앞으로는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를 하면 양도세를 최대 50%, 최대 5억 원까지 감면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고령층이 세금이나 노후 생활을 고려해서 살던 집을 생전에 팔아버리는 경우 유언을 반드시 다시 써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뜻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0: 결론은 뜻은 살아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쓰는 게 맞다입니다.
1: 아, 네.
0: 유언자의 의사가 인정되면 매매대금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지만 그건 소송을 거쳐 입증해서 얻는 결론입니다. 판돈으로 다른 집을 샀다면,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면 남은 돈이 어디서부터인지가 다툼이 되겠죠. 특히 집을 팔고 이주하는 고령층은 판돈이 노후 생활비와 섞이기 쉬워서 유언의 뜻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훨씬 애매해집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는 건 반나절이면 되지만 소송은 몇 년이 걸립니다. 재산의 형태가 바뀌면 유언장도 고쳐두는 것, 이게 가장 싸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1: 또 하나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 짚어보죠. 무주택자인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 지분의 10%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전세 대출을 연장하려고 보니까 1주택자로 잡혀서 2억 원을 상환하라 통보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집 전체도 아니고 지분 조금 받은 건데 유주택자가 됐다. 상속받을 때는 생각보다 못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도마다 유주택자,

0: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조금 너그럽습니다. 양도세는 공동상속주택이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 주택수에 넣고, 종부세와 취득세도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일정 지분까지 빼줍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 심사는 지분이 단 1%만 있어도 유주택자로 봅니다. 전세 대출이 무주택자에겐 규제가 없지만 1주택자는 한도가 2억 원이라 4억을 빌려쓰던 분이 지분 10%를 상속받는 순간 2억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상속 소수 지분을 처분하면 주택 이력을 지워주는 개선을 추진 중이니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 정리하는 게 우선 현실적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상속 재산을 나눌 때 누가 지분을 받을지 대출과 세금까지 놓고 정해야 합니다. 전세 대출을 쓰는 무주택 자녀에게 지분을 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짐을 지우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브루노 마스의 Just Might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충청 남부지방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한 모습인데요. 오늘 밤까지 5에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은 32도까지 오르고 부산은 32도, 대구와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통일로 따라 염천교 지하차도에서 홍제삼거리 쪽으로 교통량 꾸준한 모습이고요. 강남권 도로 사평대로가 성모병원에서 3호가든 사거리 쪽으로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간선도로 정체는 좀 길게 이어지는데요. 북부간선도로 구리나들목을 시작으로 현재 하월곡 진출

0: 할 때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주변 월계로는 상황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월계로 상황은 괜찮고 화랑로는 태릉 쪽으로 월릉교 교차로에서 화랑대역까지는 속도가 약간 줍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올라가는 길 군자교에서 중간교 그리고 월릉분기점을 지나서 상계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들어가는 길은 반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더디고요. 올림픽대로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외테나디오 57분 날씨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온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공급 논란의 파장이 국회까지 번졌습니다.
2: 국토위 회의에 나온 김윤덕 장관은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강경한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국토위 회의.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일부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번안 절차를 밟자고 주장했습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부지로 검토한다는 김윤덕 장관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발판 삼아 당정이 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4: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던 이제 역사적 의미도 닥치라는 건지 묻고
0: 국민의힘
4: 싶습니다.
0: 의원입니다.
4: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3: 민주당은 개정안이 본체 부지인 어린이 정원이 아니라 캠프킴 유엔사 부지 등 공원 외곽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원 내 주택 공급 제한 역시 서울 입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마련하자는 의도다. 그 취지를 부정하지 말라 날을 세웠습니다.
5: 청년들에게 이런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0: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김윤덕 장관도 공원 전체가 아닌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6: 장교 숙소도 있고요. 네. 군인 아파트도 있고.
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6: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3: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반대 속 번안안건은 부결됐지만 여당 국토위원들은 당정협의회에서 용산공원이 마치 정부 공급대책 전부인 양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7: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는
0: 국기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7: 안 된 상태입니다.
3: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여론전 화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나온 오 시장은 거듭 정부 여당이 집값 못 잡은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8: 법령상으로도 혐의권자로 되어 있는데
0: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8: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용산공원 사례만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라는 점.
1: 민주당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를 뚫고 본회의 상정을 감행할진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9: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보험 사기에 어머니와 연인까지 끌어들여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10: 차량 한 대가 옆차로로 들어서자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돌진해 부닥칩니다. 교차로에선 차선을 바꾸던 좌회전 차량의 옆구리를 들이받아버립니다. 40대 운전자 A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로를 바꾸는 차량만 노려 사고를 냈습니다. 2년 반 동안 일으킨 사고만 29차례,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포함해 챙긴 돈은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60대 친모는 물론 40대 여자친구까지 범행에 끌어들였고 가벼운 접촉사고로 장기 입원한 뒤 300만 원씩 합의금을 나눠 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고 친모와 여자친구도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11: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교통사고의 경우
0: 경기 북부경찰청 교통과입니다.
11: 등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경찰에 적극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10: 충남 천안에서도 지난 2022년부터 3년여 동안 37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3억 원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20대 주범을 구속 상태로, 공범 2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9: 경기 수원시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에 취한 채 돌아다닌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남성이 경찰에 소환됩니다. 수원 권선경찰서는 내일 오후 2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체포됐는데 소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석방됐고 이후 모발 검사 등을 통해 다시 투약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배우 황정민 씨가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과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을 치르게 됐습니다. 황정민 씨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강제 조정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40대 여성 A 씨는 황 씨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세계 원유 수송 핵심 길목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통제력이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해군의 보호 속에 통항 선박의 80% 이상이 이란의 위협을 피해서 오만츠 강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12: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류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해운 정보업체 케플러 분석 결과 최근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의 80% 이상이 이란이 강력히 반대해온 오만츠 항로를 선택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란의 공격 위협 탓에 오만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미 해군이 선박 보호에 적극 나서면서 상선들이 이란의 압박을 무시하고 안전한 노선을 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박들의 이런 백길 이탈로 인해 이란은 실제로는 통항료를 거두지 못해 타격받고 있는 셈입니다. 인근 중동 산유국들 역시 이란의 사정권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우회 수송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13: There is infrastructure.
14: 전쟁 같은 비상사태나 경제적 목적에 따라 석유를 우회 수송할 수 있게 이미 구축해둔 인프라가 있습니다. 케플러 수석 원유 분석가입니다.
12: 모든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 해상에선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 원유를 몰래 옮겨 싣는 이른바 스텔스 운항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협의 원유 수송량은 공식 집계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호르무즈 주변의 하루 원유 수송량은 전쟁 이전 수준에 근접한 약 1,500만 배럴까지 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간헐적 공격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주요 외신은 완전 장악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눈에 띄게 늘어난 수송량과 항로 변화를 볼 때 이란의 억지력과 해협 통제력이 과거보다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2: 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란 정권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고통을 감내하며 버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직 당국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란 지도부가 현재 분쟁 상황을 이 체제의 존망이 걸린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정권이 20여 년간 제재를 우회해 온 노하우가 있는 데다 극심한 경제난을 자국 국민에게 전가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

0: 체제를 붕괴시킬 임계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꼽히는 나탈리아프 보좌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미국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 백악관이 발끈하면서 총력 방어에 나섰지만 당장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 논란은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지난 16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트럼프는 일을 하기 싫고 나탈리와 여행이나 다니고 싶을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 트럼프는 일은 하기 싫고 연회장 짓고 방어 기능도 없는 날아다니는 군선 타고 나탈리랑 여행이나 다니고 싶은 겁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입니다.
1: 백악관은 당장 발끈했습니다. 백악관 공식 SNS는 물론 공보국장까지 나서서 오소프 의원을 한심한 인간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을 한 기자에게 엉뚱한 화풀이를 쏟아냈습니다.
2: 오소프 의원이 하프랑 여행이나 다닌다고 비판했는데요.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해요. 당신은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하지만 백악관의 분노가 오히려 트럼프와 하프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작지 않습니다. 1991년생으로 보수 매체 진행자 출신의 하프 보좌관은 트럼프의 SNS를 관리하며 수시로 관련 기사와 게시물을 출력해 보고하면서 인간 프린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전용기 갈아타기 비밀작전 당시에 함께 이동한 극소수 참모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하프를 스위티라고 부르며 딸처럼 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하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이른바 애착 담요 같은 존재라며 현 시점 최고의 문꼬리 권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조금씩 더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다시 무더위가, 밤에는 후텁지근한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4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나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 31도, 광주 33도, 부산 32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중서부와 전북, 경북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오전부터는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중부 곳곳에 비가,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4: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가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습니다.
0: 네, 반격 위주의 야외 기동훈련이 사실상 취소되면서 반쪽짜리 훈련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5: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다녀간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망이 잇따르자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관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방어와 반격 두 갈래로 계획됐던 연합훈련은 오는 21일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는 방어 훈련만 하고 종료됩니다. 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어 훈련 이후 한미연합군이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인 반격 연습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대비 태세 약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6: 지금 현장은
2: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6: 그럼 파행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건

0: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이걸 지금 안 해버리면은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은 일단 우리 대비태세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1: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예정됐던 야외 기동 훈련은 일단 수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인 만큼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공백 기간이 길면 문제가 되는데
3: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2: 북한에 대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제 견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연합훈련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 하지만 이번 훈련 축소가 미국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거나 비용 문제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나갈 경우 다른 연합 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5: 외교안보 수장 모두 미국 측에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말한 건데 국회에선 한국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전격 공개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7: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6: 조 장관은 조현 외교부 다만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발표 직후부터 국방부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 같은 시각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8: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4: 안규백 국방부
6: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야권에선 우리 정부가 미국의 결정을 뒤늦게 접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한국 패싱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9: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국민들이
4: 김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 이거 몰랐던 거는 외교 실패 아닙니까?
4: 한동훈 의원입니다.
10: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분이라 하더라도
6: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속내가 있을 거란 의견에 이어
11: 또 뭐 이란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4: 홍기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6: 오히려 이번 결정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고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12: 김정은 위원장 국제무대에서 끌어들이고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는데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일이다.
4: 김영호 민주당 의원입니다.
6: 정부 역시 이번 훈련 축소가 올가을로 거론되는 북미 정상회담설과 맞물려 대화 재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13: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가
4: 외교부 장관입니다.
13: 생각합니다.
6: 이 같은 여야의 시각차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싼 이념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12: 북한은 주적입니까?
4: 아닙니까?
8: 위협입니다.
4: 통일부 장관입니다.
6: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여야는 안보 우려와 대화 마중물이란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북미 간 접촉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담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한미연합훈련 축소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태평양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 한국계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4: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했던 동맹국을 응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15: 우리가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는 없어요. 특히 그들이 우리를 돕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죠.
14: 전쟁 장기화로 미 해군 항모 워싱턴함이 태평양을 벗어난 데 이어 한미연합훈련까지 축소되면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워싱턴함의 중동 이동을 반기고 있고 주변국의 미국의 방어에 의존할 수 없다고 설득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훈련 축소에 대한 미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공화당 소속인 영김 의원은 한미훈련은 적대 세력 억제에 필수적이지만 한국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기업과 시민 대우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처우가 이번 한미후 훈련 축소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동아태 소위 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훈련 축소는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실상 대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역할을 요청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가 열리는 선전에서 만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각 18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비공개로 논의해왔으며 이르면 11월 APEC 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16: 경남 폭우의 피해를 복구한 지 이틀째입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4: 이 폭우가 남긴 상처는 거제 산과 바다, 들녘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5: 산 정상부터 무너져 내린 토사가 해안도로를 덮치면서 바다는 온통 흙탕물로 변했고 또 수확을 앞둔 들녘은 일부가 푹 꺼져서 형태를 잃었습니다. 이 드론으로 둘러본 현장 김진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7: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제 연하 해안로. 도로 바로 옆으로 펼쳐진 수면이 바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마치 흙탕물로 뒤덮인 강처럼 변했습니다. 산 정상의 바로 아래부터 무너져 내린 거대한 산사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도로까지 이어집니다. 아래쪽 도로에는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한 차선을 막아섰습니다. 차들은 남아있는 도로로 위태롭게 교차 운행을 이어갑니다. 산비탈에 남아있는 흙더미는 금세라도 다시 쏟아져 내릴 듯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이삭이 한창 연그러갈 거제 죽전길의 들녘도 호우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논에 가까이 다가가자 기습폭우가 핥히고 간 상흔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논 가장자리가 푹 파헤쳐져 누런 속살을 드러냈고 마구 휩쓸려간 벼 때문에 곳곳이 뻥 뚫렸습니다. 논 바로 옆 작은 하천도 쏟아진 토사와 파편으로 엉망진창이 돼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산과 바다, 농경지까지 초토화시킨 사상 초유의 물폭탄에 거제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4: 기록적인 폭우가 핥히고 간 경남 거제에선 힘겨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5: 30도 안팎의 폭염이 다시 시작된 데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진흙과 쓰레기에 주민과 군 장병 모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 망가진 냉장고가 폐기물 차량에 실립니다. 진흙을 뒤집어 쓴 의자 역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빗물이 휩쓸고 간 부엌엔 흙탕물 자국이 남았고 집기마다 진흙이 말라붙었습니다. 물을 뿌리고 닦아내보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상황에 기운이 쭉 빠집니다.
19: 복구를 시해서 진행을 빨리 하면 빨리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를 못해요. 지금 부엌이고 밥을 못 해먹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18: 폭우로 물에 잠겼던 인근 초등학교. 물이 빠지자 드러난 학교의 모습은 참혹합니다. 바닥은 온통 진흙투성이고 곳곳에 떠밀려온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 대신 교무실까지 들이닥친 흙탕물을 닦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학교 건물은 물론 운동장과 급식소, 부설 유치원까지 물에 잠기면서 책상과 의자 같은 집기 대부분이 토사로 엉망이 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여름방학이 끝나 개학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수업은 불가능했던 상황. 다행히 대민 지원으로 온 군 장병들이 힘을 보태면서 복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20: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21: 한승한 육군 제39사단 병장입니다.
20: 날씨가 덥지만 학생들이 다음 주에 무사히 개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 아이들 밥 지을 급식소마저 흙에 뒤덮여 막막했던 교직원들도 장병들의 묵묵한 구슬땀에 용기를 냅니다.
22: 그 급식소에가 완전 이번에 초토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부터
21: 장평초등학교 조리실 무사입니다.
22: 장병님들이 진짜 수십 명이 오셔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하셨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18: 이번 극한호우로 직접 피해를 본 학교는 거제와 통영에서만 40여 곳에 달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개학 전까지 최대한 복구를 마치고 급식소 복구가 늦어지면 대체 급식을 제공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이 국가정보원의 내란관여 혐의에 대해 수사하면서 조태영 전 국정원장 등 정무직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정원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종합특검은 기소한 인원을 보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등 내란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태용 전 원장은 미국 정보기관의 계엄 옹호 취재 등을 설명한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경찰청 상황실에 인력 파견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뒤 정당화 메시지를 내란 혐의 의율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5: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조 원장이 미국 정보기관의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하고 또 홍 전 차장은 경찰청 상황실에 인력 파견 등을 지시한 것으로 봤는데요. 자, 관련된 뉴스는 이어지는 보도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거제에는 극심한 가뭄에 이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5: 벼가 침수돼서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인데다 양봉장 벌마저 떼죽음을 당해서 농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3: 수확을 앞두고 한창 알이 연거라야 할 벼가 흙탕물 범벅이 됐습니다. 황토색 토사가 벼를 뒤덮고 물에 잠긴 벼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뭄 단계 심각을 기록하며 농업용수 600여 톤을 지원받았던 거제 농촌 들녘. 하지만 가뭄에 이어 쏟아진 물폭탄에 300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논도 상황이 심각한 건 마찬가지. 둑이 터지며 돌무더기와 뿌리채 뽑힌 나무가 논을 덮쳤습니다. 물살에 누워버린 벼는 나달에서 싹이 터 모두 버려야 할 처지입니다. 비 오기 전날까지도 논에 물을 댔던 농민은 이번 비가 단비일 줄 알았습니다.
24: 저희들 나름대로 뭐 지하수나 뭐 오랑의 하천물을 양수해가지고 물을 대했는데 참담했죠. 진짜 이런 걸 처음 겪어가지고 너무 참담해가지고 뭐 말도 안 나왔습니다.
23: 폭우는 양봉농가도 덮쳤습니다. 벌통 340개 가운데 200개가 한순간에 빗물과 토사에 쓸려가거나 침수됐습니다. 벌통 안은 말라붙은 진흙과 함께 폐사한 벌들이 심한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 봄에 꿀을 따올 일벌을 키우는 월동벌 산란기여서 이번 피해로 사실상 벌의 한 세대가 통째로 끊겨버렸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살아남은 벌통이라도 건져보려 애쓰지만 농민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25: 더 하고자 하는,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사실은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이거 뭐 올해 정도까지 해보고 양봉을 접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3: 경남 전체 농작물 피해 92%가 발생한 거제. 올여름 거제엔 극한 가뭄과 극한 폭우가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이례적인 기상재난은 농가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명준입니다.
4: 호우가 잦아들자마자 내륙에는 폭염과 열대야 특보가 확대됐습니다.
5: 무더위 속에 주 후반에 또 비가 내릴 전망인데 온도차가 심한 이 경계면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26: 비구름이 물러가기 무섭게 뜨거운 열기가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이달 초처럼 극한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은 한때 폭염주의보가 전 지역으로 확대했고 울산에는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 극한 호우가 그치기

0: 비구름이 유입돼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 주 후반에는 찬 공기를 품은 비구름이
2: K-웨더 예보 팀장입니다.
1: 온도차가 심해지는 경계면 특히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구름이 다소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또 일부 전문가는 늦더위가 이달 말까지 지속하는 가운데 비구름이 유입될 때는 더위와 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기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 강한 폭염이 이어지고 난 뒤에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YTN 비가 오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의 양도 만만치 않거든요. 장마철에 비견되는 그런 비가 내리기 때문에 8월 중하순에는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
0: 가을의 문턱을 향하고 있지만 계절의 시계는 당분간 폭염과 호우를 오가는 한여름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가을 태풍의 북상 가능성도 있어 늦여름 복합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명절 때마다 명함이 들어간 선물을 선거구민 등에게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 백 시장은 정당한 직무 행위였고 그동안 이어진 관행을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6: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은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설과 추석 때마다 선거구민 등 100여 명에게 370여만 원 상당의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입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백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당한 직무행위로 지시나 공무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이 기부행위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시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 재판부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백 시장이 수사기관에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6: 다만 논산 씨의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일부 지인에게 선물을 제공하려 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서면으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백 시장은 선고 직후 오랜 기간 이어진 관행에 따랐을 뿐 선거 관련 고의성이나 목적이 없었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2: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입니다.
8: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 뿐이지 이것을 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사실은 아니니까.
6: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5: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15년 전 심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한 시일이 지나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추가로 들여다볼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월드컵 올림픽 예선전과 평가전 등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 서울 관악경찰서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메이크업 아르바이트를 구인 광고를 올린 뒤 이에 지원한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아르바이트 구인 시스템 당근 알바의 프로필 촬영을 위해 출장 메이크업을 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5: 서울 마포경찰서가 술에 취해 길가에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를 지난 12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홍대클럽 거리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잠든 20대 여성을 인근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4: 고의사고를 내고 3억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 통영에선 스노클링을 하던 80대가 숨졌고 의정부 아파트에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기수 기자입니다.
9: 차량 한 대가 좌회전하다 차선을 급하게 바꾸는 차량을 보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일방통행 차로에 들어온 차량을 보고

0: 넘어선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충남 천안 지역에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장면입니다. 보험금을 타낸 이들은 20대 A씨 등 24명으로 지난 2022년 2월부터 3년여간 37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일당은 주로 교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2: 충남경찰청 교통수사 계장입니다.
1: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됐고 또 선배가 후배를 또 후배가 선배를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24명으로 돼서 같이 범행을 공모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0: 물 위로 떠 있는 사람을 향해 구조대원이 다가갑니다. 경남 통영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드론 수색 끝에 해수욕장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80대를 발견해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노클링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유리창 밖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기 의정부시 금호동에 있는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6명이 긴급 대피하게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안마의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첫 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4: 다만 전당대회 결과 등을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5: 부산에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 사생결단 대결했던 친청계 최고위원이 다수 입성한 만큼 첫 호흡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 대표는 우선 화합과 단합은 일 중심으로 하나하나 함께 합을 맞춰나가겠다며 단일 대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개파는 없다는 말도 강조했는데 새 지도부가 추구할 노선에 대해선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6: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3: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6: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에 의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5: 그러자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통합 의지엔 호응한다면서도 뼈 있는 말을 내놨습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선 압승을 거둔 김 대표가 국민 여론조사에선 정청래 전 대표에게 박빙 열세였던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7: 이번 지도부 구성은
3: 최민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7: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심을 기초로 민심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5: 새 지도부는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당내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8: 김민석 당대표께서
3: 박성중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8: 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5: 김 대표는 사무부 총장단 인사를 단행하는 등 당직 후속 인선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일단 앞선 한정혜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 의장 인선에 대해선 능력이나 통합의 무게를 뒀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4: 김민석 대표는 부산에 이어 다음 최고위원회의를 강원도에서 여는 등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지역 최고위를 예고했습니다. 또 회의에서 언급된 비공개 사안을 공개하면 퇴출하겠다며 기강잡기에도 나섰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징계가 개시된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심의를 이어갑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던 진종우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윤리위원 기피 신청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멱살 논란으로 심의를 받는 권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법적 대응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답을 미리 정해둔 보복성 징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덕흠 부의장 낙선 종용권으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5.18 토론회 논란을 빚었던 이진숙 의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며 윤리위가 표적 징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논란의 파장이 국회까지 번졌습니다.
4: 국토위 회의에 나온 김윤덕 장관은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강경한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

0: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국토위회의.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일부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번안 절차를 밟자고 주장했습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부지로 검토한다는 김윤덕 장관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발판 삼아 당정이 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1: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던 이제 역사적 의미도 의원입니다. 닥치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0: 민주당은 개정안이 본체 부지인 어린이 정원이 아니라 캠프킴 유엔사 부지 등 공원 외곽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원 내 주택 공급 제한 역시 서울 입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마련하자는 의도다. 그 취지를 부정하지 말라 날을 세웠습니다.
2: 청년들에게 이런 부담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급기관처럼 하는데.
0: 김윤덕 장관도 공원 전체가 아닌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3: 장교 숙소도 있고요.
4: 국토교통부 네. 장관입니다.
3: 있고, 자, 그럼, 구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자,
0: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반대 속 권한안건은 부결됐지만 여당 국토위원들은 당정협의회에서 용산공원이 마치 정부 공급대책 전부인 양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5: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4: 옥기왕 민주당 의원입니다.
5: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입니다.
0: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여론전 화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나온 오 시장은 거듭 정부 여당이 집값 못 잡은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6: 법령상으로도 혐오이권자로 되어
4: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6: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용산공원 사례만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라는 점.
7: 민주당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를 뚫고 본회의 상정을 감행할진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8: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9: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출근길.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10: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9: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인데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던 관례를 깬 선택이니만큼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도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이른바 2인자인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11: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4: 박지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11: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9: 노 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12: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습니다.
13: 뭐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4: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12: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고.
13: 협의가 있었습니까?
12: 협의는 마지막 상황까지 했습니다.
9: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등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했다며 이는 사법농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며 조 대법원장 태도 역시 사고치고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다며 여권에서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대법원장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으로서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하는 것 자체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여권이 이를 관행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게 맞지 않냐며 특히 정당한 관행을 수없이 깨운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14: 일본 지바현도 지난주에 기록적인 기습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가 수천 대 침수되면서 길바닥에 버려진 차를 옮기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5: 지바현을 덮친 폭우는 정말 말 그대로 물폭탄이었습니다.
16: 오미야! 여봐! 여봐!
17: 바다다 위험해. 정말 솔직히 이건 위험합니다. 지바현 주민입니다.
15: 반나절 동안 한 달치 3배가 넘는 비가 퍼부었습니다. 침수된 차가 2,700대가 넘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길바닥엔 버려진 차들이 그대로입니다.
17: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른바 침수차들이 많이 버려져 있네요. 견인 기사입니다.
15: 대부분 물에 잠겨 시동이 안 걸립니다. 견인 요청은 빗발치는데 피해 차가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는 고사하고 차를 옮기는 것만 3주가 걸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방치된 차를 못 피해 2차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7: 큰 도로나 운전이 가능한 도로는 괜찮지만 주택가나 여러 다른 곳은 견인차가 들어가지 못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견인 기사입니다.
15: 흙탕물이 휩쓸고 간 마을엔 종일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책, 자전거, 가구 할 것 없이 쓸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 그리고 곰팡이를 없애려고 매일 씻고 닦습니다.
17: 세제로 닦고 물걸레질을 하고 마른 걸레질을 해서 말리고 건조되면 소독약을 뿌린 뒤 또 말립니다. 피해 주민입니다.
15: 물에 잠긴 집은 확인된 것만 2,300채가 넘습니다. 복구도 복구지만 피해 주민을 더 지치게 하는 건 다름 아닌 더위입니다.
17: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채와 선풍기 정도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피해
15: 지하 전기 설비가 죄다 잠기는 바람에 일부 지역은 물과 전기마저 끊기면서 수해 주민들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4: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을 강타한 규모 7.7 지진으로 숨진 사람은 70명, 이재민은 4만 명이라고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이재민은 17일 발표한 12,800명의 3배, 부상자도 약 5배인 1,1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청은 섬 곳곳에서 주택 12,000채가 피해를 봤다며 여진이 아직도 이어져 주민들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명했습니다. 인도 동부 도시 콜카타의 호텔에서 불이 나 9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현지 시간 19일 새벽 3시쯤 서벵골주의 주도인 콜카타 도심에서 불이 나 호텔에서 불이 나 어린이 1명과 여성 2명을 포함해서 최소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외교부 청사에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의 외교수장이 방한한 만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회의 모두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8: 오늘
17: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18: 지금까지의 노력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11월 선전 APEC 계기에 고위급 교류를 위한 준비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경주에서 시작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서사가 11월 선전 APEC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할 나갈 수 있도록 부장님과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0: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중관계 복원의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상께서 최근 광복절에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하신 만큼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한중 공동의 이익에 기반하여 중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오늘 왕 부장님과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1: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의 제일 중요한 이웃나라로서 중국 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응당히 해야 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2: 왕의 중국 외교부장입니다.
1: 두 나라가 점차적으로 평화 또한 공존의 기회를 따라 나갈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또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한층 더 의견을 교환할 것이고 또한 새로운 공동인식을 이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양국의 고위급 교류를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라오풍요 오래된 친구 이번에 저의 방문에 대해서 열정적인 환대에 대해서 사의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3: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르면 올가을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추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의혹을 보이는 건데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5: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이 참석을 계기로 아시아 순방 때 이제 북한과 뭐 만나는 방안이 좀 얘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성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5: 지금 단계에서는 섣부르게 뭐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뭐 반반 정도 된다 이렇게
2: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그러니까 교수입니다.
5: 지금은 어떤 상황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의식해서 지금 제스처를 취했는데 이 제스처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제스처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중도에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큰 의지를 갖고 움직였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네. 사실 이제 뭐 차찬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근데 아직 사실 그 이란과의 종전 문제가 매듭짓지 못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기에 왜 이 그러니까 북미 대화로 눈길을 돌리게 되는 걸까요?
5: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도전은 지금 그 11월 중간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간선거에 지금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란 문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아주 강하게 잡고 있어요.
3: 네.
5: 이란 문제에서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뭐 MOU라고 하는 아주 좀 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MOU 이후에도 이란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이란을 다시 재공습하고 아주 극단적인 언어들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풀리지 않고 오히려 수렁에 빠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중간 선거를 의식한다면 지금 전쟁을 여기서 끝내고 나가는 것도 사실 이제 굴욕적인 패배가 되는 것이고 지속하는 것도 사실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은 흐지부지하고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이란 전쟁을 지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3: 네.
5: 그러면 이란 전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 플러스 뭔가 다른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안 좋죠. 중국하고는 지금 전략 경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빅 이벤트가 무엇이냐? 그러면 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3: 네,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는데 북한이 이에 대해서 뭐 특별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르면 올가을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추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참석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거론했는데요. 관련 내용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6: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Walk it, walk it.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8: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정도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때도 있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은 최근 내린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고요. 제주에는 오후까지 최대 4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1도까지 오릅니다. 대전 는 32도까지 오르고요. 남부지방 부산은 32도, 대구와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정체가 무척 짧아졌습니다. 강변북로가 일산 들어가는 길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만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속도 줄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따라서 의정부 쪽 올라가는 길에서는 군자교에서 장안교,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속도가 떨어지고요. 같이 가는 동일로는 의정부 쪽으로 영동대교 북단과 군자교차로 사이로 차간격을 좁힙니다. 길었던 고속도로의 정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이제 일찍에서 금천까지만 짧게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 외곽으로는 죽전에서 신갈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와 그의 당권 경쟁자였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5: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4: 네, 오늘 저녁 6시 30분쯤부터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결었던 세 사람이 또 대통령과의 만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민석 신임 당대표와 그 경쟁 상대였던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한 겁니다. 지난해 8월에는 전당대회 열흘 뒤에 당시 경합했던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후보를 관저로 불러서 비공개 만찬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전당대회 이틀 만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아우르는 원팀 행보에 나선 겁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분열을 수습하고 통합을 도모한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만찬은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5: 네, 청와대 본관 계단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당권 경쟁을 했던 김민석 대표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고요. 한병도 원내대표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모습도 보입니다.
4: 네. 오늘 만찬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배석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난 17일 전당대회 당일에도 영상 축사를 통해서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다면서 그동안은 민주당답게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지만 오늘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고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정치권을 향해 국정 공동 책임자로서 협력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만찬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부동산 정책 또 내년 예산안 등 당정 간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후속 조치로 한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UFS 연습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합참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2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4건으로 예정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일부 축소하거나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축소 내용과 규모는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5: 외교와 안보수장 모두 미국 측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말한 건데 국회에서는 한국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전격 공개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7: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8: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6: 조 장관은 다만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발표 직후부터 국방부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 같은 시각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9: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8: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0: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야권에선 우리 정부가 미국의 결정을 뒤늦게 접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한국 패싱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1: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2: 김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국민들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 이거 몰랐던 건 외교 실패 아닙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분이라 하더라도.
0: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속내가 있을 거란 의견에 이어
4: 또 뭐 이란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발표한 거 아니냐.
0: 오히려 이번 결정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5: 김정은 위원장 국제무대에서 끌어들이고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는데 그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일이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0: 정부 역시 이번 훈련 축소가 올가을로 거론되는 북미 정상회담설과 맞물려 대화 재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6: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0: 이 같은 여야의 시각차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싼 이념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7: 북한은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2: 박중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0: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여야는 안보 우려와 대화 마중물이란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북미 간 접촉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담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8: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내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9: 빠르면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데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1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라고 백악관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 기간에 만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집권 1기 때 벌였던 파격적인 외교를 재개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11: 김정은은 항상 나를 크게 존중해줬고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나는 그를 이해하고 그 역시 나를 이해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0: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아 순방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11: 김정은과의 회동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훈련 축소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처음으로 취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그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바로 그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10: 이란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19년과는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회담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탄도미사일 전력을 크게 강화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등 미국에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핵 동결이나 ICBM 제한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북한이 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8: 기록적인 폭우가 핥히고 간 경남 거제에서는 힘겨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9: 30도 안팎의 폭염이 다시 시작된 데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진흙과 쓰레기에 주민과 군장병 모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12: 망가진 냉장고가 폐기물 차량에 실립니다. 진흙을 뒤집어 쓴 의자 역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빗물이 휩쓸고 간 부엌엔 흙탕물 자국이 남았고 집기마다 진흙이 말라붙었습니다. 물을 뿌리고 닦아내보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상황에 기운이 쭉 빠집니다.
13: 복구를 해서 진행을 빨리 하면 빨리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를 못해요. 지금 부엌이고 밥을 못 해먹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12: 폭우로 물에 잠겼던 인근 초등학교. 물이 빠지자 드러난 학교의 모습은 참혹합니다.

0: 바닥은 온통 진흙투성이고 곳곳에 떠밀려온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 대신 교무실까지 들이닥친 흙탕물을 닦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학교 건물은 물론 운동장과 급식소, 부설 유치원까지 물에 잠기면서 책상과 의자 같은 집기 대부분이 토사로 엉망이 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여름방학이 끝나 개학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수업은 불가능했던 상황. 다행히 대민 지원으로 온 군 장병들이 힘을 보태면서 복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1: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2: 군 장병입니다.
1: 하지만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이렇게 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날씨가 덥지만 학생들이 다음 주에 무사히 개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아이들 밥 지을 급식소마저 흙에 뒤덮여 막막했던 교직원들도 장병들의 묵묵한 구슬땀에 용기를 냅니다.
3: 그 급식소에가 완전 입을 초토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부터 와가지고 그 뻘을 장병님들이 진짜 수십 명이 오셔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하셨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0: 이번 극한호우로 직접 피해를 본 학교는 거제와 통영에서만 40여 곳에 달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개학 전까지 최대한 복구를 마치고 급식소 복구가 늦어지면 대체 급식을 제공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 극심한 가뭄을 겪은 경남 거제 지역에는 단비 대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5: 벼가 침수돼서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인데다가 양봉장 벌마저 떼죽음을 당해서 농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6: 수확을 앞두고 한창 알이 연거라야 할 벼가 흙탕물 범벅이 됐습니다. 황토색 토사가 벼를 뒤덮고 물에 잠긴 벼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뭄 단계 심각을 기록하며 농업용수 600여 톤을 지원받았던 거제 농촌 들녘. 하지만 가뭄에 이어 쏟아진 물폭탄에 300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논도 상황이 심각한 건 마찬가지. 둑이 터지며 돌무더기와 뿌리채 뽑힌 나무가 논을 덮쳤습니다. 물살에 누워버린 벼는 나달에서 싹이 터 모두 버려야 할 처지입니다. 비 오기 전날까지도 논에 물을 댔던 농민은 이번 비가 단비일 줄 알았습니다.
7: 저희들 나름대로 뭐 지하수나 뭐 고랑의 하천물을 양수해가지고 물을 대했는데 참담했죠. 진짜 이런 걸 처음 겪어가지고 너무 참담해가지고 뭐 말도 안 나왔습니다.
6: 폭우는 양봉농가도 덮쳤습니다. 벌통 340개 가운데 200개가 한순간에 빗물과 토사에 쓸려가거나 침수됐습니다. 벌통 안엔 말라붙은 진흙과 함께 폐사한 벌들이 심한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 봄에 꿀을 따올 일벌을 키우는 월동벌 산란기여서 이번 피해로 사실상 벌의 한 세대가 통째로 끊겨버렸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살아남은 벌통이라도 건져보려 애쓰지만 농민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8: 더 하고자 하는,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사실은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이거 뭐 올해 정도까지 해보고 양봉을 접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 경남 전체 농작물 피해 92%가 발생한 거제.
9: 올여름 거제엔 극한 가뭄과 극한 폭우가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이례적인 기상재난은 농가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명준입니다.
4: 호우가 잦아들자마자 내륙에는 폭염과 열대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5: 무더위 속에 주 후반에 또 비가 내릴 전망인데 온도차가 심한 경계면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10: 비구름이 물러가기 무섭게 뜨거운 열기가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이달 초처럼 극한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은 한때 폭염주의보가 전 지역으로 확대했고 울산에는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 극한 호우가 그치기가 무섭게 다시 폭염이 찾아온 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때문입니다. 덥고 습한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며 그 가장자리가 한반도 부근까지 닿았고 시계 방향의 흐름을 따라 남쪽의 더운 수증기도 강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쪽 먼 해상의 열대저압부도 열기와 수증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리는 열기 펌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엔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돼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 주 후반에는 찬 공기를 품은 비구름이 유입될 전망인데 온도차가 심해지는 경계면 특히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구름이 다소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 또 일부 전문가는 늦더위가 이달 말까지 지속하는 가운데 비구름이 유입될 때는 더위와 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기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1: 강한 폭염이 이어지고 난 뒤에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비가 오는
12: 경우가 좀 있습니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11: 이때 내리는 비의 양도 만만치 않거든요. 장마철에 비견되는 그런 비가 내리기 때문에 8월 중하순에는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
10: 가을의 문턱을 향하고 있지만 계절의 시계는 당분간 폭염과 호우를 오가는 한여름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가을 태풍의 북상 가능성도 있어 늦여름 복합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2: 지난해 10월 국감 모습입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입니다.
13: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사법개혁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14: 지금까지 역사적 관례 속에서 우리
12: 김인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4: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입니다. 사법 농단입니다. 저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예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참여해 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퇴역의 길을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5: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이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세우는 정말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거로 다 끝나는 것이냐? 재판 재개해야죠.
16: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저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17: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18: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1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20: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2: 경동산업 주식회사.
1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7: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0: 겨우 만 18세, 성인

0: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듀엣토의 더 클래식.
6: 8월 19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7: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쥐장주 중에서 3악장 손여름의 피아노 안니아 빌 마이어가 지휘하는 헤이그 레지덴티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8월 19일 수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중에서 3악장 손여름의 피아노 안니아 빌 마이어가 지휘하는 헤이그 레지덴티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은 요즘 들어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작년이 라벨 탄생 150주년이었습니다. 이 곡이 자주 연주되는 게 그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조성진과 손여름 같은 피아니스트가 라벨 협주곡 음반을 남겼고 같은 곡으로 연주회도 가졌고요.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도 작년 말부터 이 곡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연주하고 있고요.
0: 그러고 보니 어제 있었던 서울예술전당 국제음악제 개막 공연에서도 피아니스트 케빈 첸이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이 곡을 가지고 KBS 교향악단과 협연을 합니다.
1: 이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은 재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0: 작곡가 라벨은 1928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작곡가 거시인을 만나고 재즈클럽으로 유명한 뉴욕의 코튼클럽도 방문해 듀크 엘링턴의 연주도 들었다고 하죠.
1: 지금처럼 다른 나라의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시대였으니 재즈라는 음악을 듣고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0: 라벨은 오히려 미국인들에게 재즈는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가 높은 음악이니 미국인들은 지금보다 더 재즈를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인들이 무시하는 재즈 음악의 가치를 오히려 프랑스 작곡가가 인정해 준 거죠.
1: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피아노 협주곡인 것 같습니다. 듣다 보면 이전의 작품과는 다른 독특한 리듬이 느껴집니다. 재즈에서 영향을 받은 다른 작품은 없나요?
0: 라벨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중 2악장은 아예 제목이 블루스입니다.
1: 보통은 알레그로 안단테 같은 말을 붙이는데 2악장 블루스 이렇게 한 거네요.
0: 그러니까 피아노 협주곡 한 작품에서만 재즈적인 요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곡에서는 블루스라는 제목을 붙일 정도로 미국 흑인 음악에 관심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죠.
1: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라벨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중 2악장 블루스. 장영주의 바이올린, 라르스 포그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라벨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중 2악장 블루스, 장영주의 바이올린, 라르스 포그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재즈 음악에서 영향을 받은 작곡가 라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의 피아노 협주곡이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는데 거신의 랩소디인 블루처럼 본격적인 재즈 작품은 아닙니다.
1: 그래도 이전에 라벨이 작곡한 작품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재즈를 자기식으로 새롭게 소화해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이 다른 문화권의 음악에서 영향을 받아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 경우에는 음악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터키의 군악대 음악, 화려한 타악기 효과로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게 되자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작곡가가 터키 행진곡 같은 작품을 작곡했고요.
1: 라벨과 동시대 작곡가인 두비쉬는 파리에서 열린 세계 무역 박람회에서 일본과 베트남 음악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고요. 이를 자기식으로 소화해내 인상주의 음악을 발전시켰습니다.
0: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재즈적인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난 1악장입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안드리스 넬슨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결혼 14년 차 초등학교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은 전적으로 아내의 소관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지 좀 후회가 됩니다. 평일 밤이면 아이들은 학원을 마치고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곧바로 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내는 식탁에 수학 문제집부터 펼쳐놓고 새벽 2시까지 붙잡아둡니다. 아이들이 졸립다고 애원을 해도 아내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주말이라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수학과 영어, 논술과 피아노 학원을 돌기 시작해서 저녁 9시가 넘어야 일정이 끝납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은 일요일 오후 2시간 정도입니다. 이건 아동학대라고 아내에게 한마디 했다가 심하게 다툰 것도 여러 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하면서 휴대전화를 거실에 두고 나갔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계속 뜨길래 급한 일인가 싶어서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는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었던 저는 메시지 내용 전부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내는 학원에 애들을 밀어넣어 놓고 그 틈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는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직접적인 증거 영상 같은 건 없지만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빈번하게 밀회를 즐긴 정황은 문자 메시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쥐어짜며 학원으로 내몬 진짜 이유가 바람 피울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니 정말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저는 아동학대에 불륜을 저지른 이런 여자와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제가 양육권을 가져와서 아이들을 숨통 트이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무리 엄마가 잘못했어도 남자인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글이 많아서 불안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 누구나 같겠지만 자정이 넘도록 공부시키고 잠까지 재우지 않는다면 과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학원에 있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네, 정말 마음이 무거운 사연이었습니다.
1: 네.
2: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정이 넘도록 공부를 강요당하고 충분히 잠도 못 자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게다가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1: 그러게요.
2: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사연자분이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사연자분은 아내의 과도한 교육열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선 아동학대라고 하는 건 뭔지, 아동학대 어떻게 정의될까요?
2: 네,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제3조를 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연을 보면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이거든요. 뭐 단순히 공부를 시키는 거는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잠을 재우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동학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 네,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네. 아이들이 이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교육의 수준은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랑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것 같거든요.
2: 네, 이혼 사유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 1호는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2: 부정한 행위를 법원은 간통, 즉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1: 네.
2: 사연의 경우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와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한 그 자체만으로도 부부 간의 신뢰를 훼손한 부정 행위라 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하였다면 노래방 도우미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1: 네, 그러니까 노래방 도우미한테도 상간자, 그러니까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이런 예, 이야기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미성년 자녀분이 있기 때문에 친권양육권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연자분은 아빠가 가져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아빠가 친권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2: 네, 성별과 상관없이 남자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있다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

0: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네.
0: 법원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이들과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사연의 경우 아버지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수입이 있다는 점과 네. 할머니, 할아버지 등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이들한테 새벽까지 공부를 시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이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랑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 거,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요. 그 남성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 같은 경우는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는 거니까요. 사연자분 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불과 40일 만에 현관문에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가 붙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최근 한 세입자가 근저당이 있지만 안전하고 소액 임차인이라 최우선 변제도 받는다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월세 계약을 맺었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압류 기록을 숨겼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집에 누수가 생겨서 항의를 하자 집주인에게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먼저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집주인의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 당시에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를 임의로 고치거나 중요한 권리관계를 숨겼다면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가 이미 시작이 됐다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부터 해야 합니다. 소액 임차인도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전입신고 시점 그리고 선순위 권리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 누수가 심각한데도 집주인이 수리를 계속 거부했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여지도 있는데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계약서와 등기부, 중개사의 설명 자료를 보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넥스트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에 5mm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를 예상하고 있고요. 제주는 오후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2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낮에 광주와 대구가 33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주말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이제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강변북로 내부순환도 북부간선도로 이제는 막힘없이 통과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짧게만 지칩니다. 그리고 동작대로는 사당역 쪽으로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 짧게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이제는 길어지지 않고 짧아지고만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시구간 진입하는데 속도 줄어 있고요. 그리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충주 부근 그리고 남김천 부근에 각각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비상계엄 관련 정치 관여와 위증 등의 혐의가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 정치에 관여했다며 정치 중립성을 유지할 거라는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었습니다.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였던 국정원법 위반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힌 행위를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로 본 겁니다. 국회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나 홍장원 전 1차장 비어폰 내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지운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3: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
2: 다만 정치인 체포조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했던 특검 측은 판결문 분석을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 변론도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4: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실효적이라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 진행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종합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4명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12.3 계엄 당시 을지 연습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가 있습니다. 홍 전 1차장은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과 계엄 상황에 대해 소통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조대령이 제2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대령은 이후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특검은 당시 특전사가 국회에서 철수하면서 단독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는 25일 수사 심의위를 열고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적정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가 이어져 왔는데요.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여전히 그 시점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5: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이 오는 25일 오후 3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가 불공정,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때 제기하는 절차로 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사나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가 적법성을 따지게 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 특혜 편입 의혹 등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김 의원 사건은 모두 13개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본격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만 7차례 이뤄졌지만 11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6: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0: 김병기 무소속 의원입니다.
5: 결국 고소인인 전직 보좌관과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의 신청으로 수사 심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심의가 끝난 뒤에는 수사팀의 수사

0: 종결 시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가까이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마무리될 거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쟁점이 남았지만 큰 틀에서 수사가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사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소통이 무리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의 공언에도 김 의원 수사 결론이 11개월째 미뤄지면서 결국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1: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청장 후보자 추천이 국민참여로 진행됩니다. 최종 후보자를 고르기 위한 후보 추천위도 구성됐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법률 제정과 조직 설계, 임용 등 세 건의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로 제도적 기초공사를 마무리한 중대범죄수사청.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이번엔 조직의 수장을 인선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중수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초대청장 후보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3: 대한민국 국민은
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3: 법인이나 단체도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수사청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이 사람을 자유롭게 청거해 주시면 됩니다.
2: 후보 대상자는 수사나 법률 관련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9명의 후보 추천위원회도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초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민 추천으로 접수되거나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후보 추천위에 제시하면 추천위는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자를 재청하게 됩니다.
3: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대 중수청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2: 후보 추천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적어 방문이나 등기 우편으로 서면 제출하면 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5: 새벽 시간 경북 영천에서 덤프트럭과 청소차가 충돌해 환경미화원 3명이 숨졌습니다. 심야와 새벽에 전멸 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6: 통행량이 드문 새벽 시간 조용한 교차로에 전멸 신호가 깜빡거립니다. 그 순간 직진 방향으로 달리던 덤프트럭이 좌회전하려던 청소차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청소차는 두동강 났고 길 가에 세워져 있던 구조물도 쓰러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새벽 4시쯤. 주민들은 잇따라 들려온 굉음에 잠에서 깼다고 전했습니다.
7: 사고 소리가 새벽에 자는데 쾅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쾅 그러면 두 번 쾅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놀래서 나와보니까는 큰 덤프트럭이 넘어져 있고.
6: 청소차에는 쓰레기 수거에 나섰던 위탁업체 직원 60대 2명과 40대 1명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8: 차도 뒤집어져가 있고 됐죠? 앞에 그거는 앞머리는 저쪽에 가 있고 그 중간에는 사람 한 개 있어서가 있는 거고 뒤에 그러고 차가 뒤집어져가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6: 숨진 청소 위탁업체 직원들은 청소차 뒤편에 매달려 이동하지 않고 모두 차 내부에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5: 경남 거제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에도 쿠팡 기사들은 새벽 배송을 이어갔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배송 기사들은 차량 침수는 물론 차 안에 고립되거나 연락이 두절돼서 극심한 위협을 느꼈다고 아찔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9: 지난 17일 새벽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경남 거제. 이 와중에도 쿠팡 배송 차량이 흙탕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0: 물은 트럭 바퀴를 잠글 정도로 높이 차올랐습니다. 결국 배송 차량은 침수돼 거리 한복판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쿠팡 배송기사 A씨는 쏟아지는 폭우에 운전대를 잡는 게 겁이 났지만 쿠팡에선 배송 중단 지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1: 2차 배송을 돌아올 때 이제 폭우가 계속 와가지고 안 되는 분위기가 상황인데 그냥 쿠팡이 아무런 조치 없이 다 불러버렸어요.
0: 이런 상황에서 배송을 완료하지 않으면 재계약 때 불이익이 생기거나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았다고 주장합니다.
1: 저희 마음대로 비가 와가지고 운행 못하겠다 하면 배상을 저희가 다 해야 되니까 쿠팡에서 뭘 안 하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0: 결국 새벽 배송을 이어간 기사들은 폭우 속 차량 안에 고립되거나 차를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개인 소유인 트럭도 침수 피해로 도로 위에서 견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문제는 비가 그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정비가 채 이루어지지 않아 패이고 뜯어진 위험천만한 도로 위를 그대로 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경남 거제의 한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폭우를 견디지 못한 시멘트가 마치 이불 조각처럼 떨어져 나왔고 거대한 웅덩이도 만들어졌습니다. 배송기사들은 빠르고 정확한 배송과 업무 원칙이 중요한 건 알지만 폭우 상황에는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거제 지역 전체를 배송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등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서 당시 대응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서 보험금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보험 사기에 어머니와 연인까지 끌어들여서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차량 한 대가 옆차로로 들어서자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돌진해 부닥칩니다. 교차로에선 차선을 바꾸던 좌회전 차량의 옆구리를 들이받아버립니다. 40대 운전자 A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로를 바꾸는 차량만 노려 사고를 냈습니다. 2년 반 동안 일으킨 사고만 29차례,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포함해 챙긴 돈은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60대 친모는 물론 40대 여자친구까지 범행에 끌어들였고 가벼운 접촉사고로 장기 입원한 뒤 300만 원씩 합의금을 나눠 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고 친모와 여자친구도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4: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교통사고의 경우
5: 경찰 관계자입니다.
4: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경찰에 적극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3: 충남 천안에서도 지난 2022년부터 3년여 동안 37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3억 원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20대 주범을 구속 상태로, 공범 2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케어를 듣고 계십니다.

0: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가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습니다.
1: 반격 위주의 야외 기동훈련이 사실상 취소되면서 반쪽짜리 훈련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2: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다녀간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망이 잇따르자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관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방어와 반격 두 갈래로 계획됐던 연합훈련은 오는 21일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는 방어훈련만 하고 종료됩니다. 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어훈련 이후 한미연합군이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인 반격연습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3: 지금 현재

0: 방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 감수성이 있다.
1: 조한범
0: 파행적인
1: 통일연구원
0: 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이걸 지금 안 해버리면은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은 일단 우리 대비태세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2: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예정됐던 야외 기동훈련은 일단 순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인 만큼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3: 공백 기간이 길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1: 이말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3: 북한을 대화
1: 교수입니다.
3: 테이블로 이제 견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연합훈련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2: 하지만 이번 훈련 축소가 미국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거나 비용 문제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나갈 경우 다른 연합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의 중요한 계기였는데요. 훈련이 대폭 축소되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환 시간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5: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거듭 비난하면서도 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국방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FOC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6: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1: 장도영
6: SCM에서
1: 합동참모본부
6: 미래연합사
1: 공보실장입니다.
6: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동평가를 마무리하고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 내년에는 마지막 3단계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인 2028년 안에는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정부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 이후 전시지휘소인 CP-10구의 인력부터 평시지휘소인 캠프 험프리스로 옮긴 건 신설될 미래연합사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방증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축소된 한미연합훈련 기간 안에서도 FOC 평가를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7: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미 전쟁부나 우리
1: 안규백
7: 한국의
1: 국방부
7: 국방부나
1: 장관입니다.
7: 빈틈없이 준비태세와 여러 가지 협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
2: 하지만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지시에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 대미 투자 지연과 전작권 불만을 함께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국 정부에
1: 조현
8: 대한 몇
1: 외교부
8: 가지
1: 장관입니다.
8: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2: 통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에 집중하며 북미 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현대전 양상으로 진화됐다고 주장하며 자위권 행사로 응수하겠다고 거듭 위협했습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정부 공식 담화가 아닌 관영 매체 논평 형식을 빌리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

0: 땅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보험이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나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직업마다 사고 확률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이에 맞춰서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오늘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과도한 보험료 줄이는 건강체 할인받는 방법 알아보고요.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선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보험료가 훌쩍 올라버린 4인 가족의 재무 상태 치료해드립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오늘 방송 우리 굿머니 굿나이브 청취자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까요?
2: 같은 물건을 초장기 할부로 구입을 했는데 내가 산 물건이 내 친구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산 거예요.
0: 아이고 배 아파라.
2: 아, 정말 기분이가 너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굿머니 청취자분들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꿀팁을 방출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추가적으로는 예전에 가입했을 때 뭐 그 당시에 부담보라든지 또는 뭔가 제한이 있는 보험들을 가입한 분들이 있어요. 보장 못 받는 그런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상품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장 못 받았지만 현재는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에 뭔가 부담보라든지 좀 제한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준비하신 알찬 소식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함께하시면서 나도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맞춤 재무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 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 전문가분들의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의 굿머니 굿나이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최근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과거 병력 등을 세분화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낮춰주는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건강체 할인입니다. 건강체 할인은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정한 건강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체, 우량체 등의 이름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건강하니까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고 또 오래 살 거리란 데이터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데요. 다만 적용되는 상품과 할인율, 건강 기준은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머니 인사이트 전문가 픽 뉴스 만나고 왔습니다. 보험은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각각 다르다. 그리고 그에 따라 보험료도 천차만별이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내가 가입한 보험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잘 가입이 돼 있는지 체크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2: 제가 오늘 굿머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내 소중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모든 보험들의 할인 혜택을 총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고요. 그동안 몰라서 더 내고 있는 보험료가 있는지 방송을 통해서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0: 방송을 듣다 보면 이거 나한테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자녀한테 해당이 됐었는데 라는 체크 포인트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 걸까요?
0: 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난 현재 건강하고 과거에도 건강했다 라는 청취자분들은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손 들어야 되는 건줄 알고 손들 뻔했잖아요.
0: 맞아요. 우리는 늘 건강했죠.
1: 맞아요.
0: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기존 보험에 가입은요, 5년 고지력을 동일하게 고지를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6년에서 10년 내에 고지력이 또 생겼고요. 이 고지력 내에 입원이나 수술력이 없다면, 그리고 한 가지 더, 10년 내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 중대 질병 진단력이 없다면 일반 보험에 비해서 무려 30%, 몇 퍼센트요?
2: 30%.
0: 3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강체 할인형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2: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요. 매달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건강체 할인형에 해당이 된다면 30% 할인돼서 7만 원을 납입을 하는 겁니다. 보장은 똑같은데 보험료가 3만 원이나 줄어요. 이거를 20년간 내면 총 720만 원의 총 납입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건강치 할인은 24년 초부터 판매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할인이 좀 생각보다 다양해요. 예를 들면은 5년 이후부터 10년 이내까지 고지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년 고지형, 7년 고지형, 8년 고지형 이렇게 숫자가 커질수록 보험료가 좀 많이 줄어들고 또 추가적으로는 내가

0: 5년 고정에 가입을 했는데 1년 뒤에 2년 뒤에 이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 주시고 단 보험사마다 좀 다르게 적용시켜주고 있는 점 알아주시고 더 중요한 거 건강하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잡으셔야겠죠.
1: 그렇죠. 생각보다 할인율이 꽤나
2: 엄청
1: 높아요.
2: 높아요.
1: 30%를 할인해 주는 게 많지 않은데 할인폭도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한 분들 계시다면 꼭 보험 가입할 때 건강체 할인보험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이나 질병 진단을 안 받았다? 사실 이것도 확률이 엄청 높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할인율이 좀 높은 걸까요?
2: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 그 양수진 아나운서가 지금 얘기한 게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핵심 내용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험사별로요, 예외질환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미한 교통사고나 경미한 수술, 뭐 예를 들면 용종 제거 수술, 뭐 이런 것들은 경미하잖아요. 이런 수술 외에 수많은 질병이나 상해 사고 등 이 경미하게 뭐 입원을 했다거나 수술을 한 것들은 정상적으로 고지만 한다면 심사를 통해서 건강처의 할인형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해당 시기에 따라서 할인율을 적용을 각각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체 할인형 보험의 출시는 한 지금 3년 요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이 내용을 모르시고 가입하신 분들은 나 만약에 건강 상태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적절한 보험료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올해 2026년까지 10년 동안 내가 큰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면 경미한 건들에 한해서는 좀 참작이 되니까 가만히 되니까 건강체 할인 보험 혜택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꼭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보험료 절감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건강체 할인 보험 첫 번째 만나봤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걸 짚어봐야 될까요?
0: 네, 두 번째 소비자의 할인 혜택은 이 보험료 할인이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에도 할인이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1: 아픈 사람한테도 해준다는
0: 그쵸.
1: 거예요?
0: 네, 아픈 사람한테도 또 할인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일반 건강체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유병자 중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정말 이제는 별거 아니지만 혈압, 당뇨, 고지혈 약만 복용해도 보험 가입이 잘 안

0: 이런 처음과 끝 숫자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숫자가 2나 3처럼 적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결국은 가운데 숫자가 4, 5, 6, 7, 8, 9, 10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떨어지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3-10-5나 또는 3-10-10 등 이런 유병자 보험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숫자가 높을수록 건강 그나마 저렴하게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드리자면 가운데 그 10자리가 있는 뭐 3-10-10, 3-10-5 이런 유병자 보험은 일반 건강보험보다 오히려 보험료가 2%에서 3% 정도가 더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처럼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라는 인식을 이제 버리셔도 될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또 들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다가 1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내 친구가 똑같은 물건을 8만 원에 구입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심지어 이걸 매월 2만 원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초장기 할부로 20년 동안 납입해야 하는 이게 보험이라면 김충란 전문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0: 일단은 아이고 배야 배가 많이 아플 것 같고요. 내 보험이 진짜 그렇게 되어 있나? 그리고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나? 정말 열심히 찾아볼 것 같아요.
1: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체 보험이나 유병자 보험은 최근 3년에서 4년 내에 정말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서 현재 상황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필수 상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저희 굿모닝 청취자분들 연령대가 4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다라 보니까 과거에 혈압이나 고지혈, 당뇨약 복용으로 비싼 간편보험을 가입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강 상태에 맞춰서 초경증 간편보험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들은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렇죠. 건강체 보험에서부터 유병자 보험까지 내 건강 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선택권이 엄청 넓어진 건데, 근데 실제로 내가 여기에서 해당이 되긴 하지만 그걸 몰라서 더 많은 보험료를 그냥 내고 계시는 소비자분들도 진짜 많겠어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입 시기를 아까 정서영 팀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 3에서 4년 더 이전에 한 5, 6년 전에 그때쯤에 가입한 분들 그 이전에 그 당시에는 대장에 용종만 띄어도 막 부담보가 잡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1년, 2년, 3년이 아니라 정기간으로 잡혀 있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초경증 간편이나 유병자로 변경을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고혈압이나 고지혈 이렇게 질병에 대한 부담보가 잡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지금은 다 받아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내 과거의 보험이 어떤 건지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나온 의료 신기술도 있어요. 그 당시 없었던 표적항암이라든지 아니면 고가의 비급여 치료암들 또는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치료비도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내 과거의 보험들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해진 상품군 속에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내 보험료를 가장 최저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믿고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긴밀한 상담 통해 맞춤 재무 플랜 짜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굿모닝 굿나이프 새 코너로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들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문제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을 만나

0: 하고 오셨을까요?
1: 네,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평소에 운전 중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분과 상담을 진행한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년 전에 기존 보험 담당자분이 이제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었다라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성인 플랜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상담을 통해서 자녀분들과 부부 보험까지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험료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0: 와, 4인 가정의 월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는다.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실제 가정의 현금 흐름이랑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댁의 소득과 지출 뭐 이런 건 어땠을까요?
1: 맞아요. 지금 현금 흐름상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인 가족 보험료가 100만 원이 훨씬 넘는다라는 건좀 높은 보험료에 책정이 됐었죠. 그리고 청취자님 부부가 저한테 가장 원하셨던 건 어떻게 하면 가성비 끝판왕 보장성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셨어요.
0: 좋은데요?
1: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님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가정의 상담 사연을 제가 참조로 해서 비교를 하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굿머니 청취자분들은 40대에서 60대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희한테 자녀분들 보험에 대한 문의도 정말 많이 주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정의 자녀분들은 모두 20대 초, 중반으로 연령도 비슷했고요. 청취자님 부부의 연령대나 가정의 현금 흐름도 비슷했는데, 가정의 보험은 정말 극과 극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 네,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A 청취자님의 가정의 두 자녀분들의 보험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의 가입으로 인해서 매월 6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셨고요. B 청취자분의 자녀분의 월 보장성 보험료는 현재 4만 원으로 보험이 30세 만기되는 최소 어린이 보험에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A 청취자님의 자녀분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기존 설계사로부터 리모델링을 받으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상태였고요. B 청취자님은 그동안 그군 단체 보험으로만 있어서 이 가족분들이 모두 실손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험에 큰 관심이 없으시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 보험이 전무한 자녀분들의 보험을 준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0: 완전 진짜 극과 극의
1: 맞아요.
0: 상황이네요. 한쪽은 너무 많은 보험료를 과하게 가입하고 계시고, 한쪽은 없어도 이렇게 없나 싶을 정도로
1: 맞아요.
0: 보험이 좀 부실한 상태. 자, 먼저 사연의 주인공이신 A 청취자님 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보험료가 과하죠?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을까요?
1: 네, 보험료가 좀 높지만 이제 상담 당시에 나중에 자녀가 취업을 하면 우리 자녀한테 좋은 보험을 물려줘야겠다라는 마음에 일단 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그 보험을 제가 보니까 자녀 이름으로 종신사망보험금이 2억 5천만 원이 포함된 종신보험이었고요. 여기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암이나 뇌나 심장 진단비는 모두 3년 갱신형 특약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20대 자녀가 한평생 3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면서 이 중요한 특약들 그리고 이 보험료들이 평생 오르는 걸 유지를 해야겠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암 진단금에서도 발병률이 가장 높은 유방암이나 뭐 자궁암이나 이런 암들은 일반 암 진단비가 아닌 소액암 진단비로 빠져 있었고 저나 뇌나 강조를 했던 뇌나 심장 쪽도 보장의 범위가 가장 협소한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자녀가 내고 있는 이 보험료를 제가 특약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보험료의 약 85%가 종신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을 받기 위함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 자녀의 사망보험금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낼까요? 청취자분은 이 내용을 모르셨고 아예 그냥 중요하다라는 말만 믿고 가입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0: 아, 많이 떨어집니다. 가성비가 너무 많이
1: 맞아요.
0: 떨어져요. 청취자님 원하시는 건 가성비 끝판왕의 내보험 만들고 싶어요 였으니까 그런 방법을 좀 찍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굿모닝 굿라이프를 들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막 이제 들으신 분들 계실 거
0: 그래서 지금
2: 아니에요.
0: 막 주파수
2: 그렇죠.
0: 맞추신 분들.
2: 주파수 맞췄는데 들었다 하시는 분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네 가지만 건지셔도 정말 꿀팁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내가 낸 병원비 돌려받는 의료 실비 있죠. 이걸로 최우선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발병률이 제일 높은 3대 성인병이라고 하는 암, 뇌, 심장의 진단비는 보장의 범위가 넓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후유장애 정도를 준비하시고 세 번째로는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신다면 종신보험보다는 좀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왕의 보험을 준비한다면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보다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도 보험료 내실 여력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반복적으로 받는 수술비나 신의료기술이 된 보장, 배상 책임 이런 것들, 간병 치매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시비 제일 먼저 준비하시고요. 3대 진단비 준비하시고요. 사망보험금은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그리고 나서 보험료가 여유가 되면 반복적으로 받는 수술비나 신의료기술 이렇게 준비하시면 정말 꿀팁 아니겠습니까?
0: 아우 완전 꿀팁이네요.
1: 맞아요. 가성비 끝판왕 보험의 꿀팁 네 가지를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 아쉬워서 한 가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를 드린다면
0: 어떤 첨언이 필요할까요?
1: 맞아요. 우리 보장성 보험으로 돈 벌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려면 매월 보험료에 부담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큰 위험이나 발병 즉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위험 후유장애나 간병이 필요한 이런 우선순위로 좀 보장안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발병 시에 내 수입원이 급감하거나 단절될 수 있는 위험들 이런 큰 위험을 우선순위로 준비를 한다면 보장성 보험을 비용의 목적으로 가장 가성비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방법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굿모닝 청취자분들은 가성비 좋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보험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매달 보험료만 따박따박 내고 계시다면 저희 굿모닝 굿나이프에 문자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저희가 문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핵심 내용만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보장성 보험의 큰 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전문가의 코칭 받아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됐는지 청취자님의 애프터 결과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 결과 한번 만나볼게요. 김충남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2: 네 전문가의 처방 들어갈게요. 우선 두 자녀의 보험료로 매월 6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인 A 청취자님이 가입한 이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을 최소 금액인 2천만 원으로 줄였고요. 갱신형 특약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강보험에도 일부 포함된 갱신형 특약을 삭제하고 실손 특약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1억 원의 보장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지가 아닌 계약 변경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여드렸습니다.
1: 네, A청취자님 자녀분들은 건강체 적용으로 7년 할인형으로 적용이 됐었는데요. 할인율을 계산해보니까 약 16% 정도를 할인을 받으셨고요. 이렇게 되면 두 분 매월 67만 원의 보험료는 기존 종신보험과 실손보험, 여기에 건강체 할인형 보험을 준비해서 보장안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합계 보험료는 26만 원으로 매월 41만 원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3년마다 갱신되면서 평생 올랐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했던 과거에 비해서 갱신형도 없어졌고 보장안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0: 두 자녀의 월 보험료가 67만 원이었는데 26만 원으로 그것도 보장 충분히 채워 넣으면서도 개선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님 부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2: 질문 주신 청취자님의 부부 같은 경우에도 기존 56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 종신보험의 주계약 변경 그리고 효율성이 부족한 갱신형 특약의 삭제 앞서 소개드렸던 건강 상태에 맞지 않게 설정된 지금 비싼 간편보험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보장안도 훨씬 더 넓혀드렸습니다.
1: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경증 간편보험에서도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 이 세 가지 약 중에 한 개만 복용, 두 개만 복용, 세 개 전체 복용에 따라서 또 보험료가 다 달라요. 할인도 일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 상태에 맞춰서 좀 합리적인 상품군을

0: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 집중 하나 한번 해주시고요. 직전 5년 내에 내가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보험을 가입한 부심 분들이 계시다면 비싼 보험료를 앞으로 15년 이상 더 납입하지 마시고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상품군으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1: 맞아요.
0: 제가 이렇게 하면 청취자님 4인 가족 보험료 전체 정리 한 번만 해드릴게요. 매월 123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매월 51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납입해야 할 자녀 보험료도 무려 1억 3천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오늘 상담 사연을 쭉 들으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안고 있으면 안고 있을수록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데 있어서 지체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커진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모두 해지하지 않고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개선안들 충분히 마련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상담 신청하시고 전문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지금처럼 많은 분들 편하게 부담 없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님의 문자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3844님, 4776번님 외 많은 분들이 상담 받고 싶다고 지금 문자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관련 도움 순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청취자님 사연을 좀 만나볼게요. 1967번님, 저 최근에 암보험 상담 받았거든요. 근데 전이암 진단비, 이거는 꼭 준비해야 된다고 하던데 보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전이암 진단비 꼭 준비해야 하나요?
1: 네, 이게 암보험 선택할 때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전이암 진단비 선택할까 말까. 근데 역시나 이것 또한 보험료 납입 여력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좋긴 한데 이게 뭐냐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전이가 되면 어떻게 해? 요새 전이도 많이 된다는데 그럼 전이암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인터넷이든 홈쇼핑에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0: 아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명확하게 답변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2: 전문가님 네. 생각은 어때요?
1: 여유가 되면 저는 하고 싶어요.
0: 오, 네. 여유가 된다면. 네. 근데 여유가 없는데 빠듯한데 굳이 해야 될 우선순위는 아니다.
2: 그래서 정상욱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상욱은 전염 진단비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2005년에서 2023년 국립암센터의 모든 암의 병기별 암 분류표를 보면 원발암 기준으로 다른 부위의 암 전이에 되는 확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늘상 방송에서 강조했던 암 진단비를 준비할 때 최초의 진단비를 가장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하고 그 외에 가용할 수 있는 보험료로 추가적인 보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이암 진단비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보험료를 설정하기보다는 고가의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라든지 이런 특약을 좀 활용한다면 전이암 진단비를 무리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보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정상욱은 말씀드리겠습니다.
0: 어떻게 김충남 팀장님도 마음 바꾸시겠어요?
1: 저도 원래 처음부터 속마음은 그랬어요.
0: 그렇군요. 아니 전문가분이 국립암센터 암분류 지표까지 갖고 오셔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믿음이 갑니다. 1967번님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으로 상담이라고 글자 넣어서 또 상담 신청해주세요. 다음 문자 또 만나봅니다. 5435번님.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지금 제 증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증 간편보험이라고 적혀있네요. 3년 전에 가입한 당시 혈압,

0: 고지혈약을 복용 중이었고 허리 수술하고 대장 용종 제거술만 한 상태였는데 저 그냥 이 보험 유지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사실상 이거는 증권을 좀 보아야지 좀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약을 드시고 나면 부담보가 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현재 건강 상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고지혈약을 드시는데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당뇨랑 고지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청취자님 상태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사를 상품별로 해봐야 돼요.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압약, 고지혈약, 당뇨약, 이약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할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회사별 맞는 상품군으로 심사를 해보면 청자님이 지금 질문 주신 내용만 놓고 본다면 더 효과적인 내용은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0: 그렇죠. 뭐 대장 용종 제거술이야. 아까 요거는 그냥 경증이니까
2: 맞아요.
0: 심사가 통과될 수 있을 거다라고는 봤지만 허리 수술하신 거, 혈압약 드시는 거, 고지혈약 드시는 거는 약 복용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였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굿모닝굿라이프 전문가분들과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 코너로 새롭게 굿모닝 굿나잇 청취자분들을 만났거든요. 두분 소감 어떠셨는지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1: 개편이 돼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0: 저도 그래요.
2: 저희가 사실 라디오 부스도 좀 이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설레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 수요일팀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는데요. 꾸준히 드리겠습니다.
0: 맞습니다. 9939번님, 6635번님, 7667번님도 상담 필요하다고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이렇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방송 이후에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보험 점검 재무 상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의 문자창 계속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오늘은 내가 건강하다면 더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강체 보험에 대해 알아봤고요. 같은 자녀 보험이라도 가성비 끝판왕 보장안 준비하는 방법, 또 전이암 진단비 꼭 가입해야 되는지, 경증 간편보험은 유지해야 하는지 걱정 주신 문자 상담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걱정 가지고만 있다면 해결이 되지 않고요. 나중에 더 큰 눈덩이처럼 피해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 훗날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보험 문제 고민들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굿모닝굿나잇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굿나잇 끝곡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오전과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에 5mm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를 예상하고 있고요.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31도까지 오르고요. 대전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주말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대체로 여유 있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짧게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그전으로도 성수대교 부근 작업 때문에 부근을 지나는 차량들은 속도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영동대교 북단 부근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건너가는 곳 2차로 쪽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연결로 부근에서 속도가 늦춰지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나 내부순환도 상황은 좋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도 큰 흐름이 좋은 편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시구간 포함해서도 막힘없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가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습니다.
8: 반격 위주의 야외 기동 훈련이 사실상 취소되면서 반쪽짜리 훈련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먼저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다녀간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망이 잇따르자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관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방어와 반격 두 갈래로 계획됐던 연합훈련은 오는 21일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는 방어훈련만 하고 종료됩니다. 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어 훈련 이후 한미연합군이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인 반격연습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10: 지금 현장은
3: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10: 파행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이걸 지금 안 해버리면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 일단 우리 대비태세도 문제가 있는 거고.
9: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예정됐던 야외 기동훈련은 일단 순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인 만큼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1: 공백 기간이 길면 문제가 되는데
3: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11: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제 견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연합훈련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9: 하지만 이번 훈련 축소가 미국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거나 비용 문제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나갈 경우 다른 연합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7: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의 중요한 계기였는데 훈련이 대폭 축소되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환 시간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8: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거듭 비난하면서도 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이어서 강민경 기자입니다.
12: 국방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FOC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13: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3: 장래형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입니다.
13: 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2: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동평가를 마무리하고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 내년에는 마지막 3단계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인 2028년 안에는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정부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 이후 전시지휘소인 CP-10구의 인력부터 평시지휘소인 캠프 험프리스로 옮긴 것, 신설될 미래연합사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방증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축소된 한미연합훈련 기간 안에서도 FOC 평가를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4: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3: 안규백 국방부
14: 장관입니다. 우리 한국의 국방부나 빈틈없이 준비태세와 여러 가지 협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
12: 하지만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지시에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 대미 투자 지연과 전작권 불만을 함께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15: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몇 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12: 통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에 집중하며 북미 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현대전 양상으로 진화됐다고 주장하며 자위권 행사로 응수하겠다고 거듭 위협했습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한

0: 하지 않았는데 정부 공식 담화가 아닌 관영 매체 논평 형식을 빌리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회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출근길.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3: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제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2: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인데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던 관례를 깬 선택이니만큼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도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이른바 2인자인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4: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5: 박재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2: 노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6: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
5: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7: 뭐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6: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고.
7: 협의가 있었습니까?
6: 협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했습니다.
2: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노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배경에는 청와대와 후임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불편한 기류 속에 이 반년 가까이 이어온 이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윤혜리 기자입니다.
8: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 추천 몫이 정해져 있는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필요한데 그간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독대해 사전에 조율된 인선을 제청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정 조율마저 불발됐습니다.
6: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5: 법원행정처장입니다.
6: 두 분이 만난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8: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이라는 강수를 둔 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제청 대상으로 추린 후보자는 모두 4명. 청와대는 여성 법조인이자 진보 성향인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뒀지만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으로 아내가 관여한 사건을 남편이 심리하게 될 수도 있는 이해 충돌 우려가 내부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중앙선관위원을 겸하는 박순영 판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윤성식 판사는 지난 2월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 재판부를 맡게 돼 제청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남은 후보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 합의 없이 고유 권한인 제청권을 행사하되 가장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에 제청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명분도 서면 제청을 강행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여권에서 사법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더라도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서울에 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는데 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한중 외교장관이 지난해 9월 베이징에 이어 11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번 방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 소식이 전해진 후라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0: 한중 관계 복원의
11: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10: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9: 왕이 부장 역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11: 한반도의 제일 중요한 이웃나라로서 중국 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입니다.
9: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중 간의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10: 한국 정부는 한반도 외교부 장관입니다.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9: 중국은 북한을 의식한 듯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은 채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11: 우리는 응당해야 할 노력을 할 겁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입니다.
9: 회의에서는 양측의 실무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 등을 위한 문화 교류 등 양국 간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전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2: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논란의 파장이 국회까지 번졌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강경한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3: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국토위회의.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일부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번안 절차를 밟자고 주장했습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부지로 검토한다는 김윤덕 장관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발판 삼아 당정이 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14: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더니 이제 역사적 의미도 닥치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13: 민주당은 개정안이 본체 부지인 어린이 정원이 아니라 캠프킴 유엔사 부지 등 공원 외곽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원 내 주택 공급 제한 역시 서울 입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마련하자는 의도다. 그 취지를 부정하지 말라 날을 세웠습니다.
15: 청년들에게 이런 불안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급 기관처럼 하는데.
13: 김윤덕 장관도 공원 전체가 아닌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16: 장교 숙소도 있고요.
1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6: 자, 그럼 구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13: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반대 속 권한안건은 부결됐지만 여당 국토위원들은 당정협의회에서 용산공원이 마치 정부 공급대책 전부인 양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17: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11: 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17: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입니다.
13: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여론전 화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나온 오 시장은 거듭 정부 여당이 집값 못 잡은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18: 법령상으로도 혐오이권자로 되어 있는
11: 오세훈 서울시장
18: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용산공원 사례만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라는 점.
19: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를 뚫고 본회의 상정을 감행할진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2: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틀에 걸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며 대미 전략투자 관련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이 현지 시간 지난 17일과 18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면담하고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 7월 이후 약 3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측은 대미 전략투자 후

0: 후보 프로젝트와 관련한 주요 쟁점과 추진 일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접점을 모색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오는 2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적정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가 이어져 왔는데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여전히 시점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이 오는 25일 오후 3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가 불공정,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때 제기하는 절차로 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사나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가 적법성을 따지게 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 특혜 편입 의혹 등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김 의원 사건은 모두 13개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본격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만 7차례 이뤄졌지만 11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3: 김병기 무소속 의원입니다.
2: 뭐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1: 결국 고소인인 전직 보좌관과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의 신청으로 수사 심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심의가 끝난 뒤에는 수사팀의 수사 종결 시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가까이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마무리될 거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쟁점이 남았지만 큰 틀에서 수사가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사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소통이 무리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의 공언에도 김 의원 수사 결론이 11개월째 미뤄지면서 결국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0: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코스피가 급락세를 보이며 5.8% 폭락한 6,47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 출회로 10개월가량 만에 1,300원대에 돌입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코스피는 4.96% 내린 6,529로 출발하며 시작부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최저치는 6,400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켰습니다. 개인이 5조 원에 가깝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받아내진 못했고 지수는 5.8% 내린 6,47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급락 배경에는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인 장중 연 5.3%대까지 오르는 등 주요국의 국채 금리 급등 여파가 꼽힙니다. 또 미국 주정부가 데이터 센터 건설 시 환경과 지역사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던
6: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입니다.
5: 지연과 관련된 이벤트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을 확대했다고 싶습니다.
4: 2.89% 하락 개장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장중 낙폭을 줄여 1.17% 내린 82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낮 12시쯤 장중 1,399원 선으로 내려오며 1,3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0월 2일 이후 10개월여 만으로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7: 그 기업들의 수출 실적도 상당히 많은데 국내 투자라든지 뭐 법인세 납부라든지
6: 이민혁 KB 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7: 위해서 그 원화 자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4: 장중 하락세를 이어간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는 전거래일보다 14.1원 내린 1,397.7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경남 거제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더 컸습니다. 벼가 침수돼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인데다 양봉장의 벌마저 떼죽음을 당하면서 농민들이 더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8: 수확을 앞두고 한창 알이 연거라야 할 벼가 흙탕물 범벅이 됐습니다. 황토색 토사가 벼를 뒤덮고 물에 잠긴 벼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뭄 단계 심각을 기록한

0: 농업용수 600여 톤을 지원받았던 거제 농촌 들녘. 하지만 가뭄에 이어 쏟아진 물폭탄에 300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논도 상황이 심각한 건 마찬가지. 둑이 터지며 돌무더기와 뿌리채 뽑힌 나무가 논을 덮쳤습니다. 물살에 누워버린 벼는 나달에서 싹이 터 모두 버려야 할 처지입니다. 비 오기 전날까지도 논에 물을 댔던 농민은 이번 비가 단비일 줄 알았습니다.
1: 저희들 나름대로 뭐 지하수나 뭐 고랑이 하천물을 양수해가지고 물을 대했는데 참담했죠. 진짜 이런 걸 처음 겪어가지고 너무 참담해가지고 뭐 말도 안 나왔습니다.
0: 폭우는 양봉 농가도 덮쳤습니다. 벌통 340개 가운데 200개가 한순간에 빗물과 토사에 쓸려가거나 침수됐습니다. 벌통 안엔 말라붙은 진흙과 함께 폐사한 벌들이 심한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 봄에 꿀을 따올 일벌을 키우는 월동벌 산란기여서 이번 피해로 사실상 벌의 한 세대가 통째로 끊겨버렸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살아남은 벌통이라도 건져보려 애쓰지만 농민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2: 더 하고자 하는,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사실은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이거 뭐 올해 정도까지 해보고 양봉을 접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경남 전체 농작물 피해 92%가 발생한 거제. 올여름 거제엔 극한 가뭄과 극한 폭우가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이례적인 기상 재난은 농가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명준입니다.
3: 폭우가 끝나고 힘겨운 복구 작업이 시작된 거제 지역은 또다시 30도 안팎의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진흙과 쓰레기에 주민과 군 장병 모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망가진 냉장고가 폐기물 차량에 실립니다. 진흙을 뒤집어 쓴 의자 역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빗물이 휩쓸고 간 부엌엔 흙탕물 자국이 남았고 집기마다 진흙이 말라붙었습니다. 물을 뿌리고 닦아내보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상황에 기운이 쭉 빠집니다.
5: 복구를 시해서 진행을 빨리 하면 빨리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를 못해요. 지금 부엌이고 밥을 못 해먹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4: 폭우로 물에 잠겼던 인근 초등학교. 물이 빠지자 드러난 학교의 모습은 참혹합니다. 바닥은 온통 진흙투성이고 곳곳에 떠밀려온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 대신 교무실까지 들이닥친 흙탕물을 닦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학교 건물은 물론 운동장과 급식소, 부설 유치원까지 물에 잠기면서 책상과 의자 같은 집기 대부분이 토사로 엉망이 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여름방학이 끝나 개학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수업은 불가능했던 상황. 다행히 대민 지원으로 온 군 장병들이 힘을 보태면서 복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6: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이렇게 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날씨가 덥지만 학생들이 다음 주에 무사히 개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아이들 밥 지을 급식소마저 흙에 뒤덮여 막막했던 교직원들도 장병들의 묵묵한 구슬땀에 용기를 냅니다.
7: 그 급식소에가 완전 입을 초토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부터 와가지고 그 뻘을 장병님들이 진짜 수십 명이 오셔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하셨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4: 이번 극한 호우로 직접 피해를 본 학교는 거제와 통영에서만 40여 곳에 달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개학 전까지 최대한 복구를 마치고 급식소 복구가 늦어지면 대체 급식을 제공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3: 호우가 잦아들자마자 다시 내륙에는 열대야와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주 후반에는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온도차가 심한 경계면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비구름이 물러가기 무섭게 뜨거운 열기가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이달 초처럼 극한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은 한때 폭염주의보가 전 지역으로 확대했고 울산에는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 극한 호우가 그치기가 무섭게 다시 폭염이 찾아온 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때문입니다. 덥고 습한 고기압이 세력

0: 폭을 넓히며 그 가장자리가 한반도 부근까지 닿았고 시계 방향의 흐름을 따라 남쪽의 더운 수증기도 강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쪽 먼 해상의 열대저압부도 열기와 수증기를 한반도로 밀어 올리는 열기 펌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엔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돼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 주 후반에는 찬 공기를 품은 비구름이 유입될
2: 이재정
1: 전망인데
2: K-웨더
1: 온도차가 심해지는
2: 예보팀장입니다.
1: 경계면, 특히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구름이 다소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또 일부 전문가는 늦더위가 이달 말까지 지속하는 가운데 비구름이 유입될 때는 더위와 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기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 한 폭염이 이어지고 난 뒤에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비가 오는
2: 정황진
3: 현상들이 좀
2: YTN
3: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2: 재난자문위원입니다.
3: 내리는 비의 양도 만만치 않거든요. 장마철에 비견되는 그런 비가 내리기 때문에 8월 중하순에는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
0: 가을의 문턱을 향하고 있지만 계절의 시계는 당분간 폭염과 호우를 오가는 한여름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가을 태풍의 북상 가능성도 있어 늦여름 복합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대표하고 또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했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 이틀 만에 당선자하고 낙선 후보를 함께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화면입니다. 막 들어온 건데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대통령, 예, 대통령하고 오른쪽에 이제 김민석 대표가 있고요. 왼손은 정청래 대표하고 손을 잡고 있네요. 네.
1: 그 지난해는 이제 전당대회 뒤에 열흘 뒤에 이제 만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게 이번에 거가 이례적으로 빠른 거냐? 그래서 예. 제가 다른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최근 사례를.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2023년 이제 3월 8일에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이 되고 예. 5일 뒤에 신임 지도부하고 했습니다. 한 5일 정도 걸렸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월 23일에 한동훈 대표가 됐을 때는요. 예. 23일 날 전당대회 끝나고 24일 날 만찬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는 낙선자들도 다 불렀습니다. 지금처럼. 그때는 예, 예. 지도부하고 막 낙선자들도 불렀어요.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콜라 마시면서 제로 콜라 마시면서 뭐 검 러브샷도 하고 막 이런 거를 연출했는데 예. 공통점이 있죠. 낙선자를 부르면 빨리 부르는구나. 이거는 내상이 좀 심한 전당대회 내상이 심해가지고 예. 봉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빨리 불렀다.
0: 오늘 저 예. 화면도 상당히 좀 이제 좀 특이한 장면이었는데. 건배를 이제 모두 일어서서 이제 카메라를 보고 예, 활짝 웃으면서 이제 건배를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앉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왼쪽에 앉았고 예, 화면 계속 보여주시죠. 이게 정청래 전 대표가 한병도 원내대표 이제 건너서 이제 앉았고요. 예. 이게 오늘 이제 예. 기념 사진 촬영을 하러 이제 내려와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청래 대표가 영 웃음이 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2: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렇게 저는 지금 이 실황 현지 사진을 처음 보는데 예.
3: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입니다.
2: 장동혁 대표가 먼저 떠오르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장동혁 대표 올림픽 공원 가면 예. 정말 그렇게 그 표정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제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저 즐거움을 숨기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정말 보기 좋습니다. 뭐 당대표 선거를 마치고 저렇게 웃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뭐 역대급으로 대통령이 직접 당대표 선거에 뭐랄까요 약간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불릴 정도의 사실 상당한 정치적 명운을 걸었었는데 결과가 뭐 본인이 의도한 대로 나와서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예. 표정이 좋으시네요. 예.
0: 대통령 표정 좋고 김민석 예. 대표

0: 대통령도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예.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제 배석을 했는데 굉장히 항상 웃상이잖아요. 농담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그렇거든요.
1: 네, 웃상.
0: 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아마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얘기가 좀 오갔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아마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잘 끝났다. 당의 발전, 뭐 원팀을 위해서 우리가 다 협력하기로 했다, 뭐 이 정도 입장 네.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봅니다. 네.
1: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사례가 나올 정도로 내가 말 못했던 거 이제 다 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탈당하지 말고 정청래와 앞으로 계속 함께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오늘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또 이제 그 일각에서는 이제 입각설도 돌았었잖아요. 예. 정청래 전 대표도 네. 그렇고 송영길 의원도 네. 그렇고.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어렵게 찾았는데 TPO란 단어 이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늘은 T에서 그 여러 가지 맺힌 게 있더라도 조금 말하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쭤보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입각설과 관련해서 본다라면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에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입각 제의가 온다라면 네. 정청래 의원이 받을까 하면 저는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여하튼 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로서 최종적인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어떤 지분, 정치적 지분은 확보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비명이라는 큰 정치적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이걸 두고서 입각을 한다. 이건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정치적 상식 행보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예. 그렇다면 이제 송영길 의원인데 저는 송영길 의원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음모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2, 3개월 전에 그런 소문이 파다했단 말입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이번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면 외무부 장관으로 입각한다. 네. 이게 저는 상당히 이게 국민 입장에서도 불쾌하고 했던 게 그러면 이번 당대표 선거는 들러리 페이스메이커로 뛰라고 부여받은 임무가 있는 거냐. 혹은 당대표 이분은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당대표가 되면 입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뭔가 하는 조금은 얄궂은 그런 이제 시각이 있던데 그런 네. 의미에서 보더라도 저는 만약에 송영길 의원이 입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까.
0: 예. 예. 정청래 의원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입각설이 있었고 뭐 해관부 장관에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근데 또 그 돌았던 얘기가 본인이 고사했다, 청문회 뭐를 좀 싫어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글쎄요 뭐 입각을 해서 청문회장에 서는 정청래 의원의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친명계에서 정청래를 옹호를 할까 비판을 할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저는 지금 정청래 의원의 스탠스상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 본인의 라이브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다.
1: 예.
0: 네, 뭐 반명, 뭐 분열주의, 신천지 이 비밀녀, 삼자 비밀녀라면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 목표 이거가 이제 김민석 후보의 주장이었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는 졌지만 지지자들은 이겼다. 이 얘기를 하면서 탈당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지지자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늘 표정이 굳어 있는 것도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능수능란하게 자기 표정을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지지자들이 너는 거기서 웃음이 나오냐 지금 이렇게 지금 공격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상당히 좀 이렇게 표정을 관리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약간 이게 일종의 명청대전 전쟁처럼 벌어졌는데 지금 대통령 밑으로 자리 하나 얻으려고 들어가는 거야 너 지금 지지자들을 또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정청래 대표,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방송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나 지금 사리가 나올 정도로 참았으니 김어준 방송도 많이 나가고 이러면서 예. 지지자들 모으면서 반격의 때를 기다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만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측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곧 이제 뭐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민석 후보의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었는데 이게 이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첫 일성은 개파는 없다. 지도부는 밖을 향해서 힘을 모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은 전당대회 결과하고 또 당 운영 방향을 놓고 약간 그 최고위원들과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 그러니까 저도 오늘 김민석 대표가 이후에 또 다뤄지겠지만은 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 개판 없다.

0: 라는 발언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거론한 건데 저는 둘다 조금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좀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개판은 없다라는 말씀을 조금 꽈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1: 예.
0: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지도부는 밖을 향해서 힘을 모을 것 그리고 지도부의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 회의에서 퇴출하겠다. 사실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회계사란 직업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산하 위원회 이제 참석하고 합니다만은 신신당부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거든요. 비공개다 비공개다.
1: 예.
0: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1여당의 최고위원 회의인데 정치라는 것이 비공개일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고 논의하는 사안이.
1: 예.
0: 전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 만약에 어떤 사안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김민석 대표가 이걸 약간 정치적으로 노려서 비공개 회의라는 명목으로 논의를 해버리면
1: 예.
0: 그 사안은 여당 내에서 누구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어떤 뭐 논리적인 모순도 한번 지적해보면서 조금은 메시지 전달에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가집니다.
1: 예, 그러니까 지도부의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 회의에서 퇴출하겠다.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약간 군기잡기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멘트였습니다.
2: 일단 김민석 대표의 저 발언, 개판은 없다라는 거를 맥락을 보면은 개판은 없다라는 게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개파를 고려해서 안배를 해가지고 당직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청계들을 더 안 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했던 얘기를 보면은 인사는 능력주의로 하겠다.
1: 예.
2: 그리고 화합은 일중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민생, 뭐 실용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이견을 내는 거를 내가 인정, 용납하지 않겠다라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개파 안배하지 않겠다. 일중심으로 예. 가겠다. 능력주의. 사실은 이거 보수 쪽에서 나오는 게 보통 능력주의인데 이쪽에서는 오히려 안배하고 이런 게 약간 민주당의 전통이었거든요.
1: 예.
2: 어쨌든 이제 이게 뉴 이재명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1: 당직 인사 저희가 표로 하나 만들었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임명이 있었죠. 한정의 사무총장, 김태선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 대변인은 박성준 의원, 그리고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이제 어제 임명됐고요. 그리고 홍보위원장에는 김남준 의원, 그리고 참정훈 지방정보위원장에는 신정훈 의원이 됐고, 지금 이제 채워지지 않은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 자리가 있는데 요 자리도 상당히 좀 궁금해졌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새롭게 임명되신 분들을 보면은요, 사실 개파색이 그렇게 강한 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한정의 권칠승 이 두 분은 네. 문재인 정부 때 장관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친문이었고
1: 예.
2: 지금은 친명입니다. 그러니까 일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지 여기에서 막 소위 말해서 파이터가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1: 한정현 사무총장은 직전에 정청래 대표 때 이제 정책위의장.
2: 정책위의장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당직에 계신 거고 신정훈 예.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같이 학생운동을 해서 미문화원 정거했을 때 같이 이제 옷고 치르고 뭐 이런 또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진짜 개파색이 매우 강한 사람은 김남준 의원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 예.
2: 사실 일중심으로 좀 이거를 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지금 청년을 그래. 한 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청년을 한 명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 약간의 열세 지역. 험지라고 부르죠. 험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안배를 하는 거를 많이 했어요.
1: 과거에는. 민주당의 험지면 이제 영남.
2: 영남 뭐 그랬죠. 그래서 뭐 인민의 의원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좀 더 파이팅 넘치는 소위 말해서 뭐 이런 사람들을 할 건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최민희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대표 때는 평당원들을 최고위원을 뽑았는데
1: 네.
2: 경선으로 했다.
1: 그때 박지원 최고위원이 된 거죠.
2: 예, 그렇죠.
1: 젊은 네, 박지원.
2: 젊은 87년 박지원.
1: 예.
2: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청년 최고위원도 지명하지 말고 경선 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경선 붙이면은 친청계 최고위원이 나올 수도 있다.
1: 예.
2: 그런 식으로 지금 셈법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1: 지명하지 말고 경선을 붙이자 청년 최고위원을. 원래는 이제 지명직으로 이제 데리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건데.
0: 예, 예. 예.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민희 의원이 조금은 오늘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뭐랄까요? 이제 친청의 색깔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는데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당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 김민석은 대표로 당선됐을 때 예. 우리 최고위원은 민심의 결과로

0: 우리가 더 많이 했다. 뭐 그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발언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최고위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을 경선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왈가왈부도 있고 논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뭐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다들 예측하는 대로 한 명이라도 더 친청 색깔의 어떤 최고위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예.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뭐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첫 최고위 회의에서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발언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2: 반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3: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입니다. 사법농단입니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4: 서면 제청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5: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기에 안 준 게 사실입니까?
4: 사퇴하라는 여권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국회 법사위 출석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1: 자,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씨 나가라고 그랬고요.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 퇴근길에 이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김성수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대통령한테 제청한 걸 두고 지금 논란인데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6: 그러니까 대법관 임명 절차가 여러 차례 바뀌긴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요, 예.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여기에 이제 1987년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하고 요게 이제 요 과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전두환 정권 때는 그때 1980년에 그때 박철원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39살이었는데 그 기록이 예. 남아 있어요. 대법관들 후보자들 박철원이 면접을 봤어요.
1: 허허.
6: 대법관들 후보자들 다 불러다가 그러면 예. 각하가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법관들이 와서 하고 박철원한테 그 비서관한테
1: 예.
6: 30대 뭐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법관들이 줄을 쓰는 게 권력에 줄을 쓰는 게 안 좋으니까 아예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거 연공서열대로 하겠다, 기수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계속 기수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노무현 정부 때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라는 거를 2003년에 만듭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왜 기수대로 하냐, 다양성이 대법관이 확보가 돼야지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이 마련된 거죠.
1: 예.
6: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 정권의 대법원장은 두 정권의 대통령을 걸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보 보수, 보수 진보일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은 가장 가까운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때 2023년 정권 초기였어요. 이때 6월 달에 대법관이 두 명이 바뀌었는데
1: 네.
6: 그때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임명 제청 올라오는 거 이거 반려할 수도 있어. 아, 더 대법원장 당신이 원하는 사람 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원래는 진보 인사를 하려고 하다가 진보 네. 대법관 하려고 하다가 중도 대법관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1: 예.
6: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왔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처음으로 깬 거죠, 그러니까.
1: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오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요지가 뭐냐면 협의 끝까지 했다. 협의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죠?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고요. 청와대에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했는데 이게 민정수석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한 방법이다.
0: 예.
1: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취지였거든요.
0: 그러니까 제가 앞서 김민석 대표의 첫 번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이 실패했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아요. 앵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말씀이냐면 정리해보자면 협의는 있었다. 다만 합의는 없었다.
1: 예.
0: 예. 그리고 재청행인 있었다. 협의 혹은 합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대표라든가 지금 여권 일각에서 말하는 예. 이 협의라는 단어는 합의로 바꿔야 될 것 같고

0: 합의가 없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합의가 그럼 법적 절차이냐 아니냐 따진다라면 김민석 대표가 말한 대로 이건 법적 절차는 아니되 관습에 어떤 뭐 두 차례건 세 차례건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것 뭐 일컬어진 것일 수 있으되 예. 그렇다면 저는 계속 탄핵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협의는 있었으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의 어떤 원인은 누구냐 예. 이걸 따져보면 이런 어떤 뭐랄까요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은 어떤 뭐 50% 이상, 60%, 70%가 대통령이면 대통령 탄핵할 것인지 전 이걸 묻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뭡니까? 적어도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말로는 계속 면담을 요청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있을 수 있는 어떤 협의 과정, 합의 과정이 이루지 못한 데 어떤 형식적인 원인을 대통령실이 네. 제공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그리고 충분히 지금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에 의한다라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삼권분립에 의거한 세 부처가 세 어떤 권력기구들이 다 어떤 뭡니까 고유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으로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뭡니까 이 탄핵 운운하는 것은 너무 예. 시의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들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장은 대법원장대로 이제 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대통령은 임명을 할 권한이 있는 거고 국회에서는 이거를 이걸 동의를 할 수, 동의권이 있는 거고. 과연 그러면 이 사이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2: 이게 헌법의 104조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헌법이란 게 완벽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머지를 채우는 게 법률이고 아니면은 관습적으로 오는 게 해오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장관들도 정확하게는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제청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국무총리가 대통령하고 협의하지 않고 예를 들면 합의를 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이 장관 괜찮으니까 이 사람 올렸어. 근데 그거를 그러면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건가요?
1: 예.
2: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에까지 이르는 게 관행이었던 거예요. 예. 이거는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했던 거고 이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 근데 이제 장관은 이제 같은 정부 내니까 행정부 내니까 이제 그런데 이건 삼권분립 차원에서 이거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
2: 아니 그러니까 제청 권한하고 임명 권한하고 누가 높고 낮은 걸 떠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거는 대통령이라는 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그 공백을 대법원도 인정해주고 헌법기관끼리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 그게 사상 처음으로 깨졌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탄핵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거는 네. 관습적으로 해오던 거를 안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 이거는 거의 100% 이거는 헌재에서 기각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책임이 이제 정치적으로 누구한테 있느냐를 좀 따져보면은 뭐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최종적으로 하는 임명권을 무시한 거고 윤석열 아까 전에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넘기지 않고 동의 예. 임명 동의안을 해달라고 넘기지 않고 그냥 들고 예.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1: 예.
2: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7월까지거든요. 1년 동안 들고 있다가 새로운 대법원장이 오면은 그거 취소하고 다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할 경우에 그렇게까지 안 가는 거를 저는 원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은 예. 임명동의안을 넘겼는데 국회에서 부결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정치적 갈등은 지금 피할 수가 없게 됐다.
1: 그런데
2: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는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길게 끌었어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언급하고 싶은 건 지금 이제 끌었다는 말씀이 이제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시고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협의의 과정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뭐 법률 전문가 아니어서 이제 그 전문가적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 동의권과 제청권에 대해서는 네. 어느 누구도 우위를 주장할 수 없는 고유한 어떤 세계 부처, 세계 권력기구의 어떤 고유한 권한이라는 가정을 한다라면 네. 대통령이

0: 그러면 이와 같은 대법원장이 고유한 재청권을 어떤 식으로도 침해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결국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였다. 지금 이 같은 방법 하나랑 두 번째는 본인의 뜻을 본인의 어떤 뭐 의지를 꺾어버리고 대통령이 하잔 대로 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우리 어떤 상권 분립의 취지에 비춰본다는 바람직한가?
1: 알겠습니다.
0: 뭐 그런 의문은 제기하고 싶습니다.
1: 아직까지는 뭐 청와대가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만나가지고요. 이게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 연찬회에 참석해달라 이달 말에 있잖아요. 그렇게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박 전 대통령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전체적인 지금 국민의힘 기류 속에서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그러니까 당내 갈등이 다시 이제 불붙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예. 중진 3선 이상 3선 중진들 지금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 중심으로 이 당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거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좀 기사에 힘이 딸린다. 왜냐하면 장동욱 대표가 당대표고 어차피 권한이 있으니까 예. 소위 말해서 박근혜와 그 지지자를 등에 업고 우리가 한번 붙어보겠다.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그게 어떻게 실제 작동을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최근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그 팬앤마이크인가요? 거기에 나가가지고 이제 예. 중진들이 희생해야 된다.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한때 별명이 이제 중진의 힘이었거든요. 중진의 힘이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거를 당원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 지도체제가 지금 중진의 힘이냐 당원의 힘이냐가 지금 붙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오늘 조경태 의원이 중진들 연령해서라도 장동혁이 내려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진들이 희생을 하라. 불출마 선언하면 다음 총선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지금 김준일 평론가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을 빌으러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뭐 그 분석이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예. 오늘 그 제 입으로 말한 것보다는 홍준표 전 시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못난이 삼선들. 제가 이 부분은 좀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지금 장동혁 대표는 소위 제 생각엔 어떤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괴에서 벗어난 그 극우 일파에 의존해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랄까요? 국민들의 어떤 건전한 상식에 의존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TK로 가서 뭐랄까요? 상당히 수구적이고 뭐 과거 회기적인 박근혜 전 대표를 끌어당겨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힘을 키우려는 건데 저는 이 둘 다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중도 성향에 이와 같은 뭐 국민들의 뜻을 찾아서 그리고 본인의 정치력으로 해결해야지 이거 저는 참 뭐랄까요? 3선, 4선이라고 하면은 못난이 3선들일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네. 지금 뽀란히 대구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에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소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말 좀 네, 장동혁이나 정점식 원내대표나 국민들이 원하는 답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상황도 계속해서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을 지금 전해드려야겠는데요. 북한의 김여정의 지금 말이 지금 전해졌는데 북미 지도자 간의 소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중국에서 있을 APEC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참모들한테 이야기했다는 소식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이제 전해졌었는데 북한의 반응이 없었죠. 그런데 북한의 김여정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미 지도자 간의 소통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됐었는데 축소가 됐죠. 축소가 됐는데 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보다 지속

0: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중에 있다. 지금 아직 끝나지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금요일까지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이게 계속 진행 중인 것에 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미훈련 기간 줄어든다고 공격적인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이세 마디만 지금 딱 전해졌습니다. 더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서 한미가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을 일주일 앞당겨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반격 위주의 야외 기동 훈련이 사실상 취소되면서 반쪽짜리 훈련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다녀간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망이 잇따르자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관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방어와 반격 두 갈래로 계획됐던 연합훈련은 오는 21일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는 방어 훈련만 하고 종료됩니다. 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어 훈련 이후 한미연합군이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인 반격 연습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대비 태세 약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2: 지금 현장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3: 조한범
2: 혼선이다.
3: 통일연구원 석좌
2: 파행적인 훈련은
3: 연구위원입니다.
2: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이걸 지금 안 해버리면은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은 일단 우리 대비 태세도 문제가 있는 거고.
1: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예정됐던 야외 기동 훈련은 일단 순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인 만큼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4: 공백 기간이 길면은 문제가 되는데
3: 이물출 경남대
4: 지금은
3: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4: 북한에 대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제 견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연합훈련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 하지만 이번 훈련 축소가 미국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거나 비용 문제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나갈 경우 다른 연합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외교 안보 수장 모두 미국 측에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말을 한 건데요. 국회에서는 한국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전격 공개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6: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3: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5: 조 장관은 다만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발표 직후부터 국방부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 같은 시각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7: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3: 안규백 국방부
5: 정치권의
3: 장관입니다.
5: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야권에선 우리 정부가 미국의 결정을 뒤늦게 접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한국 패싱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8: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되는
3: 김건
8: 건지
3: 국민의힘
8: 국민들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9: 이거 몰랐던 거는 외교 실패
3: 한동훈
9: 아닙니까?
3: 무소속
9: 아무리 트럼프
3: 의원입니다.
9: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분이라 하더라도
5: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속내가 있을 거란 의견에 이어
10: 또뭐 이란
3: 홍기원
10: 전쟁에 있어서
3: 더불어민주당
10: 우리가
3: 의원입니다.
10: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발표한 거 아니냐?
5: 오히려 이번 결정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고 대화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11: 김정은 위원장 국제무대에서
3: 김영호
11: 끌어들이고 소통하고
3: 더불어민주당
11: 대화하겠다는
3: 의원입니다.
11: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일이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5: 정부 역시 이번 훈련 축소가 올가을로 거론되는 북미 정상회담설과 맞물려 대화 재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12: 남북관계의
3: 외교부
12: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 이 같은 여야의 시각차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싼 이념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13: 북한은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3: 박중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여야는 안보 우려와 대화 마중물이란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북미 간 접촉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담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이틀째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14: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퇴근길 후임 대법관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와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출근길에도 조 대법원장은 관련 논란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노 처장은 이번 결정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후임 인선을 두고 교착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아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0: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 정치권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14: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 행사에 여권이 발작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5: 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논의도 없이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건 관례를 깬 사법농단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직격했습니다.
16: 최악의 법기술자의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6: 국민이 바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15: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도 209일 동안 제청을 뭉개더니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라고 사퇴 요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나아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거취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조 대법원장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여권의 공세를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7: 대법관 임명하는 그 권한을 대통령이 대표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가진 협박과 압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5: 대법원에 장악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곁들였습니다. 이 같은 공방은 국회 법사위에서 한층 가열됐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한 것이 또 다른 불씨가 됐습니다.
13: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3: 김기표 민주당 소속 후보가 국회 없다고 법사위원입니다.
13: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3: 국회 법사위
13: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 된다고 지금 전제를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청권이 왜 있습니까 도대체?
15: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구상으로도 풀이되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만납니다.
14: 용산이 화두가 될 텐데요. 택지 전환과 공급 규모를 놓고 충돌해온 터라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웅래 기자입니다.
18: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의 승부처는 서울 도심입니다. 그중에서도 대규모 국공유지와 녹지가 남아있는 용산이 핵심인데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19: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3: 김현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9: 공급하겠다, 짓겠다.
20: 용산 공원의 일부라도
3: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20: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

0: 씨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1: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만납니다.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 만남입니다. 당장 용산공원 활용과 국제업무지구 공급량 확대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론화를 거쳐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 어린이 정원엔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제업무지구의 주택수는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닭공에도 원칙이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도심 녹지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는 난개발을 이유로 8천 가구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서울시 협조 없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2: 서울 송파구에서 1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계약 취소 주택 한 가구에 9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어제 진행된 서울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 84제곱미터의 일반 공급 한 가구 청약에 9만 433명이 접수했습니다. 이번 공급주택은 불법행위 재공급 주택으로 분양가는 9억 4,085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옵션 비용 등 최종 공급가는 총 10억 1,255만 원입니다.
3: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3.2%로 대폭 높였습니다.
2: 반면 연간 취업자는 6만 명 줄어든 11만 명 증가에 그칠 걸로 예측했는데요. 성장률과 체감 경기 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4: KDI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석 달 만에 0.7%포인트나 높이며 3.2%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상승폭 중 약 0.6%포인트는 반도체와 설비 투자 파급 효과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3.0%, 한국은행과 IMF, OECD의 전망치 2.6%보다 높은 것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2.2%로 높였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어 올해 수출은 8.7%, 설비 투자는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소득 증가가 반도체 부문에 편중되면서 2.3% 늘며 개선세가 다소 완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17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6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작은 반도체 부문의 성장이 집중되면서 성장률과 체감 경기 간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건설 투자도 0.1%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5: 초호황에 힘입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성과가
6: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입니다.
5: 다수 가계의 소득으로는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액이 급증하며 이례적 수준의 대규모 흑자를 전망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3,600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측했습니다. KDI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크게 의존해 향후 반도체 경기 변화가 거시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3: 가계 빚 규모가 2천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 주식 투자로 인한 신용대출 급증과 최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친 가계신용 총액이 지난 2분기 2019조 원으로 집계돼 가계 빚 규모는 이제 2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1,891조 3천억 원, 전분기보다 24조 9천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주식시장 화랑을 타고 이른바

0: B2가 늘면서 신용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유예 해제 전 주택거래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불어났습니다.
1: 신용대출 증가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2: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입니다.
1: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0: 늘어난 규모뿐 아니라 부채 부실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0.35%, 지난해 말보다 0.05%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여기에 주담대 변동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4개월 연속 올라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도 6%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가계 빚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금융위는 8.13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가계부채 총량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이며 대출 한도를 30조 원가량 더 풀었습니다.
3: 잔금 대출 수요라든지 이주비 대출 수요 이런 부분은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당초 목표인 1.5%에서 3% 수준으로.
0: 금융당국은 총량 규제로 인한 부담대 실수요자의 불편을 풀기 위한 취지일 뿐 규제 완화 기조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시중은행 등 금융사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출 총량 규제 조정에 들어갑니다. YTN 최맹기입니다.
4: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정원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조 전 원장과 홍 전 1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원장은 12.3 계엄 당시 을지 연습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 전 1차장은 국군 방첩사령부, 경찰청과 계엄 상황에 대해 소통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배심원 한 표차 유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 12일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 고등법원 제2형사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항소 이유서를 냈습니다. 적어도 80-90% 이상의 유죄 확신이 들어야 유죄 판결이 가능한데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만 찬성한 건 형사재판에서 너무 적은 비율이라는 게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남성의 이름과 얼굴을 오는 25일부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포승줄에 묶인 채 남색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지난달 경기 성남시에 있는 길거리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6: 피해자 왜 살해했습니까?
7: 스토킹 범행 혐의 인정하세요?
6: 피해자 직장은 새벽에 왜 찾아갔습니까?
5: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스토킹 고소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지난 6월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검찰 연락을 받은 당일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매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존 살인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습니다. 앞서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수술을 받은 뒤 40일 넘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건강이 호전되자 경찰은 지난 12일 병원에서 퇴원하는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상태로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5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 신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4: 오늘 오후 5시 반쯤 인천 서해구 원창동에 있는 청라물류센터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관계자 2천여 명이 스스로 대피하고 소방이 나머지 900여 명을 대피를 유도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건물은 대형 물류창고로 쿠팡 등 여러 업체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 폭우가 남긴 상처는 거제 산과 바다 들녘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산 정상부터 무너져 내린 토사가 해안도로를 덮치면서 바다는 온통 흙탕물로 변했고 수확을 앞둔 들녘은 일부가 푹 꺼져 형태를 잃었습니다. 드론으로 둘러본 현장 김진두 기자입니다.
9: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제 연하 해안로. 도로 바로 옆으로 펼쳐진 수면이 바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마치 흙탕물로 뒤덮인 강처럼 변했습니다. 산 정상의 바로 아래부터 무너져 내린 거대한 산사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도로까지 이어집니다. 아래쪽 도로에는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한 차선을 막아섰습니다. 차들은 남아있는 도로로 위태롭게 교차 운행을 이어갑니다. 산비탈에 남아있는 흙더미는 금세라도 다시 쏟아져 내릴 듯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이삭이 한창 연그러갈 거제 축전길의 들녘도 호우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논에 가까이 다가가자 기습폭우가 핥히고 간 상흔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논 가장자리가 푹 파헤쳐져 누런 속살을 드러냈고 마구 휩쓸려간 벼 때문에 곳곳이 뻥 뚫렸습니다. 논 바로 옆 작은 하천도 쏟아진 토사와 파편으로 엉망진창이 돼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산과 바다, 농경지까지 초토화시킨 사상 초유의 물폭탄에 거제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두입니다.
8: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역대급 폭우 속에 거제 해안에 있는 회진마을은 피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빗물을 가둬두는 저류시설을 짓고도 소속 문제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에 주민들은 이주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10: 집안에 있어야 할 가재 도구들이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진흙을 씻어내고 쓸만한 물건을 찾아보지만 버려야 할 게 적지 않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바닷물이 차오르는 만조가 겹치며 거제 회진마을은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11: 11시쯤 돼가 바다 해수면이 한 2m 정도 올라왔어. 그러니까 물이 내려갈 수 없죠.
10: 문제는 큰 비가 올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 태풍 삼바 때 주택 49개 동이 침수됐고 2017년 집중호우 때도 주택 63개 동과 농경지 7.5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거제시가 200억 원을 들여 우수 저류시설을 지었지만 이번 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3년 전 시설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지며 책임 소재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졌고 지금까지 준공을 못했습니다. 계획대로 준공됐다면 빗물 2만 5천 톤을 받아내 수해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12: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준공되지 못함에 따라
10: 반복되는 수해에 지친 주민들은 이제는 정든 마을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13: 시에서 요 진출 지역을 이주 대책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이주, 영어로 집을 딱 국가에 넣는 거 하고.
10: 소 잃고 고친 외양간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민들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8: 거제와 통영에 내린 폭우로 50여 개 학교에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부 학교에서 학사 일정이 조정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장평초등학교를 비롯해 거제와 통영 53개 학교에서 옹벽 파손이나 침수,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거제 둔덕중학교 한 곳은 어제로 예정했던 개학을 연기하고 이틀째 휴업했고 초등학교 4곳은 방학 중 돌봄을 중단했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홍보대사인 걸그룹 리센느가 거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리센네는 거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피해 주민들을 돕고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거제시는 리센네 멤버, 원희의 고향이자 리센네를 대중에게 알린 미민, 거제 야후의 시작점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후속 조치로 한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UFS,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2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4건으로 예정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일부 축소하거나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축소 내용과 규모는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같은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두고 국회에서는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오늘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번 결정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 역시 북미 대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사전 통보 없는 훈련 축소는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라며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외교 실패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순응한 게 아니냐고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른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전시작전권 회복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훈련 축소가 전작권 전환이라는 정책적 방향과 일정에 장애나 지연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훈련 축소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알게 됐다며 미국의 상당수 많은 당국자도 그 게시물을 보고서야 의중을 인지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이렇게 한미연합훈련 축소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태평양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 한국계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했던 동맹국을 응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3: 우리가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순 없습니다. 특히 그들이 우리를 돕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2: 전쟁 장기화로 미 해군 항모 워싱턴함이 태평양을 벗어난 데 이어 한미연합훈련까지 축소되면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워싱턴함의 중동 이동을 반기고 있고 주변국의 미국의 방어에 의존할 수 없다고 설득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훈련 축소에 대한 미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공화당 소속인 영김 의원은 한미훈련은 적대 세력 억제에 필수적이지만 한국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기업과 시민 대우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처우가 이번 한미훈련 축소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동아태 소위 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훈련 축소는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실상 대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역할을 요청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두고 더 큰 실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훈련 중단도 불필요한 양보였는데 이번 축소 조치는 한반도를 넘어 이란 등 다른 적대국에도 미국의 약점으로 읽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두 지도자의 관계는 훌륭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오늘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입장 발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아 왔다며 북한이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일은 매우 상식적이고 필수적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한 데 대해서는 기한이 줄어든다고 공격적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이후 한 달 뒤까지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다시 접속해 득표수 등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6월 10일과 11일, 15일, 7월 8일에 시스템을 다시 열어 일부 수표를 수정했습니다. 7월 8일에는 경기 시흥시 연성동과 신현동의 시의원 후보 득표수가 차고 입력됐다며 수정됐습니다. 또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교육감 선거 투표수를 994명에서 1104명으로 수정했고 이에 따라 후보자 득표수도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경합했던 김민석 신임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김 대표에게는 축하를, 정청래, 송영길 의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며 세 사람 모두 국민주권정부의 책임 있는 주역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 사과하며 당의 단합과 국정운영의 뒷받침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정 의원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시선을 함께 넘은 동지이자 전우로서 이재명 정부와 운명 공동체로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첫 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결과 등을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부산에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 사생결단 대결했던 친청계 최고위원이 다수 입성한 만큼 첫 호흡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 대표는 우선 화합과 단합은 일 중심으로 하나하나 함께 합을 맞춰 나가겠다며 단일 대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개파는 없다는 말도 강조했는데 새 지도부가 추구할 노선에 대해선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5: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제가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인생 대표입니다. 실용 확장 노선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에 의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4: 그러자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통합 의지엔 호응한다면서도 뼈 있는 말을 내놨습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선 압승을 거둔 김 대표가 국민 여론조사에선 정청래 전 대표에게 박빙 열세였던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6: 이번 지도부 구성은
7: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6: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심을 기초로 민심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4: 새 지도부는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당내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8: 김민석 당대표께서 또 포용하고 또
7: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8: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4: 김 대표는 사무부 총장단 인사를 단행하는 등 당직 후속 인선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일단 앞선 한정혜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 의장 인선에 대해선 능력이나 통합의 무게를 뒀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부산에 이어 다음 최고위원회의를 강원도에서 여는 등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지역 최고위를 예고했습니다. 또 회의에서 언급된 비공개 사안을 공개하면 퇴출하겠다며 기강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진 의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 회동에서 개헌 논의를 언급한 걸 두고 야당을 분열시키고 갈라쳐 본인이 원하는 연임 개헌으로 가기 위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10원 한 푼 손해보기 싫어 근저당 매매를 한 사람이 순순히 임기를 단축해 개헌하겠다는 말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믿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중진들을 향해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싸울 수 있는

0: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 결론이 1년 가까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적절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회에 김병기 의원 사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의위는 김 의원 사건 수사 절차와 지연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줄을 무시하고 달려드는 이른바 집단 새치기 영상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인천공항이 결국 안전펜스까지 설치하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달 8일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이라며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용객 수십 명이 단체로 자세를 낮춘 채 캐리어를 밀며 차단선 아래로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드는데요. 질서는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 실제 상황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공항 측은 일부 중국인 보따리상 등이 먼저 수속을 밟기 위해 카운터가 열리자마자 줄을 무시하고 몰려든 것으로 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내하는 직원들은 인파에 치여서 다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항공사는 출국장 진입로에 어제부터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안전요원 배치도 강화했습니다. 승객 안전을 위협하면 수속이 불가능하다는 경고문도 내보내고 있는데요. 공항 측은 현재까지 추가 새치기 사례는 없다며 질서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광복절을 보내고 나면 생각해보게 되는 문제가 있죠. 바로 친일 청산입니다. 오는 12월 16년 동안 멈춰있던 친일 재산 조사와 환수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에 대해 알아봅니다. 친일 재산이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국권 침탈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뜻합니다. 이런 재산을 찾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기 위원회는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친일파 168명의 토지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했고 당시 시가로 재산 2,373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2010년 1기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뒤 16년 만에 2기 친일재산조사위가 다시 출범합니다. 오는 12월 닻을 올리고 최장 5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1기 때와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미 처분해버린 친일재산도 환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손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 현금화했더라도 그 처분 대가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복지 등에 우선 쓰이게 됩니다. 논란이 된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재산도 환수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바로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안상호 씨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공식 인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조사에서 법이 정한 친일 행위와 재산의 형성 과정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8월 19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중에서 3악장 손여름의 피아노 안니아 빌 마이어가 지휘하는 헤이그 레지덴티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8월 19일 수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중에서 3악장 손여름의 피아노 안니아 빌 마이어가 지휘하는 헤이그 레지덴티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은 요즘 들어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작년이

0: 라벨 탄생 150주년이었습니다. 이 곡이 자주 연주되는 게그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조성진과 손여름 같은 피아니스트가 라벨 협주곡 음반을 남겼고, 같은 곡으로 연주회도 가졌고요.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도 작년 말부터 이 곡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연주하고 있고요.
1: 그러고 보니 어제 있었던 서울예술전당 국제음악제 개막 공연에서도 피아니스트 케빈 첸이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이 곡을 가지고 KBS 교향악단과 협연을 합니다.
0: 이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은 재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 작곡가 라벨은 1928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작곡가 거쉬인을 만나고 재즈클럽으로 유명한 뉴욕의 코튼클럽도 방문해 듀크 엘링턴의 연주도 들었다고 하죠.
0: 지금처럼 다른 나라의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시대였으니 재즈라는 음악을 듣고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1: 라벨은 오히려 미국인들에게 재즈는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가 높은 음악이니 미국인들은 지금보다 더 재즈를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인들이 무시하는 재즈 음악의 가치를 오히려 프랑스 작곡가가 인정해 준 거죠.
0: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피아노 협주곡인 것 같습니다. 듣다 보면 이전의 작품과는 다른 독특한 리듬이 느껴집니다. 재즈에서 영향을 받은 다른 작품은 없나요?
1: 라벨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중 2악장은 아예 제목이 블루스입니다.
0: 보통은 알레그로 안단테 같은 말을 붙이는데 2악장 블루스 이렇게 한 거네요.
1: 그러니까 피아노 협주곡 한 작품에서만 재즈적인 요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곡에서는 블루스라는 제목을 붙일 정도로 미국 흑인 음악에 관심을 가졌다는 걸알수 있죠.
0: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 라벨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중 2악장 블루스. 장영주의 바이올린, 라르스 포그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라벨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중 2악장 블루스, 장영주의 바이올린, 라르스 포그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재즈 음악에서 영향을 받은 작곡가 라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의 피아노 협주곡이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는데 거신의 랩소디인 블루처럼 본격적인 재즈 작품은 아닙니다.
1: 그래도 이전에 라벨이 작곡한 작품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재즈를 자기식으로 새롭게 소화해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이 다른 문화권의 음악에서 영향을 받아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 경우에는 음악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터키의 군악대 음악, 화려한 타악기 효과로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게 되자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작곡가가 터키 행진곡 같은 작품을 작곡했고요.
1: 라벨과 동시대 작곡가인 드뷔쉬는 파리에서 열린 세계 무역 박람회에서 일본과 베트남 음악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고요. 이를 자기식으로 소화해내 인상주의 음악을 발전시켰습니다.
0: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재즈적인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난 1악장입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안드리스 넬슨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전했다며 세 사람 모두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책임 있는 주역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 사과하며 당의 단합과 국정운영의 뒷받침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또 정 의원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이자 전우로서 이재명 정부와 운명 공동체로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첫 공개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2: 다만 전당대회 결과 등을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부산에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 사생결단 대결했던 친청계 최고위원이 다수 입성한 만큼 첫 호흡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 대표는 우선 화합과 단합은 일 중심으로 하나하나 함께 합을 맞춰 나가겠다며 단일 대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0: 나는 없다는 말도 강조했는데 새 지도부가 추구할 노선에 대해선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1: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제가 주장한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에 의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0: 그러자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통합 의지엔 호응한다면서도 뼈 있는 말을 내놨습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선 압승을 거둔 김 대표가 국민 여론조사에선 정청래 전 대표에게 박빙 열세였던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2: 이번 지도부 구성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심을 기초로 민심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0: 새 지도부는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문전 대통령 역시 당내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3: 김민석 당대표께서 포용하고 또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0: 김 대표는 사무부총장단 인사를 단행하는 등 당직 후속 인선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일단 앞선 한정혜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 의장 인선에 대해선 능력이나 통합의 무게를 뒀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부산에 이어 다음 최고위원 회의를 강원도에서 여는 등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지역 최고위를 예고했습니다. 또 회의에서 언급된 비공개 사안을 공개하면 퇴출하겠다며 기강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4: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징계가 개시된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등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심의를 이어갑니다. 당 관계자는 YTN에 징계 당사자들에 대한 1차 소명 절차를 마친 만큼 오늘 회의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리위는 소명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진종호 의원에 한해 오늘 다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폭우가 남긴 상처는 거제의 산과 바다 들녘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4: 산 정상부터 무너져 내린 토사가 해안 도로를 덮치면서 바다는 온통 흙탕물로 변했고 수확을 앞둔 들녘은 일부가 푹 꺼져 형태를 잃었습니다. 드론으로 둘러본 현장, 김진두 기자입니다.
6: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제 연하 해안로. 도로 바로 옆으로 펼쳐진 수면이 바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마치 흙탕물로 뒤덮인 강처럼 변했습니다. 산 정상에 바로 아래부터 무너져 내린 거대한 산사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도로까지 이어집니다. 아래쪽 도로에는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한 차선을 막아섰습니다. 차들은 남아있는 도로로 위태롭게 교차 운행을 이어갑니다. 산비탈에 남아있는 흙더미는 금세라도 다시 쏟아져 내릴 듯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이삭이 한창 연그러갈 거제 죽전길의 들녘도 호우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논에 가까이 다가가자 기습포구가 핥히고 간 상흔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논 가장자리가 푹 파헤쳐져 누런 속살을 드러냈고 마구 휩쓸려간 벼 때문에 곳곳이 뻥 뚫렸습니다. 논 바로 옆 작은 하천도 쏟아진 토사와 파편으로 엉망진창이 돼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산과 바다, 농경지까지 초토화시킨 사상 초유의 물폭탄에 거제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두입니다.
5: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진 거제 아파트는 긴급 안전 진단을 거쳐 일부 주민 복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4: 등 떠밀리듯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스조차 안 들어오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7: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진 아파트입니다. 긴급 안전진단 결과 토사가 직접 관통한 동은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동은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민 복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8: 아직도 저기에는 초점막이 넘어와 있잖아. 절반 이상은. 왜 타고 가라는 거 아니야? 무서워 죽겠는데. 비 오면 어떻게 다시 뛰쳐나와야 되는지.

0: 등 떠밀린 주민들이 대피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스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 불안감도 크지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 대거동은 입주해라고 하니까 들어가라 하니까 집 다 사 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현재 저기 좀 가스가 중단돼가지고 좀 뭐 좀 난감하네. 어떻게 처리해야지 우리가 알아서.
0: 이틀에 걸쳐 지하에 가득 찬 물을 빼내는 작업은 마무리 단계라지만 전기나 통신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그 토사가 내려오면서 식수 그 배관을 파손시키면서 그 배관물이 지하로 흘러들었어요. 통신도 있고 전기고 이런 게 다 지금 안 되는 상태니까.
0: 물이 끊긴 고층 아파트에선 1층까지 줄을 내려보내 생필품을 올립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고령의 주민들이 1층까지 오르내리기 어려워 생각해낸 고육지책입니다.
3: 꼭대기층인갑다. 또 올라간다.
0: 거제와 통영 등 경남 지역에서 대피했던 800여만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귀가했지만 단수된 곳이 천여 가구, 200여 가구는 가스 공급이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긴급 복구율 100%인 전기도 감전 우려나 내부 시설 문제로 아직 못 쓰는 곳이 많습니다. 복구율과 귀가율 등 수치 높이기보다 피해 주민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4: 거제와 통영에 내린 폭우로 50여 개 학교에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부 학교에서 학사 일정이 조정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장평초등학교를 비롯해 거제와 통영 53개 학교에서 옹벽 파손이나 침수,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거제 둔덕중학교 한 곳은 그제로 예정했던 개학을 연기하고 이틀째 휴업했고 초등학교 4곳은 방학 중 돌봄을 중단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휩쓴 경남 거제에서 힘겨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5: 30도 안팎의 폭염이 다시 시작된 데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진흙과 쓰레기에 주민과 군장병 모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망가진 냉장고가 폐기물 차량에 실립니다. 진흙을 뒤집어 쓴 의자 역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빗물이 휩쓸고 간 부엌엔 흙탕물 자국이 남았고 집기마다 진흙이 말라붙었습니다. 물을 뿌리고 닦아내보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상황에 기운이 쭉 빠집니다.
7: 복구를 시해서 진행을 빨리 하면 빨리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를 못해요. 지금 부엌이고 밥을 못 해먹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6: 폭우로 물에 잠겼던 인근 초등학교. 물이 빠지자 드러난 학교의 모습은 참혹합니다. 바닥은 온통 진흙투성이고 곳곳에 떠밀려온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 대신 교무실까지 들이닥친 흙탕물을 닦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학교 건물은 물론 운동장과 급식소, 부설 유치원까지 물에 잠기면서 책상과 의자 같은 집기 대부분이 토사로 엉망이 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여름방학이 끝나 개학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수업은 불가능했던 상황. 다행히 대민 지원으로 온 군 장병들이 힘을 보태면서 복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8: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이렇게 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날씨가 덥지만 학생들이 다음 주에 무사히 개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아이들 밥 지을 급식소마저 흙에 뒤덮여 막막했던 교직원들도 장병들의 묵묵한 구슬땀에 용기를 냅니다.
9: 그 급식소에가 완전 이번에 초토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부터 와가지고 그 뻘을 장병님들이 진짜 수십 명이 오셔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하셨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6: 이번 극한 호우로 직접 피해를 본 학교는 거제와 통영에서만 40여 곳에 달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개학 전까지 최대한 복구를 마치고 급식소 복구가 늦어지면 대체 급식을 제공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 호우가 잦아들자마자 내륙에는 폭염과 열대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5: 무더위 속에 주 후반에 또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온도차가 심한 경계면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비구름이 물러가기 무섭게 뜨거운 열기가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이달 초처럼 극한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은 한때 폭염주의보가 전 지역으로 확대했고 울산에는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북 극한 호우가 그치기가 무섭게 다시 폭염이 찾아온 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때문입니다. 덥고 습한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며 그 가장자리가 한반도 부근까지 닿았고 시계 방향의 흐름을 따라 남쪽의 더운 수증기도 강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쪽 먼 해상의 열대저압부도 열기와 수증기를 한반도로 밀어 올리는 열기 펌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엔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돼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 주 후반에는 찬 공기를 품은 비구름이 유입될 전망인데 온도차가 심해지는 경계면 특히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구름이 다소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또 일부 전문가는 늦더위가 이달 말까지 지속하는 가운데 비구름이 유입될 때는 더위와 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기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 강한 폭염이 이어지고 난 뒤에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비가 오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의 양도 만만치 않거든요. 장마철에 비견되는 그런 비가 내리기 때문에 8월 중하순에는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
0: 가을의 문턱을 향하고 있지만 계절의 시계는 당분간 폭염과 호우를 오가는 한여름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가을 태풍의 북상 가능성도 있어 늦여름 복합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5: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빠르면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데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라고 백악관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 기간에 만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집권 1기 때 벌였던 파격적인 외교를 재개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6: Kim Jong-un has always treated me with great respect and we met on numerous occasions actually. I understand him, he understands me.
5: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아 순방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7: Enthusiasm to meet with Kim Jong-un. This is really the first concrete action he's taken, and he's to try to entice Kim, and he's used the timing of these exercises as the way to do it.
5: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19년과는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회담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탄도미사일 전력을 크게 강화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등 미국에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핵 동결이나 ICBM 제한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북한이 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두 지도자의 관계는 훌륭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어제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입장 발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선 기한이 줄어든다고 공격적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의 중요한 계기였는데 훈련이 대폭 축소되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환 시간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8: 국방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FOC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9: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8: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동평가를 마무리하고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 내년에는 마지막 3단계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인 2028년 안에는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정부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 이후 전시지휘소인 CP-10구의 인력부터 평시지휘소인 캠프 험프리스로 옮긴 것, 신설될 미래연합사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방증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축소된 한미연합훈련 기간 안에서도 FOC 평가를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0: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미 전쟁부나 우리 한국의 국방부나 빈틈없이 준비태세와 여러 가지 협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
8: 하지만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지시에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 대미 투자 지연과 전작권 불만을 함께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몇 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8: 통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에 집중하며 북미 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후속 조치로 한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UFS 연습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2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4건으로 예정된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일부 축소하거나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축소 내용과 규모는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조기 종료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뒤 미국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서울에서 주한 미국 대사를 초치해 협의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태평양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계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2: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했던 동맹국을 응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미 해군 항모 워싱턴함이 태평양을 벗어난 데 이어 한미연합훈련까지 축소되면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워싱턴함의 중동 이동을 반기고 있고 주변국의 미국의 방어에 의존할 수 없다고 설득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훈련 축소에 대한 미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공화당 소속인 영김 의원은 한미훈련은 적대 세력 억제에 필수적이지만 한국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기업과 시민 대우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처우가 이번 한미 훈련 축소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동아태 소위 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훈련 축소는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실상 대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역할을 요청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미국 여야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연합훈련 축소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미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함께 미 국방부의 한미훈련 축소를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에서 두 의원은 한미훈련 대폭 축소 결정과 관련한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동맹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훈련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재래식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자리를 놓고 맞붙었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환한 미소 속에 이들의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는데 만찬 자리에서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라며 힘을 모아달라며 당부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 간담회에 초청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이끌고 나란히 계단을 내려옵니다. 김 대표와 정 의원 사이에 서서 두 사람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촬영합니다. 다소 어색해하던 정 의원도 송 의원이 건넨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새 여당 지도부를 선출한 8.17 전당대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당권 경쟁을 벌였던 세 사람을 모두 불러 화합을 다졌습니다. 우선 김민석 대표에게 축하를 건넸고 정청래 송영길 의원에겐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참석자 모두를 향해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이자 전우라며 이재명 정부 운명 공동체로서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김 대표도 전대 과정에서의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안 논의도 오갔는데 송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당청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이 운명 공동체이자 국정 동반자라며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세 사람도 더 강한 원팀으로 국민 주권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만찬은 장시간 이어졌고 메뉴로는 김 대표와 정 의원, 송 의원의 고향 대표 식재료를 활용한 육회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함께 단합하자는 의미와 더불어 선거 과정에서 고생한 세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으면 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담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4: 지금까지 YTN

0: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따뜻했던 우리의 시절 어찌 지워지겠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가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습니다. 반격 위주의 야외 기동 훈련이 사실상 취소되면서 반쪽짜리 훈련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다녀간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망이 잇따르자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관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0: 이에 따라 방어와 반격 두 갈래로 계획됐던 연합훈련은 오는 21일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는 방어 훈련만 하고 종료됩니다. 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어 훈련 이후 한미연합군이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인 반격 연습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대비 태세 약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1: 지금 현장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혼선이다. 그럼 파행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이걸 지금 안 해버리면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 일단 우리 대비 태세도 문제가 있는 거고.
0: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예정됐던 야외 기동 훈련은 일단 순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인 만큼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공백 기간이 길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제 견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연합훈련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0: 하지만 이번 훈련 축소가 미국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거나 비용 문제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나갈 경우 다른 연합 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외교 안보수장 모두 미국 측에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말한 건데 국회에선 한국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전격 공개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5: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4: 조 장관은 다만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발표 직후부터 국방부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 같은 시각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6: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4: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야권에선 우리 정부가 미국의 결정을 뒤늦게 접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한국 패싱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7: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국민들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8: 이거 몰랐던 건 외교 실패 아닙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분이라 하더라도
4: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속내가 있을 거란 의견에 이어
9: 또 뭐 이란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발표한 거 아니냐.
4: 오히려 이번 결정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10: 김정은 위원장 국제무대에서 끌어들이고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는데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일이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4: 정부 역시 이번 훈련 축소가 올가을로 거론되는 북미 정상회담설과 맞물려 대화 재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11: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이 같은 여야의 시각차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싼 이념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12: 북한은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13: 위협입니다.
4: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여야는 안보 우려와 대화 마중물이란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북미 간 접촉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담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밤중 입장문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 간 소통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는데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싼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개훈이 기자가 전합니다.
14: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모르는 최고 지도부의 유일한 대외 정책일 거라고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관계는 훌륭하지만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무력 강화는 매우 상식적 행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한밤중 공개한 3천자 분량 장문의 입장 발표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북미 대화를 둘러싼 섣부른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15: 그런 관계가 정책적 양보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 그 서로 확 그어버리는 거죠. 현재 조건에서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4: 비슷한 맥락에서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군사연습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오히려 UFS가 진행 중이란 현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은 무한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는데 향후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는 닿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이 부쩍 불편해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기조에는 다시 한번 바짝 날을 세우며 만에 하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선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약 5년 만에 방한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 장관을 접견합니다. 이 대통령은 왕이 부장과 회동해서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를 논의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도 전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대북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대통령도 광복절 축사에서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회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출근길.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16: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저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3: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인데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던 관례를 깬 선택이니만큼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도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이른바 2인자인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17: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3: 노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교착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18: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습니다.
19: 뭐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18: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고.
19: 협의가 있었습니까?
18: 협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했습니다.
3: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노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20: 용산공원 부진의 주택공급 논란의 파장이 국회까지 퍼졌습니다. 국토위 회의에서 나온 김윤덕 장관은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강경한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1: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국토위 회의.
14: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일부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번안 절차를 밟자고 주장했습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부지로 검토한다는 김윤덕 장관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해당

0: 예정안을 발판 삼아 당정이 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1: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더니 이제 역사적 의미도 닥치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0: 민주당은 개정안이 본체 부지인 어린이 정원이 아니라 캠프킴 유엔사 부지 등 공원 외곽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원 내 주택 공급 제한 역시 서울 입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마련하자는 의도다. 그 취지를 부정하지 말라 날을 세웠습니다.
2: 청년들에게 이런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급 기관처럼 하는데.
0: 김윤덕 장관도 공원 전체가 아닌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3: 장교 숙소도 있고요. 네. 군인 아파트도 있고 구 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0: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반대 속 권한안건은 부결됐지만 여당 국토위원들은 당정협의회에서 용산공원이 마치 정부 공급대책 전부인 양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4: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입니다.
0: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여론전 화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나온 오 시장은 거듭 정부 여당이 집값 못 잡은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5: 법령상으로도 협의권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용산공원 사례만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라는 점.
6: 민주당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를 뚫고 본회의 상정을 감행할진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7: 국회는 오늘 오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주택공급 관련 법안들도 잇따라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기간을 줄이는 도시정비법과 공공택지 공급을 앞당기는 공공주택특별법,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등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경합했던 김민석 신임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김 대표에게는 축하를, 끝까지 최선을 다한 정청래 송영길 의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며 세 사람 모두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책임 있는 주역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 사과하며 당의 단합과 국정 운영을 뒷받침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또 정 의원은 12.3 비상기업 내란의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이자 전우로서 이재명 정부와 운명 공동체를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첫 공개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결과 등을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부산에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 사생결단 대결했던 친청계 최고위원이 다수 입성한 만큼 첫 호흡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 대표는 우선 화합과 단합은 일 중심으로 하나하나 함께 합을 맞춰 나가겠다며 단일 대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개파는 없다는 말도 강조했는데 새 지도부가 추구할 노선에 대해선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9: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제가 주장한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에 의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8: 그러자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통합 의지엔 호응한다면서도 뼈 있는 말을 내놨습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선 압승을 거둔 김 대표가 국민 여론조사에선 정청래 전 대표에게 박빙 열세였던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10: 이번 지도부 구성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고 저는

0: 평가합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심을 기초로 민심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1: 새 지도부는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당내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2: 김민석 당대표께서 또 포용하고 또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 김 대표는 사무부 총장단 인사를 단행하는 등 당직 후속 인선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일단 앞선 한정혜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 의장 인선에 대해선 능력이나 통합의 무게를 뒀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부산에 이어 다음 최고위원회의를 강원도에서 여는 등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지역 최고위를 예고했습니다. 또 회의에서 언급된 비공개 사안을 공개하면 퇴출하겠다며 기강잡기에도 나섰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내 영혼에 묻힌 남자.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물음엔 그건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김 위원장과 잘 지낸다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됐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미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갖게 됐으니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밤중 입장문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 간 소통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는데 북미 대화재개를 둘러싼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는 의도로 읽힙니다. 개운이 기자가 전합니다.
4: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모르는 최고 지도부의 유일한 대외 정책일 거라고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관계는 훌륭하지만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무력 강화는 매우 상식적 행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0: 김여정 부장은 한밤중 공개한 3천자 분량 장문의 입장 발표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북미 대화를 둘러싼 섣부른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1: 그런 관계가 정책적 양보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 그 서류 확 그어버리는 거죠. 현재 조건에서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너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0: 비슷한 맥락에서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군사연습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오히려 UFS가 진행 중이란 현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은 무한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는데 향후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는 닿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이 부쩍 불편해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기조에는 다시 한번 바짝 날을 세우며 만에 하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선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외교 안보 수장 모두 미국 측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말한 건데 국회에선 한국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전격 공개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4: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3: 조 장관은 다만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발표 직후부터 국방부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 같은 시각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5: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3: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야권에선 우리 정부가 미국의 결정을 뒤늦게 접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한국 패싱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6: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국민들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7: 이거 몰랐던 거는 외교 실패 아닙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분이라 하더라도.
3: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속내가 있을 거란 의견에 이어
8: 또 뭐 이란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발표한 거 아니냐.
3: 오히려 이번 결정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9: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무대에서 끌어들이고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는데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일이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3: 정부 역시 이번 훈련 축소가 올가을로 거론되는 북미 정상회담설과 맞물려 대화 재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10: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이 같은 여야의 시각차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싼 이념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11: 북한은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5: 위협입니다.
3: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여야는 안보 우려와 대화 마중물이란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북미 간 접촉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담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의 중요한 계기였는데 훈련이 대폭 축소되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환 시간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2: 국방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FOC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13: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2: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동평가를 마무리하고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 내년에는 마지막 3단계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인 2028년 안에는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정부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 이후 전시지휘소인 CP

0: 친구의 인력부터 평시 지휘소인 캠프 험프리스로 옮긴 것, 신설될 미래연합사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방증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축소된 한미연합훈련 기간 안에서도 FOC 평가를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미 전쟁부나 우리 한국의 국방부나 빈틈없이 준비태세와 여러 가지 협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
0: 하지만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지시에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 대미 투자 지연과 전작권 불만을 함께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몇 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0: 통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에 집중하며 북미 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서울에 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는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한중 외교장관이 지난해 9월 베이징에 이어 11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번 방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 소식이 전해진 후라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한중관계 복원의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에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4: 왕이 부장 역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6: 저희 반도의 최중요한 민국, 중국 장회의 반도의 협의와 안정, 继续发挥 建设性的 소용.
4: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중 간의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5: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4: 중국은 북한을 의식한 듯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은 채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양측의 실무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안녕 해제 등을 위한 문화 교류 등 양국 간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전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자리를 놓고 맞붙었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환한 미소 속에 이들의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는데 만찬 자리에서 당청정은 운명 공동체라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 간담회에 초청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이끌고 나란히 계단을 내려옵니다. 김 대표와 정 의원 사이에 서서 두 사람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촬영합니다. 다소 어색해하던 정 의원도 송 의원이 건넨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새 여당 지도부를 선출한 8.17 전당대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당권 경쟁을 벌였던 세 사람을 모두 불러 화합을 다졌습니다. 우선 김민석 대표에게 축하를 건넸고 정청래 송영길 의원에겐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참석자 모두를 향해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이자 전우라며 이재명 정부 운명 공동체로서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김 대표도 전대 과정에서의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안 논의도 오갔는데 송

0: 총무위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당청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이 운명 공동체이자 국정 동반자라며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세 사람도 더 강한 원팀으로 국민 주권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만찬은 장시간 이어졌고 메뉴로는 김 대표와 정 의원, 송 의원의 고향 대표 식재료를 활용한 육회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함께 단합하자는 의미와 더불어 선거 과정에서 고생한 세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으면 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담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진 의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 회동에서 개헌 논의를 언급한 걸 두고 야당을 분열시키고 갈라쳐 본인이 원하는 연임 개헌으로 가기 위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언론사 유튜브 출연에서 10원 한푼 손해보기 싫어 근저당 매매를 한 사람이 순순히 임기를 단축해 개헌하겠다는 말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믿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중진들을 향해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쌓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바뀔 수 있도록 희생하자고 말하면 다음 총선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용산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만들자는 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지였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시민 휴식 공간으로 두자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공원 용도로 부적합한 곳을 청년 주택 공급 용지로 개발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라면서 이를 반대하는 서울시는 대안이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급정책 방안으로 검토되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 공원 전체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은 아니라며 논란 확산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공원 안에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방위사업청 부지처럼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잃은 곳이 있다며 이런 지역에 한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제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만납니다. 용산이 화두가 될 텐데 택지 전환과 공급 규모를 놓고 충돌해온 터라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2: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의 승부처는 서울 도심입니다. 그중에서도 대규모 국공유지와 녹지가 남아있는 용산이 핵심인데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3: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4: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2: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만납니다.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 만남입니다. 당장 용산공원 활용과 국제업무지구 공급량 확대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론화를 거쳐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 어린이 정원엔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제업무지구의 주택수는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닭공에도 원칙이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도심 녹지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는 난개발을 이유로 8천 가구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서울시 협조 없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일단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가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습니다.
5: 반격 위주의 야외 기동 훈련이 사실상 취소되면서 반쪽짜리 훈련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다녀간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망이 잇따르자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관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방어와 반격 두 갈래로 계획됐던 연합훈련은 오는 21일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는 방어훈련만 하고 종료됩니다. 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어훈련 이후 한미연합군이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인 반격연습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7: 지금 현장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혼선이다. 그럼 파행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이걸 지금 안 해버리면은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은 일단 우리 대비태세도 문제가 있는 거고.
6: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예정됐던 야외 기동 훈련은 일단 순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인 만큼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8: 공백 기간이 길면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북한에 대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제 견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연합훈련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6: 하지만 이번 훈련 축소가 미국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거나 비용 문제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나갈 경우 다른 연합 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른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전시작전권 회복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훈련 축소가 전작권 전환이라는 정책적 방향과 일정에 장애나 지연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훈련 축소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알게 됐다며 미국의 상당수 많은 당국자도 그 게시물을 보고서야 의중을 인지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밤중 입장문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 간 소통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5: 한미 연합훈련 축소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는데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싼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모르는 최고 지도부의 유일한 대외 정책일 거라고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관계는 훌륭하지만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무력 강화는 매우 상식적 행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한밤중 공개한 3천자 분량 장문의 입장 발표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북미 대화를 둘러싼 섣부른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10: 그런 관계가 정책적 양보를 만들어내가 이런 것들, 그 서류 확 그어버리는 거죠. 현재 조건에서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너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9: 비슷한 맥락에서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군사연습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오히려 UFS가 진행 중이란 현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은 무한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는데 향후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는 닿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이 부쩍 불편해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기조에는 다시 한번 바짝 날을 세우며 만에 하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선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나는 김정은은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관점에서 이란과 북한의 다른 접근을 취하는 건 나름의 논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현지 시간 19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원칙론을 취하고 북한에는 협상을 도모하는 실용론을 취하고 있으나 이를 이중잣대로 보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정반대 행보를 보인다며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절대적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적이고 타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역량이 현저히 달라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약 5년 만에 방한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부장관을 접견합니다. 이 대통령은 왕이 부장과 회동해서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를 논의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도 전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대북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출근길.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12: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제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11: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인데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재청하던 관례를 깬 선택이니만큼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도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이른바 2인자인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13: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11: 노 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14: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습니다.
15: 뭐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14: 이분을 재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고.
15: 협의가 있었습니까?
14: 협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했습니다.
11: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 용산공원 부진의 주택공급 논란의 파장이 국회까지 번졌습니다. 국토위 회의에 나온 김윤덕 장관은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강경한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9: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국토위 회의.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일부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번안 절차를 밟자고 주장했습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부지로 검토한다는 김윤덕 장관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발판 삼아 당정이 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16: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던 이제 역사적 의미도 닥치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9: 민주당은 개정안이 본체 부지인 어린이 정원이 아니라 캠프킴 유엔사 부지 등 공원 외곽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원 내 주택 공급 제한 역시 서울 입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마련하자는 의도다. 그 취지를 부정하지 말라 날을 세웠습니다.
17: 청년들에게 이런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급 기관처럼 하는데.
9: 김윤덕 장관도 공원 전체가 아닌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18: 장교 숙소도 있고요. 네. 군인 아파트도 있고 구 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9: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반대 속 번안안건은 부결됐지만 여당 국토위원들은 당정협의회에서 용산공원이 마치 정부 공급대책 전부인 양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19: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입니다.
9: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여론전 화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나온 오 시장은 거듭 정부 여당이 집값 못 잡은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0: 법령상으로도 혐오이권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용산공원 사례만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라는 점.
21: 민주당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를 뚫고 본회의 상정을 감행할진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이렇게 용산 곳곳에 대한 택지 전환과 공급량 확대 문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만납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정동에 있는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활용 방안과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5: 어제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4조 8천억 원어치 순매도로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5.8% 하락한 6,471로 장을 마쳤는데 장 초반 낙폭이 커지자 올해 25번째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코스닥도 하락폭이 3% 이상 커지다 낙폭을 줄여 1.2% 내린 824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398원을 기록했는데 1300원대 환율은 지난해 10월 2일 이후 10개월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3.2%로 대폭 높였습니다. 반면 연간 취업자는 6만 명 줄어든 11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성장률과 체감경기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0: KDI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석 달 만에 0.7%포인트나 높이며 3.2%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상승폭 중 약 0.6%포인트는 반도체와 설비 투자 파급 효과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3.0%, 한국은행과 IMF, OECD의 전망치 2.6%보다 높은 것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2.2%로 높였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어 올해 수출은 8.7%, 설비 투자는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소득 증가가 반도체 부문에 편중되면서 2.3% 늘며 개선세가 다소 완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17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6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작은 반도체 부문의 성장이 집중되면서 성장률과 체감 경기 간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건설 투자도 0.1%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 초호황에 힘입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성과가 민간 소비나 고용 같은 이제 다수 가계의 소득으로는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경상 수지는 반도체 수출액이 급증하며 이례적 수준의 대규모 흑자를 전망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3,600억 달러 정도의 경상 수지 흑자를 예측했습니다. KDI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크게 의존해 향후 반도체 경기 변화가 거시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20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가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습니다.
1: 반격 위주의 야외 기동 훈련이 사실상 취소되면서 반쪽짜리 훈련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다녀간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망이 잇따르자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관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방어와 반격 두 갈래로 계획됐던 연합훈련은 오는 21일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는 방어 훈련만 하고 종료됩니다. 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어 훈련 이후 한미연합군이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인 반격 연습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대비 태세 약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3: 지금 현장은
4: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3: 그럼 파행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이걸 지금 안 해버리면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 일단 우리 대비 태세도 문제가 있는 거고.
2: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예정됐던 야외 기동 훈련은 일단 수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인 만큼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5: 공백 기간이
4: 김을초 경남대 국통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5: 지금은 북한에 대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제 견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연합훈련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2: 하지만 이번 훈련 축소가 미국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거나 비용 문제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나갈 경우 다른 연합 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0: 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의 중요한 계기였는데요. 훈련이 대폭 축소되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환 시간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이어서 강민경 기자입니다.
3: 국방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FOC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4: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5: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입니다.
4: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동평가를 마무리하고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 내년에는 마지막 3단계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인 2028년 안에는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정부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 이후 전시지휘소인 CP-10구의 인력부터 평시지휘소인 캠프 험프리스로 옮긴 것, 신설될 미래연합사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방증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축소된 한미연합훈련 기간 안에서도 FOC 평가를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6: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5: 안교배 국방부 장관입니다.
6: 우리 한국의 국방부나 빈틈없이 준비태세와 여러 가지 협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
3: 하지만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지시에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 대미 투자 지연과 전작권 불만을 함께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
5: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7: 한국 정부에 대한 몇 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3: 통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에 집중하며 북미 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김 위원장과 잘 지낸다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이미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갖게 됐으니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밤중 입장문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 간 소통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2: 한미연합훈련 축소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는데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싼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읽힙니다. 개운이 기자가 전합니다.
8: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모르는 최고 지도부의 유일한 대외 정책일 거라고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관계는 훌륭하지만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무력 강화는 매우 상식적 행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한밤중 공개한 3천자 분량 장문의 입장 발표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북미 대화를 둘러싼 섣부른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9: 그런 관계가 정책적
5: 김동여 북한 대학원 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9: 그어버리는 거죠. 현재 조건에서 대할 이유가 없다고 너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8: 비슷한 맥락에서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지시에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군사 연습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오히려 UFS가 진행 중이란 현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은 무한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는데 향후 추가 파병 가능

0: 가능성까지는 닿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이 부쩍 불편해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기조에는 다시 한번 바짝 날을 세우며 만에 하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선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서울에 왔습니다.
2: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중 외교장관이 지난해 9월 베이징에 이어 11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번 방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 소식이 전해진 후라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5: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3: 왕이 부장 역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4: 한반도의 제일 중요한 이웃나라로서 중국 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입니다.
3: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중 간의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5: 한국 정부는
4: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5: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3: 중국은 북한을 의식한 듯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은 채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4: 우리는 응당해야 할 노력을 할 겁니다.
3: 회의에서는 양측의 실무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안녕 해제 등을 위한 문화 교류 등 양국 간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전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조이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조이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출근길.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7: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제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6: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인데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던 관례를 깬 선택이니만큼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도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이른바 2인자인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8: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이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6: 노 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9: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
4: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10: 협의를 했습니까?
9: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고.
10: 협의가 있었습니까?
9: 협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했습니다.
6: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노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조이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배경에는 청와대와 후임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불편한 기류 속에 반년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 추천 몫이 정해져 있는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이 필요한데 그간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독대해 사전에 조율된 인선을 재청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정 조율마저 불발됐습니다.
9: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4: 노경필
9: 이후에
4: 법원행정처장입니다.
9: 근데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11: 관례를 깨고 서면 재청이라는 강수를 둔 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재청 대상으로 추린 후보자는 모두 4명. 청와대는 여성 법조인이자 진보 성향인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뒀지만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으로 아내가 관여한 사건을 남편이 심리하게 될 수도 있는 이해 충돌 우려가 내부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중앙선관위원을 겸하는 박순영 판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윤성식 판사는 지난 2월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 재판부를 맡게 돼 재청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남은 후보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 합의 없이 고유 권한인 재청권을 행사하되 가장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에 재청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명분도 서면 재청을 강행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여권에서 사법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대통령이 재청을 수용하더라도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용산공원 부지내 주택공급 논란의 파장이 국회까지 번졌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강경한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0: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국토위 회의.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일부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번안 절차를 밟자고 주장했습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부지로 검토한다는 김윤덕 장관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발판 삼아 당정이 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12: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더니 이제 역사적 의미도 닥치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0: 민주당은 개정안이 본체 부지인 어린이 정원이 아니라 캠프킴 유엔사 부지 등 공원 외곽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원 내 주택 공급 제한 역시 서울 입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마련하자는 의도다. 그 취지를 부정하지 말라 날을 세웠습니다.
13: 청년들에게 이런 부담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급기관처럼 하는데.
0: 김윤덕 장관도 공원 전체가 아닌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14: 장교 숙소도 있고요.
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14: 그럼... 구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자,
0: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반대 속 번안안건은 부결됐지만 여당 국토위원들은 당정협의회에서 용산공원이 마치 정부 공급대책 전부인 양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15: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입니다.
0: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여론전 화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나온 오 시장은 거듭 정부 여당이 집값 못 잡은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16: 법령상으로도
4: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6: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용산공원 사례만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라는 점.
17: 민주당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를 뚫고 본회의 상정을 감행할진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만납니다. 용산공원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 NH농협은행이 지난 6월부터

0: 중단했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오늘부터 재개합니다. 금융위가 지난 13일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첫 주담대 취급 재개입니다.
1: 임금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오늘까지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특히 내일은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사는 상여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0: 중소벤처기업부가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가 신청을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받습니다. 1차 때보다 2배 많은 1만 명을 선발하는데 최종 우승자는 상금과 투자금 등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한국은행이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지난 4월부터 5월 국내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지분 가치가 크게 높아져서 순 대외 금융자산이 1분기 말보다 눈에 띄게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 폭우가 남긴 상처는 거제의 산과 바다, 들녘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산 정상부터 무너져 내린 토사가 해안도로를 덮치면서 바다는 온통 흙탕물로 변했고 수확을 앞둔 들녘은 일부가 푹 꺼져 형태를 잃었습니다. 드론으로 둘러본 현장 김진도 기자입니다.
1: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제의 연하 해안로. 도로 바로 옆으로 펼쳐진 수면이 바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마치 흙탕물로 뒤덮인 강처럼 변했습니다. 산 정상에 바로 아래부터 무너져 내린 거대한 산사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도로까지 이어집니다. 아래쪽 도로에는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한 차선을 막아섰습니다. 차들은 남아있는 도로로 위태롭게 교차 운행을 이어갑니다. 산비탈에 남아있는 흙더미는 금세라도 다시 쏟아져 내릴 듯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이삭이 한창 연그러갈 거제 죽전길의 들녘도 호우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논에 가까이 다가가자 기습포구가 핥히고 간 상흔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논 가장자리가 푹 파헤쳐져 누런 속살을 드러냈고 마구 휩쓸려간 벼 때문에 곳곳이 뻥 뚫렸습니다. 논 바로 옆 작은 하천도 쏟아진 토사와 파편으로 엉망진창이 돼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산과 바다, 농경지까지 초토화시킨 사상 초유의 물폭탄에 거제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도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듀엣토의 더 클래식.
4: 8월 20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5: 쇼팽의 녹턴 8번 작품 번호 27-2번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8월 20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팽의 녹턴 8번 작품 번호 27-2번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브루스 리우는 2021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중국계 캐나다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조성진 다음번 우승자인데 조성진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1: 지난주 브루스 리우의 새로운 음반이 나왔습니다. 루나리스라는 제목인데 달이란 뜻입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부터 시작해서 쇼팽과 드뷔시의 작품을 거쳐 현대음악가 쉔 베르크와 존 케이지의 피아노 곡까지 다양한 음악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0: 브루스 리우는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고 여러 음반을 발매했는데요. 나오는 음반마다 다른 연주와는 다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도이치 그라모폰 데뷔는 에릭 사티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었는데 Waves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랜드 피아노와 업라이트 피아노를 차례로 사용해서 에릭 사티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0: 이번 음반에서는 루나리스라는 제목으로 달이 주는 느낌과 연결되는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을 자유롭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달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을 자유롭게 모았다는 겁니다.
1: 예, 왜 연주회라면 몰라도 음반이라면 쇼팽이면 쇼팽, 베토벤이면 베토벤 같이 한 작곡가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0: 근데 이렇게 독특한 구성이라면 브루스 리우가 어떤 음악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음반 중에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드뷔시의 꿈,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드뷔시의 꿈,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지난주 브루스 리우의 새 음반이 발매됐습니다. 오늘은 이 음반에 수록된 곡을 듣고 있는데 슈팽 콩쿨 우승자답게 연주에 있어서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0: 그리고 또 상당히 개성적이죠. 1997년생이니까 아직 20대의 젊은 연주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연주 활동을 이어갈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1: 최정상 피아니스트들 중에서 쇼팽 콩쿨 출신이 많습니다. 아시케나지, 폴리니, 아레헤리치, 치메르만.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쇼팽 콩쿨에서 우승이나 준우승을 한 연주자들이었습니다.
0: 그 이후로는 잠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뭐 포고렐리치, 본인, 윤디니 같은 연주자가 있지만 데뷔 당시 크게 화제를 모으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그만큼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라파엘 블레아치 이후로는 다시 쇼팽 콩쿠르 출신이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다니엘 트리포노프, 조성진, 브루스 리우까지 세계 정상급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작년 우승자인 에릭 루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죠.
1: 브루스 리우 새 음반 중에서 한 곡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 중에서 3악장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금요일 부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주식 열풍, 아니 광풍. 한김 식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뜨겁죠. 그런데 오늘 사건들을 보면요, 주식 때문에 잃는 게 꼭 돈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오빠, 나 할 말 있어.
3: 응? 왜 그렇게 심각해? 무슨 일인데?
2: 결혼 자금 있잖아. 내가 모은 돈이랑 부모님이 주신 돈 5,500.
3: 어.
2: 없어.
3: 어? 갑자기?
2: 주식으로 다 잃었어. 어떻게든 복구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대출도 받았는데 그것마저 다...
1: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결혼 자금을 주식으로 잃고 손실을 만회하려 대출까지 받았다가 그마저도 대부분 잃고 말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빚까지 생겼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데 결국 고민은 주식이 아니라 파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2: 나랑 분명히 약속했잖아. 이제 대출받아 주식 안 한다고.
3: 맞아. 그러기로.

0: 했지. 그런데 말이야, 이번엔 벌었어. 손해 안 보고 오히려 벌었다고.
1: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거 절대 안 한다고 나랑 약속했는데 했단 거잖아. 신뢰의 문제지.
2: 이번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주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예비신부는 파혼을 고민합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투자를 했고, 그것도 몰래 큰 돈을 끌어다 썼다는 이유였죠.
1: 그게 무슨 말이야? 또 빚이 생겼다고? 그때 3억 이래서 같이 갚았잖아. 당신이 코인으로 날린 돈만 지금까지 4억 5천이야.
0: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1: 아니, 돈 문제가 아니야. 이혼하자.
2: 주식과 코인으로 이혼, 파혼을 고민하는 분들 많아졌다고 하죠. 과연 투자 때문에 결혼이 깨지고 가정이 흔들렸을 때 법은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주식과 코인으로 흔들린 사람,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식 때문에 파혼을 고민하는 예비 신부의 사연인데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3: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여러 언론이 보도한 사연인데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부가 직장을 3년 다니면서 모은 돈에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까지 합쳐서 5,500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가 전부 잃었습니다. 한동안 수익이 나서 실력이라 믿었는데 하락장이 오자 손절한 뒤 남은 돈으로 급등주 단타를 하다가 계좌가 사실상 청산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남자친구 몰래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2,500만 원을 또 잃은 겁니다. 남자친구는 결혼 자금을 잃은 것까지만 알고 빚이 생긴 건 모르는 상태고요. 이 여성은 죄책감에 차라리 내가 먼저 놓아주는 게 맞지 않나 파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2: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상황을 중심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으로 큰 돈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파혼 사유가 될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뭐 손실액이나 빚을 숨긴 그 자체 뭐가 더 중요하고 누가 먼저 파혼을 통보했는지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3: 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로 돈을 잃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파혼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파혼할 수 있는 사유를 몇 가지 정해두면서 마지막에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열어두고 있는데요. 핵심은 두 사람의 신뢰가 혼인을 못할 정도로 깨졌느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더 무겁게 평가되는 건 손실액 자체보다 숨겼다는 부분입니다. 재산 상태, 특히 빚이 있다는 사실은 결혼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걸 감춘 채 결혼으로 간다면 상대방의 혼인 의사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통보했는지보다는 중요한 건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파혼을 통보한 쪽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원인을 제공한 쪽이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라면 누가 먼저 말을 꺼내든 책임 문제는 결국 빚을 숨긴 쪽을 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2: 약혼은 실제 결혼까지 간건 아니라서 이혼보다 간단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미 들어간 돈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예식장 계약금, 뭐 예물, 예단, 청첩장, 신혼집까지 미리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돈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복잡한 문제입니다. 항목별로 다르게 봐야 합니다. 먼저 예물과 예단입니다. 팔년 이걸 결혼이 이뤄지는 걸 전제로 주고받는 선물로 봅니다. 그래서 파혼이 되면 서로 돌려주는 게 원칙인데 중요한 건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돌려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거죠. 다음으로 예식장 계약금이나 위약금, 청첩장 비용처럼 이미 써버린 돈. 이건 파혼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로 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자료는 그것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고요. 신혼집은 각자 명의와 낸 돈에 따라서 정산하는데 전세 계약을 깨야 한다면 위약금 부담이 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파혼 분쟁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소송 전에 조정 절차부터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2: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 텐데 약간 묘한 측면이 있어요. 이 사건 역시 주식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문제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번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파혼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3: 네, 이 사연은 수익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문제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속 예비 신랑은 사실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무렵 이미 5천만 원의 빚이

0: 있었는데 예비 신부가 사람을 보고 함께 갚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신용대출을 끼고 주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는 빚내서 투자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침 종목이 크게 올라 2천만 원 1억이 되기도 했고요. 문제는 최근입니다. 또다시 예비 신부 몰래 8천만 원가량 신용대출을 끼고 여러 종목에 투자한 사실이 수익을 자랑하다가 말실수로 드러난 겁니다.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같은 약속을 어기고 또 숨겼다는 배신감이 크다. 그래서 파혼을 고민한다는 사연입니다.
1: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돈을 벌었어도 파혼의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0: 생길 수 있습니다. 파혼 책임은 투자 손익 계산서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법이 보는 건 혼인을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만큼 신뢰가 깨졌느냐인데, 재정에 관한 중요한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고 상대 몰래 1억 원 가까운 빚을 끌어다 위험을 떠안았다면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났다는 건 운이 좋았다는 뜻일 뿐이고, 배우자가 될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위험에 함께 노출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실제 분쟁이 되면 정도를 봅니다. 한 번의 실수였는지, 이 사안처럼 약속과 위반이 반복되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숨겼는지에 따라서 중대한 사유인지가 갈리게 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이런 사례라고 하면 사실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0: 그렇습니다.
1: 안 하기로 약속까지 했었으니까. 자, 앞서는 약혼, 아직 결혼하기 전 단계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결혼을 한뒤 주식 투자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나몰래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 이빚 부부 공동의 채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이 몰래 했다면 한쪽의 책임으로 뭐 기속이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보죠?
0: 어떤 분에게는 안심하실 소식이 될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그 빚은 대출받은 사람 개인의 빚입니다. 우리 법은 부부라도 재산은 각자 것이라는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라 한쪽 명의로 진 빚도 원칙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거든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생활비나 주거비, 아이 교육비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해서 진 빚은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 근데 배우자 몰래 대출받아서 주식이나 코인에 넣은 돈은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은행이 배우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수 없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서도 그 빚은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상의해서 함께 대출을 받았다면 손실이 나도 공동의 빚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결국 갈림길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알고 동의했느냐,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입니다.
1: 자, 투자하다가 돈을 잃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된다. 이것도 아니죠?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까?
0: 맞습니다. 투자로 손해봤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 실패는 그 자체로는 경제적 실패일 뿐이거든요. 관건은 과정입니다. 법원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수 있는 건 손실의 크기보다 이런 것들입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반복적으로 거액을 투자했는지, 생활비나 전세금처럼 가정의 기반이 되는 돈까지 끌어 썼는지, 들킨 뒤에도 또 했는지, 그래서 가정 경제와 신뢰가 실제로 무너졌는지, 세 번째 사연처럼 한번 용서받아 배우자가 빚까지 갚아줬는데 또 몰래 반복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결국 얼마를 잃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잃었고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1: 오프닝에서 본세 번째 사연은 남편이 코인으로 수억을 날렸고 아내가 이걸 알고 같이 빚을 갚았는데 또 빚이 생긴 경우잖아요. 결국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면서 공동명의인 집만큼은 자신이 가져오고 싶다 했는데 가능할까요?
0: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무조건 절반씩이 아니라 기여도로 나누거든요. 우선 이 사연에서 남편이 코인으로 진 4억 5천만 원의 빚은 아까 말씀드린 원칙대로 부부 공동의 빚이 아니라 남편 개인의 빚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가 나눠서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은 집인데요. 아내는 육아를 전담하면서 남편 빚을 갚으려고 일까지 했고, 친정에서 돈을 빌려 보태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지키고 키운 기여가 큽니다. 반대로 남편은 공동 재산을 반복적으로 위험에 빠뜨렸으니 기여도가 깎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사정을 입증하면 집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가져오는 판단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고, 남편 몫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을 돈으로 정산해주고 명의를 가져오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은 하루에도 가격이 몇 번씩 크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별거 할 때는 1억이었던 계좌가 재판 끝날 때는 3억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뭐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한 건데 이혼할 때 주식이나 코인의 가치, 요즘에 사실 부동산도 가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까?
0: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사실신 변론 종결 시, 즉 재판이 끝날 무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부부관계가 사실상 깨진 뒤에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생긴 변동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처럼 변동이 큰 자산은 실무상 이렇게 정리됩니다. 몇 주 몇 개를 나눌지 수량은 혼인이 파탄의 시점, 예컨대 별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고 그 수량의 값은 재판이 끝날 무렵에 시세로 계산합니다. 소송 중에 팔아버렸다면 그 처분 가격 기준이 되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네. 혼인 파탄 시점에 한 개에 1억이었던 비트코인을 한 개 가지고 있었는데 혼인 파탄 후에 비트코인 두 개를 더 구매해서 재판이 끝날 무렵에는 비트코인이 3개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여서 재판 끝날 무렵에는 한 개당 가치가 2억이 되었다고 하면 분할이 되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개가 아닌 한 개입니다. 그런데 가치는 재판 끝날 무렵의 가치, 즉 2억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큰 자산이 많은 이윤일수록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조정으로 일찍 금액을 확정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상대방의 숨겨진 투자와 빚을 알게 됐다. 그래서 뭐 파혼 또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감정적으로 따지기 전에 어떤 자료부터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까?
0: 많이 당황스러울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흔적입니다. 증권사나 코인 거래소 계좌 내역, 대출 안내문, 이체 기록 같은 것들이죠. 다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뒤지거나 아이디로 무단 접속하는 건 그 자체로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말의 흔적입니다. 투자 사실을 인정한 대화,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속이나 각서, 사과 문자 같은 기록이요. 몰래 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내 기여의 흔적입니다. 내가 갚아준 돈, 생활비 부담, 친정이나 시댁의 지원 내역이요. 넷째, 파혼 상황이라면 예식장 계약서, 위약금, 예물 예단 영수증 같은 지출 증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리된 청산이 가능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화사의 Good Goodby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창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밝혔네요.
5: 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올해 후반에 김정은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거라고 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서신을 주고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말할 수 없지만 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고 그건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6: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절대 내버려둬선 안 됐습니다. 절대 허용해선 안 됐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김정은은 괜찮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6: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나는 김정은을 잘 압니다. 김정은은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똑똑한 대통령을 두고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 위원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분석했습니다.
3: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요.
5: 네, 잠시 전 백악관에서도 기자와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대화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빅터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란은 핵 프로그램 초기 단계로 선제 공격이 가능했지만 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관리하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이라고 반복적으로 지칭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6: 저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볼 겁니다. 확실히 김정은은 핵파워, 핵 보유국입니다.
5: 네, 워싱턴 포스트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던 2018년과 2019년보다 지금의 전략적 환경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훨씬 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0: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약 6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최소 3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거래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해 러시아를 지원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을 국빈 방문하면서 이 북중 북러 관계도 훨씬 더 강화됐다고 짚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중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외교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이어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확언하면서 이 북미 대화를 위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11월 3일 중간선거 전에 이 관계 개선 등 외교적인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통해서라도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춰가면서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북한의 반응도 살펴보죠. 김여정 총무부장이 한밤중에 입장문을 내고 트럼프가 언급한 정상 간의 소통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2: 한미연합훈련 축소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는데,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싼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개운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모르는 최고 지도부의 유일한 대외 정책일 거라고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 관계는 훌륭하지만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무력 강화는 매우 상식적 행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한밤중 공개한 3천자 분량 장문의 입장 발표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북미 대화를 둘러싼 섣부른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4: 그런 관계가
5: 김동여 북한
4: 쭉쭉쭉
5: 대학원
4: 양상으로
5: 대학교
4: 만들어내가 이런
5: 교수입니다.
4: 것들 그 서류 확 그어버리는 거죠. 현재 조건에서 대할 이유가 없다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3: 비슷한 맥락에서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군사연습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오히려 UFS가 진행 중이란 현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은 무한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는데 향후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는 닿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이 부쩍 불편해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기조에는 다시 한번 바짝 날을 세우며 만에 하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선별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서울에 왔습니다.
2: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는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한중 외교장관이 지난해 9월 베이징에 이어 11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번 방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 소식이 전해진 후라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7: 한중 관계 복원의
5: 조현 외교부
7: 성격과 한반도를
5: 장관입니다.
7: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6: 왕이 부장 역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5: 한반도의 제일 중요한 이웃 나라로서 중국 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입니다.
6: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중 간의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7: 한국 정부는 한반도
5: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7: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6: 중국은 북한을 의식한 듯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은 채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5: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응당해야 할 노력을 할 겁니다.
6: 회의에서는 양측의 실무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안녕 해제 등을 위한 문화 교류 등 양국 간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전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이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8: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출근길.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9: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제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8: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인데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던 관례를 깬 선택이니만큼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도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이른바 2인자인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10: 임명권자인
5: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8: 노 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5: 합의에 이르지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11: 뭐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12: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고.
11: 협의가 있었습니까?
12: 협의는 마지막 성화까지 했습니다.
8: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정치권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발끈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고요.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의 권한 행사에 여권이 발작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3: 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논의도 없이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건 관례를 깬 사법농단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직격했습니다.
14: 최악의 법 기술자의 지금 농가를 부린 거다.
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4: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13: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도 209일 동안 제청을 뭉개더니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라고 사퇴 요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나아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거취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조 대법원장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여권의 공세를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5: 대법관 임명하는 그 권한을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5: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가진 협박과 압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3: 대법원에 장악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곁들였습니다. 이 같은 공방은 국회 법사위에서 한층 가열됐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한 것이 또 다른 불씨가 됐습니다.
16: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5: 김기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입니다.
16: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10: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5: 박형수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10: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 된다고 지금 전제를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재청권이 왜 있습니까 도대체?
13: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 논란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구상으로도 풀이되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여야의 대립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용산공원 부진의 주택공급 논란의 파장도 정쟁거리입니다. 김인덕 장관은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 수습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7: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국토위회의.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일부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번안 절차를 밟자고 주장했습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 부지로 검토한다는 김윤덕 장관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발판 삼아 당정이 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18: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던 이제 역사적 의미도 닥치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17: 민주당은 개정안이 본체 부지인 어린이 정원이 아니라 캠프킴 유엔사 부지 등 공원 외곽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원 내 주택 공급 제한 역시 서울 입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마련하자는 의도다. 그 취지를 부정하지 말라 날을 세웠습니다.
19: 청년들에게 이런
5: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9: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급 기관처럼 하는데.
17: 김윤덕 장관도 공원 전체가 아닌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20: 장교 숙소도 있고요.
5: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있고, 장관입니다.
20: 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17: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반대 속 권한 안건은 부결됐지만 여당 국토위원들은 당정협의회에서 용산공원이 마치 정부 공급 대책 전부인 양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21: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5: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1: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입니다.
17: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여론전 화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나온 오 시장은 거듭 정부 여당이 집값 못 잡은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2: 법령상으로도 효력권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용산공원 사례만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라는 점.
8: 민주당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를 뚫고 본회의 상정을 감행할진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산책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5: 고향 등일시.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

0: 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마이텐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국내 소식과 외신 증시까지 아침 출근길 준비하실 때 야무지게 챙겨드릴 건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출연자들에게 묻고 싶은 점 그리고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증시와 국내외 뉴스 또 기상까지 요즘 걱정할 게 너무 많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만큼 예전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뜻 아닐까요? 일단 한숨 돌린 채권시장 덕분에 뉴욕 증시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아쉽습니다. 오진석 마켓 에디터와 자세히 알아보고요. 뜬금없는 친밀감을 내세운 트럼프와 들은 바 없다는 북한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외신 소식은요. 유쾌한 외신 이용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대법관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법원의 미묘한 긴장감도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국회 청문회 설까요? 안 선다고 하는데요. 강영구 아나운서가 뉴스 첫개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안함은 그만큼 많은 위험을 잘 살피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어려움과 위험 잘 살펴서 해봅시다.

0: 네, 매일 아침 뉴스 첫끼를 전해주는 강현구 아나운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YTN 라디오,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들어오시면 응답하라 1988 스타일로 오늘 아침에 입고 온 강현구 아나운서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도 잊지 마시고요. 강현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현구입니다.
0: 예. 형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 응답하라 스타일입니다. 오늘도 뉴스는 잘 준비해 주셨으니까 첫 번째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1: 네. 민주당 조희대 법사위 나와라.
0: 여당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요. 사실은 청와대, 대통령, 여권과 대법원이 긴장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의결을 했거든요. 여당 주도잖아요. 어떤 이유입니까?
1: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왜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했는지를 법사위에 따져 묻겠다 이런 의도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0: 관례상 만나서 사실은 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서면으로만 보낸 거죠. 이 사람 시켜라 이렇게.
1: 그렇습니다. 대법관 임명은요. 대법원장이 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구조인데 원래는 대법원장이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 직접 만나서 최종 협의를 거치고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하는 게 관례인데요. 서면 제청, 그러니까 관례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0: 예, 지금 신임 당대표 김민석 당대표도요.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공범의 길로 간다. 송영길 의원 제청은 탄핵 사유다. 이번 제청이 이렇게까지 격앙된 지도부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서면 제청을 한 대법원의 입장의 이유도 밝혀졌죠?
1: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과 청와대 간에 이견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대법원장은 지난 3월에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과 다음 달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김성수 부장판사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 네.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최종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0: 예, 자 이게 대법관이 인사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남은 분들에 대한 어떤 선정 문제인데 이 구체적으로 이견을 보이는 이 부분 좀 더 알려주십시오.
1: 네,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손봉기 부장판사 대신 김민기 수원 고법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싶어합니다. 네. 김민기 판사는요 우리법연구회 소속인데 우리법연구회는 호남계 운동권 법조인들이 주축인 학회거든요.
0: 네, 정부가 선호하는 인물일 거다라는 추측은 되는데 대법원의 입장이 왜 다른 걸까요?
1: 대법원은 김민기 판사만은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민기 네. 판사의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인데요. 부부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맡은 전례가 없습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점이 또 거론되고요. 예. 김민기 판사가 청와대가 선호하는 인사라는 점에서도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점도 고려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0: 권력기관, 양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상호 견제하는 게 맞긴 합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도요. 제청권 이 사람 대법관 시켜주세요라고 하면 임명권은 청와대가 갖고 있고 이 견제가 지금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이긴 한데요. 여당에서는 이렇게 격앙된 반응이 계속 더 거세질 것 같아요.
1: 네, 과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죠. 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당시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0: 논란이 컸죠.
1: 네, 그때의 정서가 이번 이슈에서도 다시 나타나 있는 모양새입니다.
0: 네,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좀 이루어진 듯한 비판의 여지도 있었고 그냥 해야 될 재판을 한 거다라는 또 방어의 논리도 있는데 역시 야당은 조금 대법원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 같아요.
1: 네,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권에서 나오는 조희대 탄핵 이런 발언을 두고선 대법관을 친정부 성향 법관으로 임명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없애려는 목적의 억지 공세다, 즉 방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어제 법사위에 자리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청와대에서 만남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서면 제청 방식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전에 협의된 거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관련된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0: 현 정부, 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 같아 보이지만 과거 사례도 있죠?
1: 네, 노무현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제청을 수용하는 쪽이었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를 제청했습니다.
0: 다시 조정된 사례도 있었군요. 예, 그리고 짧게 환율 얘기 짚고 넘어가 볼게요. 환율 떨어졌네요?
1: 네. 환율이 1,300원대로 돌아왔습니다. 네. 어제 서울 외환시장 원화 환율 종가는 1,397.7원이었는데요. 1,400원 밑으로 내려온 거는 약 11개월 만입니다.
0: 사람들이 달러를 덜 찾는 건가요? 왜 떨어진 겁니까?
1: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예. 안 오르면 달러의 매력이 떨어지죠. 또 수출 업체들이 달러를 팔면서 시장에 달러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거죠.
0: 예, 달러를 많이 풀어냈으니까 또 찾는 사람 입장에서 좀 저렴하게 사게 되는 그런 원화 강세의 기점으로 갖고 저희가 이어지는 증시 분석 코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좀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뭡니까?
1: 실종자 못 찾고도 찾았다고 한 경찰?
0: 아니 가족들 집에 안 들어오면 뭐 경찰에 일단은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 제주도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실종자는 37세 여성 장미란 씨인데요. 지난 5월 13일 오전 1시 30분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0: 5월 13일이요? 지금이 8월 20일인데 3개월이 넘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아직 못 찾았는데요. 예. 실종 이튿날인 5월 15일 장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경장 상관에게 신고 대상자가 연락이 닿아서 안전을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신고가 들어왔는데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다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 아니 실종이 얼마나 특히 여성 실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확인했어?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허위 보고가 이제 알려진 건가요?
1: 네. 장씨 남자친구는 7월 17일에 다시 한번 경찰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이때 경찰은 장 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라는 허위 기록을 근거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튿날인 19일 장 씨의 친척 동생이 재차 신고했을 때도 같은 근거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0: 아니 이게 3일이나 지나면 골든타임 다 놓치는 거잖아요. CCTV 저장 공간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1: 그렇죠. 근데 이후에 이 친척 동생이 경찰과 장 씨가 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요. 경찰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시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0: 이러면 안 됩니다. 믿을 건 경찰밖에 없는데 이게 허위로 종결한다니 이건 좀 걱정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까?
1: 일단 장 씨 가족들은 장 씨의 인상착의를 공개해서 직접 장 씨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찰도 어제 30명과 또 드론을 동원해서 실종자의 거주지인 한림읍을 수색했고요. 수색 강도를 점차 강화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 신고 당시에 허위 보고 여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정황입니다.
0: 아니 이거는 명확하게 확인이 아니고요. 명명백백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게 경찰인데 가족이 들어오지 않았다. 특히 그 심야 시간대 여성인데 3일째까지 아무 허위 보고로 조치도 안 하다가 물론 지금 정황입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3개월 뒤에 드론을 띄우면 뭘 합니까? 이건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도 인상착의 공개되어 있는 게 지금 인터넷에도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이 실종자분을 보셨거나 단서를 아시는 분들은 경찰에 신고하고요.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자, 늘 여러 가지 뉴스 첫끼를 주셨는데 오늘은 후식도 있습니다.
1: 네, 어제 뉴스 첫끼로 전해드렸습니다. 용산 공원 특지 활용 관련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회담합니다.
0: 맞아요. 미리 예고해주셨죠.
1: 맞습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서 서울 주택 공급 대책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요. 네. 오늘 결과 나오는 대로 제가 잘 정리해서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0: 그리고 오늘 민방위도 있습니다.
1: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됩니다.
0: 놀라지 마시고요.
1: 네, 2시에 사이렌이 울릴 건데요. 사이렌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 공간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0: 네, 자 미리미리 대비하시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놀랄 일도 없고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셰프 뉴스 첫끼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하.

0: 네, 꼭 알아야 될 국내 뉴스 들었으면 이제는 꼭 알려드리고 싶은 외신 뉴스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쾌한 외신 캐스터 이용주 캐스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은 헤어스타일도 유쾌하세요.
1: 제 헤어스타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이강인 선수가요.
0: 예.
1: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고 MVP까지 됐다는
0: 우와.
1: 기쁜 소식.
0: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데뷔 와. 전에서도. 그런데 결국은 골도 넣었군요.
1: 넣었습니다.
0: MVP까지. 와.
1: 아, 기쁜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경기 직접 보셨어요?
1: 네, 봤죠, 봤죠.
0: 역시.
1: 4시부터. 네.
0: 잠들지 않는 외신 캐스터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자, 즐거운 소식으로 기분 좋게 아침 깨워드리고요. 이번엔 좀 걱정되는 소식이기도 하고 황당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야기. 아니, 만날 수 있다고요?
1: 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 가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라라고 참모들에게 요구를 했다는 네.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0: 네.
1: 평양을 방문하는
0: 이야, 그 파격이네요.
1: 너무 파격적으로 네. 그 가능성까지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언제쯤인가 봤더니 11월 달에 네. 중국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0: 아.
1: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0: 예.
1: 그럼 이제 아시아 쪽에 오는 김에
0: 그렇죠. 가는 김에
1: 겸사겸사해서 뭐 좀 오면 좋지 않겠냐.
0: 네.
1: 그런데 아직은 뭐 확실하게 뭐 어떤 준비 작업이 시작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한미 연합 이 군사 훈련 규모를 축소하라고 했던 것이
0: 네.
1: 이런 것들을 조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염두를 해뒀던 것 아닌가 이런
0: 예.
1: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0: 당장 북한 쪽 반응은요 흥미 없다. 김여정 부장이 그런 반응을 오늘 새벽에 또 내놨고요 밤중에.
1: 네.
0: 자, 뭐 트럼프의 파격적인 얘기는 우리가 몰랐던 얘기들도 갑자기 터지니까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기자회견들도 나왔는데 잘 준비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다 이런 질문들을 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쪽이 사실은 좀 이게 지금 뭐 반응이
0: 네.
1: 그 뚱하잖아요.
0: 의미 없다.
1: 의미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0: 네.
1: 아무래도 이 김정은이 그 몸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0: 그렇죠.
1: 네, 러시아에 파병도 하고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0: 맞습니다.
1: 최근에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평양에 교통 체증이 있다 그래요.
0: 예.
1: 차가 많아져서
0: 경제 상황이 좋아진 거 같아요.
1: 네,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은 사실은 예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때는 김정은에게 있어서 트럼프
0: 예.
1: 대통령의 유일한 희망이었다면.
0: 네.
1: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희망이 김정은이 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11월 달에 만나게 된다라는 그 이유도
0: 네.
1: 결국에는 11월 달에 있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0: 네.
1: 지금 이란전이 완전히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0: 맞아요.
1: 어떻게든 이 외교적으로 그 방향을 찾아서 뭔가 빅 이슈를 만들어내면 중간선거에서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다라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지금 트럼프의 유일한 희망이 김정은이 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0: 맞습니다. 이게 좀 트럼프가 구애하는 모양입니다. 뭐 이게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긴장 완화라든지 한반도나 동북아 정세가 안정되는 데 기여를 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의미는 없는데 약간 한국 패싱 이런 느낌도 들긴 해요.
1: 아, 많이 듭니다. 예.
0: 우리랑 협의 없이 다이렉트로 북한하고만 얘기하는 느낌이잖아요.
1: 근데 예전에 만났을 때도 사실
0: 네.
1: 우리를 좀 패싱을 많이 하긴 했어요.
0: 네.
1: 예, 그래서 기쁜 마음과 함께 서운한 마음도 동시에 들었죠.
0: 예. 몸값이 오른 김정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듯한.
1: 네.
0: 뭐 뉴클레어 파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1: 네.
0: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예요.
1: 그러니까요. 아니 굳이 그냥 가서 얘기만 하면 되지 왜 굳이 그거를 뭐 몇 개 있다 100개
0: 있다 뭐 57개 있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1: 맞아요.
0: 자, 아,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아니라 그 갈등 구조를 더 격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비핵화 입장이 명확합니다.
1: 맞습니다.
0: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이런 사실은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 황당한 것은
1: 네.
0: 정부 당국자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니까.
1: 그 아무도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0: 흔히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 SNS 보고 알았어.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담벼락 보고 알았어잖아요.
1: 아니, 얼마 전에 그 네타냐후도 SNS 보고 작전 취소를 알았다는데. 아니, 이게.
0: 트럼프 스타일.
1: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요. 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출석해서
0: 예.
1: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0: 예.
1: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아, 다만 이번에 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이 미국 측이 요 트럼프 대통령의 SNS SNS를 본 이후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잘 해결을 했기 때문에 예. 뭐 미국 쪽의 일방적 통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미국이 네. 완전 뒤집혔거든요. 아니 어떻게 한국과의 동맹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래서
0: 그러니까요.
1: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Are you kidding me?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0: 나 장난하니?
1: 네, 그런 뭐 언론 인터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라는 질문에
0: 그렇죠.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1: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 기자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 왜 김정은은 반응이 없어요? 예. 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이 없는 게 확실해? 하더니 그럼 반응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으니까 예? 있다. 그가 응답했다라고 했는데 와. 그 장면을 보잖아요.
0: 예?
1: 이건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거짓말하는 느낌이 조금.
0: 아, 이게 전 세계가 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표현 때문에 들썩들썩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예, 외교적인 것들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한국에 대해서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네. 너네 한국 좀 밉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대미 투자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이란 좀 지원해줘. 중동에 군대 좀 보내줘. 이것도 있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
0: 한 대 때리고 싶다.
1: 아, 이런 네. 얄미운 기사 제목을 네.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미국의 방위 지원을 받으면서 이란전 지원 요청에 호응하지 않은 것 네. 약간 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0: 아, 나의 분함. 네. 국익과 연관 지어야죠. 이거를 개인이 불편해하시면 어떡하시지?
1: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의 미 대미 투자를 좀 약속을 했는데 네. 이 중에서도 조선업 협력에 배정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의 이 구체적인 투자 약속이 좀 그걸 의도적으로 우리가 늦추고 있는 거 아니냐.
0: 네.
1: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또 최근에 뭐 메가 프로젝트 하면서 1,500조를 쓸 것으로 지금 네. 예측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돈 쓰고 왜 미국한테 투자 안 해? 이런 식으로
0: 그렇죠.
1: 좀
0: 그렇죠. 미국에 공장 지어라. 네. 안 그러면 관세 높일 거다. 이게 기본 전략인데
1: 네.
0: 마스가 이것도 네. 한국 너희들이 얘기했으니까 빨리 돈 써 이 얘긴데 좀 굉장히 그 트레이더 같은 거래자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네요.
1: 시간을 조금 줘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또 동시에 뭐 한국의 쿠팡 구제 그리고 이란전 호르무즈 해협 지원 거부 네. 이런 것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0: 네.
1: 이 중간선거에 대해 중간선거가 다가오는데 네. 이런 거 악영향이 지금 뭐 이란 때문에 생기니까 한국에 화풀이하는 것이다 라고 조금 해석을 내놨고요.
0: 예.
1: 이런 동맹 시스템은 점점 와해를 향해 갈 수 없다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걱정을 하는 투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0: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동맹관계를 이제 뭘 보고 믿지? 이를테면 지금 같은 경우도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두 나라의 반격 훈련이 되게 치밀하게 평가돼야 되는데 그게 생략돼 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도와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전해드릴게요. 일본도 좀 비슷한 입장이라고요?
1: 맞습니다. 일본 역시요 미국의 대일 압력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2018년에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일본한테
0: 네.
1: 방위비 올리라고 맞아. 하면서 엄청 압박을 했잖아요.
0: 돈 내라.
1: 그래서 그런 거가 다시 한번 또 시작된 것 같다라는
0: 네.
1: 좀 기류.

0: 그래서 조금 더 압박 빨리빨리 해라. 압박이
1: 네.
0: 들어올 수도 있고 방위비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 요거를 좀 미국 일본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중간선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국 내의 핵심 지지층을 향한 행보와 메시지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우린 또 거기에 흔들려선 안될것 같고요. 뭐 각국의 이익에 따라서 국제관계는 적도 아군도 없으니까요. 잘 살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유쾌하지만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외신 감사합니다. 이용주 캐스터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네, 어제 증시는 또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떨어져도 놀라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많이 겪어봤다고요. 자, 시장의 장기적인 방향 평가는 좋지만요. 수급, 시장이잖아요.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들의 관계는 미묘합니다. 그 흐름이 더 중요해진 이유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과 돈이 돼? 있어? 이걸 찾는다고 하죠. 이 이야기 잘 알려주실 분은요. 제가 없는 동안 대타 진행으로도 너무 사랑받으신 분이세요. 머니 네버 슬립. 돈은 잠들지 않습니다. 오진석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0: 네, 굿모닝입니다. 자, 장기 국채 금리 때문에 어제는 시장이 완전 얼어붙고 시퍼레졌는데 이게 좀 해소가 됐어요. 바이백 두 배 늘리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그 장기 국채를 사겠다. 이러면서 좀 안정된 예.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일단은 미국 재무부가 10년, 20년물, 20년물에서 30년물 장기 명목 국채를 바이백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규모가 최소 두 배로 얘기가 됐습니다.
0: 네.
1: 30년물 국채가 어제 뭐 5.34까지 올랐었는데 이게 채권의 과잉 공급 얘기가 나온 이유가 좀 있었거든요.
0: 예.
1: 이거를 재매입하는 규모를 회당 한 40억 달러까지 두 배를 최소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11월 초죠. 11월 4일까지 한 두 달 반 동안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제 지수만 놓고 보면 한숨 돌렸다 이렇게 미국에서 반응을 했는데
0: 예.
1: 다만 시장에서 희망하는 것처럼 이게 양적 완화나 기준금리 인하 수준의 영향은 추진을 못할 것 같다는 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좀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0: 예.
1: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긴급 처방을 한 거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수급적인 요소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꽉 찬 유동성 부분은 해결한 것 같은데요. 재정 적자 확대, 인플레이션, AI 투자센터에 따른 회사채들도 막 회사도 지금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결국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금리 불안, 장기 국채 금리 불안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1: 일단은 근본적인 채권 금리의 상승 자체가 뭐 인플레이션, 물가 이런 단순한 요소라기보다는 미국 재무부가 갖고 있는 이 부채가 너무 크다.
0: 네.
1: 이거에서 이제 기인한 요소가 좀 있죠.
0: 예.
1: 재정 적자, 국채 발행 부담이 여전한 데다가 중동발 리스크, 지금 하다못해 북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0: 네.
1: 그러니까 유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빅테크들이 회사채 발행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빅테크가 이제 호주 국채를 발행해서
0: 네.
1: 호주 회사채를 발행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면 채권 공급 자체가 상당히 과도해진 측면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액션 자체는 재무부가 이 상황을 보고 있고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시그널을 보낸 정도
0: 네.
1: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이고요. 여러분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는 올라가게 되고요. 이게 또 불안 요소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또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그래도 어쨌든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히 있진 않겠다. 이런 분위기로 조금 반등은 했는데 반도체는 또 아쉬워요. 떨어진 만큼 회복하지 못한 것 같고요. 간밤 뉴욕 증시 정리해 주시죠.
1: 네, 미국의 3대 지수 말씀드리면 다우와 S&P 500이 한 0.2% 정도씩 올랐고요. 나스닥이 0.16% 올랐는데 눈여겨보실 만한 것은 러셀 2000
0: 네.
1: 소형주 지수가 0.5%가 올랐어요.
0: 네.
1: 확실히 국채 바이백의 긍정 영향 크게 받아서 사흘 만에 지수가 반등을 했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엄청나게 막 금리 때문에 지수가 크게 올랐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것이
0: 예.
1: 방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내렸고 헬스케어가 이 지수를 다 끌어올렸거든요.
0: 예.
1: 이 모더나와 머크가 개발한 mRNA 이 암 백신이
0: 네.
1: 3상 임상을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0: 네.
1: 모더나가 170%가 올랐습니다.
0: 와.
1: 그 큰 회사의 주식이 170%가 올랐고요.
0: 예.
1: 어제 이제 타깃이라든지 에스티로더 같은 소비재 종목들도 실적이 잘 나와서 로테이션이 돌아서 시장에

0: 좀 올라준 측면이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좀딴 세상에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1: 맞아요.
0: 이게 단순히 금리 때문에 문제로 반도체가 어제 빠졌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1: 예.
0: 결국에는 AI 투자 과잉이라는 걱정을 따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빅테크 가이던스가 좀 약하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요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빅테크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SK하이닉스 ADR도 9% 넘게 떨어졌다가 0.35% 반등하고 오늘 우리 시장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외형적인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계속 점검해 볼게요. FOMC 의사록 공개됐잖아요.
0: 예.
1: 실제로는 3명만 올려야 된다였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 걸로 동결됐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물가 안 잡히면 올려야 돼. 아, 이것도 지금 증시에는 악재거든요.
0: 네. 일단은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요거 자체는 7월 FOMC 회의록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그 당시를 좀 보셔야 됩니다. 당시에는 아직도 전쟁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물가 불안이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는 상태였고 뭐 유가의 관세 부담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지금 안 잡으면 그 당시 입장에서는 더 나중에 이제 물가가 튈 수 있다라는 경계감이 확실히 좀 있어 보였고요. 그래서
1: 예.
0: 당시에 발표됐던 것처럼 3명의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주창을 했던 것인데
1: 예.
0: 결국에는 지금 오늘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고용과 물가 지표로 말미암아 봤을 때는 둔화세가 좀 보였기 때문에 당장 9월에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동결로 가자 이렇게 7월에 얘기가 되고 8월 27일로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좀 봐야 된다라는
1: 예.
0: 것으로 시장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1: 7월 29일 날 열렸던
0: 예.
1: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고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거 좀 큰일이야 올려야 되지 않아 이러다 물가 못 잡아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상황은 또 다르고요. 8월에 잭슨홀 미팅 이후로도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매파적인 게 사실은 물가라든지 지금 금융 불안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AI도 그렇고요.
0: 예.
1: 이런 정책 금리로 이제는 잡을 수 있나라는 회의감도 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0: 일단 연준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이고
1: 예.
0: 재무부는 그런데 시장에 돈을 풀어서 바이백을 한다 이렇게
1: 맞아요.
0: 나오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기관의 시장 목표가 완전히 다르죠. 연준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 목표고 재무부는 말 그대로 재정 관리가 1번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는 연준의 입장은 긴축이고
1: 예.
0: 재무부는 장기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시장 안정화 이렇게 보는 건데 다만 이제 재무부의 이제 바이백이 유동성을 준다거나 이런 건 좀 아니고 미국 정부도 장기채 금리 오르는 건 경계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 예.
0: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시 물가로 갑니다.
1: 예.
0: 물가에 대한 걱정을 보면서 재무부가 해석하는 측면의 줄다리기 여기서 우리가 줄타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뭐 신호등이 하나만 켜진 상황이 아니어가지고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 굉장히 인플레이션 우려는 시장 전체를 위험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고 어제 미국 뉴욕 증시를 보고 또 국채금리 일단 급한 불 껐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 코스피는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오늘은
0: 예.
1: 좀 회복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0: 일단 어제 채권시장 영향이 굉장히 컸고 AI 업체들의 이 오픈 AI 같은 것들의 둔화, 수익 둔화 우려가 좀 시장을 끌어내렸죠.
1: 네.
0: 그나마 이제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좀 잡혔기 때문에 오늘장 기대해 볼만 할 텐데요. 어제 오후에 SK하이닉스 40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각 주주 환원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오늘 미국에서 별로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선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 네.
0: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이제 어느 정도는 40조 원이라는 자사주 소각의 영향으로 긍정 요소가 있는데 삼전이 빠지면 이게 무의미하거든요.
1: 예.
0: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이 가고 외국인 순매수가 다시 발동하는지 오늘 그거를 좀 보시면서 초반에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바로 가지는 마시고
1: 예.
0: 이 흐름을 좀 같이 보시면서
1: 외국인
0: 따라가시면
1: 수급도 확인하시고 네.
0: 예.
1: 아, 이게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 그만큼 남은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좀
0: 그렇죠.
1: 설명을 하자면. 거기다가 배당금도 이제 넉넉하게 하겠다. 이게 좀 현금 여력 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0: 일단 40조 원 투입을 해갖고 자사주 2,407만 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 예. 이게 전체 3.3% 정도 해당하는 거고요. 와. 이게 이 주당 가치로 보면 3.4% 상승하는
1: 그러니까요.
0: 그런 영향을 좀 주게 됩니다. 그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잉여 현금 흐름 50% 이상 주주 환원으로 쓰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이 예. 저는 사실 자사주 매입 소각보다 더 큰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가 잉여 수익의 100%를 주겠다면서 크게 올랐잖아요.
1: 예.
0: 그런데 누적 잉여 현금 흐름에서 50% 그것도 최소로 주겠다라는 예. 거는 그 규모가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시장 자체는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SK하이닉스 이사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누적 잉여 현금 흐름 FCF의 50% 이상으로 확대. 결국은 참여자들한테 더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피크아웃 아니냐, 과잉 아니냐 얘기가 있었는데 하이닉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다른 입장을 보여준 것 같아요.
0: 네, 하이닉스가 보여준 입장이 이번에 나온 액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0: 말씀드린 대로 이 잉여 현금 흐름 FCF라는 것 자체가 CAPEX 투자를 빼놓고 남은 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 수익을 놓고 거기서 우리가 쓸 만큼 쓴 다음에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니까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줬었는데 이제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이제 환원 정책에서는 FCF가 KPEX를 빼고 난 수익이다 예. 보니까 우리는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
1: 알겠습니다.
0: 이런 자신감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 해석에 잘 살펴보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진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네 해보면 됩니다 해봅시다 내일 뵐게요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9: 김나입니다.
8: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9: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 역할. 3월 9일이 그날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4: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 높은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5: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6: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계속해서 교통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쪽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담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 일대부터 가양대교 이후 동호대교 지난 동작도 일대까지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서부 간선도로 외곽 쪽도 교통량이 서서히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지금 신정교부터 고척교 일대까지는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동부 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이동하는데 창동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이제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차하는 북부 간선도로 묵동 나들목을 중심으로도 양 방향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구민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물음엔 그건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김 위원장과 잘 지낸다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이미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갖게 됐으니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춰가면서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훈련 축소 지시 후속 조치로 한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UFS 연습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국 측 요청으로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2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4건으로 예정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일부 축소하거나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축소 내용과 규모는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른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전시작전권 회복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정부는 훈련 축소가 전작권 전환이라는 정책적 방향과 일정에 장애나 지연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훈련 축소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알게 됐다며 미국의 상당수 많은 당국자도 그 게시물을 보고서야 의중을 인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약 5년 만에 방한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합니다. 이 대통령은 왕이 부장과 회동해서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를 논의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대북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지난달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으며 다수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여러 정책 입안자들은 금리 인상 준비를 마쳤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금리 인상파들은 물가 압력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물가 안정과 지속 가능한 최대 고용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미국 재무부가 기습적으로 중장기물 구간의 국채 바이백 환매입 규모를 확대하자 안도감에 국채 금리는 급락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2% 오른 53,463.05를 가리켰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21% 상승한 7,707.9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16% 오른 26,331.0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처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주택공급 관련 법안들도 잇따라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기간을 줄이는 도시정비법과 공공택지 공급을 앞당기는 공공주택특별법, 미사용 학교 용지를 활용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등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도 여야가 협의한 민생법안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용산공원 복합시설 조성기구 캠프킴의 녹지 비율을 줄이는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국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사실상 확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고위에서 큰 틀을 결론 지은 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심사와 의원총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저녁 늦게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부산 32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1도, 습도는 82%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0: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휴가를 맞아 자리를 비운 뉴스 명당 장성철 대표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스페셜 MC를 맡게 된 뉴스 명당 비대위원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뉴스 명당이 준비한 소식은요. 먼저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김민석 당대표 선출 이후에 민주당이 발빠르게 새로운 진영을 갖추고 있죠. 김민석 후에 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연결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민석 체제의 면면들과 당면한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 4부에서는요. 본격 개파 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신인교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당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뉴하.
0: 뉴하.
1: 이렇게 네. 인사하더라고요.
0: 아, 오랜만에 진짜 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국회에서 뵙다가.
0: 그러니까요. 좀 새로운데 네. 오늘 준비된 뉴스가 많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1: 네, 단합 6회 화합 화채까지 이재명 대통령 당권 주자들과 만찬입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와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정청래, 송영길 두 후보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네. 단합 6회와 화합 화채. 어떤 의미인가요?
1: 네, 보통 청와대 만찬은 메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는 편인데요. 전당대회 기간 동안 이제 새 당대표 후보 간 신경전이 좀 치열했잖아요. 그랬던 만큼 단합이 키워드였습니다. 네. 특히 6회가 화제였어요. 이제 그 재료로 김민석 대표 고향인 서울 종로의 6회, 그리고 정청래 후보 고향인 충남 금산의 인삼, 오. 송영길 후보 고향인 전남 고흥의 유자 등 고향 특산품이 골고루 쓰였다고 합니다. 디저트로도 화합을 의미하는 과일 화채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0: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전국의 맛있는 음식이 다 모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 청와대 만찬 때마다 기자들 단골 질문이 그거잖아요. 메뉴가 뭐였냐, 네. 또 얼마나 진행됐냐. 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1: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요.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반에 시작해서 11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5시간 반 정도면 5시간 정도 진행이 된 건데 브리핑도 만찬 도중 10시 14분쯤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 진행됐거든요. 네. 서로 사과와 격려가 오간 자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례적인 축하와 격려 이런 거 말고도 김민석 대표와 송영길 후보는 2대1 구도로 경쟁해온 정청래 후보에게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 사과한다, 뭐 오해를 풀고 싶다라고 각각 말했습니다. 토론회 도중 나왔던 붕어 IQ 같은 그런 언급에 대한 사과로 보여요.
0: 예, 아무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당대회였으니 그랬을 만도 한데 지난해 전당대회 때보다도 훨씬 빠른 만남이라고요? 네.
1: 지난해에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열흘 만에 만찬이 성사됐는데요. 이번에는 단 이틀 만에 성사가 됐습니다. 후보들 사이에 징계 요구도 있었고 이게 원래 보수당의 아이덴티티였잖아요. 배신자 네. 프레임 이런 네. 것까지 등장하면서 누가 이기든 후유증이 오래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청와대에서 중재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0: 네, 김민석 대표도 취임 이후 광폭 행보 보이고 네. 있죠?
1: 네, 김민석 후보의 행보도 통합입니다. 호남에 이어 PK 지역을 찾아서 부산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지역 간 화합을 강조했고요.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내 화합을 위해 김민석 대표가 포용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0: 이제 당대표 되시면 체력이 좋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기도 하는데 이 지도부 인선도 슬슬 마무리에 들어가는 중이죠?
1: 네, 맞습니다. 수석 사무부총장에는 문진석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안태준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 혁신을 위한 TF에는 강득구 의원이 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제 사실 아시잖아요. 지명직 네. 최고위원.
0: 아주 중요한 자리가 남아있죠.
1: 두 명이 참 관심사인데 청년이 한 명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 네. 아닌가요?
0: 저를
1: 정말?
0: 너무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김민석 대표가 능력을 위주로 인선을 하겠다라고 한 만큼 빠르게 뭐 청년과 노동 분야에서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신임 대표의 고민이 좀 깊어질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자님이 보실 때는 과연 민주당의 통합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1: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전제가 필요해 보여요. 친명으로 통합인데요. 이 기강잡기와 통합을 함께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사 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라고 말했고요. 마무리 인선 명단을 보면요. 문진석 의원은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멤버고 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산화기관 이사를 맡았습니다. 네. 강두구 의원도 김민석 대표의 최측근이고요.
0: 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또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용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소식인가요?
1: 네, 조희대 씨 당장 나가라, 폭발한 민주당 결국 법사위 부른다입니다.
0: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국회 법사위로 번지면서 이제 사퇴와 탄핵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1: 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서면 제청을 무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면서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김민석 대표는 어제 조 대법원장을 직책도 없이 조희대 씨라고 부르면서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 같다, 당장 물러나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 네, 어제 김민석 대표의 발언 수위도 좀 굉장히 셌잖아요.
1: 네, 일단은 뭐 직책이 아닌 조희대 씨라고 대법원장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한 게 가장 좀 인상 깊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뭐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뭐 약간 이렇게 이름 석자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네.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면서 김민석 대표는 굉장히 뭐 사법농단이다, 뭐 물러나라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0: 근데 이제 현행 법을 봐야 되는데 네. 대법관 제청 방식에 대면 이 적혀 있습니까?
1: 사실 이게 적혀 있진 않아요.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헌법 제1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즉 권한 구조만 정해져 있고 방식은 적혀 있지 않은 건데 그래서 법원 행정처도 어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상 독립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은 아무래도 좀 논쟁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규정이 없으니까 사실 그동안 해왔던 관례, 네. 관행 이런 게 더 중요한 건데 그 관례대로 이어져온 대면 제청 대신에 왜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면 제청을 했을까요?
1: 어제 법사위 출석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은 당초 관례대로 대통령과 면담을 위한 대면 제청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0: 예.
1: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결국 7개월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고 그래서 노경필 처장과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협의 끝

0: 끝에 차선책으로 서면 재청 방식을 합의했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재청했다는 설명입니다.
1: 예, 야당과 청와대 간의 기싸움 속에 또 국민의힘의 반발, 아, 여당이죠. 예, 반발도 심할 것 같은데, 앞으로 대법관 임명까지는 좀산 넘어 산이겠습니다.
0: 네, 일단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요, 관례를 깬 것이 탄핵 사유면 22대 국회 들어 관례를 깬 민주당 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라는 탄핵 뇌관을 해소하기 위해 서면 재청이라는 돌파구를 택했지만 이제 공은 대통령과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사법농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요.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부터 청문회 그리고 본회의 표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1: 예, 이게 뭐 앞으로 계속 보도가
0: 네.
1: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소식 어떤 건가요?
0: 네,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 용산공원 개발 강대강 대치입니다.
1: 예, 용산공원에 집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요, 국민의힘은 이번 용산공원 개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기 왜 등장하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이 특별법의 제정 시기를 봐야 해요. 이 특별법 개정안은 개정안이 아니라 이 특별법 자체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1: 네.
0: 당시에 용산 기지반환 부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공원을 남기자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지가 강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용산공원 보존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걸 주택 공급을 이유로 방행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에요.
1: 근데 이제 듣다 보면 좀 헷갈리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0: 네.
1: 바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가요?
0: 아니요, 이 부분은 사실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오늘 예정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은 미군 기지 반환 부지를 통째로 주택 부지로 바꾸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공원 바깥에 캠프킴이나 옛 유엔 수송부 같은 주변 부지를 복합 시설 조성지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는 게 중심이에요.
1: 예.
0: 네, 실제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일부를 재척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이제 그 여지를 남겼어요.
1: 네.
0: 국민의힘이 지금부터 반대에 나서는 것 또한 거대 여당이 나서면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전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어차피 민주당이 과반이고 개정안 처리는 될것 같은데요?
0: 네. 아마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 뭐 상정될 경우 그러겠다라는 이야기지만요. 사실상 효력이 있다기보다 여론전을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2030 지지율이 저 절반 정도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 그 이유가 부동산이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그 용산공원 개발 이슈를 청와대 국면 전환용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 청와대와 여야 모두 이번 이슈를 좀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0: 네,
1: 이게 좀
0: 맞습니다.
1: 정쟁적으로
0: 네.
1: 소모되기보다는 좀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네, 요즘 여의도에는 전 대통령의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필요해 박근혜 전 대통령 찾은 정점식입니다.
1: 보수 진영에서도 원로를 찾는
0: 네.
1: 목소리가 좀 크게 나오나 보죠?
0: 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예방했습니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예방이었는데요. 지난 지선 때박전 대통령이 부산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지원 유세를 나눠준 데 대한 감사 인사 차원이라고 합니다. 눈에 띄는 건요. 국민의힘 연찬회에 직접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1: 근데 국회의원 연찬회라고 하면 이 단어가 좀 생소한데 이거
0: 네.
1: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0: 네, 한마디로 국회의원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의도는 9월부터 정기국회 시즌이라고 해서 국정감사, 뭐 예산심의 등 사안들을 다루는데 그 전에 8월 말에 각 당별로 연찬회를 진행합니다. 여당이야 연찬회 때마다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겠지만 야당에서 전 대통령을 모시는 건좀 이례적이긴 해요.
1: 네.
0: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만 검토해보겠다라고 취지로만 답했습니다.
1: 근데 정정식 원내대표가

0: 그냥 제안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1: 네. 일단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제안을 한거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오늘을 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뒤숭숭의 끝이거든요. 오늘을 흔히 뭐 기강잡기 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0: 예.
1: 이제 일정을 쭉 살펴보면, 오전에 윤리위원회에서 진종호 의원을 또 불러서 소명을 들을 예정이고요. 이르면 오늘 그 사인방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본회의 직후에는 사선 이상 중진 의원 모임이 예정돼 있고요.
0: 예.
1: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정용 사무총장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총장 측에서는 이게 원내대표 측에 뭐 제안이 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전달받은 바 없다라는 다소 날선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전달받은 바 없다. 이건 뭐 참석을 안 한다는 건지 한다는
1: 네.
0: 건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정정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찬회로 초청한 거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 네, 큰 틀에서는 화합입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윤리위 징계가 열리고 25일에 장동혁 대표의 개혁안이 발표되면 그 직후에 좀 연찬회가 예정돼 있어서 굉장히 큰 비판이나 뭐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당장부터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연찬회에 가지 않겠다. 뭐 지역별 의원 모임에 당대표를 불러야 되나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네,
0: 예.
1: 그런 잡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이고 뭐 장동혁 대표를 견제할 카드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기는 합니다.
0: 예.
1: 지금 국민의힘 투톱이 미묘하게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기도 했고 중진 사이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을 통합하자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0: 예, 아무래도 이제 당내 상황을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였습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6: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런저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화 연결로 만나볼 텐데요. 의원님 나와 계시죠?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예, 아닙니다.
0: 예, 이번에 또 신임 대변인으로 또 임명도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어제 저녁에 당대표 출마자 세 분이 청와대에서 조우를 했습니다. 뭐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더 전해 들으신 바가 혹시 있으실까요?
1: 어제 홍익표 수석께서 이제 브리핑 그 발표를 했잖아요. 안장 예. 소식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참석을 못했고 어제 저녁에 끝나서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예.
0: 예. 그래도 뭐 일단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굉장히 그 전국 각지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올라오고 또 분위기도 매우 좋았던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뭐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1: 전당대 기간이 이제 나름 치열하게 진행이 됐고 이제 결론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당정청이 또 하나의 힘으로 좀 모아서 가야 되는 마당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예. 느낌을 받았고요. 또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새 후보 뭐 김인석 대표 포함해서 새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또 한명도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격의 없이 좀 소통을 하는 자리가 당원들,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자리로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좀 봅니다.
0: 예, 뭐 어제는 그 뭐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당선 이후 행보는요 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도 문 대통령이 포용과 화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메시지도 냈는데 전대 기간의 상처가 좀 잘 봉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1: 민주당의 역사가 굉장히 길고 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치열하게 경쟁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힘을 모아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또 과정과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뭐 걱정하지 않고요. 또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최고위원회 지도부 회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고위원들 또 김인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하나의 힘으로 좀 모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예, 한번 좀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부산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민석 신임 대표의 발언 중에 좀 주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비공개 사안을 공개할 때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퇴출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좀 기강잡기에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친청계 세 분이 합류한 그 지도부에서 함께 가려면 좀 선제적으로 이런 강경한 발언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판단이었을까요?
1: 저도 최고위원회를 이제 수년간 좀 그 배석해서 참여해 보면 간혹 회의 과정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뭐 때로는 실시간으로 이 회의 내용들이 그 언론에 알려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0: 그렇죠.
1: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있기도 한데
0: 예.
1: 사실 김민석 대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과 당원들께 당 운영 방안과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당대회 기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0: 예.
1: 실제로 그런 공개 회의를 상당히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긴밀하게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까지도 이게 공개가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긴밀한 비공개 회의조차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무력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0: 예.
1: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좀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떤 뭐 정파적인 이런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0: 예, 뭐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1: 네.
0: 해보도록 하고요. 같은 자리에서 최민희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죠. 이번 전대 결과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한 절묘한 결과다라며 좀 뼈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좀 최민희 최고위원 좀잘 융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최민희 최고위원께서도 정치 경험이 풍부하시고 당의 사정들, 그 당심과 민심의 어떤 상황들을 충분하게 좀 확인하고 이해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당심과 민심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게 과연 그 의미가 있을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당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당심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방향으로 가는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요.
0: 예.
1: 저는 최민희 최고위원님 포함해서 모든 지도부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같이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 예,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의총 생중계도 검토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정청래 전 대표와의 의리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김민석 대표를 좀 견제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전당대회 기간에 김민석 대표께서 의총뿐만이 아니라 뭐 최고위원회 또는 당무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확대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거든요.
0: 예.
1: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공적 역할을 하는 정당의 여러 가지 회의 구조 부분들을 최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기조 측면에서는 뭐 동일한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방안을 마련할지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뭐 신임 김민석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해서 앞으로 또 산적한 과제들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현재 민주당의 시급한 과제는 좀 어떤 걸로 꼽을 수 있을까요?
1: 아마도 뭐이 김민석 대표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새벽 당대표 강조하시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일하는 민주당, 성과를 내는 민주당 아마 여기에 엄청나게 집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크게 메시지를 내왔던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 테마인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지방주도 성장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그 당의 과제로 삼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러기 위해서는 당의 운영 혁신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당 운영의 혁신 방안, 또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들, 그리고 이 과제들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기구나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고 실제로 많은 의견들도 전대 기간에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좋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서면으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거센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간의 관례였던 대통령 직접 제청을 건너뛰었다고 보십니까?
1: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든요.
0: 예.
1: 그런데 전대 기간과 최근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탄핵론이 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시켜왔던 것들을 갑자기 저는 서면 제청이라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0: 예.
1: 독단적인 일방 제청이었다라는 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의 안위 문제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최악의 제청권 행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0: 아, 그럼 혹시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도 보세요? 하필이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좀 빠진 지금의 타이밍이 좀 오묘해서 혹시

0: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재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사법부가 설명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이 재청권 불행사를 왜 6개월 가까이 지연했는지, 대법원장의 재청권이라고 한다면 왜 조기에 신속하게 하지 않았는지 이 지점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되거든요.
1: 예.
0: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대법원장의 재청권이라는 행사를 재청권이라는 부분을 조화롭게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관행화되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하고 헌법적 책무를 방기해 오다가 이 시점에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재청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설명이 안 됩니다.
1: 예.
0: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악의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예, 근데 이제 어제 법사위에 나온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을 했으나 기회를 안 줬다. 민정수석과 서면제청을 합의를 했다라고도 했거든요. 만약에 이 말이 또 사실이라면은 대법원 측의 입장도 또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제청의 형식이 대면이냐 서면이냐라는 게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1: 예.
0: 두 번째로 서면 제청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도 대법원의 지금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이 본질, 그다음에 실제 팩트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이 제청권을 지금까지 계속 헌법적 책무를 방기해 오다가 저는 이게 탄핵사유로 보거든요.
1: 예.
0: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와서 내가 재청권 가지고 있으니까 행사하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얼마나 무도한 정말 너무 무례한 방식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김민석 대표께서 어제 일성으로 계속 얘기했던 것은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일의 대법원장은 둘째치고 사법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게 촉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1: 예.
0: 저는 이런 상황을 국회가 또는 국민이 나서기에 앞서서 조일의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표명 또는 사법부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1: 근데 이제 우리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재청을 하면 이제 국회가 동의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그 단순한 절차의 문제 그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인물 자체가 문제다 뭐 이렇게도 보시나요?
0: 인물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기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재청권 행사가 역대 어느 정부, 역대 어느 대법원장도 하지 않았던 독단적 방식으로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사전에 전혀 협의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불이타를 맞은 거거든요. 대통령이 불이타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불이타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인데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검토해보니 이거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대청권 행사였다라고 했을 때 임명 거부가 됐을 때는 그때는 저는 대법원장의 재청권 행사가 수용이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적절한 재청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때는 더 이상 대법원장이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어요.
1: 예.
0: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역대 어느 정부도 역대 어느 대법원장도 이렇게 독단적으로 일방적 재청권 행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다 조율을 하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1: 예.
0: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1: 예. 그러면은 대변인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또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그럼 청와대로 넘어온 공은 이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됩니까? 재청안을 반려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반대 표결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일단 후속 절차로 남은 것은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국회 임명 동의 여부를 국회에서 이제 처리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그 이후에 임명권 행사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 어느 절차 과정에서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거기

0: 언제쯤 이제 종료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좀 지켜보겠다라는
0: 네.
1: 말씀이시고, 아까도 대변인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이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이 일을 계기로 해서 조이대 대법원장 탄핵이 좀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일단 최상목 사례에 비춰 보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은 권한임과 동시에 책무다. 그런데 그 책무를 6개월 가까이 방기했다. 저는 이거는 위헌 상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법부 구성을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신비하게 침해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대한 위헌 위법 상황들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탄핵 사유로 볼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이
1: 예.
0: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재청권 행사했으니 이게 과연 해소되는 거냐? 그렇진 않죠. 이미 탄핵 사유를 야기했던 그 역사적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문제는 저는 어제 김민석 대표께서는 일단 사법부의 자체적인 자정작용을 좀 강력하게 촉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법부가 어떻게, 사법부는 이제 공을 넘긴 겁니다, 일단은. 사법부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지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고,
1: 예.
0: 사법부 또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여전히 자리를 고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탄핵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또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이제 막 구성이 됐고, 또 당내에 여러 논의 평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회라든지, 당 의총이라든지,
1: 예.
0: 또 국민적 의견 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와 검토와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친 연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판단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는 매듭은 사법부가 좀 풀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1: 예.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이대 탄핵 한번 시도해 봐라. 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다 라고 또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반응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쏟아냈는데 좀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재청권 행사에 관여
1: 예.
0: 고석준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견 교환하고 조율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저는 그거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인지
1: 예.
0: 그게 다 오히려 대통령의 탄핵사유라고 보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역대 어느 정부도 다 같이 해왔던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또 적절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왔던 것이고요. 헌법 기관 간의 아주 긴밀한 협치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1: 예.
0: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된다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몇년 전만 돌이켜보면은 이런 얘기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이해하기
1: 예.
0: 어려운, 강변이다,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아까 잠시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좀 주제를 바꿔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민주당을 탈당하라라고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 국민통합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메시지들을 내곤 합니다. 때로는 경청할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뭐 숙고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국민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들도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당원으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나 정무적, 정치적으로나 또 국민 여론상 지금 단계에서 문제되는 지점은 없어 보입니다.
1: 예.
0: 이석연 위원장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이거를 정면으로 논의하거나 뭐 판단하거나 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1: 예. 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이런 와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짜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청와대에서도 사표를 이제 수리하고 후임 인선에 착수한 걸로 보이는데 의원님은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그리고 국회 복귀 이걸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뭐잘 아시겠지만 검찰개혁의 마무리 과정까지

0: 한 복판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개진하고 하면서 정부의 입장들을 최종적으로 좀 갈무리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보면 중심적 역할을 해온 겁니다.
1: 예.
0: 굉장히 좀 고단했을 것 같고요. 정성호 장관 개인의 또 입장을 있을 수 있겠지만 장관으로서의 또 정부 일원으로서의 또 입장도 있을 거고 이런 과정에서 보충도 또 있을 텐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정부의 입장이 도출된 마당에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달거나 또는 파열음을 계속적으로 내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10월 2일이면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이 출범이 순조롭게 될수 있도록 최종적인 마무리 업무를 잘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1: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만 형사소송법은 좀더 보완되는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0: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시행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재개정을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전화 인터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용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잠시 후 3부에서는요, 뉴스 명당 최고의 인기 코너죠. 찐철파가 철없는 찐철파로 돌아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응원와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8: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FM.
1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충청 이남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돼 있고 울산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1.3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토요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가 차츰 녹 떨어질 전망입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길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판교 나들목 갓길 광장부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판교 나들목부터 판교 분기점까지 여파로 평균 속도가 시속 79km 내외입니다.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는 10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신갈 쪽으로 남사진이 나들목에서 남사 나들목까지 이제 4km 구간 출근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지나 반포일대까지 긴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5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구리 시계부터 영동대교, 성수대교 지나서 마포대교 북단까지도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도 지금 하남쪽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모습인데요. 행주대교 일대부터 월드컵 대교를 지나서 강남권 한남대교까지 긴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는 잠실대교 남단에서 동작대교 남단 사이는 시속 30km 내외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3: 오늘 포 미쳤다
14: 미쳤다
15: 미쳤다
16: 아 레벨이 다르다
17: 미쳤다 우와 우와 야.
18: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들의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철없는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소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1: 네. 야, 철이, 네. 철이 없다는 게 장성철이 없다는 소리죠.
0: 그렇죠. 그렇죠. 철없는 찐철파로.
3: 철없는.
0: 예, 제가 오늘 1일 비대위원으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2: 비대위원 장 하시는 거
0: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대위원으로. 아, 비대위원. 저희가 개선이 확실하기 때문에.
4: 영모를 꾸미면 참수를 면치 못하니까. 아,
0: 불가금 불가원으로 가긴
1: 해요. 다 듣고 있어.
2: 요즘 정가에 난이 지금 횡행한다는데 예. 여기도 난인가요?
0: 예, 네. 다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좋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세 분 모시고 좀 깊이 있게 한번 분석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가 가장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당 대표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을 해서 조희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한다. 당장 나가라. 대법원장이 아닌 법기술 원장이다라는 좀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취임 이틀 만인데 좀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우리 서용주 소장님부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1: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택적 재청의 태도를 보인 게 굉장히 이게 사실 좀 우려스러워요.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에 임명됐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6명의 대법관을 제청했어요. 그때 서면 제청 없었습니다.
0: 안 했죠.
1: 안 했죠.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서면 제청 안 하던 그런 관행을 왜 이재명 정부 그것도 첫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서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서면 제청을 했는지 사실상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보지 않나? 나는 오히려 충분히 일으킬 만한 태도다.
0: 예. 네,
1: 내용을 떠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그 저는 법 기술자보다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지망생으로 변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한 생각이 좀 드는 게 이렇게 서면 제청을 했을 때 올 파장을 몰랐을까요? 좀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대통령을 무시하는데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 중심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핍박을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법원장으로서 자리를 지키면 또 윤석열의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핍박을 받고
0: 예.
1: 또 나오게 되면 2028년 총선에서 몸값을 또 보수정에서 올릴 수 있지 않냐 그런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법원행정처장이 뭐 청와대에서 안 만나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의 그냥 단순한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 자격이 있나?
0: 예.
1: 라고 저는 뭐 말하고 싶습니다.
0: 예, 우리 강찬호 위원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네. 제청 어떻게 보십니까?
2: 서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서면으로 제청하게 된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초부터 김민기라는 아시다시피 김민기 이 판사 이분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계속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거고
0: 예.
2: 그 김민기라는 판사를 임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념 그분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드가 또 이제 민주당 코드다. 뭐 이런 논란이 조희대가 안 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 남편 아시다시피 오영준 헌법재판관이고
0: 예.
2: 자 그러면 이게 요즘 그 바로 이재명 정부가 도입을 한 그 사심제에 따라서 부인이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남편이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뭐 재척 회피 기치 뭐 그거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뭐하러 그렇게 그 힘든 상황을 조성합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두 최고봉 사법기관에 부부가 이렇게 따로따로 근무하는 게 이제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판결상의 불편함은 기본이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헌재하고 대법원이 여러 가지 논란 충돌되는 현안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대법원 내부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헌재하고 관계를 갖고 갈 것이냐 이런 이제 논의를 하는데
0: 예.
2: 거기에 그 논의하는 대법관의 남편은 헌재 재판관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죠. 새어나갈 것으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헌재에서 이제 이제 우리 헌법 사심제 도입했는데 대법원은 반대하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갖고 갈까 논의하는데 이 헌재 오영준 헌재 재판소관은 들어오지 마세요. 뭐 그럴 거예요? 이런 것부터가 애초에 이게 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0: 예.
2: 굳이 또 여성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면은 그 애초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박순영 그분을 또 기수라든가 안배해서 여성이라는 걸 해서 대안을 냈어요.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계속 그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입장 뭐냐 반대하고. 김민희 올리오 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지 내부적으로 예. 협의가 계속 있었다고 해야 있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뭐 대통령이 안 만나줬는데 그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발언입니다.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는 취재해봤는데 예. 대통령이 만날 뜻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워낙 뭐 이거 재청 안 해서 지금 뭐 사법 위기고 뭐 탄핵감이다 이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 나 재청권 행사하겠다. 지금까지 협의가 했는데 뭐 우리 내 재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 권한이니까 예. 이것을 대통령한테 이제 드리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안 만나주니까 그 민정수석하고 협의해서 민정수석이 분명히 대통령 뜻을 받아서 예. 그러면 뭐 그분들 입장을 저 전에 들어봐줘 뭐냐 서류건 뭐건 받아라 예. 이렇게 됐으니까 된 거지 지금 일방적으로 조희대가 휙 던졌다 이거는 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런데 예. 오늘 아침에 저도 사설 분위기를 다 보니까 뭐 약간의 성향별로 좀 보는 이제 관점은 좀 다르게 좀 대립적으로 나오던데 조희대의 서면 제청 또 청와대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대면 관리를 깨고서 이렇게 나온 배경 우리 김준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4: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1+1 세트 메뉴가 됐잖아요.
0: 네.
4: 지금까지 대법관이 이렇게 오래 공석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도 이런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명, 그 대법관 임명 제청을 놓고 갈등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0: 그렇죠.
4: 그러니까 두 개 정권에 기본적으로 걸쳐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정권 교체가 돼서 진보 보수 뭐 보수 진보 이렇게 되면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김명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권 초기에 대법관을 두 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청와대가 어떻게 했냐면은 김명수가 올리는 거 이거 임명 거부할 수도 있다. 그때 청와대에 2023년 6월 얘기입니다. 이게
0: 예.
4: 그때 그런 반응이 나와서 완전 정권 초기죠.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래 진보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중도와 보수 두 명을 그때 했는데 중도 보수 이렇게 각각 한 명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법원을 예, 좀 보수 우위로 좀 만들고 싶은 이런 뭐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때도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존중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막 비난하고 예.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중요하지. 무슨 얘기야? 응? 어따 대고 지금 약간 이러다가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정치권의 내로남불이 있는데 다만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판적인 거는 뭐냐면은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5개월을 지금 공석으로 뒀다고?
0: 209일이라고 하더라고요.
4: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대법관이 사퇴하기 두 달 전에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이미 꾸려져가지고 그때 왜냐면 공백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미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후보자가 나왔어요.
0: 예.
4: 그 기간으로 따지면 7개월이에요. 그 공백이. 지금까지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퇴임하고 한 달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2주만 넘어가도 사실은 난리가 났는데

0: 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재청권이 중요하면은 그때 그냥 3월 달에 나 이거 재청할게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스스로 대법원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전원합의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14명이 다 완전체가 있어야지 할수 있는데 본인이 다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임명권이 중요하냐, 재청권이 중요하냐 그런 것도 각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0: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이제 워낙 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것도 있어서 지금 사태가 커지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
1: 예.
2: 한 줄만 지적하면은
1: 아, 예.
2: 과연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많이 이 엄청난 지연 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냐? 저는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학을 냈어요. 박순영이라든가 여자면
1: 예.
2: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결국 한 분은 지금 호남 출신 결국 이제 1 플러스 인데 지금 또 결국 호남 출신을 낸 거예요. 그거 지금 대법원 쪽에서도 대통령의 뜻을 뭐 100% 거스른다기보다 그렇다면은 김민기 이분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대신에 대안으로 여성을 한다든지 이런
1: 예.
2: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떻게 조의대 일방적으로 조의단 책임을 묻습니까?
1: 그러면 강 의원님은 네.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2: 네.
1: 2023년도에는 또 공수가 바뀐 주장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
2: 그러니까. 네.
1: 뭐 그 부분으로 이해한다면은
2: 아니
1: 어떻게
2: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할 말이 없고 둘째 국힘도 뭐 그런 식으로 할 말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그 이 두 정당 모두 이 헌법의 기본 원칙을 돌아가야 돼요. 재청권은 둘 다 확실히 이건 재청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1: 예.
2: 대통령 원하는 사람으로 그냥 만약 협의를 하다가 질질 끌다가 그래도 대통령의 뜻을 급히지 않으면 대통령 그 하고 싶은 사람 시키면 그게 무슨 재청권이에요. 그 경우는 제3의 인물. 그러면 나는 A인데 당신은 B라면 정말 우리 둘이 이거 다 안 되겠다면 C로
1: 예.
2: 가져야 되지. 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청와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A만 고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예.
2: 네.
1: 서영주 소장님.
3: 그러니까 뭐 법 따지시니까 재청권만
2: 네.
3: 있는 게 아니라
2: 네.
3: 헌법에는
2: 네.
3: 이 대법관을 임명할 때 재청, 동의, 임명이라는
2: 네.
3: 큰 흐름이 있어요.
1: 헌법 네. 규정을 말씀하시죠.
3: 헌법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청권이라는 게
2: 네.
3: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를 받을만 하나 그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할 만한 사람 이런 걸 고려해야만 저기 사법부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재청권 행사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대통령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본인의 입장만 던져버리면
1: 네.
3: 결국에는 대법관이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겠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기고 본인은 그냥 독단이지 않냐라는 비판을 받는 부분이고 제가 이거 보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14대 이용훈 대법원장이었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책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 없으면 할 만하다. 근데 이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 예.
3: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명박 청와대에서 나 당신 안 만나.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이랬더니 이게 큰일 났다. 내가 임명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게 대법원과 이 행정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겠구나 하니까 재청권 행사하기 전에 세 명의 후보를 던집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에서 원하는 사람까지
1: 예.
3: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가 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그런 지혜도 못 발휘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1: 예.
3: 어떻게 잘했다고 할 수 있냐.
2: 그 제가 듣기로는
1: 예.
2: 박순영이라든가 대안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1: 예.
2: 이명박 정부는 그러면 그 대안을 지금 어느 정도 수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다툴 게 아니죠.
1: 예.
2: 그리고 이 법으로 간단해요. 그렇게 저 뭐 당연히 우리가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지금
1: 예.
2: 말한 대로 민주당이 동의권을 행사를 하지 않든지 대통령이 반려를 하든지 하면 됩니다.
1: 예.
2: 저희 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전 협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저 대법원장이 던지는 겁니다.
1: 지금 계속
2: 네.
1: 이제 그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2: 네.
1: 있어서
2: 네.
1: 저는 우리
2: 넘어가죠.
1: 김준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이 교착 상황이잖아요. 나름의 뭐 권력 뭐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이런 긴장과 견제 기능인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좀 앞으로 해결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0: 그 2023년에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1: 기사를 읽어주세요.
0: 그때
1: 네.
0: 이게 윤석열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이죠. 그때
1: 예.
0: 이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상황이 이렇게 그러니까 벌어지진 않았지만은
1: 예.
0: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고집하면은 대법원장이 임명 재청서를 접수시킬 경우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2: 네.
0: 첫 번째, 두 번째. 재청서를 받더라도 국회에 동의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 임명을 보류하다 대법원장이 바뀌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재청한 거를 철회하고 새롭게 재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인 거야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1: 예,
0: 임기가.
1: 예,
0: 그러면은 이제 1년 동안 이제 비워두는 거죠.
1: 아이고,
0: 이렇게 이런
1: 네.
0: 방법이 있다라게 언급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그때 윤석열 대통령실에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나갔던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됐어요. 이렇게 된 게. 그러니까 저는 뭐 누구를 편들고 이런 것보다도 김민기 판사의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런 문제 지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죽어도 안 된 문제예요. 그게. 아니 뭐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본인 남편이 법원 춘천지방법원장 해가지고 예. 뭐 이런 이해 충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고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할 때도 다 자기 가족한테 머리맡에서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별 얘기 있었지만
1: 맞아요.
0: 다
1: 예.
0: 직업윤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각자 그런 거는 당연히 지킬 거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피하는 게 좋지만은 그게 무조건 안 되는 사유인가. 그러니까 예. 융통성이 없었던 것도 조이대가 맞고 다만 청와대가 제가 보기에는 조이대 대법원장을 워낙 불신하기 때문에
1: 예.
0: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대선 직전에 파기환송 때문에 좀 무릎을 꿇히려고 했던 게 아닌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우리말 들어 약간 이런 고집을 부린 이런 정황들도 좀 많이 있어 보인다.
1: 예.
0: 이걸 탓할 수는 없는데 이 정치적 파장은 어쨌든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간단치는 않겠네요. 이 파장 자체를. 그렇게 보고 저희가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김민석 지도부 이제 신임 지도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김민석 지도부가 공식 출범을 했고 취임 직후부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세 분은 이제 김민석 후의 출발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는 우리 강 의원님부터
2: 네.
1: 출범에 대한 평가를 좀
2: 뭐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저 이번에 당선되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송영길 정말 10% 저 그 정청래 연임 방지턱이 없었다면 지금 그 두 사람이 굉장히 득표차가 훨씬 줄어들어 가지고 그 정말 그 김민석 후보가 어렵게 이기지 않았겠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신승을 해서 출범했으니까 이제 잘 하시기를 비는 마음을 먼저 전하는데 첫 번째 지금 벌써 문제가 생긴 게 바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렇죠. 문제잖아요. 그런데
1: 예.
2: 저는 어저께 조희대 씨라고 하는 게 충격 먹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논란이 있을지언정 분명히 재청권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지금 뭐 완전히 무슨 헌법을 어기고 뭐 대법원장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다.
1: 예.
2: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집권당 대표가 거의 그 취임 일성을 지금 하는 자리에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충격이고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사실 헌법을 무시한 점에서 보면 그럼 저도 김민 석시라고 부를 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 집권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헌법기관장 그것도 저 3부 요인장을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하나 갖고 세상에 대법원장 자격이 없고 씨라고 불러버린다는 거 저는 이거에 사실 충격을 먹었고요. 그래서 다만 뭐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저 이분이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다 수박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전면 찬성한다고 이제 해가지고 막 이제 전당대회에서 어렵사리 당선됐기 때문에
1: 예.
2: 아마 이제 사법부 이런 데서 굉장히 강경한 면모를 보여야 될 정치적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게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김민석 후보가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 어떤 핵심이 되겠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다 좋고요. 뭐 민생이라든가 이거 열심히 하겠다니까 다 기대하고 저 무조건 저 거기에 플러스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1: 예.
2: 제발 공소 취소 열임 개헌 확실하게 좀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 확실하게
2: 네.
1: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서영주 소장님은 또 내부자시니까 당의 상황이나 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일단 뭐 인사나 전체적으로 당 운영 자체를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친천계 최고위원들 세 분 들어오셨는데 김민석 대표가 굉장히 그분들에게 특별한 스킨십을 하고 있다.
1: 예.
3: 예. 그래서 조금 다독거리면서 가는 것이고 인사 자체도 전 지도부에서 정책위장 하던 분을 사무총장 한정희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하시면서 능력 위주로 일단은 조금 인선을 했다는 게 이제 탕평이지 않냐라고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우려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상 뭐 김민석 대표가 뭐 이재명 정부의 뭐 견제 부분은 없이 무조건 그 뭐 편만 드는 거 아니냐 하는데 조이대 거는 갑자기 터진 거잖아요. 이거는 뭐 예측도 못했지만 조이대 대법원장은 조이대 씨라고 들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대통령 취급을 안 했다고 보는 것이고 조이대 대법원장은 정치적으로 분노 마일리지가 있어요. 지난 선거 와중에 선거 중립을 위반할 만한 9일 만에 그 파기환송 유죄로 보냈지 않습니까?
1: 공직선거법 말씀하시는
3: 그렇죠.
1: 거죠?
3: 그렇죠. 그게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들을 민주당 내에서는 분노 게이지가 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을 무시하고 서면 제청했다는 것들은 결국에 화를 불렀고 조희대 씨라고 왜 못해요? 야당 대표 장동혁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예. 재명아
1: 예.
3: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씨를 붙였다고 해서 뭐 어떻게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느냐? 존중을 받으려면 존중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좀 강온 전략을 김민석 대표가 써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조희대 이 대법원장 건이요. 안에 있었던 좀 여러 가지 갈등들을 봉합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0: 수 있다.
1: 그 김준희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제 김민석 신임 대표가 상당히 조이대 대법원장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건 맞고요. 만약에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이거는 헌법과 법률 위반을 문제 삼아서 탄핵도 아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뉘앙스까지는 나왔는데 좀 어떻게 그 발언을 보셨습니까?
2: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죠. 직접적으로 그리고 법관 회의를 열어서 내보내라 이제 법관들에게 촉구를 하고 그럼 자진해서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도 법조인이라서 잘 아시겠지만은 요건으로는 탄핵이 안 되는 거는 명백합니다.
3: 그렇죠. 그러니까
2: 관습을 어겼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모르지도 않고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이를테면 세게 얘기하는 거하고 당대표의 무게감은 다르니까 또 세게 비판할 건 비판하되 탄핵이라는 얘기는 뺀 거고 저는 뭐 이제 지금 이게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데 장도혁 대표가 제명화하는 것도 비판받아야 되듯이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씨 하는 것도 보기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예. 다만 이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는 않죠. 근데 이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서영주 소장이 얘기했지만은 네 분이 있는데 원래 지구인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외계인 쳐들어오면 또 연합군 해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친청과 친명이 또 같이 분노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땔감을 좀 세게 김민석 대표가 던져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속으로는 호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당 운영은 좀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얘기한 거 보니까 잘 될까 그게? 아. 비공개 회의 이랬다면 누설하면은 회의에서 퇴출하겠다.
1: 퇴장시킨다.
2: 퇴장시키는 퇴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누구 퇴출해?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나도 선출직이고 누구도 선출직인데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약간 맞아요? 위험하다 제가 보기에는.
1: 그거 제가 볼 때 요거 관련해서 우리 강찬호 위원님.
3: 제가 정말 재미있는 게 그럼 정청래 대표 시절에 정청래 대표 불리한 뉴스 다 친명계들이 최고위원회 비공개에서 나온 거 다 흘렸어요. 예. 그래서 정청래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 정청래 공격하는 세력의 핵심이 지금 김민석 대표인데 자기들이 저 그 비주류 저 비당권파일 때는 흘려도 되고 이제 본인이 당권 잡았으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흘리지 마라. 진짜 소가 웃을 얘기고요. 그리고 저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그것만 말씀드리는데 좀 전에 우리 서수장 말씀드리니까는 역시 조희대 지금 맹공에 대한 그 본질과 바닥이 딱 드러나는데 기본적으로 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30 그 유죄 때린 거 이게 좀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1: 유지지재 파기환
3: 성한 거 그건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좀 그게 제일 큰 요인 같은데 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재판기일 잡았을 때 민주당에서 그 왜 이렇게 지금 저 선거 앞두고 잡냐고 이의 잡는 사람이 없고 아 저렇게 잡는 거 보니까 무죄 판결 내리시는 모양이다. 그런 식으로 막 환영스러운 발언들을 1번 하셨고요. 2번 그리고 저 그 이 반대로 633 원칙에 따라서 한 것뿐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 633 원칙 제일 어긴 거는 이재명 대통령 1심 무려 2년 2개월이나 끈 강규태 판사 이런 사람들부터 문제를 그럼 삼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1: 아니 그럼 강찬호 의원님은 이제 최민희 수석 최고랑 김민석 대표 뭐 이렇게 합은 잘 맞춰서 갈 걸로 보십니까?
3: 민민투가 될 것 같습니다. 민민투.
1: 아, 민민투?
3: 그러니까 민민투 아시죠? 반제 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 딱 40년 전에 학생운동에 아주 대표 조직이 나이든 분들 조금 아시는데 최민희, 김민석, 이 양민이 매일 아침에 민민투쟁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처음에 좋은 그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다투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정당 내부도 다 권력투쟁이 있는 거고 김민석 대표가 어떤 그 당권을 갖고서는 막 어떤 그 잘못된 정책 밀어붙일 때는 비주류로서 제어도 하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두 분이 건강한 논쟁을 하길 바랍니다.
1: 우리 서 소장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통합적으로 잘 합을 맞춰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회의에서 퇴출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게
1: 어제 나온 발언이죠.
0: 어제 나온 발언이죠. 그게 뭐 사실상 김민석 대표가 조금 더 그림을 잡고 가는 게 아니겠냐 이런 데서 파열음이 나지 않겠냐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잔디밥지 마셔를 꽂아놓잖아요. 팻말을. 가이드라인을 쳐놓은 거죠. 그런다 해서 안 밟습니까?
3: 더 밟아?
0: 밟겠죠. 그런다 해서 뭐 그 잔디밥 밟았다고 뭐 벌금을 물겠어요. 퇴출시키겠어요. 저는 경고 정도 수준에서였던 그런 이 주의를 주는 것이고 우리끼리 좀 단합하자. 이 안에서 서로 간에 헐뜯지 마자. 아마 그런 조금 이야기로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최민희 수석 최고 수석은 원래 없는데 하여튼 1위를 했으니까 최민희 최고와 이제 김민석 대표의 사이 자체는 서로 간에 굉장히 조심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행보 자체도요 최민희 최고가요 웃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대표 앞에서 웃기
1: 표정이 좋아졌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일단은 정청래 의원을 생각하면 너무 웃어도 안 되겠지만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무게추로 정청래 의원 쪽에서 이제 이 김민석 대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예. 다만 우려되는 것들은 그 발언은 또 어떻게 제어가 안 돼요. 말실수. 어제도 이제 그 다른 거는 평의했는데 청년위원을 뭐 선출로 뽑자. 예. 갑자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런 것만 조금 뭐 주의한다면 예. 김민석 대표와 친청 최고위원의 동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제가 이제 김준일 대표에게 짧게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두 자리가 아마 지금 굉장히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인사가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2: 일단 청년은 한 명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최민 의원이 경선 방식으로 정청래 대표가 평당원들 할 듯이 경선 방식으로 하자라는 건데 그거는 부적절하죠. 그건 당대표의 권한인데 그런 식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제안을 하는 것도 부적절한 건 잘 애매한데 너무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친청계도 한번 이번에 또 한번 전당대회 끝나고 한 번 더 싸워보겠다라는 건데 좀 이거는 봉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우리 강찬호 위원님 학생운동 열심히 하셨구나. 네. 민민투 자민투 삼민투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야 네. 재밌었습니다.
1: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너무 뜨거우니까 일단 네. 찐철판은 네. 3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4부 이어가겠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7: mattress. Best sleep.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0: 4부 찐철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자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7727님 장성철 당대표 긴장해야겠는데 이 조합 좋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영모를 꿈꾸면 또 참수돼서 효수 될 수
0: 그렇죠.
1: 있어요.
0: 그렇죠. 저는 비대위원입니다. 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2: 민심이 중요하죠.
0: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당심 위주로 갑니다.
3: 민심
0: 위주로.
3: 예. 당심 위주로 가는.
0: 확고한 당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3: 당원인 것 같지.
0: 그 장성철 대표님을 또 찾는 여러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위험한 거죠.
1: 지금 당원 사주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어. 지금
2: 제가 이런 언행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 우리 서영주 수장 언행은 모두 이제 장성철 대표한테 보고를
0: 받았다. 예, 사실 오늘 저희가 아까 네. 3부에 이어서 한번 4부도 뜨겁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김민석 대표 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어제는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제 만찬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 정청래 후보, 또 송영길 후보 이 세 분과 만찬이 있었는데 공개된 사진만 보면은 좀 화기애애하기는 합니다. 어제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 우리 김준일 대표님부터 한번 좀 듣겠습니다.
1: 이틀 만에 전당대회 끝나고 이틀 만에 만난 거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낙선자들을 다 부른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작년에는 열흘 만에 낙선자 없이 이제 신임 지도부를 만났고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 때는 김기현 대표 때 5일 만에 만났어요. 어허. 5일 만에 만찬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 때가 재밌는데 2024년 7월 전당대회 다음 날 낙선자들을 다 불렀어요.
0: 다음 날요.
1: 왜냐면 그때 한동훈, 나경원 해가지고 막 죽자나자 뭐 그렇죠. 공소취소 요청했네 안 했네. 공소취소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예. 막 근데 열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것도 약간 마뜩치 않은 것도 있지만 당내 분열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낙선자를 부를 때는 빨리 부른다 다들. 예, 그래서 화합을 도모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뭐 사진이야 원래 다 연출을 하는 거고 그렇게 능숙하게 자기의 롤에 맞춰가지고 건배도 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큰 의미를 둘 건 아니고 정청래 의원의 표정이 밝지가 않았어요.
0: 아 표정 역시. 자체는?
1: 아니, 사진 찍을 때는 억지로 웃고 그러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보면은 약간 표정이 어두웠는데 저는 그게 일부러 그렇게 표정 관리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자기 방송에서 김민석이 이겼지만은 그의 주장은 졌다. 뭐 나는 졌지만은 우리 지지자들은 이겼다 막 이렇게 하고 탈당하면 안 된다. 약간 비장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활짝 웃으면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지금 웃음이 나오냐 또 지지자들이 막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비장미가 살짝 흐르게 그 줄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김민석 당대표의 거취 그러니까 어떤 행보와 더불어 이 정청래 의원이 뭘 할 것이냐 앞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0: 예. 네. 우리 강찬호 의원님 보실 네. 때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약수도 네. 하고
2: 그렇죠, 그렇죠.
0: 어제 한잔 네. 이렇게 하는 모습도 네. 영상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렇죠, 네.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2: 아니, 일단 뭐 그 대통령 부른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사실 걱정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전쟁을 그렇죠. 전당대회가 전쟁이고 분당대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번 저는 대통령이 이런 그 청와대 자리를 서둘러 마련한 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사실 전당대회 깊숙이 개입했다는 그런 인상을 국민한테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본인은 남한 청와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이 인식은 아주 깊이 바뀌었어요. 그 호남 800조 클러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이 전당대회 그냥 곳곳마다 그냥 개입을 아주 깊숙했다. 이렇게 인상이 지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돼버렸으니까
0: 예.
2: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거 완전히 그야말로 대통령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거는 선제적으로 굉장히 잘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제 그런 만남으로 그런 어떤 정청래 대표의 정 후보의 의원이지 이제 의원의 예. 서운함이 풀리겠느냐 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저 걱정이 이제 되는 게 앞으로 아마 정청래 친청 당원들이 뭐 탈당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거는 가정인데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저 이제 그 선거법 3심까지 유죄가 만약에 돼가지고 예. 아 선거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이죠.
0: 예.
2: 만약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흘리면 저는 좀 경악 저도 약간 야 이거 경악스러운 얘기다 할 정도인데 친청계 일각에서는 내년 저 서울시장 선거 열리면은 우리는 민주당 진영 그 선거운동 보이콧하자. 끼지 말자. 둘째, 국민의힘 후보 찍어주자.
0: 아이고.
2: 이런 얘기까지도 돈다는 거예요. 예. 이른바 딴지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는. 이 정도로 지금 분열상이 심각합니다.
0: 여론의 일부를 지금 소개를 해 주시고.
2: 그러니까 극히 일부죠. 예. 극히 일부지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는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거 한 건 잘했는데 향후에 정청래 이분들의 서운함을 어제 그 다정한 미소와 그 맛있는 음식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래줄 것이냐 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우리 서영주 소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뭐 정청래 후보도 승복은 했지만 그래도 좀 뼈 있는 얘기를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하고 있고 뭐 김어준 씨 방송에서도 뭐 이번에 친명 내세운 후보들이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좀 이렇게
3: 친명파
0: 친명을 덜 강조하는 이런 식의 분위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대통령께서 이게 만찬까지 이뤄내셨는데 앞으로 그 통합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보십니까?
3: 사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할 일은 다 했다. 끝나고 나서 이틀 만에 불러서 낙선자와 당선자를 불러서 화해를 시키는 자리 있잖아요. 화합이라고 그렇죠. 저는 보지만 화해라고 봐요. 어제 김민석 대표도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좀 과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말을 했다.
0: 그렇죠.
3: 이거는 정청래 후보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런 정도의 어떤 메시지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 감정 상하지 말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건데 사실 이제 하기에 달렸어요. 대통령 할 일을 다 했으니까.
0: 다 하셨고.
3: 다 했죠. 그 정도 예. 했으면은 뭐 정청래 후보나 뭐 송영길, 김민석 이 세 분이 말귀를 못 알아들 뿐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에게 이제 달렸다고 저는 봐요. 의원한테. 본인이 어떻게 지금 선거가 끝나고 이게 막 말씀한 대로 뭐 탈당을 하네 하는 지지자들을 달랠 것인지
0: 예.
3: 아니면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끌려갈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해서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좀 분노 게이지를 잠재울 것인지는 정청래 의원 플러스 김어준 씨에게 달렸다. 이걸 또 추동을 해서
0: 예.
3: 뭐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친명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친명 친명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왜 또 친명 친청을 나눠요. 이제 그냥 하나로 그냥 가는 거예요.
0: 근데 이번에는 친명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3: 아, 그러니까 친명밖에 없는데 네. 김어준 씨에서 또 친명을 얘기한다는 건 그 반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0: 예.
3: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들에게 달렸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맑게 알아드시는 분들이니까 잘 판단하시죠.
0: 좀 지켜보자라는 네. 말씀이시고
2: 제가 저 그 아주 짧게
0: 강찬호 위원님
2: 짧게 쉽게 말하면 저 정청래 이제 김민석 후보 쪽 김민석 이제 대표 쪽 입장에서 말씀하셨다고 본다면 저는 정청래 이제 의원이 아 대통령이나 우리 친명이 나 좀 달래 주신다고요? 하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생각나는 구체적 조건 1번 나와 최민희 그리고 이제 한 조금 더 플러스 한다면 한미수 정도는 공천을 보장해 줄 것.
0: 아.
2: 2번 신천지 예. 문제 이제 불문에 붙이고 3번 조국당 당원들 이중 당 당정 문제도 일체 묻지 말고 그분들도 여기 투표하건 말건 상관하지 말 것.
0: 예.
2: 한 뭐 이 정도쯤은 기본적으로 들어주면서
3: 네. 그 정도 거리가 될 것 예. 같아요.
2: 뭐 네? 될 것 같아요?
3: 안 통한다.
2: 아 이거 무섭네. 이러면 이제 이러면은 이거가 내가 볼 때 정청래 측이 바라는 저는 예. 최소한이라고 봐요.
0: 그래서 강찬호 의원님이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보신 네. 주장으로 그렇죠. 정리하면 될 것 같고
2: 너무 세?
0: 예.
2: 너무 싸?
0: 아니 근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당에 화합을 주문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직격 발언을 좀 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라 지금이 적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께서 통합의 상징으로 앉힌 분이 정작 공개 발언으로 대통령을 때린 셈인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서영주 소장님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3: 좀 이분이 뜬금없는 소리를 좀 가끔씩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탈당 거는요 더더욱 조금 느닷없다.
0: 아,
3: 좋은
0: 느닷없다.
3: 말로 느닷없다.
0: 예.
3: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깔렸어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또 국정의 이 지지율을 또 높이려면 탈당해야 된다. 근데 탈당을 할 만큼의 상황도 아닐 뿐더러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이석현

0: 연에서는 지금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적을 가지고도 모두의 대통령을 더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석연 위원장의 발언은 왜이 타이밍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하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뭐 나름의 뭐 제안이고 충언이었다고 봐요. 저는 뭐 이분이 뭐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조금 첫 번째는 약간 올드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도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이를테면은 뭐 탈당을 하고 뭐이 거국 중립내각 뭐 이런 거뭐 추구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0: 예.
1: 근데 그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두 가지가 필요할 때, 뭐 그러니까 조건이 됐을 때, 하나는 임기 말이 돼서 레임덕이 오기 시작했을 때,
0: 그렇죠.
1: 그리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반등 데드크로스가 오고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제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고 뭔가 이런 어떤 쇄신의 국면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다른 카드가 별로 없을 때 그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1년 2개월 됐고 앞으로 이제 한 3년 10개월 정도 남았고 이 타이밍에 지금 2년 차 초기에 탈당을 한 사례도 없죠. 다 이제 임기 말에 보통 하는
0: 그렇죠.
1: 거고 그런 거니까 그 충정은 이에요. 왜냐면 이제 최근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많이 빠졌으니 이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한번 이런 걸 생각해봐라라는 그 제안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으나 제가 보기엔 좀 말한 대로 뜬금이 없고 TPO가 안 맞는다.
0: 안
1: 지금은
0: 맞는다.
1: 예, 할수 있는 게 많아요, 아직. 이게 그리고 완전 구조적으로 지금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하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0: 그렇죠.
1: 반등은 지금 노려보고 지금 뭐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거 탈당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다. 예.
0: 네. 아니 그러면 강 의원님 지금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뭐 대통령 탈당이라는 게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최후의 카드나 뭐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임기 초에 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하고 있는 이석연 위원장이
2: 그렇죠.
0: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는 좀 어떻게
2: 그러니까 저는
0: 보십니까?
2: 뭐 이거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탈당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분 아닙니까?
0: 그렇죠.
2: 이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뉴 이재명의 상징이에요. 이분 아무래도 보수적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영입했다고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자랑했어요. 그 자랑할 때는 우리는 이분이 하는 쓴소리나 이분 결의담 다른 분인데 이런 분 영입해서 통합의 상징으로 삼고 이분 쓴소리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이미 그 어떤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고 했는데 제가 볼때 역할을 너무 잘하시고 계신다고 봐요. 지금 집권 초인데 왜 탈당 소리가 나냐. 아니 지금 집권 1년 초밖에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이 대놓고 미는 그 김민석 후보가 송영길 그 꿔준 표 아니었으면은 정말 그 정청래 후보하고 어? 깻잎차로 지금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게 거의 그래서 분당대회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 정도로 당이 이렇게 심각한 분열을 집권 초에 노정한 적이 또 따로 있었는가? 그거를 지금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탈당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당이 쪼개지고 이거 되게는 당부터 쪼개졌는데 그럼 국민은 어떻게 통합할 거냐? 난 통합위원장인데 아니 어떻게 자당도 지금 이렇게 분열이 심각한 마당에 국민과 국가를 통합하겠다는 거냐 하는 저는 절규라고 보고 그 이전에도 이분이 저는 명언을 많이 남긴 게법 왜곡죄라든가 이거 문명국 선진국의 수치라 그랬고 검찰 보안수사권 박탈 이거는 완전 위헌이라고 그랬고 저는 하는 말마다 너무너무 민심을 잘 긁어주고 통합의 정말 아이콘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모셔놓고 말만 이렇게 하게 할 뿐,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뭐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니 이분 바지저고리로 둔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라고 보고 저는 굉장히
0: 잘했다.
2: 신선했다고 생각합니다.
0: 서영주 소장님 잘한 발언이라는 강찬호 위원님의 평가에 대해서
3: 그러니까 강찬호
0: 보십니까?
3: 위원이 잘한 발언이라면 못한 발언이야.
2: 정말 너무하네.
3: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는 못한 발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0: 부족한 발언이다 이렇게.
2: 그럼 그냥 그럼 파면이라고 하시죠.
3: 부족한
0: 발언.
3: 저기 강찬호 위원이 흡족하면 그 저기 이석현 위원장은요. 지금 진보 진영에
0: 발음을 잘하셔야 돼. 이석현 평론가가 있으니까 이석연.
3: 죄송해요.
2: 이석현도 거기 가 계시죠.
3: 근데 이게 통계를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다 탈당을 했어요. 근데 탈당이 대부분 대선을 앞두고 했단 말이에요. 출당당한 사람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나머지 유지했던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러니까 이제 탈당이라는 이 대통령의 이슈가 지금 1년 3개월 차에 나오는 것은 생뚱맞는 건 분명하다.
1: 딱 한마디 말하면은 강찬호 위원님이 이제 뭐 이런 경선까지 대통령이 개입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어떤 탈당의 어떤 명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경선 개입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개입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당대표

0: 당선될 때 그때 탈당했어야 돼요. 딱 1년 차거든요. 그때
1: 그렇죠.
0: 3월에 이제 2023년 3월에
1: 3월.
0: 됐으니까 딱 비슷해요. 시기도 비슷해요.
2: 저도 그랬어야 된다고 봅니다.
0: 아, 그래요?
2: 그래야지 정권 안 무너졌지.
0: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지금은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게 맞죠. 그래도 안 되고 그거는 나중에 일이다. 그래서 이석연 그 충정은 아닌데 조금 말수를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1: 예, 뭐 그 말씀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주제를 바꿔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사의를 여러 차례 표했고 이제는 뭐 청와대에서도 후임 인선 때까지 좀 업무에 잘 최선을 다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이제 아마 당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돌아오면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또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뭐 그뿐만 아니라 당 안에서의 앞으로의 역할을 좀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우리 서용주 소장님.
3: 일단 김인석 대표 지도체제에 있어서 조금 뒤에서 이 친명의 좌장으로서 예. 좀 힘을 보탤 것 같고요. 말씀한 대로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 상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 그 법사위 강성파 후배들한테 후배 의원들한테 서운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돌아와서 내가 진짜 선배로서 정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입법 왜냐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되면서 보완입법을 이렇게 많은데 이런 움직임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아마 뛰쳐나온 게 아닌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 이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대통령도 이제는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후임 인선이 참 골머리다.
1: 예.
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그 빈자리를 채울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예. 것인데 일단은 저는 정성호 장관 고생하셨고 돌아오셔서 좀 당의 중심을 잡고 조금 안정적인 역할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1: 우리 강찬호 의원님은 정성호 예. 장관의 일련의 이런 평가 네.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4: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은 무슨 보안수사권은 존치돼야 된다. 뭐 검찰 이렇게 다 죽이면 안 된다 해놓고
1: 예.
4: 그저 그런 막무가내로 그냥 다 죽이는 법을 민주당에 올렸으면 아니, 평소 본인 소신대로 대통령한테 거부권 건의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러고 뒤로는 또 뭐 빛의 속도로 했네 걱정이 많네 계속 외곽 플레이만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건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그냥 정치적으로 하는 수준의 지금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그동안 항소 포기라든가 외압을 가했다는 논란. 이거 저는 제가 볼 땐 기소감이라고 봅니다. 신중한 판단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해가지고 중앙지검장까지 다 오케이 된 항소를 예. 그냥 무력화시킨 것부터 시작하여 우선 본인이 지금 제가 볼 땐 사법 리스크가 벌써 생겼어요. 둘째 검찰에 영이 안 서요. 지금 뭐 종합특검인가 거기 지금 검찰들이 그 지원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제일 역시 큰 거는 이겁니다. 계속 법무부 장관 하고 있다가는 결국 다시 공소 취소 좀 책임지고 해달라. 수사지휘권 좀 작동해달라.
1: 예.
4: 이런 지금 부담 올까 봐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굉장히 이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당으로 돌아가면 제가 보니까 이분 그 퇴근할 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얘기했어요.
1: 예.
4: 당에 돌아가서 이제 보안 수사권 이거 관련 문제점 이런 거 좀 보완 좀 하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김용민, 박은정 이런 의원님들 좀 약간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는 그러면 정성호 장관 뭐 후임 뭐 지금 박균택, 이건태 의원 등등이 네. 거론은 되고 있는데 아마 인사가 좀 빠르게 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0: 빠르게 날까요? 저는 빠르게 안 날 수도
4: 있는 10월 달에 바로 그거지.
1: 중수청이 네, 또 개청을 네. 또 앞두고 있으니까 예. 시간이 좀 많진 또 않거든요.
0: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대통령이 잘 버티시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2: 그러니까.
0: 그 얘기인 즉슨 중수청까지 마무리하고 네. 그 국정감사까지 마무리하라고 나와라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바꾸지는 않겠다.
1: 예.
0: 근데 저는 후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쉽게 잘 안 구해질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0: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갈지 10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의 그 희망대로 장관이 사직서 제출하는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2: 인사혁신처야.
0: 네. 네. 사의 표명 네. 뭐 이런 거를 하지.
1: 드문 일이죠.
0: 네. 네. 서류로 이렇게 사직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2: 거기도 조희대 버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0: 얼마나 그만두고 싶은지 예. 감도 안 온다 약간. 네. 그런데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네. 알려진 변호인
4: 출신이
0: 법무부 장관에 가는 거는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공소취소 밑자락을 까는 거 아니야?
4: 예. 그래서
0: 저는
4: 100번 공감합니다.
0: 그거보다는 다른 분들을 좀 지금 언급되는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예. 박균택 이건태 뭐다 검찰 출신의 고위 간부 출신이긴 하지만은 다른 분들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해요.
1: 좋습니다. 지금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좀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0: 어제 그런 정당이 있었어요?
1: 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제도 해야 됩니다. 예. 어제 윤리위에서 비당권파 4인이죠.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 소명 청취를 했고요. 이제 아마 징계를 해서 이제 오늘쯤에 결과가 좀 나올지도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강찬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4: 제가 저 조경태 의원은 좀 취재를 했어요. 어저께 가서 좀 시간 길게 설명을 해갖고 제가 자료 다 갖고 가서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근데 상당히 좀 서로 간에 굉장히 날선 공방을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답니다.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대목인데 조경태 의원이 내가 당 살린 사람 아니냐. 그 계엄 누구보다도 반대했고 계엄 해제 표결 버튼 다섯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눌렀고 그리고 이후에도 하여간 계엄의 문제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서 지금 내란정당으로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만든 사람을 그리고 같은 그 맥락에서 계엄을 옹호한 박덕흠 국회부의장은 국회부의장 후보는 자격이 없다고 한 거를 어떻게 징계를 보상은 못할 지언정 징계를 한다는 말이냐라는 예. 논쟁을 폈는데 놀라운 것은 윤민호 위원장을 비롯한 그 이른바 윤리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궁성, 비판성, 반박이나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아하. 다 듣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윤민호 위원장의 뭐 다른 우리 윤리위원님들 좀 한번 질문 좀 하시죠 했는데 질문을 하는 의원이 없었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왜 징계를 때리려 그러면은 굉장히 추궁성 질문을 해가지고 징계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질문이 전혀 없었답니다. 물론 본인 전원이라서 어떻게 될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게 제가 내부적으로는 왜냐하면 윤리가 옛날에 크게 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1: 예.
4: 윤리위에서
1: 법원에서도 예.
4: 법원에서 지금 김종혁 배현진 잇따라 법원에서 물 먹었지 않습니까?
1: 예.
4: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진짜 윤리가 조심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지금 막상 생각보다 크게 지금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예. 배제할 수 없다 봅니다.
0: 예. 저는 짧게
1: 예. 김준희 대표님.
0: 반대로 전에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은 답정너예요.
4: 답정너.
0: 어차피 너 얘기해봐라. 우리 너 얘기 다 들어줄게. 네, 그래야지 법원에서 맞아요. 이거 문제 안 생기니까 네. 일단 얘기하고 네. 알았어. 그래 우리는 징계할게. 이거를 위한 거지. 뭐, 저거는 뭐
1: 해석은 잘 자료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0: 그러니까
1: 거죠.
0: 그러니까 이미 다 전화하고 네. 뭐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4: 예. 저는 이거는 예. 맞다고 봐요.
1: 예.
4: 이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적어도 모모를 추궁해가지고 근데 당신 왜 이랬어? 그래 대답 못하지. 이런 정도는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그런 질문이 없다는 말이에요.
1: 시간 관계가 짧게 만 우리 서영주 소장님 4인의 비당권파는 징계를 신속하게 하는데 이진숙 의원의 5.18 관련된 토론회는 또 징계를 안 할 것 같거든요.
3: 안 한다고 했죠.
1: 현재 어떻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 국민의힘의 윤리는 윤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리를 저렇게 방치하고 본인들이 조정한다면 공당으로서 문 닫아야죠. 그래서 저는 보고 있는 자체가 정당 정치에 있어서의 처참한 수준을 보고 있다. 그래 평가합니다.
1: 예. 오늘 철없는 찐철파 오늘도 강찬호 논설위원 서영주 소장 김준일 평론가 님과 함께 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 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 사이다.
6: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 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 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선문대학교.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오늘 뉴스 명당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대위원 신인규의 진행은 어떠셨습니까? 내일은 드디어 긴 휴가를 떠났던 우리 당 대표님 장성철 진행자님이 돌아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뵐게요. 뉴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늦더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충청 이남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화성 동탄 방향 포곡 나들목 척방 램프 부근에서 차량 관련 사고가 일어나 차량 견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고 동호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반대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동작 일대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성수대교부터 영동대교 일대까지도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일직방면 전 구간에서 출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